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이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3: 전쟁, 외계인, 그리고 악당의 침입에 대비해 요정들이 평소에 꼭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나?
2: 그게 뭔가요, 박사님?
3: 바로 자기 방 정리.
4: 아하!
5: 에?
1: 아니, 방 정리랑 우주 평화 지키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3: 악당과 싸울 때 딩딩은 딩딩봉이 꼭 필요하지. 그런데 평소에 방 정리를 하지 않아 방이 지저분하다면 어떨까?
4: 아! 딩딩봉이 방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없어. 악당에게 당하고 말겠군요.
3: 바로 그거지.
4: 저희 요정들 방 정리 잘해서 우주 평화 꼭 지키겠습니다.
3: 그런데 자기가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하지 않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발!

0: 전투사.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정재우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아, 졸려. 좀 자야겠다.
3: 재우야, 다 놀았으면 장난감 치워야지.
4: 아, 좀 자고 이따가요.
3: 매번 이따가요 하고는 안 치워서 엄마가 치우게 만들잖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서 일어나서 치우고 자. 일어나, 일어나. 뭐야? 진짜 자는 거야? 자는 척하는 거야? 진짜 자면 이 팔을 안 내려놓는다고 하던데. 한번 보자, 보자. 어? 어머, 진짜 자네 우리 재우. 와, 진짜 잔다. 이거 이따가 분명히 안 치울 것 같은데. 와, 우리 재우 진짜 잘 잔다. 와.

0: 다들 뭐 하시나?
1: 아이 깜짝이야!
2: 낮잠 자고 장난감 치운다며?
3: 놀이터 갔다 와서 장난감 치울게요. 다녀오겠습니다!
2: 제롬이야!
4: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내가 치우고 말지.
5: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6: 재우 어머니, 참을성이 너무 없으시다. 그렇게 지저분한 걸 못 참으시니까 자꾸 재우 장난감을 대신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참을성 마법 시원하게 한번 쏴드릴게. 참참참.

그래, 내가 이걸 왜 정리해? 재우가 놀이터 갔다 와서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꾹 참고 기다려야지.

0: 다녀왔습니다. 아 뭐야?
1: 이상하다. 엄마가 웬일로 내 장난감을 안 치우셨지?
0: 엄마! 엄마!
2: 그래, 재우 왔니?
0: 어? 엄마 집에 있었네요? 근데 왜?
2: 왜? 뭐?
0: 아니, 내가 장난감 밟아서 발 다칠 뻔했거든요.
2: 아이고, 조심해야지. 조심해.
0: 엄마가 좀 이상해.
3: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 엄마는 설거지도 빨래도 쓰레기통도 비우지 않았어.
2: 그렇지.
3: 엄마는 집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아주 잘 참을 수 있게 되었던 거야.
0: 엄마! 아, 엄마! 아, 나 유치원 갈 때 뭐 입어요? 입을 게 없어요.
2: 옷이 없긴 이렇게나 많은데.
0: 아, 이거 다 안방 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입으라고요?
4: 왜 참을 만한데?
0: 아니, 뭐가 참을 만해요? 내 유치원 가방. 가방은 또 어디 있어요?
2: 찾아봐. 어디 있겠지.
0: 엄마, 그러지 말고 집 정리 좀 해주세요.
2: 나중에 할게, 나중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건데 왜 그래?
0: 아하, 아, 엄마가 왜 저래, 진짜.

0: 귀찮잖아.
1: 안녕.
0: 어? 재우야, 안녕. 이게 무슨 냄새지? 이상한 냄새나. 근데 너 유치원 가방은 왜 안 가져왔어?
2: 어? 잘 몰라.
3: 그 순간 재우는 결심했지.
2: 안 되겠어. 이 장난감 내가 치워야겠어.
3: 그제야 재우는 자신의 장난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2: 다 했다. 한꺼번에 치우니까 더 힘드네. 이제 장난감 갖고 놀면 바로바로 정리해야겠어.
3: 그렇게 장난감을 정리를 다 하고 나니 다른 지저분한 것들도 눈에 들어왔지.
2: 더러운 집 더 이상 못 참아. 엄마가 안 치우면 내가 치울 거야.
3: 그리하여 재우는 엄마 대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
2: 그동안 이 많은 일들 엄마 혼자 다 했다는 거잖아. 근데 난...
4: 재우야, 장난감 안 치워?
5: 이따가요.
4: 아휴, 내가 치우고 말지.
2: 아휴. 내 장난감 정리까지 다 엄마한테 시켰어.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변했나 봐. 엄마, 미안해요.
6: 그러게 재우야, 네 할 일은 너 스스로 했어야지. 아유, 신나라. 아니, 빈동댕 삼총사!
7: 아땅 크크!
8: 크크, 내가 늘 말했지? 어린이 괴롭히기 전에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9: 크크, 너! 아직도 네가 할 일 엄마한테 시킨다며?
6: 내가? 아우, 냄새. 엄마, 이 부추 좀 빨아주시고요.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오늘 점심은 칼국수가 땡기니까 청양고추 송송송 썰어서 매콤하게. 오케이? 우리 엄마 파이팅! 아, 여기 둘게요. 예? 아, 편하다. 그거는 내가 바쁘니까 그러지!
10: 핑계 대지 마, 이 녀석아. 다 큰 녀석이 엄마한테 효도를 못할 망정. 우리 아이를 엄마한테 다 시켜!
8: 저런 녀석한텐 딩동댕 빔이 약이야! 받아라! 딩딩!

0: 제가 칼국수 만들어 드릴게요. 바지락만 좀 사둬요. 둘, 셋, 뿅.
1: 크크가 사라지자.
2: 어머, 재우야, 뭐하니?
3: 엄마?
2: 우리 아들 청소하는 거야? 엄마 대신?
3: 엄마.
2: 세상에, 웬일이야, 우리 아들.
3: 엄마, 나 그동안 엄마가 집 깨끗하게 치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았어. 나 이제 내가 어지른 건 내가 꼭 정리할 거예요.
2: 우리 아들, 에휴, 다 컸네, 다 컸어. 엄마랑 같이 청소할까?
3: 네.
4: 기동대사 총사.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6: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7: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8: 우리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도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4: 토닥토닥 그림 동화 시골 지와 도시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시골쥐가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라곤 채소와 과일뿐이었지만 시골쥐는 만족하며 살았죠. 어느 날 도시쥐가 시골쥐의 집에 놀러왔어요. 시골쥐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대접했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도시쥐는 도시에 맛있는 음식이 더 많다며 시골쥐에게 도시로 떠나자고 말했어요. 높은 건물들의 반짝이는 불빛들. 도시 풍경에 시골쥐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시쥐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시골쥐를 구멍으로 데려갔어요. 빛을 따라 나와보니 그곳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시골쥐가 음식을 먹으려던 순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시골쥐와 도시쥐는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도망쳤어요. 도시쥐는 시골쥐를 안심시키며 다시 들어가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거대한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도망쳐 나온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시골쥐는 근사한 곳이 아니더라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케이크 만들기.
1: 간식 시간. 팔팔 가족이 부엌에 모였습니다.
2: 오늘은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기로 해요.
3: 팬케이크? 그거 좋지.
0: 팬케이크 저도 좋아요.
1: 팬케이크는 모두 좋아하죠.
3: 팬케이크 뒤집는 건 나한테 맡겨요. 내가 도사니까.
2: 언제 도사가 됐어요? 지난번에 바닥에 떨어뜨리고 짜증내고 그랬었잖아요.
3: 내가 언제 짜증냈다고 그래. 프라이팬이 이상해서 떨어진 건데.
0: 엄마, 저희도 팬케이크 만드는 거 하고 싶어요.
2: 그래, 그럼 반죽하는 걸 같이 하자. 맨 처음 그릇에 밀가루를 넣고, 오! 달걀도 깨서 넣고, 우유도 넣고, 그리고 저으면 되는 거야.
0: 엄마, 제가 저을게요.
2: 그래, 페파가 해볼래?
1: 페파가 잘 저었습니다. 조지도 저어보고 싶었죠.
0: 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2: 이제 그만 저어도 되겠다. 팬케이크 만드는 동안 식탁에 앉아서 기다려요.
1: 페파 엄마가 팬케이크를 뒤집습니다.
0: 성공!
3: 좀 더 높이 던져도 되는데.
2: 당신 팬케이크 만들 때나 높이 던져서 뒤집어 봐요.
1: 처음 만든 건 조지 거였어요. 엄마는 팬케이크에 시럽을 뿌려줍니다. 맛있나 보군요. 이건 페파가 먹을 거죠.
3: 좀 더 높이 던져도 된다니까.
2: 당신 거 만들 때나 그렇게 높이 던져서 뒤집으라니까요.
0: 시럽 뿌려주세요. 맛있다.
1: 이 팬케이크는 엄마 거죠.
0: 성공!
3: 좀 더 높이 던져서 뒤집으라니까 그러네.
2: 이제 당신 팬케이크 만들 차례예요. 마음껏 높이 던져서 뒤집어봐요. 오, 맛있어.
3: 모두 잘 보고 있지? 팬케이크를 맛있게 만드는 비결은 높이 던져서 뒤집는 데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던진다. 이런, 너무 높이 던진 모양이군.
2: 어쩌면 좋아. 마지막 팬케이크였는데.
3: 어쩌긴, 떼어내서 먹으면 되지.
1: 저런, 페파바 손이 팬케이크에 닿지 않네요?
2: 걱정할 거 없어요. 떨어지게 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얘들아, 위층에 올라가자. 이쪽이야.
1: 페파 엄마가 뭐 하려는 걸까요?
2: 엄마가 세 가지 센 다음에 우리 모두 펄짝펄짝 뛰는 거야. 하나,

0: 셋, 뛰어!
1: 위에서 뭘 하는 거지?
2: 성공입니다. 팔팔빠 팬케이크가 떨어졌네요.
3: 팬케이크가 아빠 얼굴에 떨어졌어요.
0: 위에 시럽을 뿌려줄까요?
4: 그래, 부탁해요. 하나, 둘, 셋, 간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3: 아빠도 참. 엄마, 아빠의 외출.
2: 엄마, 아빠가 저녁에 외출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죠.
3: 할머니! 할아버지!
5: 할머니! 아버지!
6: 잘 있었니, 우리 아기들?
7: 잘들 있었니?
0: 페파, 조지, 얼른 침대로 들어가.
7: 잘 자라, 우리 귀염둥이들.
0: 잘 자라, 좋은 꿈 꾸고.
3: 엄마, 안녕. 아빠, 안녕.
6: 어쩜 착하기들도 하지.
0: 얘들아, 이제 얼른 자야지.
3: 네, 엄마.
6: 어쩜 저렇게들 착할까?
2: 엄마, 아빠가 차를 타고 갑니다.

0: 우리 페파랑 조지 참 착하죠? 엄마가 자라고 하니까 금방 자는 거 봐요.
1: 그러게, 우리 애들이 정말 착해.
2: 조지, 자는 거 아니지?

0: 아닐까요?
1: 우리가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겠군.
2: 페파, 조지, 아직 안 자니? 잘못 들었나? 곤하게 자고 있네요.
1: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들은 소리는 페파랑 조지가 낸 소리가 아니었나 봐.
2: 이제 아무 소리 안 들리네요.
1: 그러게. 이번엔 정말 잠이 든 모양이야. 그럼 텔레비전이나 좀 볼까?
3: 오늘은 장미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오호! 내가 좋아하는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이군.
3: 이 장미는 특히 가시가 많은 장미인데요. 가지치기를 하실 때는 위쪽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곁에 나오는 싹을 잘라내고.
4: 할머니!
2: 페파? 조지? 아니 왜들 안 자고 내려왔니?
4: 우리 지금 하나도 안 졸려요. 텔레비전 보면 안 돼요?
2: 그래, 와서 보렴. 텔레비전 보다 보면 잠이 금방 올 테니까.
3: 아이슬란드 장미는 원예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장미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곳에서는 고개를 숙이기가 쉽죠.
4: 이 프로그램은 너무 재미없다. 아우. 할아버지, 우리 높이 던졌다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주세요.
1: 알았다. 하지만 둘 다 한 번씩만이야. 아이고, 전보다 훨씬 무거워진걸. 이번엔 조지 차례다 이거지.
4: 다시 저요. 할아버지 더 높이요.
2: 이제 그만하렴. 할아버지 힘드셔.
4: 알았어요. 할머니, 우리 잡기놀이 해요.
2: 어어.

0: 엄마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1: 페파랑 조지가 잘 자는지 모르겠네.
2: 다녀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애들하고 같이 어머님 아버님도 잠드셨군.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엄마, 이제 찍는다. 하나, 둘, 셋, 보라뜨. 바퀴벌레가 된 엄마. 다녀왔습니다. 엄마! 어, 뭐지? 엄마가 마중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 있나? 없네. 안방에서 주무시나? 어? 옷을 허물벗듯 벗어놓은 엄마가 아닌데. 핸드폰도 두고 가고. 무슨 급한 일 생겼나. 아니지. 내가 뭐 잘못 본 거지?
1: 엄마 나 살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감히 엄마 옷에 죽어라! 저기 망고 케이크 건들기만 해봐! 바로 채로 펼쳐가지고 변기에 넣고 내려버린다! 거기 우리 엄마 자리야, 비켜!
0: 잠깐... 설마...
2: 학교 끝나고 오면 보람이 좋아하는 망고 케이크 사놓을게.

0: 이제 어떡하지? 바퀴벌레로 변한 엄마도 사랑할 수 있을까?
1: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은 저거는
2: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 안 되긴 한데 이거 만화적 허용이라니까요.
3: 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 바퀴벌레로 변했다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바퀴벌레로 변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
4: 나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엄마가 바퀴벌레로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체니까 바퀴벌레를 나는 소중히 대했을 것 같아. 응.
5: 나도 그거에 동의해. 왜냐하면 엄마가 바퀴벌레가 됐어도 나의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여러 보살핌들을 엄마한테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처럼 잘 보살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3: 근데 난 솔직히 바퀴벌레로 변했다고 치면 완전

0: 근데 사람처럼 대해주긴 어렵긴 한데 사육장은 사가지고 돌봐줄 수는 있을 것 같아.
1: 아니 근데 그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원래대로 뿅 돌아오면 사육장 다 망가지고 콰르릉 하는 거 아니야?
0: 사육장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니까 사육장은 딱히 부서져도 되잖아. 엄마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지.
2: 나는 몸은 바퀴벌레지만 내면은 엄마인 게더 좋을 것 같아.
0: 나도 동의해.
2: 왜냐면은 겉모습은 달라져도 안에 있는 뭐 추억 같은 거는 그대로 되는 거잖아. 내면이 바퀴벌레고 겉은 엄마면은 바퀴벌레는 지능이 사람보다 아래잖아.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 같은 걸 못하니까 아예 바퀴벌레 상태이고 똑똑한 엄마가 더.
3: 이제 엄마의 역할을 못해도 나를 정서적으로 낳아준 우리 엄마니까 그래도 난 바퀴벌레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0: 그러니까 난 역할 말고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거야. 사랑이랑 나를 돌봐준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거. 어떻게 엄마는 역할이잖아, 그냥.
1: 사람이랑 무슨 껍데기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보는 거니까.
2: 근데 가족과의 사랑은 엄마나 아빠나 나를 힘들게 키워주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고 가족은 조건 없이도 무조건 나는 사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1: 사실 가족 간의 사랑은 그냥 엄마 아빠가 못돼 구는 것만 알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4: 당연한 거가 아닐 수가 있지.
5: 사랑을 받기에 사랑을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사랑을 안 받고 그냥 사랑을 하는 거야? 그냥 온리 그냥 사랑을 하는 거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
0: 그럼 짝사랑은? 짝사랑은?
5: 네가 진짜 사랑을 경험해 봤어?
0: 그래, 엄마가 나한테 사랑 안 준다고 치자, 그냥. 근데 내가 엄마를 사랑할 수는 있지 않을까,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기만 해도 그건 사랑, 그것도 사랑이잖아.
2: 응,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5: 내가 생각하는
0: 굳이
5: 건
0: 사랑을 꼭
5: 솔직히
0: 받아야 돼.
5: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수 있어. 사랑이란 것은 애초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하면서 그게 맞물리면 생겨나는 게 사랑이고, 그냥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
0: 너 말은 그냥 짝사랑 같은 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라는 거야?
5: 그렇지. 부모가 나한테 잘 사랑을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맞물리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1: 사랑을 주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5: 젓가락이 딱한 쌍이 있어야지 젓가락이 되는 거지. 한 개만 있으면 그냥 막대기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지. 이해됐지?
2: 근데 우리 집에 진짜 실제로 정갈이 키우고 있어.
0: 네?
1: 예를 들어.
2: 유튜브잖아.
0: 진짜요?
2: 진짠데.
1: 아니, 그래.
2: 하여튼, 진짜 정갈을 키우고 있어. 나는 그 정갈을 좋아해. 아니, 사랑해. 하지만 그 정갈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이 맞물릴 수가 없는.
5: 깊이가 다르다는 거지.
2: 응,
5: 이렇게
2: 깊이.
5: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위로 가고 그 동물은 아래로 가. 그럼 이건 맞물릴 수가 없는 거잖아.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1: 인간이
3: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낳았을 때 모성애가 있잖아. 어머니의 경우로 치면은 그게 좀더 훨씬 넓을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반이나 반 밑이라고 나는 생각.
0: 은비, 애기냐랑 똑같거든. 근데 이유가 좀 달라. 부모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는데, 난 되게 어려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5: 근데 이게
0: 그리고
5: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거지.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옷도 엄마 거고, 우리 집도 엄마 거고, 다 엄마 아빠 거잖아. 엄마 아빠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0: 그치.
5: 우리 명의로 산건 아예 없어. 그냥 현금으로 결제한 뭐 젤리 같은 거밖에 없거든.
2: 나는 왠지 엄마도 말했지만 나랑 우리 엄마의 사랑은 같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나는 엄마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 하지만 그리고 엄마도 나한테 엄마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 내 생각에는 사람의 최대치는 아예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해.
1: 근데 너희 엄마가 그렇게 직접 말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2: 말했는데?
1: 너희 엄마가 난 너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셨다고?
2: 응,
5: 사람 가족마다 다르지.
0: 그치.
5: 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
1: 나도.
5: 상청소에 이런 거밖에 못 들었어, 나는. 그
1: 그걸
5: 대신
1: 들었어.
5: 엄마는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도 그냥 내면으로 그렇게 하는 게 느껴져. 근데 엄마는 내면으로.
0: 아, 츤데레.
5: 뭐하게 느껴져. 이게 약간 그 행동으로서 그냥 그 눈빛으로서 딱

0: 교감이 되는 거지. 왜냐면은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나 뭐 아기 키우는 뭐 신생 뭐 엄마 아빠들이나 눈빛으로 알아듣고 막 울음소리로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엄마의 고함 소리로 알아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
1: 고함 소리.
0: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2: 고함 소리를 알아듣는 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0: 잔소리. 왜냐면 잔소리는 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잔소리를 사랑으로 느끼는 거는 100년을 수련한 스님도 못할 거라고.
3: 서로 연결고리 같은 느낌 아닐까? 그냥 나는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사실 고마움이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유교적 책임감이랑 그 다음에 되게 좀 기쁜 거랑 그리고 조금 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4: 복잡 미묘비 이제 복잡 미묘비.
0: 안녕하세요.
5: 와
0: 방금 수경
5: 미쳐 우리만 해.
4: 아니 그니까
5: 다리야 다리.
0: 박희벌레입니다. 엄마다 엄마.
6: 너는 바퀴벌레 안 될 것 같지?
7: 네. 네.
0: 아, 너 엄마가 변성기가 왔네.
4: 와 저것은 직장인의 하루를 표현한 엄청난 현대 예술입니다.
0: 이건 만약에야 만약에.
8: 나는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바퀴벌레가 됐으니까.
4: 아니 나는 아빠 키워줄 수 있는데 엄마가 두 개의 예시. 만약에 계속 사랑을 한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0: 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1: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뒤죽은 돈만 봐주세요.
1: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저 정말 몰랐어요. 잡아가지 마세요. 저 촉법소년이에요.
0: 카메라 좀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 저 촉법소년인데요.
2: EBS 뉴스.
3: 안녕하십니까. EBS 뉴스입니다. 긴급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갑자기 날아온 장난감에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 범인은 11세 촉법소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5: 네, 저는 지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이곳을 지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날아온 장난감 블록에 머리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네, 최 기자. 곧바로 피해자가 잡혔다고요?
5: 문제 장난감을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아파트에 사는 11살 남호군으로 확인됐습니다.
3: 남호군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나요?
5: 남호군은 사람을 맞추려던 것은 아니었다. 이럴 줄은 절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6: 애가 뭘 알고 있겠어요? 장난이었을 텐데.
7: 그래도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5: 현행법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말씀드리는 순간 남호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호군,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동생이랑 블록 던지기를 했을 뿐인데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엄마, 아빠.
4: 어리면 처벌받지 않아도 될까?
8: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9: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7살짜리 애가 막 너무 배가 부른 거야. 근데 막 과일 가게에서 막 귤한기를 훔쳤어. 자, 얘는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될까? 애초에 법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어린애야.
8: 그래도 훔치면 안 된다는 건 알겠지.
10: 훔치면 안 된다는 걸 교육하지 못한 부모님에게 더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
1: 저 정말 몰랐어요.
11: 그걸 밑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던지면 안 된다는 걸 쟤는 머리에 인식을 못한 것 같아.
12: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되게 빠르잖아. 나도 4학년이니까 우리 반 애들이 뭐 건물 밖으로 블럭을 던진 게 잘못했다 안 잘못했다 뭐 투표를 하잖아? 100% 다 잘못했다로 쏠릴 거야. 근데도 저런 잘못을 하고 그럴 줄 몰랐다는 건 거짓말일 거야.
13: 할아버지가 중상을 입을 정도로 다칠 만한 건 예측하지 못할 위험 아닐까?
14: 던지면은 더 빨라지고 다친다는 거는 알았겠지. 4학년이니까.
9: 중력 가속도의 법칙을 아니?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 얼마 없을 거야.
14: 물체가 땅으로 떨어질 때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더 속력이 빨라지는 현상을 중력 가속도.
15: 근데 그거 이미 설명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안 해도 될 거야.
16: 머릿속에 든 지식이 적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5층이란 높이에서 이걸 던졌을 때 그냥 다치고 말겠지 이 정도는 알았어도 중력 가속도의 법칙으로 인해 큰 중상을 입어서 입원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야 될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을 거야.

0: 당연하지.
1: 그런 팀이 좀
2: 회사들이 어떻게냐면
1: 모른다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를 모른다.
3: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1: 정확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
3: 오.
1: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3: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저 나몰라고는 일단 확실히 두 번째 상황이야.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는 거지.
4: 나도 똑같이 생각을 해. 내가 만약에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로 다칠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
5: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모를 수도 있지.
6: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7: 중력 가속도를 모르는 나몰라군이 그런 것 같은
8: 얘기 그만!
4: 생각. 아이고. 사람이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던졌어도 잘못이 있는 게 사람이 다쳤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다친 치료비, 뭐 입원비, 간호비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걸 물어내야 되는 책임은 있어.
3: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충분히 내가 생각했을 때 인지할 나이가 있었어. 그런데도 몰랐다는 건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부모의 잘못이라 생각하거든.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어.
4: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 만약에 정말 아무도 안 알려준 것이라면 학교랑 그 부모님의 책임이 있는 거고, 만약에 말을 했는데도 흘려들은 거라면 그 친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
3: 쩝. 만약에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진짜로 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면죄부가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어 뭐야, 내가 이런 짓 해도 뭐 막 난리만 폈을 뿐 아무런 죄도 받지 않네? 너무 좋은데? 하면서 계속 그런 짓을 반복할겠지.
4: 더 공감이 가는 이유가 잘못을 했는데 애라고 눈을 감아주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리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못을 했으면 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7: 마치 약간 예방주사 같은 거지, 약간.
6: 끝.
7: 예방주사할 때 아프잖아.
6: 아픈가?
7: 아파. 이 주사의 고통을 형벌이라고 치자면은 그렇게 형벌을 미리 줘서 그렇게 싹을 잘라야 그렇게 나쁜 짓을 다시는 안 하겠지.
1: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3: 네.
9: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민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4: 그 어린이는 몰리고 했을 수도 있고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비교적 아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촉법소년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
5: 실제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4살짜리가 막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 그런데 그 4살짜리를 과연 바로 사형으로 죽여버릴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4살이면 아직 두뇌가 다 발달하지 않고 성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인데 교육을 더 많이 해줘야 애가 잘 다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3: 촉법소년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 징역형이라 생각해볼게. 어른들이랑 똑같은 교도소를 갈 거야.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차별할 수도 있고 그 아이한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 교도소 안에서.
7: 하긴 교도소에는 이상한 파리범 같은 사람도 있고 파리범 같은 사람도 있고.
3: 어?
7: 어? 어? 김시우 이병 사회 법을 잘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조심하십시오.
3: 네.
10: 지켜보고 있습니다.
3: 네. 지켜보고 계신 것 같네요.
6: 잘한다.
3: 감사합니다. 먹어.
7: 사회의 규칙을 잘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3: 4학년 하겠습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무언가를 배우는 시기고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4: 11살. 이유는 10살은 그 과목이 늘어나잖아. 학교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활기치고 다닐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야.
11: 그런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지능이 매우 낮은 성인들도 있을 거고 지능이 매우 높은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히 나이를 가지고 나눌 순 없는 것 같은.
4: 일단은 그 발달의 능력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사춘기가 지나면 전두엽이 발달하잖아. 근데 사춘기가 지나지 않은 어린이들은 그 편도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7: 나는 체급으로 정했으면 좋겠어.
6: 체급?
7: 몸무게가 뭐 이만큼 이만큼 이상 나가면은

0: 그러니까 똑똑해.
1: 요즘 애들이 참 과격해.
2: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즐기는 거야, 얘네는.
1: 무서운 놈들이.
3: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 한다.
0: 낮춰야 한다.
4: 저는 찬성.
0: 저도 찬성.
5: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살 정도는 하향을 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하향할 경우에는 법의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촉법소년 친구들아, 너희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범법소년에서 촉법소년으로 한 단계 업되었기 때문에 책임,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
1: 너희들의 그런 폭주 기록 때문에 그런 대학 취직, 직업 취직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진짜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6: 네가 아무리 남에게 피해를 줘도 그 피해는 1.5배가 되어서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지. 그렇지만 내 할 바 아니란다, 얘들아.
7: 나는 굳이 영상 편지를 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아이시티 멸망의 카운트다운.
1: 이 행성 파괴 미사일의 위력으로 다이노이드 녀석들과 미니 특공대를 지구와 함께 날려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차지하겠다.

0: 지구를 파괴하면 그레이트 코인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겠군요.
1: 오, 좋구만.
2: 잠깐. 음? 이번에도 미니 특공대 녀석들이 우릴 방해하는 거 아니야?
1: 그러게. 그렇다면 너희가 가서 말해라.

0: 가르놓군다니까.
1: 지붕이다. 빨리 가보자.
2: 이걸 어떻게 내일까지 다 찍어? 난 망했어, 망했다고.
3: 수기야, 여기서 뭐해? 잠도 안 자고.
2: 큰일 났어, 어떡해.
0: 수지, 무슨 일이지?
2: 내일까지 학교 숙제로 별자리 사진을 4장 찍어가야 하는데 나 별자리를 하나도 몰라서 지금까지 한 장도 못 찍었어. 어떡해.
0: 슬퍼하지 마라, 수지. 내가 별자리 사진 찍는 걸 도와주겠다. 저쪽을 보겠나? 저 십자가 모양의 별자리가 바로 독수리 자리다. 그리고 독수리 자리 위에 보이는 저 별자리, 저게 바로 백조 자리다. 그 옆에 있는 저 별자리는 검은고 자리지. 그리고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북두칠성이다.
2: 응? 티라, 너 별자리 진짜 잘한다.
4: 그러니까 다시 보이는데.
0: 아, 우리 다이노이드 행성도 저렇게 밝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네.
2: 네 덕분에 숙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티라. 너무 멋있어.
0: 멋있다고? 지금 나한테 반한 건가? 수지, 그녀에게 별도 날도 따주리.
2: 네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0: 아이고.
1: 그런데 저 북두칠성 옆에 빨간 별은 뭐지?
0: 아, 그게 무슨 소린가?
1: 봐라. 북두칠성에 저렇게 새빨간 별이 어디 있나?
0: 뭐지? 저런 건 본 적이 없다.
3: 호출이다. 본부로 가보자.

0: 빨리 자리 빨리 준비해.
1: 알겠다.
2: 사르바님!
3: 어?
2: 이게 다 무슨 일이죠?
1: 시간이 없으니 곧장 설명하겠네. 현재 카르노 군단이 지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네.
4: 뭐라고요?
1: 이걸 보도록.
5: 이건 카르노 군단의 행성 파괴 미사일. 저항이 거센 행성에만 사용하는 무기다. 다이노이드 행성을 멸망시킨 것도 저 미사일의 힘이었어.
6: 저 미사일이 지구를 타격했다가 지구는 끝장이고.
1: 그래서 우리의 과학자들이 미사일에 부착할 수 있는 궤도 수종용 추진장치를 개발했네. 이 장치가 출력을 발휘하면 미사일의 궤도가 틀어질 걸세. 그래야 미사일을 지구에서 빗겨나가게 할 수 있네. 자네들은 지금 즉시 이 추진장치를 미사일에 부착하게. 이번 작전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네. 반드시 작전을 성공시키도록.
4: 네! 사령!

0: 본부!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작전을 시행하겠다!
1: 작전은 수행이란다!
2: 추진장치 설치 지점 좌표 확인!
0: 추진장치 설치 개시!
3: 이 녀석들! 무슨 짓을 할 생각이지?
0: 추진장치 절대 뺏겨선 안 돼!
3: 당장 내놔!

0: 쏘다!
1: 이대로 지구와 함께 끝장내버려라!
2: 불태! 곧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해!
3: 사령관님, 현재 미사일의 속도를 봤을 때 곧 지구 표면에 닿을 겁니다.
4: 미사일이 폭발하면 블루시드뿐만 아니라 지구가 초토화될 겁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5: 사령관님, 저희가 미사일을 파괴하겠습니다!
3: 가능하겠나?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어주십시오, 사령관님! 미사일 충돌까지 이제 3분 남았습니다.
1: 알겠네. 볼트, 반드시 해내게. 지구의 운명이 걸린 일일세.
3: 네, 꼭 지구를 지켜내겠습니다.

0: 속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부러진 타이거 소환! 미사일의 추진구를 얼려버려!
1: 아껴줘!
0: 이야! 사령관님, 미사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타이거!
2: 저게 뭐지?
3: 어머, 저게 뭐야?

0: 저기 뭐 이상한 게 보여.
1: 뭐가 있어?
2: 프로즌 타이거, 내가 갈게. 미사일 충돌까지 60초. 미사일이다. 도망쳐. 40초. 20초!
1: 지금이다!

0: 세군들 해낼 줄 알았네. 자네들이 자랑스럽군.
1: 드디어 끝났다.
2: 우리가 해냈어.
3: 아, 다들 고생했어.
4: 카르노 군단, 너희가 아무리 지구를 위협해도 우린 반드시 너희들을 막아낼 것이다.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사막 대모험 1.
1: 정말 덥다. 저쪽에서 잠시 쉬어야겠어. 이제 살 것 같네. 친구들에게 연락이나 좀 해볼까? 여기는 캠프.
2: 안녕, 캠프.
1: 안녕.
3: 캠프, 샌드빌엔 잘 도착했어?
1: 지금 막 도착해서 잠시 쉬는 중이야.
4: 그렇구나. 날씨가 많이 더울 텐데 힘들진 않아?
1: 괜찮아. 스타 샌드의 별똥별을 볼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나저나 이 구조 신호기 정말 좋은데 이렇게 멀리서도 너희들과 연락을 할 수 있다니 말이야.
5: 그게 다가 아니야. 본부에서도 네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4: 맞아. 지금 네 위치를 보니 부메랑 언덕 근처네. 스타 샌드로 가려면 부메랑 언덕을 넘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 거긴 모래 폭풍이 자주 불어서 위험하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1: 물론이지.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언덕은 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갈 거야.
0: 잘 생각했어. 여행을 할 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1: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줄 테니까 걱정 마.
2: 알았어.
3: 캠프, 그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1: 그래, 모두들 고마워.
4: 별똥별을 보러 사막까지 여행을 가다니 캠프는 정말 대단해.
2: 맞아.
1: 됐다. 와, 별이 참 많네. 오, 시작한다. 이렇게 멋진 하늘을 친구들과 함께 본다면 더 행복할 텐데. 에? 저건 뭐지? 으아!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으아!
6: 무슨 일이야, 캠프?
1: 저게 뭐지? 이건 우주에서 날아온 돌이잖아! 야호! 캠프가 운석을 발견했다! 야호!

0: 무슨 일이야 지금?
1: 얘들아, 이 소리 좀 들어봐.
2: 저게 뭐지?
1: 와! 캠프의 비명 소리야. 맞아. 좀 전에 캠프의 구조 신호기가 켜졌었는데 이렇게 비명 소리만 남기고 저기 스타샌드에서 신호가 끊어졌어.
0: 캠프한테 큰 사고가 난 게 분명해.
1: 응. 우선 사막 구조대에 도움

0: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때? 이미 해봤어.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아.
1: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캠프를 구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0: 하지만 얘들아, 너희 모두가 캠프를 구하러 갈 순 없어.
2: 모두가 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0: 너희 중 누군가는 마을에 남아야 해.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니까.
2: 그건 그러네.
3: 그렇다면 나랑 로이가 가는 건 어때? 헨리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나는 게 쉽지 않을 테고, 혹시 마을에 위급 환자라도 생긴다면 앰버의 도움이 꼭 필요할 테니까.
4: 폴리 말대로 지금 상황에선 그게 최선인 것 같아.
1: 나랑 폴리가 캠프를 구하러 갈게.
0: 좋아. 그럼 난 캐리에게 연락해서 스타샌드까지 가는 길을 부탁해볼게. 캐리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야. 폴리와 로이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해줘.
5: 알았어.
0: 캐리, 늦은 밤에 와줘서 고마워. 도움을 청할 곳이 너밖에 없었어.
6: 잘했어. 이런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2: 얘들아.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해.
3: 걱정 마. 캠프를 구해서 무사히 돌아올게.
1: 우리가 없는 동안 마을을 잘 부탁해.
0: 응. 너희들 못 가지. 열심히 지키고 있을게. 도착하면 연락 줘.
1: 알았어.
3: 그럼 다녀올게.

0: 여기가 어디야? 으아! 으아! 아, 잠깐! 이런! 지하수로로 떨어져 버렸잖아! 어떻게 나가지? 여보세요! 여기 캠프 있어요! 거기 누구 없나요?
1: 없나요? 없나요?
0: 아무도 없는 모양이네. 맞다! 구조 신호기!
2: 응?
0: 이게 어디로 갔지? 으아! 정령! 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단 말인가! 아니야, 침착해, 캠프. 분명히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여보세요? 여기 누구 없나요? 방금 뭐지? 전! 가! 가!
3: 얘들아, 샌드빌에 도착했어.
4: 저 멀리 보이는 게 부메랑 언덕이야. 이제 내릴 준비를 할 게 좋겠어.
3: 알았어. 케리, 우린 준비됐어.
4: 와, 곧 부메랑 언덕이야. 갑자기 바람이 심해지는데.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
5: 걱정 마. 우린 여기서 내릴게.
4: 어?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정말 고마워.
3: 천만에. 그럼 행운을 빌게.

0: 부메랑 언덕이 생각보다 꽤 크고 넓은데? 언덕을 돌아서 스타샌드까지 가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1: 그래? 어쩌지?
2: 폴리, 스타샌드엔 무사히 도착했어?
3: 아니, 아직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4: 캐리가 부메랑 언덕을 넘지 못했거든. 이제부터 우린 언덕을 걸어서 넘어갈 거야.
5: 부메랑 언덕을 걸어서 넘어간다고?
2: 모래 폭풍이 불면 위험할 텐데 괜찮겠어?
3: 한시라도 빨리 캠프를 구하려면 이게 최선인 것 같아.
2: 가는 길이 생각보다 더 위험할지도 몰라. 정말 조심해야 해.
4: 걱정 마. 그럼 우린 출발할게.
2: 알았어. 별일 없어야 할 텐데.
1: 사막에서 걷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0: 바람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모래 폭풍이 시작됐어. 단단히 준비해.
1: 저건 뭐지?
0: 회전초야. 조심해 폴리. 폴리 꽉 잡아.
1: 이러다 같이 떨어지겠어.
0: 폴리, 괜찮아?
1: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지?
0: 아무래도 모래 언덕 사이로 떨어진 것 같아. 사방이 막혀서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겠어.
1: 그러게. 어? 누가 오는 것 같은데?
2: 폴리! 로이!
0: 드로니!
2: 모두 괜찮아?
6: 어, 우린 괜찮아.
2: 다행이다. 금방 도와줄게. 얘들아, 서둘러! 지금 가!
7: 난 사막 구조대 샌디야.
4: 난 폴리.
6: 난 로이야.
7: 궁금한 게 많겠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서 나가자.
6: 어?
7: 키튼, 준비됐어?
8: 응, 거의 다 돼가.
7: 됐어, 올려줘.
8: 좋아.
4: 우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7: 참말해. 때마쳐 너희들을 돕게 돼서 다행이야.
9: 여긴 사막구조대 대장 샌디고 저쪽은 수송과 장비를 담당하는 키튼이라고 해.
8: 드론이에게서 너희들 얘기 많이 들었어.
7: 만나서 반가워.
6: 우리도 반가워.
0: 그런데 너희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9: 진한테서 너희들 소식을 들었어.
1: 정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9: 아, 어젯밤 스타샌드에 운석이 떨어졌거든.
1: 운석이 떨어졌다고?
9: 응, 그래서 통신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조금 전에 해결됐어.
1: 그랬구나.
7: 그리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캠프도 운석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 같아.
8: 캠프의 마지막 위치가 운석이 떨어진 곳과 정확히 일치하거든.
1: 그래?
4: 그럼 우리를 캠프가 있던 곳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7: 물론이지. 하지만 부메랑 언덕을 넘어서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우리가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줄게.
6: 우와, 정말 고마워.
9: 폭풍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여길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어.
7: 응,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정비를 받은 후에 캠프를 찾으러 가자.
6: 알았어.
10: 아무도 없나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제발 도와줘요.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와일드카드 무슨 또 뭐래?
1: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 내가 말했잖아. 녀석들하고 공존 따위 무리라고.
3: 자동차의 주민 여러분 위험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 레이온?
4: 경남님, 제가 가볼게요.
3: 솔레이온 뭘 하려고?
2: 너인 어느 쪽이야? 메탈카드봇이야? 와일드카드봇이야?
5: 와일드카드봇이다.
1: 그럼 너희도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이랑 같은 편이야?
0: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1: 우리... 제가 가겠다고 했잖아요.
4: 펜타몬의 날 옥상으로.
6: 좋았어!
4: 블레이온 셋업.
2: 붉은 메탈 카드봇, 아니 와일드 카드봇일까요?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 블레이온,
5: 이 녀석이군. 뭐하러 온 거지? 이 행성의 인간들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왔다.
7: 웃기고 있네. 우린 소인들의 족장을 인질로. 그럼 어디 갔어?
4: 어서 도망가세요.
3: 저는
4: 얘기는 나중에요. 얼른.
7: 너 와일드 카드봇의 수치다.
4: 시장님을 피난시켰어.
7: 응. 저기 봤자 너 용암에 한다 새끼 사자에 불과하다.
2: 여러분, 시청 옥상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0: 메가 리프트 가동!
1: 어?
0: 기다려!
2: 우린 절대로 메탈 발사에 꼭 표시가 되지 않을 거다! 솔레이온, 꽉 잡아!
0: 블레이온, 너를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내게는 없었어. 메탈 브리스로 구속할 권리도 말이야. 만들어준 기계의 주제.
1: 그딴 거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
2: 라운드.
0: 미안해.

0: 블루컵 내놔! 솔레이오! 괜찮아?
1: 지은, 다행이다.
2: 너희들!
3: 괜찮으셔들?
4: 아주 차례차례
5: 왔군.
1: 어째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0: 사람을 구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해?
1: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인형이라고.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구할 가치는 없어.
0: 솔레이유, 사람이든 안드로이드든 마키나 행성에서 왔든 다 상관없어. 우린 친구야. 안 그래?

0: 이 느낌은 뭐지?
1: 저 빛은 오랜만이군.
2: 솔레이용!
0: 솔레이용!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3: 모르겠어. 지금은 이 힘에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4: 해보자, 솔레이요.
2: 뭘?
4: 외치는 거야.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을.
2: 알겠어.
4: 블루컵 블레이요.
5: 슈페리얼 유나이트!

0: 어떻게 가능하지?
1: 저건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의 힘이다.
2: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마치 태양 같아.
3: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됐어.
0: 다른 병하지마. 새끼 사자가 하나로 합쳐왔지. 뭐가 달라지야? 솔레이유와 존의 마음 우리 하나로 만들어준 건가?
4: 선택받은 이 둘을 통해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함께하는 날이 온다는 데우스 마키나의 뜻일지도 몰라.
2: 지금 뛰어.
5: 저런데 같이 있으면 마음껏 못 나올 거 아냐.
2: 솔레이유 지금 가자. 그냥 블루룬.
6: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7: 시민들부터 대피시키게 교통통제 즉시 시행하고 저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0: 융화관!
1: 조건 그때!
2: 이번엔 괜찮을 거야.
1: 당연하지! 얘들아!
0: 그래! 헤비 드래곤!
1: 알파 오메가!

0: 보이다, 코뿔아!
1: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건 어떠신지?
2: 이 녀석들, 부드러워져라! 아이야, 웨이크업! 나의 테라크루션!
3: 네가 화나는 건 이해해, 솔리드온! 고향을 잃고 동료를 잃은 그 기분,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
4: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가 도와줄게.
2: 그딴 염려 필요 없다. 모두 사라졌어. 여기도 똑같이 모든 걸 구성하겠다. 속이 풀릴 때까지.
5: 분노로 이성을 잃었고
6: 우리가 잠재울 수밖에.

0: 그렇지. 나도 따라가겠다.
1: 지은이야, 괜찮아. 그보다 저 녀석을 빨리. 와일드 카드보 체인지요. 솔드 공인. 아, 해냈다.
2: 대단하신 구경 좀 했군.
3: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시민들은 안전합니까? 안나!

0: 벌써 끝난 거야? 아쉬워라. 더 빨리 달릴 순 없었니?
1: 어머니.
2: 너희 덕에 나의 한계를 더 알고 싶어졌다.
3: 솔레이유 덕분에 무법자들을 막아냈어. 넌 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4: 저는 딱히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3: 게다가 그 솔리도 오늘 봉인했잖니? 역시 우리 딸.
4: 어머니, 저...
3: 나중에 꼭 메탈 브레스 보여줘. 솔리돈이 어째서 3등분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
4: 안 돼요! 오! 죄송해요!
3: 예! 솔레이유...
5: 시청을 공격한 자들은 또 다른 기계 생명체, 와일드 카드 모십니다. 그들은 이 모우타운을 폭력으로 지배하려 했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든든한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메탈 카드 모십니다. 그들은 모우타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한 이 도시의 평안 유지될 것입니다.
6: 시장님도 참. 메탈카드 봇은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 같은 게 아니라고. 고향을 잃고 살 곳을 찾는 것뿐인데.
7: 와일드카드 봇을 죄다 악당 취급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8: 그 점은 나도 동의해.
7: 웬일로 마음이 맞아대?
8: 우리처럼 메탈 브레스의 주인과 맹세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힘 앞에 눈이 먼 자도 있으시지. 같은 취급이라니 정말 유감이셔.
4: 미안해.
6: 왜 사과를 하고 그래?
4: 우리 아빠 요즘 좀 이상해.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봐. 머릿속에 지지울 생각뿐이신 것 같아. 원래는 훨씬 다정하시다고.
9: 안나, 어제 기자회견 때 이런 일이 있었어.
3: 곧 촬영 재개하겠습니다.
9: 시장님, 괜찮으세요?
10: 블루카, 와일드 카드봇이 덮쳐온 순간 이제 다신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겠구나. 눈앞이 캄캄해져서.
3: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10: 가지, 블루카.
9: 네. 하지만 시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회견을 이어가셨어. 너희 아버진 이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야, 안나.
11: 나 다음으로 훌륭하신 거지. 마을을 지킨 1등 공신은 나니까.
9: 이상하네. 내 음성 입력 장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11: 이 녀석이 귀에 오일 찌꺼기가 꼈나?
12: 이리 와, 블루카. 귀 파줄게.
9: 사랑할게, 준.
4: 고마워, 얘들아.
3: 솔레이유, 밥 먹어야지.
4: 필요 없어요.
3: 이곳이 사춘기.
1: 미움받으신 것 같네요. 어머니는 엄마니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3: 다들 나한테 왜 그래?
13: 무슨 일 있어?
4: 어머니 때문에 조금.
13: 난 네가 마음을 열어준 덕분에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4: 난 어머니가 만든 인형이야. 마음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13: 넌 나한테 사과했어. 안드로이드인 자신이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슴의 아픔이야말로 너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4: 고마워, 블레이유.
13: 뭐라고? 안 들려?
4: 고마워.
13: 별 말씀을.
14: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4: 응? 왜 그래?
15: 아무것도 아니야.
16: 그 안드로이드는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나 싶어서.
17: 바이오 퓨전 시스템 덕에 먹은 건 100% 에탄올로 변환돼서 배출도 안 해.
6: 그렇단 건 화장실에 안 가.
14: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놀랐어.
3: 메탈 솔레이유는 실은 안드로이드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4: 미안해. 아예 사과할 일은 아니지.
6: 솔레이유도 자기가 인간이 아닌 걸 몰랐잖아.
14: 애초에 메탈 카드 보시니 와일드 카드 보시니 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이 동네에서 안드로이드 정도야 뉴스거리도 아니지. 왜?
4: 고마워. 너를 친구라고 불러도 돼?
14: 아니 뭐 부르고 싶으면 마음대로 부르던가.
15: 나도 친구지.
18: 한스 뻔뻔하긴.
15: 뭐라냐?
8: 이 땅의 인간은 관용을 베풀 줄 아신달까 포용력이 있으시달까.
7: 무슨 말이 하고 싶은겨?
19: 알기 쉽게 좀 말해.
8: 우리나 솔레이유 같은 자신들과는 다른 종족도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으시단 거지.
7: 너 같은 날라리를 받아준 게 끝인 거지.
19: 맞지 맞지.
8: 이건 피차 일반이셔.
9: 네 말이 맞아, 나이트 그리폰. 처음에 친구라고 불러준 건 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와 잘 지내게 됐으니까.
11: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 녀석도 있지.
4: 솔리돈, 나와. 안 나와?
20: 사춘기냐?
6: 모노온족의 족장이라며 정신 차려야지.
14: 나왔다.
9: 솔리돈, 넌 잘 싸웠지만 우리의 고향 마키나 행성은 이미 사라졌어.
11: 더 이상의 싸움은 의미 없어. 이곳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21: 웃기지마. 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을 지닌 자의 명령 따위 절대 따르지 않아. 절대.
17: 메탈브레스에는 봉인한 상대를 복종시키는 기능이 있어.
6: 야, 너!
17: 네가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내.

0: 내준다면 나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메탈브레스로부터 해방시켜도 좋다고 생각해.
1: 그 말에 거짓은 없겠지.
0: 난 거짓말 못해. 안드로이드니까.
1: 그럼 날 내보내.
0: 좋아.
1: 물론 야생의 힘도 말이야.
2: 하지만 그건...
1: 어서! 나...
0: 준.
2: 어...
0: 솔리드온 셋업.

0: 티나크러쉬의 처참한 모습을. 이 녀석을 고쳐봐. 그럼 너희와 동료가 되어주지.
1: 그게 조건이야?
2: 어, 웹폰카드는 봉이 나면 저절로 복원되는 줄 알았는데.
3: 에드 아저씨, 음? 예전에 몇 번 고쳐줬잖아요.
4: 그건 네 메탈브레스 덕에 어느 정도 복원된 걸 보기 좋게 만져준 수준이라.
1: 우리 어머니에게도 아. 보여주자.
5: 마키나시움과 크롬 올리브된 합금강이네.
6: 고칠 수 있어요?
5: 못해. 지구의 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하거든.
0: 가능한 이가 없지. 이 녀석은 모아의 돼지의 가오를 받은 웹폰카드니까.
3: 모아의 돼지?
0: 돼지!
7: 모아의 돼지, 마키나 행성을 말하시는 거야?
8: 우리는 고향을 그렇게 불렀지.
0: 안타깝게도 너희 똥자루들과 동료가 되긴 어렵겠걸.
9: 잠깐 기다려봐.
10: 왜 그래, 블레이언?
9: 예전에 들은 전설이 생각났거든. 녹슨 날은 태양에 던져넣어라. 불길 속에서 날붙이는 그 가치를 되찾는다.
2: 태양? 말도 안 되지. 태양의 중력은 지구의 28배라고.
1: 던져넣었다간 두 번 다시 꺼낼 수 없어.
9: 전설이니까 아마도 비유일 거야.
7: 태양과 같이 장렬하는 부스터 엔진이시라던가.
8: 태양과 같은 나이트 크롤러의 눈동자.
2: 뭐래?
3: 아니, 난 알겠어.
11: 너 엉뚱한 생각하지?
3: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솔레이유, 나랑 같이 가자.
1: 어디를?
3: 짐은 다 쌌어? 어? 온다!
1: 야! 왜 그래?
0: 아, 야, 잘못 봤군.
12: 아하! 포르카타임 특급 열차! 포르카타임 특급 열차! 승객분들께선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3: 고마워, 블레스트레인! 포르카카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12: 이 정도쯤은 산책이죠. 오! 이쪽은 새로운 고객이신 솔레유님. 목적지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1: 잘 부탁해.
0: 슛! 나 직접 바다를 건너보고 싶어.
3: 그럴래?
11: 페르르한테 안부 전해줘.
2: 우린 아무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4: 어휴, 학생이 학교를 자꾸 빠지면.
3: 모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일인걸요.
12: 자, 시간도 있습니다. 출발하실까요?
1: 포르카카, 4000년 전 메탈카드보시 지구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 나도 궁금했었어.
3: 다시 깨어난 곳은 우리 동네였지만 지금은 고향에 사는 셈이지.
0: 일찌감치 모아의 돼지를 버린 녀석들을 만나서 뭘 어쩔 셈이지?
3: 두고 보자고. 그리고 포르카카는 석유가 풍부하다던데.
0: 그리웠다. 그럼 나도.
13: 준과 새로운 손님들,
3: 시에로
13: 포르카카의 온걸 환영해.
14: 어, 저기 보이는구만.
15: 옆에 저 따랑이 같은 녀석은 뭐지?
16: 깜빡이, 어? 무섭게 생겼어?
14: 아우, 이 덜렁이들아, 얘기했잖아.
17: 준의 새로운 친구래.
12: 포르카카, 포르카카.
15: 어, 아주 탑승인 것이군.
3: 얘들아!
18: 안녕?
15: 야, 드론, 드론!
18: 오늘 고생 많았어.
3: 준, 베르루!
17: 어, 네가 그 애구나.
3: 이쪽은 솔레이유. 어, 크레스트의 여동생이야.
1: 안녕하세요.
17: 아, 나는 페루루. 잘 부탁해.
3: 근데 너희 여기가 더 좋나 봐.
14: 아, 모험의 냄새에 이끌려서 그만.
2: 나도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3: 벡터와 비투는?
17: 수련인가 뭔가 한다고 멀리 갔어. 백신 접종하러 온 메가엠블러도 쫓아갔는데 아직 못 찾았나 봐.
19: 오랜만이군, 친구들.
3: 기간트렉스! 잘 있었어?
19: 덕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너는 아닌 것 같지만.
3: 뭐, 곧 해결될 건데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19: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지.
20: 우와.
21: 여기가 바로 그...
17: 응, 무카라가 만든 신전이야.
3: 저거 너희야?
21: 멋진데?
22: 무카라가 후세 우리를 강력하게 기억시키고 싶어해서.
15: 아무리 봐도 내 머리가 너무 커.
14: 설계가 고창해서 말렸는데 무카라가 말을 안 듣더라고.
9: 고대의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메탈 카드부터 기억하려고.
1: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정. 내 고민이 하찮게 느껴져.
23: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네.
19: 태양의 불꽃이라.
1: 솔리드온의 웹폰 카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필요해.
15: 그건 와일드 카드 무슨 전설이잖아. 아무튼 알턱이 있냐?

0: 대장은 그 녀석들과 싸운 적이 있을 텐데.
1: 그래? 근데 왜 난 와일드 카드 봇을 별로 본 적이 없지?
0: 우리는 우리 쪽 구역에서만 지냈으니까. 머스라이드는 전선 한복판에 있었던 적 있지?
1: 그것도 처음 듣는데?
2: 말 안 했을라. 내가 아직 신참 종군 기자로 일했던 때였어. 와일드 카드 봇과 왜 싸우게 됐는지 관심이 많았거든. 어떤 녀석은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나도 그렇게 될 뻔했지. 다행히 나는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었는데 입구는 그때 생긴 거야.
3: 너도 감염됐었구나, 머슬하이드.
0: 그것 때문인가? 가끔 오락가락하게 된 거지.
1: 그럼 시로가 저 모양인 것도 감염이다.
4: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싸우는 이유를?
2: 아니, 빈손이었어. 그러고 보니 스타가디언이었던 블루캅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3: 적의 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의무밖에는 몰라.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상관없었어.
5: 어쨌든 둘 사이의 싸움은 수천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1: 그렇게 옛날부터?
5: 싸우는 이유 같은 건 잊었을지도 모르지. 너는 알고 있나?
6: 수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
7: 우린 그저 생존 본능을 따를 뿐이야. 뭐 이 녀석들 만나고 나서는 옛날과 달라졌지만.
5: 우리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6: 기간트렉스, 당신은 우리 부족들 사이에서 가장 용맹한 메탈 카드봇으로 유명했어. 불을 내뿜는 그 용의 왼팔, 당신 혹시...
5: 베르루?
8: 응? 기간트렉스? 세덕!
5: 이건 너희 동족들과의 전투로 얻게 된 거다. 본래 모습을 잃은 건 외풍 카드로 그쳤지만 또 모르지. 내 안에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6: 와일드 카드봇을 원망하나?
5: 그럴 리가. 다 옛날 얘기일 뿐. 오히려 이 녀석 덕을 많이 봤지.
9: 힘이 합쳐졌니? 싸우는 이유니 변하이.
0: 어? 나왔다.
9: 말이 많다. 그래서 내 테아크러시를 어떻게 할 건데?
10: 아, 급하기는. 실은 우린 기간 트렉스의 힘을 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렉스 인페르노로 테라크러셔를 다시 단련해 주었으면 해.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의 힘이 합쳐져 있잖아.
9: 보자. 그거야마. 만약 실패하면 널 땅에 비류가 될 만큼 팔받을 테니 각오해라.
10: 그래, 괜찮다니까 그러네. 함 해보자고.
9: 어떻게 되나 보자고.
5: 베테랑을 너무 얕보는군, 젊은 친구.
10: 좋아, 그럼 부탁할게.
8: 응. 기간트렉스, 렉스 인페르노.
9: 렉스 인페르노.
4: 표면 온도 750도 돌파.
8: 그걸 어떻게 알아?
4: 난 안드로이드거든.
8: 그렇구나. 그쵸?
10: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8: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깜빡할 수가 있지?
4: 내부의 마키나 시움이 녹기 시작했어.
10: 아직 멀었어. 화력을 더 높여. 바람을 날릴 차례야. 부탁해.
1: 오케이.
9: 맡겨줘.
1: 아무튼 슬슬 한계야.
5: 아니, 아직 괜찮다.
3: 힘내, 기간 트렉스.
6: 솔레이, 나도.
4: 블레이온, 세다.
6: 기간 트렉스, 우리 손으로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5: 좋은 태동은.
3: 보이지?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힘을 합치는 필사적인 모습이. 한땐 서로 총과 발톱을 겨눴지만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야.
4: 표면 온도 최고 지점에 도달.
10: 마무리하자.
8: 응.
10: 기간 트렉스. 응.
8: 머슬 하이드.
10: 타이건 세로.
9: 원투 스트라이크. 그라울 에스토스.
3: 산산조각난 파편들
5: 하나가 됐어. 불가능한 게 아니지.
6: 하나가 된다는 건 말이야.
9: 그런 것 같고.
10: 예! 자, 약속 지켜줄 거지?
9: 족장은 한 입으로 도망 안 한다.
4: 우리 친구잖아.
9: 아직 그 정도는.
10: 준! 어, 저기 봐봐, 솔리드 온!
5: 출근! 팝!
8: 너 공인되고 나서 굶었다면서?
0: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치?
5: 자, 어젯밤의 성공을 축하해야지.
0: 새로운 동료를 위하여!
9: 잘 먹겠습니다!
5: 작은 적장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내가 트리온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 마키아 행성에서 거대한 용이 날아오른 걸 봤어.
0: 용이라고?
5: 너는 지금 대우주의 행성들을 다뤄주는 이 지구에 접근해 오고 있다.

0: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0: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아기 오리.
1: 뭐 그리는 거야? 어디? 어? 오호. 어? 해치?
2: 해치. 어? 안녕.
0: 어? 뭐야?
3: 뭔데?
2: 아무것도 아니야. 해치. 어휴.
0: 아, 숨어 있는 걸 어떻게 봤지? 그나저나 모냥이는 어디 있는 거야?
4: 두목님.
5: 모냥?
4: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5: 글쎄, 어딜 가도 해치 녀석이 나타나니.
2: 배고파.
6: 나도.
4: 뭐라도 먹을 걸 가져오겠습니다.
5: 안녕. 훔치지 말고 정당하게 구하자.
2: 정당하게?
6: 어떡해요?
5: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듣도 보도 못한 마법쇼를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일일이요? 자, 이렇게 하면 고양이! 또 고양이! 예쁜 오리도 나왔어요. 이럴 땐 박수를 쳐주셔야죠.
7: 저런 걸 많이 봤는데.
8: 그런 거 말고 더 멋진 거 보여주세요.
5: 더 멋진 거? 그게 할 줄은 아는데 안 돼요.
8: 그러지 말고
9: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5: 곤란한데.
9: 보여줘!
5: 아, 알았어요.
0: 문양이다! 아자작!
5: 아우, 진작 이렇게 할걸! 이건.
10: 고양이같이 생긴 사람 어디 갔지?
8: 좀 전까지 있었는데?
0: 도망갔군.
5: 해치 녀석 때문에 또 망쳤다.
2: 그래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요.
6: 맞아.
5: 하긴 좀 신기한 마법을 보여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2: 맞아요. 그럼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다.
5: 자, 연습해보자.
2: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5: 응?
6: 뭐 하려는 거지?
2: 나도 몰라.
5: 시작한다. 닐리, 닐리, 닐리리야!

0: 뭐한 거예요?
1: 그 참, 다시 해볼게. 밀리, 밀리, 밀리리야! 성공이다!
0: 우와!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1: 그럼, 재채기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0: 그래요? 공연 진짜 잘 되겠다.
2: 아, 예.
1: 그럼 이제
3: 쟨 누구야?
1: 여긴 왜 왔냐? 길을 잃었냐? 아무 생각 없네.
3: 먹고 싶어?
2: 먹어.
3: 잘 먹네.
1: 그러게. 우린 나가보자.
3: 네, 가자. 어?
2: 안녕.
0: 어? 얘 따라오네. 집에 가야지.
3: 따라오면 안 돼.
1: 그만 가자.
0: 네.
3: 안녕, 아가야.
1: 밀리리. 박수 쳐주셔야죠.
4: 아, 그냥 그런데.
3: 반응이 별론데.
0: 아, 도모님, 아까 연습한 거 해보세요.
1: 그럴까? 자, 지금까지는 연습.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죠.
5: 진짜?
1: 오씨? 이 마법은 정말 정말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모두 깜짝 놀라셨나요?
5: 나.
1: 자, 시작합니다.
5: 이리 오네.
1: 밀리 밀리 밀리리야.
5: 여기를 어떻게 왔어?
6: 마법 반응이야.
7: 알레리오!
6: 알레리오!
1: 녀석들이 오고 있어. 빨리 피해야 해. 아기 오리야? 재채기 좀 해봐. 아취! 아취! 이렇게!
0: 야
1: 안 되겠다. 나오심! 빨리 피하자!
8: 여기였는데 어디로 간 거야? 저쪽이다.
9: 멈춰!
1: 어디서 들리는 소리니? 해치?
9: 안녕.
1: 그만 좀 쫓아다녀라. 밀리리야.
9: 자, 아라리오. 헤이티! 잡았다!
1: 뭐냐?
3: 나오심 출동!
9: 간지러워! 너희들 그만해! 그만하라고! 뭐야?
10: 저건 어디서 나타난 거야?
1: 아유, 살았다. 고마워. 난 좀 바빠서 그만 가볼게.
9: 안 돼!
0: 어? 삐야!
10: 너부터 해결해야겠군. 알아! 어?
3: 얜 아기 오리야. 그냥 마법에 걸린 것뿐이라고.
0: 맞아.
3: 아기를 공격하는 건 나쁜 짓이야.
10: 뭐야?

0: 하리하리 하라리요.
1: 다행이다.
2: 응? 그런데
1: 응? 벌써 사라졌네.
3: 이 근처일 텐데.

0: 못하면 잡힐 뻔해. 에? 누구냐?
1: 눈치 빠르네.
0: 릴리. 뭐냐?
2: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더 고통스러워져.
1: 잡았다.
2: 더 사고치기 전에 잡아서 다행이다.
1: 바로 선계로 내려갈까? 무슨...
0: 뭔 일이냐?
1: 뭐냐?
0: 어떻게 내 이름을?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예? 뭐냐?
3: 어? 저기야! 어? 무슨 일이야?
2: 누군가 모냥을 데려갔어.
3: 이런...
2: 나 갈게.
4: 내일 봐. 이게 뭐야? 아기 오리 같은데?
2: 여보세요?
4: 안녕. 다녀왔습니다.
5: 어? 그건 뭐야?
4: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요. 아빠한테 인사해. 귀엽죠?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악귀가 이사 왔대요.
1: 저기 좀 봐. 저게 뭐지? 설마 황금 박쥐?
2: 잡아보시. 잡았다.
1: 뭐지?
3: 할지도 모른단 일이야. 우리 동네에 이상한 친구가 이사 왔대. 집이 거꾸로 뒤집혀 있다던데.
4: 거꾸로?
0: 응, 잠도 거꾸로 잔대.
4: 진짜?
2: 주로 밤에 나타난다니까 조심해.
1: 괜찮아, 황금박쥐. 너무 무섭다.
2: 황금박쥐라고?
5: 난 또 누구라고. 황금박쥐는 무서운 게 아니야.
2: 숲에 살 때 친하게 지내던 착한 친구니까 걱정 마.
4: 맞아.
0: 얘들아. 어?
5: 안녕, 오랜만이야.
4: 황금박쥐야.
3: 반가워. 제가 바로 황금박쥐인가 봐.
2: 소문처럼 좀 이상해 보여.
4: 황금박쥐야.
5: 얘들아,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3: 이사 왔다면?
0: 친구들한테 들었다.
5: 그래? 나 벌써 유명해진 거야? 아참, 자, 받아. 마지도, 두리도, 너희들도 받아. 나도, 여기.
3: 어? 편지네?
5: 초대장이야. 친구들 모두 황금박쥐네 집에 초대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주세요.
4: 우와,
3: 재밌겠다.
5: 신난다. 모두 꼭 와야 해. 저기 언덕 위에 집이야. 저기 기다릴게.
4: 응, 이따 만나.
0: 너 황금박쥐네 갈 거야?
1: 글쎄, 왠지 좀 무서워서.
2: 무섭다고? 무섭긴 뭐가 무섭다 그래.
3: 도리야, 너 목소리가 딸려.
1: 하나도 안 무서워. 황금박쥐는 좋은 친구야. 가서 다 같이 놀자.
4: 이따 보자.
6: 다녀왔습니다.
7: 잘 다녀왔어?
4: 네.
1: 엄마, 저녁에 황금박쥐가 놀러오래요.
7: 황금박쥐가 우리 동네로 이사왔구나.
1: 가도 되죠?
7: 그래, 이따 엄마가 데려다줄게.
0: 빨리 황금박쥐랑 놀고 싶대.
4: 나도 나도. 어?
3: 저기 봐. 어? 황금박쥐는 집인가 봐.
4: 우와.
0: 이런 집은 처음 봐.
3: 집이 거꾸로 뒤집혀 있어.
4: 얘들아,
2: 다람쥐도 왔구나.
5: 빨리 들어가자.
4: 황금박쥐야, 우리 왔어.
5: 우와, 얘들아. 어서 와, 잘 왔어. 오,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환영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3: 금방 오겠지 뭐.
1: 맞아, 우리끼리 먼저 신나게 놀고 있자.
5: 그래, 어서 들어와.
0: 소파가 천장에 있어.
1: 집을 뒤집어 놓은 것 같다.
6: 어서 와요. 다들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8: 안녕하세요.
7: 저도 반가워요.
6: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친구가 많았다니 아빠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1: 아이 참 아빠.
3: 다들 배고프시죠? 어서 와서 같이 식사해요.
8: 네.
6: 자, 주방은 이쪽입니다.
2: 주방도 거꾸로네?
0: 식탁은 똑바로 놓여있지. 다행이다.
2: 거꾸로 매달려서 먹는 건 나도 힘들어.
6: 어서들 앉아요.
3: 자, 받아요. 이것도.

0: 잘 먹겠습니다.
1: 너가 먼저 들어가 봐.
2: 괜찮아. 너 먼저 들어가.
1: 하나도 안 무섭다며.
2: 아이, 이뻐.
3: 어, 무슨 냄새지?
0: 맛있는 냄새.
4: 정말 맛있네요.
5: 많이 드세요.
6: 맛있대.
7: 오, 음식이 많이 남았네. 너무 많이 차렸나?
2: 아니에요. 친구들이 더 올 거예요.
1: 난 너무 배고파.
3: 나도. 나 황금박쥐네 들어가 볼래.
1: 같이 가.
6: 맛있대.
2: 소리는 뭐지?
1: 어? 왔나?
2: 와! 너희들 왔구나!
1: 괜찮아? 어서 들어와!
2: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말도 안 돼.
1: 어서 밥 먹으러 가자.
8: 얘들아!
3: 얼마나 기다렸는데.
7: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8: 안녕하세요.
7: 배고프지? 어서 먹으렴.
8: 네, 잘 먹겠습니다.
3: 맛있다.
1: 먹었으면 우리 이제 놀자. 날 따라와.

0: 할게. 야! 나 간다! 나도! 거꾸로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1: 어, 다 거꾸로인데 우린 어떻게 놀아?
0: 문제 없지. 자, 이 끈끈이 신발을 신으면 너희도 천장에 매달릴 수 있을 거야.
2: 우와!
1: 얼른 신어볼래.
2: 나도 나도.
1: 신발이 바닥에 달라붙어.
3: 끈적거려.
0: 자, 이제 따라와 봐. 어서 어서.
3: 벽을 걷고 있어.
2: 신기하다.
4: 줄리잡기 할래?
0: 좋아 좋아.
5: 이제 집에 갈까?
1: 벌써 가요?
6: 더 놀고 싶은데.
5: 너무 늦었어. 이제 집에 가야지.
2: 응? 네. 네.
7: 진짜 진짜 재밌었어.
3: 저기 내일 또 놀러와 주세요. 나도.
1: 나도.
2: 나도!
1: 뭐? 너희들 다?
8: 어허!

토닥토닥 그림 동화 시골지와 도시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시골지가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라곤 채소와 과일뿐이었지만 시골지는 만족하며 살았죠. 어느 날 도시지가 시골지의 집에 놀러 왔어요. 시골지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대접했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도시지는 도시에 맛있는 음식이 더 많다며 시골지에게 도시로 떠나자고 말했어요. 높은 건물들에 반짝이는 불빛들. 도시 풍경에 시골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시지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시골지를 구멍으로 데려갔어요. 빛을 따라 나와보니 그곳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시골지가 음식을 먹으려던 순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시골지와 도시지는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도망쳤어요. 도시지는 시골지를 안심시키며 다시 들어가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거대한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도망쳐 나온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시골쥐는 근사한 곳이 아니더라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을 마치며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라 하였습니다. 도가 만물에 작용하는 데를 보면 언제나 약한 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 약하다는 말부터 들여다보려 합니다. 유약승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드뭅니다. 강한 쪽이 이기는 싸움을 늘 보게 되니 그럴만도 합니다. 도를 든 사람과 맨손인 사람이 맞선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굳센 나무와 여린 풀 가운데 무엇이 먼저 부러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본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굳세야 이긴다 하고 무르면 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다들 강해지려 할 뿐 약해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굳센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인지생야 유야, 기사야 견강, 초목지생야 유취, 기사야 고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으면 굳건하고 단단하다.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무르나 죽으면 마르고 뻣뻣하다. 곡 견강자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그러므로 굳건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두 나뭇가지를 나란히 떠올려 보십시오.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잘 휘어집니다. 꺾으려 해도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른 가지는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져 버립니다. 휘어지는 것은 물은 탓입니다. 그러나 물은 덕에 모양을 바꿀 수 있어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는 변의 선이 쉬었다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은 죽은 변의 선이 한 번 부러지면 다시 서지 못합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이긴다는 말은 맞부딪혀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에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모양을 바꿀 수 있기에 꺾이지 않고 끝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천하 마규약 어수, 이공견강자, 막지능승, 이기무이역지.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그 무엇도 물과 바꿀 만한 것이 없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래에는 단단한 돌이 놓여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돌에 떨어지는 소리는 들릴 듯 말 듯합니다. 떨어진 자리를 아무리 보고 만져보아도 아무 자국이 없습니다. 돌은 그대로 있는데 물은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물방울과 돌을 나란히 두고 어느 쪽이 센지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돌이라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뒤에는 어떨까요? 돌에는 움푹 팬 자리가 생겨 있습니다. 물방울은 그대로인데 단단한 돌이 파인 것입니다. 한 방울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으나 그치지 않고 떨어지니 단단한 돌도 깎아내는 것입니다. 천하치지유, 치빙 천하지지 견, 무유 임무간 옷이 지무이 지유이.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형체가 없는 것이라 틈이 없는 곳까지 들어간다. 나는 이로써 무의가 이룩가는 것을 안다. 물은 제 모양이 없습니다. 닿는 데마다 다른 모양을 취합니다. 그러니 돌 깊숙이 틈이 없어 보이는 데까지 스며듭니다. 제 모양을 지닌 것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리까지 말입니다. 반대로 물은 칼로 벤들 벤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으니 벨 것이 없는 까닭입니다. 돌로 물을 내리쳐도 잠시 흩어질 뿐 물은 도로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물이 돌보다 강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이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고 아래로 흘렀을 뿐입니다. 흐르다 보니 돌에 떨어졌고 떨어지기를 그치지 않으니 돌이 파입니다. 형체가 없으니 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틈을 천천히 넓혀갑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가 이롭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형체가 없고 애쓰는 바도 없는 약하디 약한 물. 그 물을 두고 저는 이리 말하였습니다. 상선 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에 빗댈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금이라 할 것이고 누구는 곡식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 말한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수선리 만물 이부쟁 처중인 지소 고 기여도.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첫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물 없이 사는 것은 없습니다. 풀도 짐승도 물을 마시고 삽니다. 사람 역시 물 없이는 며칠을 버티기 버겁습니다.

이는 온 세상이 물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앞을 막는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밀쳐내지 않고 휘어서 돌아갑니다. 바위가 깎이고 물길이 달라지는 것은 다툰 자체가 아닙니다. 그저 물이 흘러간 자취일 뿐입니다. 셋째, 물은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뭅니다. 낮은 자리 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높은 데로 오르려 애쓰는데 물은 아래로만 흐릅니다. 물이 온 세상을 적시듯 만물을 낳는 더 또한 이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물이 겨루지 않듯 도 역시 억지로 하는 바 없이 무엇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낮은 데로 흐르는 물처럼 도가 깃드는 자리도 사람들이 마다하는 약한 쪽입니다. 이루어진 바탕은 무르고 가는 데는 낮은 곳뿐이나 그런 물을 당해낼 것은 없습니다. 강에서 이능이 백곡 왕자, 이기선하지, 강과 바다가 온 골짜기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물들은 모두 강으로 흘러들고 강물은 모두 바다로 흘러듭니다. 강과 바다가 골짜기를 다스리며 그 많은 물을 거느리게 된 것은 높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모은 적도 다투어 얻은 적도 없습니다. 낮으니 저절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 낮춘다는 것은 하찮은 일도 물러서는 일도 아닙니다. 도리어 굳세고 오래가는 일입니다. 이렇듯 물과 도가 서로 가까우니 저는 물보다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물 하나로 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 가지는 짚어두어야겠습니다. 저는 물이 도에 가깝다고 하였지 도 그 자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는 여전히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며 말로는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닮은 것을 하나 골라두었을 뿐입니다. 부디 물에 붙들리지 마시고 물이 가리키는 쪽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도를 두고 여러 말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꺼내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비어 있음입니다. 이는 사람이 사는 일과도 멀지 않으니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덕을 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덕이 한 사람의 몸을 넘어 세상에 미치는 대목을 보려 합니다. 다름 아닌 다스림입니다. 한 집을 건설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천지가 어찌 만물을 대하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천지의 불인, 이 만물 위추구, 성인 불인, 이 백성 위추구, 천지는 어질지 않아 만물을 지푸로 엮은 개처럼 여긴다. 성인은 어질지 않아 백성을 지푸로 엮은 개처럼 여긴다. 지푸로 엮은 개는 제사에 쓰려고 만든 물건입니다. 제사 전에는 정성껏 꾸며 상에 올리고 제사가 끝나면 버려지거나 불쏘시개가 됩니다. 만물을 이 물건처럼 여긴다는 말은 참으로 모질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쓸 만큼 쓰고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역할을 할 때면 쓰이고 때가 지나면 저절로 쓰러지도록 두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대할 때는 아끼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기서 어질지 않다는 말은 무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만물 중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있는 그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을 두고 어질지 않다 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백성을 갈라놓고 어찌하려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어질게 다스린다고 하여 백성을 가르고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천하다기 휘에 이 민 미빈, 민 다이기, 국가 자원, 인 다기교, 기물자기, 법령 자창, 도적 다요. 천하에 꺼리고 금하는 것이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쓸모있는 물건이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어두워지며 사람에게 기교가 많을수록 기이한 물건들이 더 생겨나고 법령이 더 드러날수록 도적이 더 많아진다. 법이 많아질수록 도적이 늘어난다니 그 반대가 아니냐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하나 세우면 그것을 피해 빠져나가는 길이 여럿 열리고 그 길을 막으려 또 세우면 길은 다시 늘어납니다. 그렇게 길이 여럿 난 만큼 그리로 드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법이 도적을 막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적이 될 길을 더 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산에서 나무를 베지 마라. 저 물에서 고기를 잡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이 늘수록 백성이 먹고 살 길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한 별난 물건을 귀히 여기고 재주를 부추기면 백성들 사이에 없던 욕심이 생겨납니다. 결국 위에 있는 이들이 무언가 하여들 때마다 나라는 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유를 하나 두었습니다. 시대국, 약팽소선,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일과 같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작은 생선

없는 일에 견주다니 뜻밖으로 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생선을 구워본 이는 압니다. 작은 생선은 살이 얇고 뼈가 가늘어 손을 대면 댈수록 부서집니다. 익지 않았을까 하여 자꾸 뒤집으면 살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건드릴수록 모양은 흐트러지고 속도 잘 익지 않습니다. 굽는 이가 할 일은 불을 고르게 두고 되도록 생선에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스리는 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도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태상 하지 유지, 기차 친 이해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가장 뛰어난 임금은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안다. 그 다음은 그를 가까이 하며 기린다. 그 다음은 그를 두려워한다. 그 다음은 그를 업신여긴다. 백성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임금을 두고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사는 임금은 겁을 주어 다스리니 그 또한 훌륭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칭송을 받는 임금이 가장 높은 것 아니냐 하실 것입니다. 백성은 곳간을 열어주고 세금을 덜어주는 임금을 우러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임금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러르는 눈이 생기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줄까 기다립니다. 그러다 해주지 않으면 등을 돌립니다. 이처럼 칭송과 원망은 한자리에서 나옵니다. 있다는 것만 알려진 임금을 가장 높다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칭송도 원망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정사에 손을 떼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지 선위 도자 비명민 장이우지. 옛날에 도를 잘 행한 이는 백성을 현명하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하였다. 여기서 현명하다는 말은 눈치가 늘고 꾀가 서는 것을 이릅니다. 어리석게 한다는 말도 아무것도 모르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둔다는 뜻입니다. 도를 잘 행한 이는 백성을 이리저리 셈하게 만들지 않아 저 스스로 그러하게 살도록 하였습니다. 백성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느라 임금이 있다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을 저는 가장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백성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백성 곁에 서 있으면서도 내버려 두는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그저 내버려 두면 나라가 더 어지러워지지 않겠느냐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 보지 않았습니다. 구성인운 아무위 이민자화 아후정 이민자정 아무사 이민자부 아무욕 이민자박. 그러므로 성인이 이르기를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 백성이 스스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을 버리지 않으니 백성이 스스로 잘 살게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없으니 백성이 스스로 순박해진다. 앞서 저는 도가 하는 일이 없으나 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넓으면 다스릴 일이 늘고 백성이 많으면 헤아릴 일이 늘어납니다. 일이 많아지는 만큼 손도 자주 갑니다. 손댈수록 나라는 더 어수선해집니다. 그러나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으면 손댈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다스림이란 백성이 저 스스로 사는 그 삶에 무엇을 더 얹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어? 뭐야? 뭐야?
1: 왜 날 때리고 그래?
0: 내가? 아니, 방금 전까지 그 문어 괴물 녀석한테 내 꼬리치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2: 다행이야. 난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3: 아, 뭐야?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1: 잠깐, 잠깐. 얘들아, 무슨 소리 안 들려?
0: 뭐야, 뭉크.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3: 설마 장난친 거야?
1: 장난이 아니라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0: 뭉크, 괜찮아. 장난 좀 치면 어때? 문어 녀석,
3: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해.
1: 문어 괴물이 나가는 곳을 막고 있는데.

여기가 오지마 오지마 이 녀석들아.

0: 얘들아! 여기서 바닷물 냄새가 나! 어? 문이다! 여기 문이야! 빨리 나가자!
1: 잠깐! 저 문어 괴물은 블루 진주를 빼앗으려 하는 것 같아.
2: 맞아, 블루 진주만 쫓아오고 있어.
1: 우리가 캠핑카를 타고 등대섬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자. 분명 우리를 따라올 거야.
0: 그리고
1: 너희들 돌섬 기억하지? 응.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거야. 그쪽으로 유인한 다음 가둬버리자. 나오지 못할 거야.
3: 좋은 생각인데.
2: 마법 젤리는 두 개가 남았어.
0: 그럼 우리가 캠핑카를 타고 저 문어 녀석을 끌어낼게. 하프 호프, 너희들은 등대섬에 가서 눈꽃섬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줘.
3: 이제 됐어. 여기서 빨리 나가자.
0: 저쪽에 항구섬이야. 하프, 호프, 등대섬에서 눈꽃섬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내야 해.
3: 이 하프님만 믿으라고.

저기 있다.

그럼

0: 저기 있다.
1: 빨리 가자.
0: 차돌려! 차돌려! 차돌려! 차돌려!

0: 넘겨봐. 이 하프님이 실력을 보여줄 테다. 저리가, 저리가. 이 녀석들, 이 하프님이 무서운 줄 아는군. 다 도망갔네.
1: 저기 봐. 폐차병 괴물들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 윙크와 뭉크가 크라켄을 유인하는 작전에 성공했나 봐.
0: 다행이다.
2: 크라켄의 속도가 너무 빨라. 더 빨리 가야 해.
0: 지금 최고 속도로 가고.

0: 성공이다! 크라크! 계속 이렇게 크라크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 다음은?
1: 아까 계획한 대로 바위 기둥 소물원 녀석을 유인하는 거야. 저것 봐, 잘 쫓아오고 있네.
0: 그래, 가보자. 날라님이 어떤 걸 찾으라고 했지?
2: 찾으라고 한 건 블루진주의 힘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지.
0: 날라님이 등대섬에서 블루진주의 힘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것 같은데.
2: 맞아, 맞아. 날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등대섬이라고. 저기가 등대섬인데.
0: 블루진주와 등대? 블루진주의 빛이야!
2: 우와, 블루진주의 빛!
0: 그래, 바로 그거였어. 블루진주의 빛이야. 오, 그래, 그거지.
2: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0: 블루진주의 빛이 괴물들을 없애는 거 봤지?
2: 응.
0: 등대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란 말이야.
2: 응?
0: 그러니까 등대섬에서 블루진주의 빛을 밝히면 되는 거야. 어때?
2: 그런데 등대가 없잖아.

0: 없지. 붕대가 없지. 저게 뭐지?
1: 랄라님의 요술봉인데? 어? 물에 빠졌다.
0: 우와, 호프, 너 진짜 눈이 좋구나. 저게 보였어? 일단 어서 가보자.
1: 블루 진주의 힘.

0: 우리가 랄라님의 요술봉을 찾았어.
1: 랄라님.
0: 부프, 랄라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지. 빨리 가자.
2: 뭉크,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야?
3: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
2: 이러다 잡히겠어. 저기 바위 기둥섬이 보여.
3: 좋아, 속도를 줄이고 이제 작전을 개시하자.
0: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
1: 문어 괴물을 따라가지 않았나 봐.
0: 응, 모두 되돌려야겠어.
4: 그라비아.
3: 어? 뭐지?
0: 모두 괜찮지?
5: 하프, 어떻게 된 거니?
2: 뭉크, 우리 작전이 바위 기둥섬을 무너뜨려서 문어 괴물을 가두는 거 맞지?
3: 그렇지.
2: 그러려면 문어 괴물이 여기에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
3: 그래야겠지?
2: 뭉크, 너 지금 계획이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거 맞지?
3: 반은 있고 반은 없어.
2: 일단 반이라도 말해봐.
3: 저 문어 괴물은 블루진주를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푸른빛이 생기게 만든 다음에 트레일러에 넣는 거지.
2: 트레일러에?
3: 응, 그 문어 녀석이 트레일러를 붙잡고 있는 동안 트레일러를 분리시키고 나와서 바위 기둥섬을 무너뜨리는 거지.
2: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블루진주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것 같은데.
3: 그게 계획의 나머지 반이 필요한 이유야.
2: 그럼 가짜 블루진주인 걸 최대한 모르게 해야 하는 거네?
3: 그렇지, 최대한 안 보이게 해야지.
2: 뭉크, 그래, 보이지 않게 하면 되지.

0: 작전 계획 완성!
1: 아파, 오빠. 너희들 무사했구나.
2: 랄라님은?
1: 랄라님은 눈꽃섬을 지키다가 그만.
3: 랄라님이 블루진주의 힘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등대섬으로 가라고 하셨어.
1: 맞아.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
2: 아! 괴물로 변했을 때 기억은 안 나지만 난 친구들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4: 매번 섬저섬 돌아다니기만 했던 나를 친구라고 불러준 너희들이 있어서 이 섬이 꽤나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1: 혼자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아다니던 나를 도와주고 여기 이 눈꽃섬에 받아줬어. 이제 나를 돕고 싶어.
5: 얘들아.
3: 네, 우리 눈꽃섬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보자.

0: 안녕, 윙크, 뭉크.
1: 나나, 폴라, 폭포. 모두 다 무사했구나.
2: 드디어 비밀을 알아냈어. 등대가 생겼어. 빨리 와, 빨리.
1: 등대? 무슨 말이야? 아빠, 등대는 부서졌잖아.
2: 요술봉이 등대가 빛으로 만들어졌어.
3: 빛으로 만들어진 등대?
2: 그래, 빨리 와야 해. 블루 진주가 필요해. 어?
1: 서두르자.
3: 윙크, 문어 괴물이 트레일러를 잡자마자 빠져나가는 거야?
1: 아니, 그 전에 나가야 돼.

0: 윙크! 빨리 마법을 써!
1: 윙크! 제발 작아주는 마법! 어? 뭐야?
0: 웅크! 제발!
1: 성공이다!
2: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빨리 와라 얘들아! 여기가 대체 어디야?
0: 내비게이션이 없으니 알 수가 없는데. 태양이 저쪽에 있으니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1: 정확한 거지?
0: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하지.
1: 핑크! 링크!
3: 여기서 뭐하고 있어?
0: 눈꽃섬으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어.
4: 그래, 우리를 따라오렴. 우리가 지름길을 알고 있어.
0: 고마워, 핑크 민크!

0: 어, 저기 캠핑카야.
1: 어?
0: 핑크와 밍크도 있어.
2: 어디, 어디?
3: 밍크와 뭉크하고 있어.
4: 블루 진주는 내 거야.
2: 밍크, 뭉크, 너희들 해냈구나.
0: 여기 모두 모여있네.
1: 빛의 등대. 랄라님이 블루진주의 힘으로 세상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0: 어, 문어 괴물이 오고 있어. 공룡이 바위 속에 가뒀는데 어떻게 나왔지?
2: 혼자라면 어렵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저 괴물을 막을 수 있을 거야.
5: 맞아!

0: 지금 앞으로 나가신다. 비비큐라. 자. 내가 더 빠르지라. 드디어 원래의 눈꽃섬으로 돌아왔네요.
1: 그래 맞아. 우리가 눈꽃섬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냈던 거야. 눈꽃섬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앞으로도 계속.
2: 내 집 좋아해.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The number 2.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둘 중 더 작은 수는?
1: 누구나 요원 학교의 원요원 친구들!
2: 모두 모두 환영해! 아, 이거 큰일이구만.
1: 응? 토토, 무슨 고민 있어?
2: 아, 그것이 문제로다. 짜장면이냐, 볶음밥이냐.
1: 뭐? 그거 오늘 점심 메뉴잖아. 벌써 점심 걱정을 하는 거야?
2: 왜? 선택의 갈림길은 언제나 고민되는 법이라고.
1: 그렇긴 하지. 사실 곰기 요원도 선택에 약한 편이잖아. 기억나?
2: 아, 그때 얘기하는 거야? 괴물의 숲 갈림길.
1: 그래, 그때 갈림길도 만만치 않았지.
2: 제6회 누구나 요원학교 체육대회. 이제 마지막 경기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1: 마지막 경기는 바로
3: 무시무시한 괴물의 숲을 탈출하라.
1: 네, 이 숲 곳곳에는 괴물들이 숨어있는데요. 갈림길에 있는 표지판을 잘 보고 괴물의 수가 더 적은 쪽으로 가면

0: 우승 후보인 공기원 입장합니다.
1: 뭐요? 자,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갈림길이 이거구만. 괴문의 수가 더 적은 쪽으로 가라고 했지. 어디 보자. 보자. 샤하! 딱 봐도 빨간 괴물이 수가 더 적구만. 그렇다면 이쪽으로 돌격! 아니 분명 괴물수가 더 적은

0: 그렇게 공기요원은 마지막 경기에서 탈락의 위기에 처한 거야.
1: 아무래도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지? 곰기요원이 본 표지판을 같이 살펴보자.
0: 응?
1: 요원들, 이 표지판에는 어떤 색의 괴물이 있어?
2: 빨강 파라.
0: 그렇지. 에? 그럼 이 중 어느 괴물이 더 적은지 알 수 있어?
2: 네.
3: 파란색 개수가 더 적고 빨간색 개수가 더 많아.
1: 자, 그러면 곰기여원은 왜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
3: 파란색 괴물은 다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어가지고 더 뭔가 많아 보여서 그런 것 같고 빨간 괴물은 다 붙어 있어가지고 더 적어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
0: 그렇지, 그렇지. 우리 요원들 훌륭한데?
1: 하지만 곰기는 제대로 세워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 그럼 어느 쪽이 더 적은지 알 수 없는데.
0: 맞아. 그렇다면 오늘은 어느 수가 더 크고 작은지 잘 세워보는 방법을 배워볼까?
2: 우와, 괴물이다.
1: 이렇게 보면 헷갈리잖아. 하나씩 울타리에 가둬버리자.
0: 그럼 먼저 빨간 괴물부터 한 마리씩 잡아볼까? 시작!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 그 다음은 파란 괴물도 한 마리씩 잡아보자. 시작!
4: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어디 보자. 빨간 괴물은 몇 마리가 있지?
5: 일곱 마리!
0: 파란 괴물은?
6: 다섯 마리!
0: 그럼 두 괴물 중 더 적은 건 어떤 괴물이지?
2: 파란 괴물!
0: 정답! 5는 7보다 작은 수니까 파란 괴물이 빨간 괴물보다 적은 거야.
1: 하나하나 세워보니까 별거 아니네. 곰기 요원도 이걸 알아차렸을까?
7: 아, 아프다. 아니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곰기. 너는 우주의 빛나는 최고 요원 곰기잖아. 자, 하나씩 세워보면 되잖아.
8: 빨간 괴물은 일곱 마리, 파란 괴물은 다섯 마리.
7: 우와, 그렇다면 괴물이 더 적은 쪽은 저쪽. 좋았어, 저쪽으로 가보자. 돌격! 자!
0: 자! 과연 무시무시한 괴물의 숲을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1: 누군가 나옵니다. 바로 곰기입니다.
2: 와!
7: 우주 최고 요원이라면 이 정도는 누워서 당근 먹기죠.
1: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7: 곰기처럼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0: 오늘의 훈련은 곰기보다 더 큰 수를 골라라.
1: 요원들, 오늘의 규칙은 간단해. 곰기보다 더 큰 수의 카드를 뽑으면 승리.
0: 만약 더 큰 수의 카드를 뽑았다면 곰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당근사탕을 받을 수 있어.
1: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볼까요? 곰기 요원, 리아 요원, 자, 카드를 골라주시고.
0: 다 골랐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카드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 둘, 셋,
1: 헉! 오! 곰기 요원은 2.
0: 리아 요원은 8.
1: 8은 2보다 크니까 리아의 승리! 야! 두 번째 경기는 다른 카드로 해볼까요? 이번엔 카드에 당근이 그려져 있을 거야. 곰기보다 당근의 수가 더 많은 카드를 뽑으면 사탕을 받을 수 있어.
0: 두 번째 도전자는 승아 요원. 자, 곰기랑 승아 요원 모두 카드를 골라주세요.
1: 자,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허!
0: 짜잔, 곰기 요원은 당근이 4개.
1: 오, 승아 요원 카드엔 당근이 8개. 허! 그럼 8개가 4개보다 많으니까 승아의 승리!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요. 서인 요원, 이길 자신이 있나요?
2: 자신 있습니다.
0: 그럼 두 요원 카드 뽑아주세요. 카드 뽑고 보여주세요.
1: 곰기 요원은
0: 서윤 요원은 8.
1: 8은 2보다 크니까 마지막 승자는 서윤입니다.
0: 곰기 요원 좌절했군요.
1: 우리 요원 친구들 모두 모두 잘하는걸.
0: 아주 재밌는 훈련이었어.
3: 자, 우리 요원들, 내가 준 당근 사탕은 잘 간직하도록 이 곰기 요원을 이긴 영광의 상징이니까 말이야.
1: 자, 다음에는 반대로 작은 수가 이기는 게임도 해보자.
0: 좋아, 그땐 나도 곰기와 겨뤄보겠어. 다음에도 곰기 요원이랑 대결할 사람.
3: 어허, 좋았어. 자, 덤벼라.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마
4: 내가 바로 공기
5: 공기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마
4: 우주 최고 요원
5: 공기
6: 렛고 1, 2, 3, 4, 5, 6, 7, 8, 9, 10
5: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4: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나.
7: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8: 너 대박 치키!
7: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8: 너 뭐냐?
7: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8: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7: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8: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7: 육하원 측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9: 바뀌는 게 있을까?
8: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7: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8: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10: 응?

0: 가장 긴 머리카락은 무엇일까?
1: 누구나 요원, 학교의 원, 요원, 친구들!
2: 마드, 마드! 안녕!
1: 오늘은 이 끼끼 요원이 개발한 당근펜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알려주겠어.
2: 어, 뭘까? 뭘까? 만두행성의 500년 된 맛집 맛있어 줄솔 만두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1: 그때 투명 망토를 입은 누군가 만두 가게에 들어가 만두를 몽땅 훔쳐나왔지.
3: 도둑이다.
0: 투명 망토를 입었다면 마법사가 틀림없어. 만두행성의 마법사는 모두 세 명!
4: 난 만두를 훔치지 않았어!

0: 난 만두 싫어하거든.
1: 하, 다들 아니라고 잡았더니 어떻게 범인을 찾지?
2: 난 범인을 봤어.
3: 진짜? 누군데요?
2: 범인은 머리카락이 가장 긴 마법사.
1: 아, 또 잠드셨네. 아하, 참. 그래! 머리카락이 가장 긴 마법사를 찾자!
4: 곰끼는 그들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받아.
1: 자,
4: 어떤 게 가장 긴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지.
1: 어디 보자. 가장 긴 머리카락은 오호 노란 머리카락. 그렇다면 범인은 노란 머리 마법사. 차하하하하. 범인 찾기 참 쉽죠잉. 차하하하하.
2: 아닌데. 응? 범인 노란 머리 아니야.
1: 노란 머리카락이 가장

0: 눈기는 가장 긴 머리카락이 노란 머리카락이라고 했어.
1: 하지만 곰기가 틀렸지. 머리카락의 길이를 비교할 때 곰기가 실수한 게 있거든.
0: 여기서 문제. 곰기는 어떤 실수를 한 걸까?
2: 맨 끝에다 똑같이 둬야 되는데 보라색이랑 그 빨간색처럼 그런데 노란색만 더 높게 하니까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
0: 그렇지. 길이를 비교할 땐 끝을 잘 맞춰서 비교해야 해.
1: 자, 그러면 요원들 어느 머리카락이 가장 긴 것 같아?
2: 빨간색.
3: 아, 나도 빨간색.
4: 나도 빨간색 머리카락이 가장 긴 것 같아. 왜냐면은 빨간색은 다 꼬불꼬불 돼 있는데 똑같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면은 피면은 더 긴 것 같아서 빨간색이 더 긴 것 같아.
1: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은 쫙 펴야 정확하게 길이를 비교할 수 있지. 좋아. 요원들 모두 대답을 아주 잘했어.
0: 정리하자면 길이를 비교할 때는 꼭 해야 할 게 있어. 바로
1: 한쪽 끝을 잘 맞춘 후 비교하기.
0: 그럼 뱀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볼까? 먼저 한쪽 끝을 잘 맞추고.
1: 잠깐! 초록색 뱀의 몸을 쭉 펴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지.
0: 그럼 셋 중에 가장 긴 뱀은 바로
5: 노란 뱀!
0: 자, 이번엔 아빠, 엄마, 아이의 키를 비교해보자. 키를 비교할 때도
5: 한쪽 끝 맞추기.
0: 그렇지, 바로 이렇게. 자, 누가 가장 키가 크지?
6: 엄마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엔 아빠가 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커.
5: 역시 잘했어, 요원들.
1: 자, 건물의 높이를 비교할 때도
5: 한쪽 끝 맞추기.
1: 셋 중에 어떤 건물이 가장 높지?
6: 파란 건물이 가장 높아.
0: 어떤 건물이 가장 낮지?
7: 노란 건물이 가장 낮아.
5: 우와, 잘했어, 요원들.
0: 이렇게 길이나 키 그리고 높이를 비교할 때는 한쪽 끝을 잘 맞춘 후 비교해야 돼.
1: 그걸 깨달은 우리 곰기는

길이를 비교할 땐 한쪽 끝을 잘 맞춰야지. 야, 이렇게 끝을 맞추고 구불구불한 건 좋아. 아하, 가장 긴 머리카락은 바로바로

0: 몸깃 최고.
1: 하하하, 이게 다 우리 나부님 덕분이죠. 안녕히 주무십시오. 자, 부안나 친구들, 길이를 잘 비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구? 그 나.

0: 복귀와 함께라면
1: 도전!
2: 자, 오늘의 후일년은
3: 길게 길게 도미노 세우기.
2: 정해진 시간 동안 블록을 세운 후 쓰러뜨렸을 때 길이가 더 긴 팀이 이기는 게임이야.
3: 자, 토토팀과
2: 토팀, 끼끼팀이
1: 화이팅!
2: 대결할 거야.
4: 저 이 공기가 도와줄 거야. 모두 모두 준비하고 시작!
3: 블록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세워야 해.
2: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넘어지지 않게.
3: 승하요원 굉장히 빠릅니다.
2: 네, 아.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집니다.
3: 네, 현승요원도 빨라요. 아하.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 5, 4, 3, 2, 1.
3: 그만!
4: 그만!
2: 친구들도 모두 자리로 돌아올까? 아.
4: 와우, 우리 요원들 모두 모두 잘했다. 자, 그럼 블록을 한번 쓰러뜨려볼까?
2: 어, 잠깐! 야. 만약 블록이 쓰러지다 중간에 끊기면 그 뒤에 싸운 블록은 인정하지 않아.
3: 내가 다 떨린다.
2: 자, 토토팀, 끼끼팀, 그럼 블록을 쓰러뜨려주세요.
4: 도미노를 더 길게 세운 팀은 토토팀! 토토팀 승리! 와!
2: 축하합니다!
3: 두 팀 다 모두 길게 길게 잘 세웠는걸!
2: 맞아! 요원들 모두 모두

0: 기본 기본 기 우에마 우주 최고 요원
1: 건기
2: 내꺼
1: 1,2,3,4 5,6,7,8,9,10
2: 오케이
1: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0: 건기
1: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건기
1: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상당히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I도 따라가기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기술, 그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사 중에서 명확하게 양자 컴퓨터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구글이 본인들의 첫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풀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1년 뒤에 중국에서는 또 25억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로 또한 3분 만에 풀었다 그랬고요. 또 2024년 말에는 구글이 두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14년, 여러분 자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이 자라는 단위는 조 곱하기 조입니다. 0이 24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14년이란 얘기는 10의 25승, 그러니까 0이 25개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또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5분 만에 풀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 5, 6년 동안에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상당히 재밌는 성질인 중첩 그리고 얽힘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양자 중첩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는 비트죠. 그리고 비트는 0 또는 1 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비트 줄여서 Q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가능한데요. 이걸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재밌는 상태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얽힘은 여러 개의 큐비트가 있을 때 이 큐비트들의 값이 모두 얽혀있는 예를 들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 이렇게 같이 값이 얽혀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양자 중첩 같은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기존의 컴퓨터가 예를 들어 비트가 3개 있다라고 하면 이 3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 001, 010 해서 쭉 111까지 8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컴퓨터는 이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합니다. 000 대입해서 계산하고 001 대입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8번 계산을 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중첩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3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큐비트 하나하나를 다 중첩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0이면서 1, 두 번째도 0이면서 1, 세 번째도 0이면서 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에 아까 말했던 8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얽힘을 사용하면 기존의 컴퓨터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산해야 됐던 문제를 한 번에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5개의 비트가 있는데 제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놨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의 비트를 다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겠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 1. 다섯 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다섯 개의 큐비트를 다 얽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양자 얽힘 상태로 만들어주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이라면 제가 한 번 신호를 줘서 하나를 0에서 1로 바꾸면 그 순간 다섯 개 큐비트가 동시에 0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즉, 원래 컴퓨터로 다섯 번의 신호가 필요했던 어떤 태스크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계산을 한 번에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생각을 할 때 CPU 칩 하나 딱 들고 와서 이게 컴퓨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요즘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하면 어떤 네모난 상자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보드가 있죠. 마더보드라고 불리는 보드가 있고 그 안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요즘은 GPU도 있고 이런 모든 칩들이 다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더불어서 OS 깔려 있고 각종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장착된 그 상자를 보통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컴퓨터에서는 CPU가 개발됐던 시기부터 지금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면 양자 컴퓨터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양자 컴퓨터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양자 컴퓨터가 주류가 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모든 시스템들의 작동 원리는 결국 중첩, 얽힘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만 잘 가지고 가면 바로 응용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개발 초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모든 계산을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계산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 양자 컴퓨터의 응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자 컴퓨터도 아주 잘 푸는 문제로 최적화 문제, 그리고 뭐 신소재 시뮬레이션 혹은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을 어떻게 조합하면 최상의 결과를 주는가라는 문제죠.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가장 편할까요? 당연히 누워있는 거겠죠.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누워있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변환해서 상당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활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보안 분야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몇몇 암호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소인수 분해에 기반의 암호 체계는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든다거나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문제로 암호를 만드는 등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크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중첩, 얽힘, 이 두 가지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해져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지,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양자 역학을 활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에 양자 역학이 녹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레이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레이저 정말 자주 보시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 또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산업용 레이저 혹은 요즘 병원에서 의료용 레이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 생각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빛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에서 주로 보는 형광등이나 전구는 빛의 여러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빨주노, 초파남보 섞여 있죠. 그리고 빛이 퍼지죠. 기본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보통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습니다. 빨강이면 빨강, 초록이면 초록. 그리고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직진을 하죠. 이런 재미있는 빛을 어떻게 만들까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레이저를 만드는 원리는 저희가 빛이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빛의 입자, 광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광자 하나는 고유의 색깔과 그리고 이 광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겠죠. 레이저는 이 광자를 소위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광자를 복제를 해서 많이 만들면 그게 레이저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광자를 복사했으니까 다 같은 색깔이겠죠? 그리고 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뭐 바코드 읽을 때도 요즘 레이저를 쓰는데 이 레이저에도 양자역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한다 할 때 지도책 가지고 여행 잘 안 하시죠?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세계 어디든 여행을 하면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제 핸드폰이 제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는 하늘에 수많은 GPS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빛을 쏘고 있어요.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GPS 썼는데요. 즉, 이미 정말 파급력 있는 여러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지금 양자 컴퓨터는 1940년대 컴퓨터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초기의 컴퓨터, 뭐 예를 들어 애니악 같은 컴퓨터를 혹시 사진을 보신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컴퓨터가 방 하나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할 때는 2 더하기 3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저렇게 저 전기만 많이 먹는 저 기계에 심지어 많이 틀린다는데 저거 왜 만드나? 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컴퓨터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분야의 혁신이죠. 반도체라는 분야랑 만나면서 컴퓨터의 모양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저희 요즘 한 사람이 컴퓨터 두세 대씩은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도 지금 상당히 초기에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핵심, 중첩, 얽힘 같은 핵심만 잘 가지고 있고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0: 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혹은 어떤 핵심 가치를 잘 붙들고 그 외에는 오픈된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입학하기 한 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당장의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 산악자전거 국가대표 박철우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야외에 나가기 전에 구비하실 용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전거와 비슷하게 역시 쓰임새에 맞는 용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물을 다 갖추신 셈이 됐는데요. 야외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내 키와 다리 길이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안장 높이를 맞추셔서 타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타시게 된다면 무릎이나 허리, 허벅지 같은 곳들이 아프게 되어 병원을 찾게 되고 건강을 생각해 시작한 이 운동으로 인해 오히려 병을 들여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전거를 여러분 각자의 몸에 맞추는 피팅이라는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또한 피팅을 하셨다면 비교적 긴 거리를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또 배우셔야 하는데요. 오늘 4강은 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와 용품을 구비하신 여러분이 바로 야외에 나갔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느리게 페달링을 하더라도 1분에 50에서 60회의 페달링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것을 1시간 동안 하게 된다면 아무리 천천히 자전거를 타신다고 하더라도 3000에서 3600회의 페달링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0: 적어도 2시간은 타시게 됩니다. 만약 라이딩 시작 때 페달링을 하기에 조금 버거우시다면 약 30분 후에는 무릎, 허벅지, 허리 또는 종아리까지 아파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안장의 높이나 핸들바에서 안장 길이가 여러분 스스로의 몸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안장 높이를 맞추는 방법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핸들바에서 안장 길이를 맞추는 작업은 스템이라 불리는 자전거 부품을 새로 사거나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자전거 프레임을 사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장 높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편하게 자전거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자전거는 주로 다리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 우선 안장 높이는요, 바로 이 부분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이게 밀리미터 단위로 미세하게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예 안장 높이가 세팅이 안돼 있다면 좀 크게 움직여 주신 다음에 조금씩 좁혀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의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많이들 쓰시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크랭크 축을 직선으로 맞춰 주시고요. 내가 안장에 앉은 상태로 다리를 뻗어서 나의 뒤꿈치가 위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 다리가 쭉 뻗어지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되면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안장을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고요. 제가 뒤꿈치를 쭉 뻗어볼게요. 네, 어떠신가요? 뒤꿈치를 뻗으니까 제 다리가 쭉 뻗어졌고, 이 상태에서 앞꿈치로 페달을 밟았을 때 뒤꿈치가 한 15도 정도가 이렇게 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자전거를 타실 때 아주 편안한, 네, 안장 높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0: 이러한 셀프 피팅은 추가적으로 꼭 미세 조정이 필요하니 타보시다가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꼭 전문가 및 프로가 운영하는 자전거 피팅 전문샵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장 높이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맞는 높이를 맞추셨다면 이제 올바른 자세를 통해 신체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다리의 힘으로 구동되는 이동수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지만 상체에 들어가는 힘을 하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 더 효율적인 라이딩이 될 것입니다. 같은 힘을 쓰더라도 하체를 중심으로 힘을 쓰게 되면 최대 2배의 효율은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체와 하체를 모두 사용해 오셨으니 하체를 중심으로 힘을 쓰는 일에는 처음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체 힘을 사용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연습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페달링입니다. 평페달을 사용하실 때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페달의 힘점에 발이 수직으로 위치하셔야 되는데요. 발 앞꿈치에서 1cm 정도 뒤가 나의 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달의 축과 나의 힘점을 일치시켜 주신다면 페달로 전달되는 나의 다리의 힘이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다음으로는 페달을 밟으실 때 원을 그리는 페달링 방법을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12시 방향에서 3시나 4시 방향에서만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힘을 주고 계신다면 고르게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페달링이 될 수가 없고 근육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체를 중심으로 쓰되 페달링은 원을 그리는 페달링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체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보통 저희와 같은 선수들은 에어로 자세라고 해서 상체를 최대한 낮춰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덜 받게 하는데요. 이 자세는 여러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어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엎드린 자세는 척추에 무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 손목 터널 증후군과 거북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척추, 즉 흉추 쪽만 살짝 굽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는 쭉 펴는 것이 아닌 살짝 굽혀주셔서 혹시 모를 지면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 위에서 상체의 무게를 핸들바와 안장으로 상체 무게를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안 좋은 자세의 예로는 상체를 너무 뒤로 꿋꿋하게 밀어서 허리를 세워 타는 경우 상체의 무게가 안장 쪽으로 쏠리게 되어 안장통이 빠르게 오게 됩니다. 또 반대로는 팔을 쭉 뻗고 상체 무게를 팔로 지탱하게 되신다면 어깨와 손목에 부담이 가게 되어 또 다른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상체 무게를 잘 배분하는 자세를 만드셔야 자전거를 더 오래 그리고 편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전거의 세팅이 제대로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에게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1강부터 지금까지 자전거 용품, 그리고 자세 코칭까지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은 야외에 나갈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평생학교 자전거 편의 후반부로서 야외에서 어떻게 자전거를 타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야 안전하고 즐겁게 타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자전거 편 4강 박철우 프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이 코 기능이 나빠진 비염을 그대로 놔두면,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은 이 코 안에 어쨌든 기능이 나빠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염을 놔두게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가 안 좋아지겠죠? 예, 그게 비염을 방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얼굴은 코 주변을 보면, 코 안에 보면 비중격이란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비동에서는 또 비강에서는 하루에 나오는 콧물량이 약 1.5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이 점액이나 점막들이 싸서 섬모들이 넘길 때 이 부비동에서 나오는 이런 분비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염이 생기게 되면 일단 코 안에 점막이 붓게 되고요.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코 안에 있는 점막이나 섬모의 기능들이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비동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그 콧물들이 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충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비동염과 충농증은 같은 단어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충농이 된 겁니다. 농이 쌓여 있는 거죠. 우리가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이 코에서 나오는 콧물이 나가지 못하고 뺨 주변이나 이마 주변, 그리고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이런 부비동이라는 곳에 쌓이게 되면 이게 충농증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코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게 되죠. 충농증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은 일단 코에서 냄새가 난다고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안에 물혹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가끔 이비인후과 가셨을 때 충농증이네요, 코 안에 혹이 자라네요 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비염을 방치하셨다가 그게 오래되면서 코 안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곳에 콧물이 쌓이게 되고 그게 균이 들어가서 자라게 되고 너무 오래 둬서 혹처럼 바뀐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코 뒤로 넘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 뒤에는 귀랑 코를 연결해주는 이관이라고 하는 숨을 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귀가 숨을 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기는 비염이 오래돼서

홍롱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비염 자체가 너무 심해졌을 때그 염증이 뒤로 가면서 이 이관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귀가 이 이관을 통해서 일단 숨도 쉬고 그 다음에 귀 안에 있는 분비물이나 이런 걸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 안에도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중이염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귀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귀가 이관을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염증 때문에 이관을 통해서 숨을 못 쉬면 결국에 대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고막도 안으로 빨아들이게 되고 주변에 있는 뼈나 이런 데서 분비물들을 많이 빨아들이게 돼서 귀 안에 물이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왔을 때는 우리 애기들이 자다가 새벽에 귀 너무 아파다고 깨서 이제 응급실을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급성 중이염입니다. 고막을 너무 빨아들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중이염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관 기능이 나쁠 때 비행기를 타면 더 악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면서 이 고도가 바뀌면서 이 압력이 변하게 되는데 이 압력 조절을 해주는 역할이 또 이관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관 기능이 나빠지면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이런 항공성 중이염이라는 것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이 염증이 더 뒤로 넘어가서 코를 지나 귀를 지나 더 내려가면 목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우리 목 주변에는 발데이어스링이라고 하는 임파선 조직들이 싹 둘러싸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발데이어스링 중에 가장 큰 임파 조직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도선입니다. 목 안에 있는 가장 큰 임파 조직 중에 하나를 이제 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가 너무 나빠져서 비염을 오래 방치했을 때 염증들이 계속 뒤로 넘어가면 이 목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코에서 걸러지지 않은 그런 공기들이 내려가면서 자체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코가 막히기 때문에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입에는 코처럼 이렇게 외부 물질을 걸러주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거죠. 대부분은 편도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방치가 됐을 때 내가 목은 아프지 않은데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입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편도결석입니다. 이 편도결석은 크게 세 가지가 뭉쳐서 생긴 일종의 돌 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편도선에서 나오는 물질,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이 뭉쳐서 돌처럼 되는데 이 돌들이 그 편도 표면에 이렇게 박혀 있다가 세균 증식이 되니까 썩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똥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도결석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그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생겨요. 두 번째는 음식을 안 먹어도 편도결석은 안 생깁니다. 대신 이제 음식을 안 먹으면 죽겠죠. 세 번째는 이 편도선이 없어도 또안 생깁니다. 이 편도선은 사실 18살 정도가 되면 거의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는 그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편도결석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어서 그 예방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편도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자주 마시는 거, 또 하나는 식사하고 3분의 2 양치하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는 없으니, 물을 자주 먹고 식사하고 나서 3분의 1 양치를 꼭 해서 그런 것들을 씻어주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염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얼굴 주변에 부비동염도 생기고 더 뒤로 가서 귀에도 문제가 중이염도 생길 수가 있고 목에 편도염이나 편도결석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뭐 그래봤자 다 가벼운 질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염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비염은 더 진행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염은 이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고 가벼운 질환만 생기는 거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 재채기 좀 해서 왜 그래? 이렇게 물으면 그냥 비염이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비염이 부르는 아주 심각한 후유증들이 또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폐섬유화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폐섬유화는 말 그대로 폐가 굳어버리는 질환입니다.

이 코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코는 일종의 폐뚜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코가 나쁘면 폐가 나빠지는데 그 가장 큰 기전 중에 하나가 코에서 걸러주지 못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염을 너무 오래 방치해서 코 기능이 많이 나빠지게 되면 공기가 걸러지지 않고 내려가기 때문에 기관지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게 더 진행이 되면 그 폐포 주변에 있는 실질 세포들이 이제 딱딱해지는, 염증 때문에 딱딱해지는 폐섬유화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상태를 만성 기관지염과 이런 폐섬유화가 일어나는 거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실제 환자분들이 보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어도 이게 폐까지 잘, 폐에서 잘이 산소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조그만 빨대를 갖고 이렇게 숨을 쉬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삶의 질을 나쁘게 하고 또 이게 너무 진행이 되면 산소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비염을 방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는 바로 치매입니다.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 인지장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이 비염이 있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치매 초기 증상인데 우리가 경도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치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도 인지장애 발생률이 18%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비염을 오래 방치를 하면 아무래도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그 결과 뇌로 가는 산소량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뇌의 기능이 나빠지는 이제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라나는 학동기 또 청소년기에서는 코로 숨을 모시면, 그러니까 비염이 생겨서 코로 숨을 모시게 되면 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얼굴뼈의 발달이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턱이 좀 이렇게 아래로 처지면서 길어지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얼굴이 되기가 쉽고요. 또이 앞니도 좀 튀어나오고 이런 얼굴의 변형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비염이 있는 어린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얼굴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염이 오래되면 성인이 돼서도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소아청소년기에는 이 두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뇌대사가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뇌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염이 생기면 코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뇌의 열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뇌신경이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집중력 장애라든지 산만함 또는 ADHD 같은 이런 좀 예민하게 되는 이런 질환들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한 연구에 의하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아의 경우 집중력 저하 ADHD가 있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약61% 정도 높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의 기능이 나빠진 비염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가볍게는 축농증이라든지 중이염, 또 모관의 편도, 그리고 편도 결석, 이런 가벼운 질환들을 더 유발하기도 하지만, 심각하게 폐섬유화라든지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학동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얼굴의 변형, 또는 ADHD 같은 이런 행동장애, 이런 것들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염을 가볍게 보셔서는 안될것 같고요. 초기에 잘 발견을 하고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비염을 방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서부터 심각한 질환까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비염 치료를 할때 있어서 비염 수술, 코 수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비염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치료를 할때 약을 사용할 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비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댄스포츠 강사 이현우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왈츠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클로즈드 체인지, 내추럴 턴, 리버스 턴을 연결을 해서 계속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클로즈드 체인지는 원래 이 왈츠 스텝의 고유한 목적이 있는데요. 방향을 전환을 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내추럴 턴을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다시 내가 리버스 턴을 하고 싶다면 발을 바꿔주면서 방향을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 체인지라는 스텝을 한 번을 해줌으로써 발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리버스 턴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버스 턴을 했으면 다시 내가 또 내추럴 턴을 하고 싶다면 다시 클로즈 체인지를 한 번을 해줌으로써 발을 바꿔주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내추럴 턴 또는 리버스 턴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 가지 스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자 기준에서 제가 보여드리면요. 내추럴 턴을 네 번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네 번을 똑같이 해볼게요. 1, 2, 3, 1, 2, 3, 1, 2, 3, 1, 2, 3.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버스 턴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리버스 턴은 왼발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른발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발 클로즈 체인지를 한번 해주셔서 발을 바꿔주시면 왼발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발 리버스 턴을 하게 됩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자, 그러면 지금 리버스 턴을 네 번을 했는데요. 다시 내추럴 턴을 하려면 당연히 클로즈 체인지를 하면서 체중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1, 2, 3. 이렇게 체중이 왼발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내추럴 턴으로 연결지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성을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남성 스텝이든 여성 스텝이든 결국엔 똑같지만 어쨌든 저희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배워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은 왼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후진 내추럴 턴부터 하게 됩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자, 네 번을 하고 여기서 클로즈 체인지를 한 번을 해주고요. 그러면 체중이 왼발로 바뀌게 되죠. 다시 후진 리버스 턴. 1, 2, 3, 1, 2, 3, 1, 2, 3, 1, 2, 3. 자, 지금 리버스 턴 했기 때문에 다시 내추럴 턴을 한다면 오른발 후진 클로즈 체인지를 해서 발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다시 내추럴 턴. 2, 3,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추럴 턴이든 리버스 턴이든 무조건 중간에 클로즈 체인지를 한번 해주면서 방향을 전환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순서를 연결지어서 한번 저희가 해봤는데요. 내추럴 턴, 리버스 턴 각각 하기에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루틴으로 하니까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집중해서 꼭 천천히 반복 연습하시면 분명히 익숙해지실 겁니다. 커플로 같이 홀드해서 하시기 전에 남녀 스스로 각자가 익혀진 상태에서 하셔야 서로 무릎이 부딪힌다거나 발이 밟히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거든요. 꼭 충분히 솔로로 숙달을 시킨 후에 남녀가 같이 홀드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홀드 후에 춤을 추실 때 몸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진을 할 때는 내추럴 턴이든 리버스 턴이든 전진을 할 때는 발이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또 리버스 턴도 마찬가지로 전진을 할때 똑바로 앞으로 나가서 옆으로 회전을 하는데, 뒤로 갈 때만 조금 약간 예외적인 게 있거든요. 완전히 똑바로 뒤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 뒤쪽으로 비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후진하는 사람이 대각선 뒤쪽으로 가주셔야, 그래야지 전진하는 사람이 지나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꼭 발이 똑바로 뒤로 가시는 게 아니라 오른발이 빠질 때 대각선 뒤쪽으로, 오른쪽 사선, 또 왼발이 뒤로 갔을 때 사선 뒤쪽.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추럴 턴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전진할 때는 똑바로 앞으로 나가서 사이드, 그다음에 후진하실 때 사선 뒤로. 자, 뒷면에서 보여드리면 후진 내추럴 턴할 때 사선 뒤로 빠져서 그다음에 옆으로. 잘 보이시죠? 자, 리버스 턴도 마찬가지예요. 리버스 턴 전진할 때는 똑바로 앞으로 나가서 옆으로, 후진할 때는 오른발이 대각선 뒤쪽으로, 사선 뒤로 빠진 다음에 옆으로 나가서 모아주셔야지, 남녀간에 같이 홀드를 해서 움직이실 때 몸이 이 컨택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면서 추실 수가 있거든요. 몸을 잘못 붙여서 몸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발 위치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컨택이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을 꼭 뒤로 후진을 하실 때 약간만이라도 조금 비껴서 해주신다면 컨택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남녀가 서로 같이 홀드해서 음악에 맞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추럴 턴. 두 번, 세 번, 둘, 셋, 네 번. 자, 그 다음, 클로즈 체인지. 리버스 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반복, 클로즈 체인지 해서, 내추럴 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클로즈 체인지. 방향 전환해서, 리버스 턴. 두 번, 세 번, 둘, 셋, 네 번, 둘, 셋. 잘 보셨나요? 마지막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서로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정면을 보다가도 오른쪽을 보거나 아니면 왼쪽을 보기가 쉬운데요, 남녀 간에 서로 마주보고 추는 게 아니라 서로 약간 왼쪽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셔야 되거든요. 서로 싫어한다는 느낌으로 서로 왼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45도 위로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남성은 지금 이 모습이고요, 여성은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추럴 턴할때 처음에 왼쪽을 보다가 오른쪽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단순히 시선을 돌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쪽으로 머리가 쏠리게 되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는 방향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나의 시선은 왼쪽을 보면서 내 손으로부터 약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시선은 그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스텝을 하는 겁니다. 계속 왼쪽. 마찬가지로 리버스 할 때도 시선은 계속 왼쪽. 1, 2, 3. 계속 왼쪽 유지. 1, 2, 3. 1, 2, 3.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무조건 시선을 왼쪽으로 두셔야 되고요. 여성 또한 왼쪽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번 4강까지 왈츠 기본 스텝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스텝들을 토대로 음악에 맞춰 1분간만이라도 해보신다면 충분히 운동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댄스 스포츠는 전신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음악과 함께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4강은 여기까지고요. 5강부터는 라틴 댄스의 신나는 종목 차차차를 배워보실 겁니다. 그럼 저희는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한

0: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구에서 가장 거친 대양 한가운데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소금물에 둘러싸인 이곳. 여기에 숨겨진 고대의 정글이 있습니다. 언제나 녹음이 짙게 우거지고 수시로 안개 장막에 휩싸이는 숲. 오래된 화산의 경사면을 타고 자리 잡은 이 숲은 구름에 실려온 수분을 머금습니다. 그리고 이슬에 흠뻑 젖은 채 작은 섬들의 산맥과 화산의 의지에 끊임없이 바닷바람을 맞죠.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다우림이자 잃어버린 세계의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독특한 생물들이 이 숲에 서식하고 있죠.

대서양 한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몇몇 제도에 기묘한 조엽 수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조레스, 마데이라, 카나리아 제도는 그리스어로 행복한 섬이라는 뜻을 가진 마카로네시아의 일부입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마카로네시아의 나머지 지역과 함께 1500만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모든 섬들이 화산 폭발로 생겨났고 그 어떤 대륙과도 닿은 적이 없죠. 대양의 고독 속에서 태어나 영원히 홀로 외롭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화산 분출로 인해 이 섬들이 바다에서 솟아났을 때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은 수수께끼로 가득한 아열대 우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데이라와 아주레스, 카나리아 제도는 태양에 갈라지고 비바람과 거친 바다에 부서진 작은 화산암 몇 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머지않아 2천만 년 이상 된 대륙의 생물들이 대서양의 이 외딴 섬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1500만 년 전 작은 씨앗들은 우연히 해류에 실려오고 주요 대륙에 살던 동물들은 하나둘 고향 땅에서 떨어진 이 작은 섬들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광대한 대서양이 둘러싸인 이 신비한 조엽수림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빙하작용으로 유럽의 기후가 변하고 북아프리카는 사막이 됐지만 아조레스와 마데이라, 카나리아 제도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사실 이 조엽수림은 화석숲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25여 종의 나무는 그 유구한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숲은 2천만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지질시대 제3기의 창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 섬에서 어떻게 버틴 걸까요? 이 외딴 곳에서 생존을 넘어 이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바람과 바다입니다. 대서양 섬들의 화산 경사면을 타고 발달한 이 조엽수림은 대서양을 건너는 무역풍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식물학적 유적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바람과 바다가 숲에 사는 생물들에게 필요한 습기와 적당한 온도를 제공하거든요. 북서무역풍이 바다를 건널 때 해수면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이곳까지 그 수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끈질긴 바람을 하늘길 삼아 슴새는 오늘도 물결을 스치며 물고기나 오징어를 찾고 있습니다. 이 바다새는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호젓한 섬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습니다. 밤을 틈타 치니호 군도 같은 섬들에 착륙하는 거죠. 수천 마리의 슴새들이 화산 바위 틈새나 구석진 곳에 둥지를 틉니다. 어미는 어둠 속에서도 새끼를 찾아 신선한 물고기를 먹죠.

무역풍은 새들을 먼 바다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엘레오노라 매의 최서단 군집이 카나리아 제도 북쪽 끝에 알레그란자 섬에 있는 것도 그 때문이죠.

이 바다매들은 먹이를 찾을 때 기류를 이용해 수백 또는 수천 미터까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매를 활공하게 하는 바로 그 바람이 습기를 가득 머금은 채 섬과 충돌합니다. 고도는 400에서 1200m쯤 되죠. 그리고 차고 습한 이 바람은 카나리아 제도의 화산을 무자비하게 강타합니다.

화산 경사면에 자리 잡은 조엽수림 또한 이 바람을 맞이합니다. 덕분에 습도는 80%에 달하며 연중 기온이 섭씨 15도에서 19도인 이곳은 원시의 숲이 번성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도 똑같은 바람이 불었고 고요하고 쓸쓸한 이 숲에 곤충과 새를 몰고 왔습니다. 고립된 위치 덕분에 이곳만의 고유종이 탄생할 수 있었죠. 대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딴 섬일수록 고유종의 수도 많은 편입니다. 카나리아 제도도 이에 해당하죠. 지리적으로 격리돼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한 동식물은 새로운 종으로 급속도로 분화합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섬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푸른 머리 돼새는 100만 년 전에 카나리아 섬에 들어와 생김새부터 무척이나 다른 세 가지 아종으로 나뉘었죠. 이 숲에는 독특한 식물들도 아주 많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 무려 500종이 넘죠.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 모습이 변하지 않은 나무들 덕분에 고대 세계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비냐티고 같은 나무 열매는 비교적 최근에 이 섬에 들어온 시궁지들에게 아주 특별한 간식입니다. 침입종인 시궁지가 즐겨 먹는 이 열매는 한창 무르익으면 알코올로 가득 찹니다. 그때 이걸 먹은 쥐는 알코올에 취해 나무에서 떨어지곤 하죠.

열대 지방과는 떨어져 있지만 이 정글은 열대 우림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숲의 밀도가 높아서 햇빛이 거의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도 비슷하죠.

이 나무들은 보통 15에서 25미터까지 자랍니다. 나무의 몸통과 가지를 덮고 있는 지의류와 이끼들이 숲 바닥까지 이어져 구분이 안 갈 정도로군요.

이 작은 새들은 숲에 쏟아지는 잦은 비에도 꽤 익숙하죠. 그런데 이곳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닌 또 다른 비가 있습니다. 주로 이끼와 지유식물로 만들어진 이 소박한 융단은 조엽수리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름으로부터 얻은 수분을 머금고 있다 수평의 비를 내리게 하는 거죠. 바람의 실려와 섬과 충돌하는 다량의 수분은 비로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숲을 가득 뒤덮고 있는 이끼리와 지유리에 의해 분자 단위로 저장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과정은 효율성도 무척 뛰어납니다. 1년 동안 내리는 비에 3배에 달하는 수분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이 수평의 비가 특히 더 중요해지는 건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조엽수림을 지탱하는 물의 거의 대부분이 이끼와 지유식물이 저장한 물에서 오기 때문이죠. 이 수수한 식물들 덕분에 개울이 흐르고 본래 비둘기가 그 웅덩이에서 몸을 씻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본래 비둘기는 카나리아의 조엽수림에서만 삽니다. 워낙 조심성이 많아 쉽게 보기 힘든 녀석들이라 여름 가뭄에는 몇 안 남은 웅덩이에 물을 마시러 올 때만 목격되곤 하죠. 이 새들은 웬만해선 숲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 먹고 번식하며 살아가죠.

이 잃어버린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행복한 섬에 만물을 선사한 건 바람이었고 식물과 동물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이곳의 고유종인 여우장갑 같은 꽃은 카나리아 딱새와 다른 새들의 번식을 의존합니다. 꿀을 찾아오가는 새들 덕분에 해마다 효과적인 가루바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포식자의 수가 제한적이란 점을 고려하면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덕분에 육식동물이나 뱀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죠. 이곳에 도착한 유일한 사냥꾼은 새였고 그 수도 많지 않습니다.

세매는 대륙에 사는 사촌보다 몸집이 조금 더 작은 아종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도 사냥 실력은 그에 못지않죠. 숲에서 사냥을 하는 세매는 나무 사이를 오가는 작은 새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딱새와 대륙 검은 짓박이, 푸른 박새가 주요 간식이죠. 올해는 4개의 알이 부화했습니다.

새매가 생존하기엔 먹이가 부족합니다. 새끼 네 마리를 키우는 것도 아주 고된 일이겠죠. 하지만 그마저도 다 살아남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가라호네이 섬에 사는 무척지 동물은 천여 종이 이르는데 그중 대부분이 이 조엽수리만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 사는 달팽이 중에는 고유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곳의 달팽이는 약 250종가량 되는데 그중 80%가 이곳 섬들의 고유종이죠. 20여 종에 이르는 유리 달팽이는 얼핏 보면 민달팽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등에 작고 부서지기 쉬운 껍데기가 있습니다. 유리 달팽이는 주변 환경이 건조해져도 다른 달팽이들처럼 껍데기 속에 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엽수림처럼 습하고 그늘진 환경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월계수 비둘기는 본래 비둘기처럼 열매와 씨앗, 싹을 주로 먹는데 둥지는 숲 근처 바위가 많은 곳에 틉니다. 이 숲에 사는 새들 가운데 대륙 검은 짓박이와 고유종인 월계수 비둘기, 본래 비둘기는 숲이 유지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새들은 나무에 열린 다육과를 삼킬 정도로 몸집이 큰 편인데 먹이를 먹고 난 후에 싹을 틔울 수 있는 상태의 씨앗을 그대로 개워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는 건 아닙니다. 100여 년 전 이 섬에 들어온 쥐들은 이곳에 서식하는 고유종 조류들의 알을 먹어 치우는 해로운 포식자가 됐습니다. 절벽의 둥지를 트는 월계수 비둘기가 특히 위험해졌죠. 쥐들이 알의 75% 정도를 먹어치우거든요. 비둘기들과 절벽을 공유하는 카나리아 제도 독수리는 어떤 면에선 동맹관계입니다. 이들을 괴롭히는 쥐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대형 포식자가 바로 독수리이기 때문이죠. 새끼 독수리들이 주로 먹는 먹이는 쥐와 새, 도마뱀입니다. 부모들이 조엽수림과 멀리 떨어진 섬의 낮고 따뜻한 곳을 돌며 열심히 찾아온 것들이죠.

독수리와 비둘기들의 보금자리인 절벽 인근. 녹음이 짙은 조엽수리만에 자리 잡은 새매는 올해 4마리 새끼를 모두 잘 길러낸 것 같습니다.

구름에 둘러싸인 숲속, 촘촘히 우거진 나뭇가지와 빽빽이 들어찬 나뭇잎 사이에서 이끼류와 지휘류가 수백만 개의 물방울을 품고 있습니다.

광대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1500만 년 동안 경계된 채 꿋꿋이 살아남은 수많은 고유종과 수천 종의 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이곳은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역동하는 대양의 정글입니다.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 짠!

0: 시티 멸망의 카운트다운.
1: 이 행성 파괴 미사일의 위력으로 다이노이드 녀석들과 미니트 공대를 지구와 함께 날려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차지하겠다.

0: 지구를 파괴하면 그레이트 코인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겠군요.
1: 오, 좋구만.
2: 잠깐. 음? 이번에도 미니 특공대 녀석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 아니야?
1: 어, 그러게. 그렇다면 너희가 가서 말하라.

0: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1: 카르노 군단인가?
2: 지붕이다 빨리 가보자.
3: 이걸 어떻게 내일까지 다 찍어? 나 망했어 망했다고.
4: 야 여기서 뭐해? 잠도 안 자고.
3: 큰일 났어 어떡해.
1: 수지 무슨 일이지?
3: 내일까지 학교 숙제로 별자리 사진을 4장 찍어가야 하는데 나 별자리를 하나도 몰라서 지금까지 한 장도 못 찍었어. 어떡해.
1: 슬퍼하지 마라 수지. 내가 별자리

0: 사진 찍는 걸 도와주겠다. 저쪽을 보겠나? 저 십자가 모양의 별자리가 바로 독수리 자리다. 그리고 독수리 자리 위에 보이는 저 별자리. 저게 바로 백조 자리다. 그 옆에 있는 저 별자리는 검은고 자리지. 그리고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북두칠성이다.
1: 우와, 티라, 응? 너 별자리 진짜 잘한다.
2: 그러니까, 다시 보이는데?
0: 아, 우리 다이노이드 행성도 저렇게 밝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네.
1: 네 덕분에 숙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티라. 너무 멋있어.
0: 멋있다고? 지금 나한테 반한 건가?
3: 수지, 그대에게 별도 달도 따주리.
1: 네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0: 아이고.
4: 그런데 저 북두칠성 옆에 빨간 별은 뭐지?
0: 아, 그게 무슨 소린가?
4: 봐라. 북두칠성에 저렇게 새빨간 별이 어디 있나?
0: 뭐지? 저런 건 본 적이 없다.
5: 어? 곤충이다! 본부로 가보자!
6: 저거 봐, 자리 빨리 준비해.
7: 아, 알겠다.
5: 사령관님!
7: 어?
5: 이게 다 무슨 일이죠?
7: 시간이 없으니 곧장 설명하겠네. 현재 카르노 군단이 지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네.
8: 뭐라고요?
7: 이걸 보도록.
0: 이건 카르노 군단의 행성 파괴 미사일? 저항이 거센 행성에만 사용하는 무기다. 다이노이드 행성을 멸망시킨 것도 저 미사일의 힘이었어.
4: 저 미사일이 지구를 타격했다간 지구는 끝장이야.
7: 그래서 우리의 과학자들이 미사일에 부착할 수 있는 궤도 수종용 추진장치를 개발했네. 이 장치가 출력을 발휘하면 미사일의 궤도가 틀어질 걸세. 그래야 미사일을 지구에서 비껴나가게 할 수 있네. 자네들은 지금 즉시 이 추진장치를 미사일에 부착하게. 이번 작전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네. 반드시 작전을 성공시키도록.

0: 부대부!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작전을 시행하겠다!
1: 작전은 승인한다!
2: 추진장치 설치 지점 좌표 확인!
0: 추진장치 설치 개시! 이 녀석들!
3: 무슨 짓을 할 생각이지?
0: 추진장치 절대 뺏겨선 안 돼!
3: 당장 내놔!
1: 안 돼!
3: 멀리까지 왔는데 일러줘라.
1: 이대로 지구와 함께 끝장내버려라.
2: 불태! 군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해.

0: 사령관님, 현재 미사일의 속도를 봤을 때 곧 지구 표면에 닿을 겁니다.
1: 미사일이 폭발하면 블루시티뿐만 아니라 지구가 초토화될 겁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2: 사령관님, 저희가 미사일을 파괴하겠습니다.
1: 가능하겠나?
2: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어주십시오, 사령관님.
0: 미사일 충돌까지 이제 3분 남았습니다.
1: 알겠네. 볼트, 반드시 해내게. 지구의 운명이 걸린 일일세.
2: 네, 꼭 지구를 지켜내겠습니다.

0: 속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즌 타이거 소환! 미사일의 추진구를 얼려버려!
1: 밖에서!
0: 이야! 사령관님, 미사일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프로즌 타이거!
2: 저게 뭐지?
3: 어머, 저게 뭐야? 어, 저게 뭐 이상한 게 보여?
2: 어? 뭐가 있어?
0: 프로즌 타이거, 내가 갈게! 미사일 충돌까지 60초! 미사일입니다! 도망쳐! 40초!
4: 지금이다!

0: 세군들 해낼 줄 알았네. 자네들이 자랑스럽군.
1: 드디어 끝났다.
2: 우리가 해냈어.
3: 아, 다들 고생했어.
4: 카르노 군단, 너희가 아무리 지구를 위협해도 우린 반드시 너희들을 막아낼 것이다.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사막 대모험 1.
1: 정말 덥다. 저쪽에서 잠시 쉬어야겠어. 이제 살 것 같네. 친구들에게 연락이나 좀 해볼까? 여기는 캠프?
2: 안녕, 캠프!
1: 안녕!
3: 캠프, 샌드빌엔 잘 도착했어?
1: 지금 막 도착해서 잠시 쉬는 중이야.
4: 그렇구나. 날씨가 많이 더울 텐데 힘들진 않아?
1: 괜찮아. 스타 샌드의 별똥별을 볼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나저나 이 구조 신호기 정말 좋은데 이렇게 멀리서도 너희들과 연락을 할 수 있다니 말이야.
5: 그게 다가 아니야. 본부에서도 네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4: 맞아. 지금 네 위치를 보니 부메랑 언덕 근처네. 스타 샌드로 가려면 부메랑 언덕을 넘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 거긴 모래폭풍이 자주 불어서 위험하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1: 물론이지.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언덕은 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갈 거야.
0: 잘 생각했어. 여행을 할 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1: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줄 테니까 걱정 마.
2: 알았어.
3: 캠프, 그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1: 그래, 모두들 고마워.
4: 별똥별을 보러 사막까지 여행을 가다니, 캠프는 정말 대단해.
2: 맞아.

0: 와, 별이 참 많네. 오, 시작한다. 이렇게 멋진 하늘을 친구들과 함께 본다면 더 행복할 텐데. 에? 저건 뭐지?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1: 무슨 일이야, 캠프?
0: 저게 뭐지? 이건 우주에서 날아온 돌이잖아! 야호! 캠프가 운석을 발견했다! 야호! 야호! 야호!
1: 와! 캠프! 캠프!
2: 무슨 일이야,
3: 진? 얘들아, 이 소리 좀 들어봐.
0: 저게 뭐지?
3: 캠프의 비명 소리야.
1: 맞아. 좀 전에 캠프의 구조 신호기가 켜졌었는데 이렇게 비명 소리만 남기고 저기 스타샌드에서 신호가 끊어졌어.
4: 캠프한테 큰 사고가 난 게 분명해.
5: 응. 우선 사막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때?
1: 이미 해봤어.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아.
2: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캠프를 구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1: 하지만 얘들아, 너희 모두가 캠프를 구하러 갈 순 없어.
3: 모두가 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1: 너희 중 누군가는 마을에 남아야 해.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니까.
3: 그건 그러네.
4: 그렇다면 나랑 로이가 가는 건 어때? 헨리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나는 게 쉽지 않을 테고, 혹시 마을에 위급 환자라도 생긴다면 엠버의 도움이 꼭 필요할 테니까.
5: 폴리 말대로 지금 상황에선 그게 최선인 것 같아.
2: 나랑 폴리가 캠프를 구하러 갈게.
1: 좋아. 그럼 난 캐리에게 연락해서 스타샌드까지 가는 길을 부탁해볼게. 캐리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야. 폴리와 로이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해줘.
2: 알았어.
1: 캐리, 늦은 밤에 와줘서 고마워. 도움을 청할 곳이 너밖에 없었어.
6: 잘했어. 이런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3: 얘들아,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해.
4: 걱정 마. 캠프를 구해서 무사히 돌아올게.
2: 우리가 없는 동안 마을을 잘 부탁해.
5: 응, 너희들 못까지 열심히 지키고 있을게.
1: 도착하면 연락 줘.
2: 알았어.
4: 그럼 다녀올게.

0: 여기가 어디야? 으아! 으아! 아, 잠깐! 이런! 지하수로로 떨어져 버렸잖아! 아, 어떻게 나가지? 여보세요! 여기 캠프 있어요! 거기 누구 없나요?
1: 없나요? 없나요?
0: 아무도 없는 모양이네. 맞다! 구조 신호기!
2: 응?
0: 이게 어디로 갔지? 으아! 정녕! 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단 말인가! 아니야, 침착해, 캠프. 분명히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여보세요? 여기 누구 없나요? 방금 뭐지? 전 가! 가!
3: 얘들아, 샌드빌에 도착했어.
4: 저 멀리 보이는 게 부메랑 언덕이야. 이제 내릴 준비를 할 게 좋겠어.
3: 알았어. 해리, 우린 준비됐어. 와, 곧 부메랑 언덕이야. 갑자기 바람이 심해지는데.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
5: 걱정 마. 우린 여기서 내릴게.
3: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정말 고마워.

0: 부메랑 언덕이 생각보다 꽤 크고 넓은데? 언덕을 돌아서 스타샌드까지 가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1: 그래? 어쩌지?
2: 폴리, 스타샌드엔 무사히 도착했어?
3: 아니, 아직.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4: 캐리가 부메랑 언덕을 넘지 못했거든. 이제부터 우린 언덕을 걸어서 넘어갈 거야.
2: 부메랑 언덕을 걸어서 넘어간다고? 모래 폭풍이 불면 위험할 텐데 괜찮겠어?
3: 한시라도 빨리 캠프를 구하려면 이게 최선인 것 같아.
2: 가는 길이 생각보다 더 위험할지도 몰라. 정말 조심해야 해.
4: 걱정 마. 그럼 우린 출발할게.
2: 알았어. 별일 없어야 할 텐데.
4: 사막에서 걷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0: 바람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모래 폭풍이 시작됐어. 단단히 준비해.
4: 저건 뭐지?
0: 회전초야. 조심해 폴리. 폴리 꽉 잡아.
4: 이러다 같이 떨어지겠어.
0: 폴리, 괜찮아?
4: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지?
0: 아무래도 모래 언덕 사이로 떨어진 것 같아. 사방이 막혀서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겠어.
4: 그러게. 어? 누가 오는 것 같은데?
2: 폴리! 로이!
0: 드로니!
2: 모두 괜찮아?
5: 어, 우린 괜찮아.
2: 다행이다. 금방 도와줄게. 얘들아, 서둘러! 지금 가!
6: 난 사막 구조대 샌디야.
4: 난 폴리.
5: 난 로이야.
6: 궁금한 게 많겠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서 나가자.
5: 어?
6: 키튼, 준비됐어?
7: 응, 거의 다 돼가.
6: 됐어, 올려줘.
7: 좋아.
4: 우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6: 저말해. 때마침 너희들을 돕게 돼서 다행이야.
8: 여긴 사막 구조대 대장 샌디고 저쪽은 수송과 장비를 담당하는 키튼이라고 해.
7: 드론이에게서 너희들 얘기 많이 들었어.
6: 만나서 반가워.
5: 우리도 반가워.
0: 그런데 너희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8: 진한테서 너희들 소식을 들었어.
4: 정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8: 아, 어젯밤 스타샌드에 운석이 떨어졌거든.
4: 운석이 떨어졌다고?
8: 그래서 통신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조금 전에 해결됐어.
4: 그랬구나.
6: 그리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캠프도 운석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 같아.
7: 캠프의 마지막 위치가 운석이 떨어진 곳과 정확히 일치하거든.
4: 그래? 그럼 우리를 캠프가 있던 곳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9: 물론이지.
6: 하지만 부메랑 언덕을 넘어서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우리가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줄게.
4: 우와, 정말 고마워.
8: 폭풍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여길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어.
6: 응,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정비를 받은 후에 캠프를 찾으러 가자.
5: 알았어.
10: 아무도 없나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제발 도와줘요.

0: 아기 오리.
1: 뭐 그리는 어? 거야? 어디? 어? 오호. 어? 해치?
2: 해치. 어? 안녕.
0: 어? 뭐야?
3: 뭔데?
2: 아무것도 아니야. 해치. 어휴.
0: 숨어 있는 걸 어떻게 봤지? 그나저나 모냥이는 어디 있는 거야?
4: 두목님.
5: 모냥?
4: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5: 글쎄, 어딜 가도 해치 녀석이 나타나니.
6: 아, 배고파.
4: 나도. 뭐라도 먹을 걸 가져오겠습니다.
5: 안녕. 훔치지 말고 정당하게 구하자.
6: 정당하게?
4: 어떻게요?
5: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듣도 보도 못한 마법쇼를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일일이요? 자, 이렇게 하면 고양이! 또 고양이! 예쁜 오리도 나왔어요. 이럴 땐 박수를 쳐주셔야죠.
7: 저런 거 많이 봤는데.
8: 그런 거 말고 더 멋진 거 보여주세요.
5: 더 멋진 거? 그게 할 줄은 아는데 안 돼요.
8: 그러지 말고.

0: 때문에 곤란한데. 아, 알았어요. 릴리리야.
1: 문양이다. 아자잔.
0: 진작 이렇게 할걸. 이건
2: 고양이같이 생긴 사람 어디 갔지?
3: 아니, 좀 전까지 있었는데?
1: 도망갔군.
0: 해치 녀석 때문에 또 망쳤다.
4: 그래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요.
5: 맞아.
0: 하긴 좀 신기한 마법을 보여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4: 맞아요. 그럼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다.
0: 자, 연습해보자.
4: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5: 응? 뭐 하려는 거지?
4: 나도 몰라.
0: 시작한다. 릴리 릴리 릴리리야.
4: 뭐한 거예요?
0: 그참 다시 해볼게. 릴리 릴리 릴리리야. 성공이다.
4: 우와.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0: 그럼 재채기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4: 그래요? 공연 진짜 잘 되겠다.
5: 어, 예.
0: 그럼 이제
5: 쟨 누구야?
0: 여긴 왜 왔냐? 길을 잃었냐? 아무 생각 없네.
5: 먹고 싶어? 먹어. 잘 먹네.
0: 그러게. 우린 나가보자.
5: 네, 가자. 어? 안녕.
4: 어? 얘 따라오네. 집에 가야지.
5: 따라오면 안 돼.
0: 그만 가자.
4: 네.
5: 안녕, 아가야.
0: 릴리리야. 박수 쳐주셔야죠.
3: 아, 그냥 그런데.
5: 반응이 별론데.
4: 아, 도모님, 아까 연습한 거 해보세요.
0: 그럴까? 자, 지금까지는 연습.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죠.
6: 진짜?
0: 오씨? 이 마법은 정말 정말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모두 깜짝 놀라셨나요?
6: 나.
0: 자, 시작합니다.
5: 이리 오네.
0: 릴리 릴리 릴리리야.
5: 여기를 어떻게 왔어?
7: 마법 반응이야.
8: 얼레리오!
7: 얼레리오!
0: 녀석들이 오고 있어. 빨리 피해야 해. 아기 오리야? 재채기 좀 해봐. 아취! 아취! 이렇게! 안 되겠다. 나오심! 빨리 피하자!

0: 여기였는데 어디로 간 거야? 저쪽이다. 멈춰!
1: 어디서 들리는 소리니? 해치?
0: 안녕!
1: 그만 좀 쫓아다녀라! 릴리리야!
0: 자! 아라리오! 해치! 야, 맞다!
1: 뭐냐! 나오심 출동!

0: 뭐야?
1: 저건 어디서 나타난 거야?
2: 아유, 살았다. 고마워. 난 좀 바빠서 그만 가볼게.
0: 안 돼!
2: 어? 삐야, 삐야!
1: 너부터 해결해야겠군. 알아!
3: 이게 나 아기 오리야. 그냥 마법에 걸린 것뿐이라고.
4: 맞아. 아기를 공격하는 건 나쁜 짓이야.
0: 뭐야?
2: 삐야.
0: 그렇군.
1: 아리아리, 아라리요!
4: 다행이다. 어?
3: 그런데 어?
4: 벌써 사라졌네.
5: 이 근처일 텐데.
1: 나타났어.
2: 하마터면 잡힐 뻔해.
0: 에? 누구냐?
6: 눈치 빠르네.
3: 밀리.
2: 뭐냐?
5: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더 고통스러워져.
6: 잡았다.
5: 더 사고치기 전에 잡아서 다행이다.
6: 바로 선계로 내려갈까?
0: 무슨?
2: 뭔 일이냐?
6: 뭐냐?
2: 어떻게 내 이름을?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예? 뭐냐?
1: 어? 저기야! 어? 무슨 일이야?
5: 누군가 모냥을 데려갔어.
1: 이런...
7: 나 갈게.
8: 내일 봐. 이게 뭐야? 아기 오리 같은데?
5: 여보세요. 안녕.
8: 다녀왔습니다.
9: 어? 그건 뭐야?
8: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요.
5: 아빠한테 인사해.
7: 삐야?
8: 귀엽죠?
7: 삐야?
6: 시작해볼까?

0: 몽박사. 아라리오!
1: 들어와.
2: 걘 뭐야?
1: 아기 오리야.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
2: 집 앞에?
1: 길을 잃었나 봐. 오늘 호수에 데려다 줄 거야.
2: 다녀올게.

0: 그냥 일어났군요.
1: 에? 여긴 어디냐? 내가 왜 여기?
0: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인간들에게 잡힐 뻔했는데 구해서 데려온 거예요.
1: 뭐? 생각났다. 감히 날 납치한 거냐?
0: 구해줬더니 납치했다고 하면 섭섭하지.
1: 그런가?
0: 뭐냐? 난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요. 흥이 많고 춤솜씨로 뛰어나고 그보다 마법도 훌륭하던데. 나랑 같이 일 한번 해보겠소?
1: 일? 무슨 일? 뭐 거리 공연 같은가?
0: 그런 것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
1: 세상을 정복하자고?
0: 그렇지.
1: 싫어.
0: 어, 왜?
1: 대기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하냐?
0: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도와달란 얘긴데.
1: 그쪽이 혼자 잘해보셔. 응? 이게 뭐냐?
0: 그냥 도와주면 좋겠는데.
1: 일 일이야? 저런 건 나한테 안 통한다고.
0: 어차피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1: 잘해봐요. 바이바이. 그나저나 여긴 어디냐?

0: 꽉꽉.
1: 얘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엄마 몰라? 잘 봐봐.
2: 정말 모르나 봐.
3: 이제 근처 오리들한테는 다 물어봤는데.
1: 다른 데로 가보자.
0: 여기도 안 보이네.
4: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5: 얘들아? 어?
6: 두목님!
5: 여기 있었구나.
6: 어디 있다가 오는 거예요?
5: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가워.
6: 다 모였으니 한 건 해야죠.
4: 한 건?
6: 두목님, 명령을 내려주세요.
5: 뭘 해야 하냥? 뭘 하든 해초와 녀석들이 나타날 텐데.
7: 아니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저질러. 도전!
5: 갑자기 힘이 솟는데? 힘을 써봐야겠어. 저건?
4: 맛있겠다.
5: 그럼 먹어봐야지. 미리미리.
8: 어? 너 뭐야? 어? 이게 어떻게?
5: 밀리리.
8: 어? 뭐야?
9: 야, 어디 가? 잡았다.
8: 어떻게 된 거야?
7: 또 포기한다. 할 수 있어. 도전!
2: 두목님 얼굴이 무서워.
5: 밀리비야!
8: 나 참, 핫도그가 날아다니다니. 차가 여기가 아니었나? 어?
5: 올라타!
6: 네!
5: 가자!
6: 오, 예!
9: 안 돼! 거기서!
5: 잡아보셔!
4: 맛있다!
9: 안 돼!
10: 어? 나타났어! 저쪽이다!

0: 끝나야겠어.
1: 뭐가 이렇게 맛있냐?
2: 이건 뭐지?
3: UFO다!
4: 자동차 같은데?
5: 마법 반응이야. 얼레리오!
6: 꿀레리오!
3: 어? 문양이다!
5: 아라리오!
3: 응?
5: 야! 잡았다!
6: 도로마!
2: 주먹 놓아줘!
3: 그만해!
1: 계속해!
7: 왜 저래?
5: 릴리리야! 안 되겠어! 아라리오! 자, 아라리오! 문양, 엄살 떨지 말고 나와.
4: 이반.
8: 또 마음 약해진다. 그럼 안 돼. 도전, 무조건 도전이야.
3: 어?
1: 공격이다!
5: 아라리오! 차! 포기해! 아차!

0: 위험했는데 잘 와줬어.
1: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응?
2: 이 녀석들까지 나타나다니.
3: 겁먹지 마, 모냥. 예전에 네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도전!
4: 뭔가 전과 다른 기운이야.
0: 바라니오!
2: 방어막이 맞아봐! 미르리비야! 얼레리요!
1: 꼬지레리요! 오래 못 버티겠어!
0: 아리아리! 하라리요!
2: 으아! 야, 뭐냐?
1: 어? 했지?
2: 변했어. 그래 봤자당 닐리야!
0: 아라리요!
1: 저게 뭐야?
3: 아휴, 뭐야?
1: 제법이잖아?
0: 또 놓쳤네.
3: 생각보다 굉장하잖아. 해볼만 하군.

토닥토닥 그림 동화 시골지와 도시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시골지가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라곤 채소와 과일뿐이었지만 시골지는 만족하며 살았죠. 어느 날 도시지가 시골지의 집에 놀러 왔어요. 시골지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대접했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도시지는 도시에 맛있는 음식이 더 많다며 시골지에게 도시로 떠나자고 말했어요. 높은 건물들에 반짝이는 불빛들. 도시 풍경에 시골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시지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시골지를 구멍으로 데려갔어요. 빛을 따라 나와보니 그곳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시골지가 음식을 먹으려던 순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시골지와 도시지는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도망쳤어요. 도시지는 시골지를 안심시키며 다시 들어가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거대한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도망쳐 나온 시골지는 도시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시골지는 근사한 곳이 아니더라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각형과 함께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사시 사가 열 개면 사시 사일은 사 사이는 팔 4312 조화계 속 세어보자 44는 16 45는 20 46은 24 47은 28 48은 32 49는 36 모든 사들이 한 곳에 모였네 사가 10개면 40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4가 하나 바로 4 정사각형 4가 두 개 바로 8 옥토디스크 4가 세 개 바로 12
1: 광수타기 선수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4가 네 개 바로 16
1: 정사가 또 봤지?
2: 우리가 내게
0: 4가 다섯 바로 20
3: 나는 타고난 춤꾼이지 탭탭탭탭탭
0: 4가 여섯 바로 24
4: 방송 타기는 내가 최고지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4가 일곱 바로 28
5: 다함께 패턴을 골라보자
0: 예 4가 여덟 바로 32
4: 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댄스
0: 4가 아홉 바로 36
6: 커다란 정사각형
0: 4가 9개
6: 계단으로 변신
0: 4가 10개 바로 40 멋지고 큰 직사각형 컴온 4 2는 4 4 2는 8 4 3 12 조화 계속 세어보자 44는 16, 45는 20, 46은 24, 47은 28, 48은 32, 4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4들의 무대 4가 두 개니까 8이지 4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4들의 무대 4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4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각형과 함께해 모든 4들이 함께 모이면 40 4가 10개면 40

0: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옆으로! 4, 2를 4. 4, 2는 8. 4, 3, 12. 이제 모두 셀 수 있지.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우!
1: Follow me.
2: We're nearly there. No peeking, Red. You'll ruin the surprise.
1: We're here. Open your eyes. Ta-da!
3: Wow!
4: What is this place, Yellow?
1: Just wait until you see inside.
4: Ooh, yay!
5: Welcome to the Printing Zone!
6: The Printing Zone?
5: That's right!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s, Cyan and Magenta!
7: New colors!
8: And they're so bright!
9: Hi, I'm Cyan. I'm pretty...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어서 들어와. 오늘은 학교에서 일할 거야. 또 학생들한테 무슨 책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려고. 그리고 또 아니야, 아니고 이게 필요해. 책 찍는 기계 같지? 삑.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도서관 사서거든. 나랑 같이 도서관 사서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우리 재밌고 웃긴 이야기 시간을 보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쓰면 돼. 삑. 너희도 해봐. 안녕하세요. 이 책 좀 빌리고 싶은데요. 여기요. 이것 좀 찍어주세요. 삑. 뭐 됐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도서관

0: 하고 직업 핏핏 아니 핏 폴짝 폴짝 폴짝 돌고 폴짝 폴짝 폴짝 안녕 이리 와서 도서관 구경할래?
1: 도서관? 좋아 난 책 읽어줄래
0: 그럼 난 학생 그래 이야기 시간이니까 그럼 되겠다 이리 모여봐
1: 폴짝
0: 이건 여기 놓고 폴짝 또 이거 짝이고 또 이거랑 이것도 됐다 학교 도서관에 잘 왔어요
1: 우와 책이 진짜 엄청 많아
0: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읽어줄게요 금빛 여우와 곰 세 마리란 책인데 그림은 내가 직접 그렸지
1: 나 그 책 좋아해
0: 모자나 마법에 관한 책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마법 모자의 신나는 모험이란 책인데
1: 재밌겠다
0: 그럼 도서관 카드 좀 보여주실래요? 책을 빌리려면 필요하거든요
1: 도서관 카드가 없으면 어떡해?
0: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1: 도서관 카드가 오! 바로 여기 있었네
2: 우주에 관한 책 있을까요?
0: 물론이죠. 슝! 도서관 카드 주세요. 삑! 삑! 됐어요. 다 읽고 나면 책 반납통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요.
2: 우와, 책 미끄럼틀이네. 아참! 책을 읽을 땐 아주아주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0: 오, 그럼요. 당연하죠. 잠깐만요. 소리 좀 실컷 내고요. 같이 하자 소리 마음껏 내봐 좋아 이제 책 읽어야 하니까 조용히 하자
2: 고마워요
0: 데이지가 방금 그 책 빌려갔어 같이 읽으면 어때?

0: 나랑 같이 읽고 싶다고? 비비! 아무래도 나 다른 책을 빌려와야겠어. 금빛 여우와 곰 세 마리 책 있어요?
1: 그건 이야기 시간에 쓸 건데요.
0: 오, 좋아요. 그게 언젠데요?
1: 바로 지금이야. 책이 어디 갔지? 여기 있었는데. 아까 반납통에 넣는 거 보여줬구나. 잠깐 기다려요. 뭐야, 책이 없잖아. 우리 이야기 시간 책이 사라졌어.
0: 우와, 사라졌다고? 그럼 이야기 시간에 뭘 하지? 그냥 서로 쳐다보고 있어? 동그랗게 모여서?
1: 아니, 그럴 순 없지. 사서 친구들, 손상한경을 써보자. 어때, 책이 보이니? 저기 있다! 책이 반납통 안에 끼어있어!
0: 뭐라고? 빨리 꺼내야 해!
1: 방법은 딱 한 가지지 뭐. 다시 붙이면 돼. 난 사서잖아. 찢어진 책이 처음은 아니거든. 우린 도서관 사서 의사처럼 책을 붙이고 고치지. 종이 불 종이 불 종이 불 종이 불
0: 괜찮을까?
1: 오, 살아났어!
0: 예!
1: 뭐야 봐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옛날 옛적의 금빛 여우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글씨가 다 번졌어. 읽을 수가 없다고. 금빛 여우가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건 우주선이야!
0: 예! 뭐? 우주선? 좋아.
1: 그래서 우주선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게?
0: 냄새나는 모자 세 개.
1: 여우가 첫 번째 모자를 써보고 말했죠.
2: 모자에서 이상한 냄새나.
3: 냄새!
1: 그래서 두 번째 모자를 써봤어요.
2: 이 모자도 냄새나는 건 똑같네.
1: 그리고는 마지막 모자를 쓰더니 이랬죠.
2: 이 모자는 괜찮아. 냄새도 안 나고.
3: 예!
0: 좋아!
1: 금빛 여우는 냄새나는 모자 때문에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세 개의
0: 통나무 침대! 하지만 첫 번째 통나무 침대는 너무 미끄러웠죠.
1: 그리고 두 번째 통나무 침대는 냄새가 났고.
2: 하지만 이 통나무 침대는 딱 좋아.
1: 그러던 어느 날 우주곰 셋이 돌아왔어요.
3: 누가 내 모자 냄새를 맡은 거지?
0: 내 침대에서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누워있네.
4: 난 아기 우주곰이야.
1: 금빛 여우가 깨어나서 말했죠. 미안해. 내가 다 정리할게. 토성에 있는 우리 집에 가서 냄새나는 책 같이 마실래?
4: 오. 짠!
1: 이야기 끝!
0: 이렇게 웃긴 이야기 시간이 처음이야.
1: 그럼 재밌었단 말이지?

0: 하게. 그럼 또 만나.
1: 딜런, 이야기 시간이야. 옛날 옛적에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5: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6: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7: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그 집에서 꿈꾸던 부부가 됐나요?
1: 시골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이런 공간에서 윤미랑 같이 이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평화롭게 여생을 이제 그 끝까지.
2: 지금 저에게 집은 저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1: 제가 있는 그 머물고 있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좋겠는 공간이에요.
2: 이것도 너무 다르셨나요? 네.
0: 이 집 부부도 동상이몽 달라도 너무 다르답니다.
3: 거기서 오지 마. 피곤해.
4: 뭐 다를 게 없네.
3: 달러 칠해놓고 보면
5: 손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4: 안 맞아. 아, 왜 맞아야 돼 부부가.
0: 오늘은 안 맞아도 종일 붙어 살아야 하는 은퇴 부부들의 집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집인가요? 어우, 지붕 색깔 참 이쁘다. 엄마야, 결혼사진을 문에 걸어두고 사시는구나. 아직도 깨가 쏟아지시나 보네. 요리하는 남자라 깨소금 냄새 진동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1: 지금은 이별 연습 중입니다.
0: 이별 연습 중이라니 그게 뭔 소리래요? 응? 혼밥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내분은요? 아, 한마당 두째 집. 이 별채 아내분이 계시는군요. 아, 왜 신랑을 독수공방 시켜요? 자고로 한솥밥을 먹어야 식구죠. 아니, 나는 솔로도 아니고 부부가 왜 세트로 혼밥이야, 이건?
2: 이게 음식이 남이 해주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0: 남편이 계란말이 해놨던데 한 살에 마주 앉으면 될 것을. 이 부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장님, 빨리 좀 와보셔. 이 부부 두채 사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얼른 와서 탐구해보자고요.
6: 아, 저기 건축탐구지 편말이 있네요. 아, 이 집인 것 같은데. 아, 본체랑 이 별채가 나뉘어 있는 거 보니까 부부유별. 저 계십니까?
0: 맞아요. 부부유별해요. 내가 딴 채 사는 건 확인했거든요.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6: 아, 예, 예. 오, 오, 집이 예뻐요.
2: 그런가요?
0: 자그마치 1886년에 지어진 집. 오래된 걸 좋아하는 부부가 5년 전에 고쳐서 이사왔대요.
6: 근데 아까 나오실 때 보니까 두 분이 각각 다른 채에서 나오시더라고요?
1: 네, 따로 살고 있습니다.
6: 따로 살고 계시다고요?
1: 예.
2: 안녕하세요.
1: 본채에 사는 김주영입니다.
2: 별채에 사는 이은미입니다.
8: 부부 맞으신 거죠?
1: 아닙니다. 지금은 이혼했습니다.
8: 아니, 근데 도장까지 찍었는데 굳이 이 사실 이유가 어떻게 있나요?
1: 저도 이 관계가 되게 좀, 좀 이상한 관계 같긴 한데.
2: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천천히 서로가 지냈던 시간이 있던 만큼 누군가 같이 살다가도 떠나고 싶으면 그때는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살다가 지금 형태가 뭐 괜찮다면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6: 제가 이제 각채 쓰시는 부분은 참 많이 소개를 했는데 서류 정리까지 하는 부분은 처음이라.
1: 네. 네.
6: 보통 서류 정리가 되면 이제 빠이빠이를 하는 게 보통인데.
2: 처음에는 본체에서 저희가 이사를 와서 본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지냈었어요. 근데 같이 네. 지내다가 별채가 있고 별채가 비

0: 비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나오게 되면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은 거죠.
1: 평화와 자유를 거기서 느끼셨구나. 네. 야,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관계로 들어와서 집을 이렇게 고치고 같이 살다가 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살짝 바꾼 것 같거든요. 제가 받는 느낌은. 두 분의 관계를 바꾼 집. 흥미진진한데요. 뒤에 있는 본체부터 한번 집중 탐구해볼까요?
2: 예, 예.
1: 구조가 독특하네요.
2: 예, 한번 보시죠.
1: 아, 네네네. 어? 두 분이에요?
2: 네. 예, 맞습니다.
0: 저희 11년 전 사진입니다.
1: 이 사진 아직도 붙이고 계시는구나. 보통들 서류 정리하면 딱 떼시던데.
2: 너무 예쁘잖아요.
0: 네, 굳이 뭐, 저도, 네.
1: 그래요?
3: 쿨하다고 해야 하나, 할리우드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본체부터 구경해봅시다.
1: 와, 내부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싹 바꾸셨네요.
4: 네.
1: 와, 근데 이거 정말 석가래 보. 와, 완전 예술인데요?
3: 깜장 그을림이 남아있다는 건 부엌자리였다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어떻게 생겼었어요?
2: 원래는 요 지금 석가래가 없는 그 공간이 뚫려 있었어요, 천장에. 그래서 그쪽으로 햇빛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3: 아니, 천장이 훤히 뚫린 집을 사신 거예요? 이분들 이거 보통 분들은 아니다 했어, 내가.
1: 근데 이제 유독 또 펜던트 등들이 많아요. 선생님 댁에. 뭔가 미녀와 야수 컨셉? 네, 촛불도 있고. 네, 혹시 뭐 선생님 취향이셨나요?
2: 아, 여기 등은 다 아내가.
0: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조명들을 했는데, 저는 뭔가 석가래 이런 등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등으로 부엌에다가 달았습니다.
1: 그래요? 네. 남편은 동의하신?
0: 스타일은 거의 다 제 마음대로.
1: 하거나 말거나. 뭐 저쪽에 이렇게 사진도 하나 걸려있고 한 걸 보니까, 혹시 아직 마음에서. 못 떠나보내신 거 아니에요?
2: 그건 아니고, 어쨌든 과거에 아름다웠던 순간이니까, 그 순간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거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과거.
3: 이젠 남남인데, 집안 곳곳에는 미련이 한가득. 어떻게 만난 사이였길래 이래요?
2: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커뮤니티를 이루는 그런 그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신입회원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 제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캠핑 이런 거를 되게 좀 하는 걸 좀 무서워하는 편이었거든요. 해외여행 갈 때도 배낭여행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겁나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저하고 다른 면이 발견돼서 좀 그런 거에 끌렸던 것 같아요.
0: 사람이 만나면은 본인이 원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상에 이 사람이 좀 변하거나 아니면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저가 하는 대로 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줘서 그 모습 때문에 같이 살아도 되겠다.
3: 달라서 좋았던 둘은 사랑에 빠졌고 청주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답니다. 주영 씨의 꿈은 윤미 씨랑 은퇴 후에 시골에서 사는 거였대요. 덕분에 주말마다 시골집 임장은 필수 데이트 코스. 그러다가 140살 다 된 이 집을 만났는데 이 퇴마루 풍경에 홀딱 반한 거죠. 딱 배 가던데 뭐가 좋았대?
0: 제가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온갖 나무와 풀과 그리고 구멍난 지붕과 너무나 해야 될 게 많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을 좀 둘러보고 여기 텐마루에서 그냥 앉아서 잠깐 앉아있는데 그런 일순간에 그런 어떤 걱정이든지 그런 산만함이 그냥 싹 사라지는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화롭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 텐마루에 앉아있을 때.
3: 윤미 씨도 주영 씨도 이 집 텐마루에 앉아서 멍때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시공업자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텐마루를 없애지 않은 것도 그 때문. 이 집이 마음에 들었던 이후에 8알은 바로 이 풍경이었거든요.

0: 근데 내가 봐도 좋긴 좋다. 나비야, 네 팔자가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상 팔자란다. 그런데 시골집 노래를 부른 주영 씨는 이런 좋은 집이 좋았던 기억이라도 있었나 봐요.
1: 제가 이제 그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동생을 제가 좀 돌보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챙겨 동생들 챙겨주고 막 그 행복한 기억은 많지는 않아요.
2: 그럼 언제 처음으로 아 집이란 게 이런 공간처럼 참 좋은 공간이었구나 그걸 언제 느끼셨어요?
1: 아무래도 그 유미랑 같이 동거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댈 수도 있고 내가 도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그 집을 더 좀 안락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첫 신혼집이 청주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요. 둘이 취향껏 고친 집이 주영 씨한테 내내 꿈꿔왔던 그 집이었대요. 반백살이 오기 전까지는요.
3: 반백살을 딱 지나고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으로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1: 제가 3년을 더 버텼으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액수가 그 예 좀 그 많아요.
3: 저는 그게 그 액수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 동안에 더 아파질 수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도 있고 그거 맞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1: 전 되게 고마웠어요. 제가 이렇게 보통은 말릴 걸요. 보통은 좀 더 참아라. 뭐 정년까지 해야 된다. 뭐 이 좋은 직장을 왜 때려치우냐. 보통은 이게 말리잖아요. 근데 선뜻 동의해 주더라고요.

0: 이 자리가 여기가 딱 이번에
1: 지정석?
0: 지정석? 네.
1: 제 하루 일과를 이 통창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2: 근데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가부장의 자리예요. 누가 돌아다니고 누가 오고 가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거의 관제탁 같은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사실 아내분이 움직이고 어딜 가고 하는 게 다 여기서 보이긴 하시는 거죠.
1: 네. 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되네요, 이 장소가.
3: 네. 이 집 가부장 주영 씨의 통창 전망은 더도 말고 돌도 말고 그녀가 있는 풍경. 이렇게 해바라기인데 유미 씨는 왜 별세로 간 거래요?
1: 자기 이제 평, 읽던 책들을 딱 빼가지고 옮겨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눈치를 챘죠. 별채로 갈 모양이구나라고 눈치를 챘죠.
4: 별채로 옮기신 이유는 뭐예요?
0: 일단 서로의 그 생활 리듬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잠이 들어야 되고.
3: 일찍 자는 유은미 씨가 행여 화장실이라도 갈라치면은 주영 씨가 책 보는 거실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공간에 대한 묘한 심리전이 시작된 거죠. 인꼬 부부도 밤낮으로 붙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은퇴가 문제였네.
0: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퇴근 없이 서로가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같은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영은 이제 본체에 있을 때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그럴 때는 나는 또 그거에 방해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좀 조심하게 되고
3: 아 그러다 윤미 씨가 별채로 아예 짐을 싸서 살림을 나신 거구나
2: 그럼 여기가 우리 아내분이 쓰시는 별채인가요?
0: 네, 맞습니다.
2: 와, 여기 뭐 석가래 예술이네요.
0: 너무 아름답죠. 와.
2: 야, 근데 이건 정말 목수가 정말 솜씨를 많이 내셨다. 와, 이거 거의 아티스트 집인데요.
3: 주영 씨 사는 본체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뭔가 몽환적인 것 같으면서도 생명력이 있달까? 식물들이 이쁜 거 봐요. 본체는 꽃그림이 전부던데.
0: 이 공간은 제가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생활도 하는 저만의 우주입니다.
2: 와, 너무 밝아지시네요. 아까 무슨 본체에서

0: 이렇게 웃는 모습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와,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1: 근데 여기도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굉장히 상황이 좀 심각했거든요.
2: 엄마야, 이건 구둘 침대 맞죠? 아, 별채도 천장에 뚫린 거는 본체랑 마찬가지. 거기다가 성면 슬레이트가 지붕이었대요.
0: 그럼 여기가 혹시 화장실인가요?
3: 네, 화장실입니다.
0: 오, 눈치 한번 볼까요? 오, 깨끗하다, 예쁘고. 와, 잘 고치셨다.
2: 화장실도 없어서 새로 만들었대요.
0: 아, 그리고 여기는 부엌. 와, 혼자 지내시기 딱 좋네요.
3: 그런가요?
0: 부럽다. 나도 부럽네.
2: 저도요.
0: 야, 어떻게 보면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공간 같아요. 네. 보면 또 석가래도 이렇게 막 천장에 떠 있는 것도 있고.
3: 네, 맞아요.
0: 와, 마치 한국의 가우디가 지은 것 같은 곡선이 살아있는.
3: 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원래 온통 다 황토색이었어요.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천장 작업만 했어요.
0: 아, 그래요?
3: 네네네.
4: 같이,
3: 네,
4: 둘이 같이 사다리 놓고 천장 바라보면서 이렇게.
0: 그리고 같이 고치셨는데 이렇게 혼자 차지하신 건가요?
3: 차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뭔가 자연스럽게 공간 분리가 되었다. 혼자 있으면 그냥 온전한 나의 것 그대로 그냥 자유로운 상태로 그냥 머무를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1: 저도 혼자 있다 보니까 진짜 나 혼자와 대면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 그냥 안 하고 그냥 따로 사셔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3: 집안일을 전혀 내가 본체로 넘어가서 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이제 청소하고 뭐 집안일들을 다 먹고 치우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죠. 부부라고 했을 때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내로서의 그래도 해야 되는 역할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구석에는 그게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아내로서의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소리 하나 때문에
1: 이혼 얘기를 딱 꺼내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이제 되물었죠. 나를 이어하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다 뭉뚱답이었어요. 굉장히 좀 슬펐고 마음이 아팠고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몇 달 정도 굉장히 괴로웠어요.
0: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마치 명언?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3: 아, 네, 그럼요.
0: 나에게 필요한 건 보살핌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3: 이 공간에 오시는 분들이 또 특이하게 저 문장에 대해서 많이들 꽂혀 하시더라고요.
1: 저도 여기 들어와서 저 문구를 볼 때마다 제가 괜히 뜨끔뜨끔 하겠네요. 저
0: 나한테 하는
1: 나 들으라고 한 말인가?
0: 맞죠, 그게?
3: 결혼을 하는 거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고 뭐 결혼하고 이거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또 이혼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1: 왜냐면은 그 켜켜이 쌓아온 세월과 그 감정과 온갖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죠, 이혼은 사실.
2: 함께 보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해인데요. 그럴 밖에요.
0: 와, 이 통창 뒤에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3: 그쵸, 너무 좋죠. 환기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냥 통창을 넓게 해서 밖에 하늘과 나무와 이런 꽃 같은 것들을 좀 더 온전히 더 느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0: 특이한 거는 이제 양쪽 본체 또 별채 각각 그 통창이 있잖아요. 네, 본체에서의 통창은 별채가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별채에서의 통창은 전혀 본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마치 없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1: 그래서 저쪽 그 본체 통장에서 이쪽을 예, 내다봐요, 이렇게 항상.
0: 잘 있나?
1: 예.
2: 그러고 보니까 이 집 창은 집주인 마음의 방향으로 뚫려 있는 거였구만요. 집 탐구를 하고 있는데 부부 탐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아유, 저만의 느낌인가요? 윤미 씨는 결정적으로 안 되겠구나 마음이 돌아선 게

0: 언제였어요?
1: 저희가 본체에서 같이 둘이 생활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삐삐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캣타워에 있었어요. 앉아 있었고 저희가 앞에 상에서 회를 먹고 있었어요. 회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삐삐가 상으로 날아오면서 온통 난장판이 된 거죠. 빨간 초장에 막 여기저기 튀고 그리고 주영은 기분이 그때 너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막 회도 맛있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 분위기를 일순간에 탁 깨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재밌고 웃긴 거예요.
2: 근데 저는 기분이 확 상했죠. 그래가지고 전 기분이 상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윤미는 계속 웃고 있고 그러면서 아 이게 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해서 반응이 다르구나 하는 거를 그때 느꼈죠.
1: 저는 이제 온전히 그냥 뭐 짐이 그렇게 있다고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짐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좀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네.
0: 분명 달라서 좋았는데 그 다름이 불편해지는 순간
3: 왜 울고 가죠?
0: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1: 그렇습니다.
2: 서로 그 한 철을 잘 산다가 잘 떠나보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간에 딱 정리, 칼 자르듯이 정리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 뭐 아쉬움, 뭐 그리움, 뭐 그리고 또 뭐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기억들 등등등 그런 것들이 그 앙금처럼 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련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뭐 서서히 빠지는 중인 것 같아요.
0: 두 분은 지금 헤어지는 중인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4: 와, 여긴 또 완전히 황토로 탁 마감을 하셨네.
1: 그 이게 집이 섞여 있는 황토라서 또 옛날 티카고 너무 좋아요.
4: 그렇네요. 야.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게 아마 사랑책 역할을 좀 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채에 딸린 이 퇴마루니까 항상 이제 길거리를 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본체가 사실 안채니까 이제 마당하고 요 바깥채를 보게 돼 있고. 바꿔 사시니까. 우리 전 아내분이 세상을 보며 사시는 거고, 우리 전 남편분은 아내와 마당을 보며 지내시는 거죠.
0: 퇴마루는 그러니까 지금 윤미 씨 마음의 방향. 윤미 씨, 이곳에서는 좀 편안해지셨나요?
1: 과거에 저는 지금 현재 제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의 모습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는 이 공간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모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4: 사람이 건물을 만들지만 건물이 다시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집에 살 때는 갈라지려면 확실하게 갈라져야 되거든요. 집은 나눌 수 없고 오늘 본 부부의 집은 참 재밌는 게 공간은 옛날 공간이었지만 좀 느슨했던 가족 공동체의 집에 살아보는 거죠. 이렇게 채나눔을 통해서 두 분은 약간의 어떤 해결책을 찾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가 좋지만 약간은 좀 자유를 갖고 각자의 삶도 영위하고 싶다.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모이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미래의 어떤 가족 공동체 과연 어떻게 해체되고 어떻게 더 커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이 그거에 대한 좀 힌트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집이 먹고 자는 공간만은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공간과 부부의 세계가 이렇게 깊고 오묘하게 관계 맺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요.
5: 거기서 오지 마. 피곤해.
6: 뭐 다를 게 없네.
5: 발로 칠해놓고 보면 됐지, 연하게.
0: 한 채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티키타카. 폭풍전야인 건가요?

0: 사람이 없어, 우리는. 다 바깥 사람이 안, 밖, 다 해.
1: 두 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2: 안 맞아. 아, 왜 맞아야 돼, 부부가.
3: 어, 이분들도 심상치 않네. 오늘 집들 잘 골랐다. 심상치 않던 그분들 만나러 충남 보령으로 왔습니다. 소장님, 이번 집은 동상 이몽집이래요. 잘 찾으실 수 있겠어요? 아, 기억이랑 니은이 만나 미음이 됐네요.
4: 아, 미음자 한옥이 참 예쁘게 잘 지어졌네요. 어, 곤추당구지 표말도 있고 이집 맞네. 저, 계십니까?
5: 예, 어서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아, 반갑습니다. 오늘 활짝 열고 받아주시네요. 예, 아유, 그렇죠. 반갑습니다. 예. 오, 예쁘다. 와.
3: 나무대문 지나 왼편이 사랑채,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까지 있는 미음자 집이네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집도 한마당 두 채 집인데요?
4: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동상이몽 부부라고 들었거든요.
6: 우리도 몰랐어요.
4: 근데 바로 떨어지시네요?
7: 안녕하세요.
8: 저는 지중해 씨 2층 집을 짓고 싶었던 남편 안영기입니다.
7: 한옥에 반해서 땅부터 구입한 아내 김상경입니다.
8: 난 집 질라고 땅을 좀 사라고 그랬고.
7: 땅만 샀어요. 집은 그냥 생긴 거예요. 집값은 안 줬어요.
8: 황당했지.
7: 공짜 집이 생겼어.
8: 아, 황당했지. 난 집을 질라고 설계까지 다 빼고 다 했는데, 아, 이 집이 딱 있는데.
7: 얼마나 고마워.
8: 황당했다니까. 뭐가 고마워.
3: 이게 바로 이 집 허물고 짓고 싶었던지. 근데 이미 아내 맘 사로잡은 115살 한옥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죠.
8: 빨리 부셔야 되겠다 생각했어.
7: 지저분하다, 이런 낡은
8: 것 같은 게 엄청 낡았었어.
7: 근데 이제 내 눈에 볼 때는 안 그랬어요.
8: 이 사람은 오래 세월이 오래 묻은 그런 걸 좋아했고, 나는 무조건 새 거가 좋아.
4: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내분께 땅을 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땅이, 그러니까 땅에 집이 있는 땅을 사오신 거고.
7: 아니, 저도 그냥 땅 고른 건데 집이 있었어요.
4: 아, 땅을 골랐는데 그냥 우연히 집이 있었다?
7: 네.
4: 아.
7: 근데 그 집이 나한테 네. 너무 좋았던 거지.
8: 계속 그냥 뭐 다 포기하고 이 사람 말대로 이제 내려와서 이거를 수리를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이삿짐을 싣고 딱 들어왔는데 막 우는 거야.
7: 조금 불편하다 그럴까?
4: 어디에요?
7: 저는 부엌.
4: 거기 가서 한번 집중적으로 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쪽인가요?
7: 아, 옛날에는 여기 부엌 문이었고요. 아,
8: 이게 부엌, 원래 부엌 문이었고.
7: 지금은 저희가 좀 막았어요.
4: 아, 이쪽이에요?
7: 네.
4: 오, 야, 이렇게 들어가는 한옥 부엌은 처음 봤다.
3: 한옥인데 부엌부터 구경해보긴 또 처음인데요. 영규 씨가 어떻게 고쳤길래 선경 씨가 눈물바람이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8: 이거 원래 벽이었는데.
4: 오, 이걸 뚫어버리셨구나. 네. 와, 과감하시다.
3: 부엌은 부엌인데 무언가 현대랑 과거가 묘하게 섞였다.
4: 아니, 근데 잘 고쳐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불만이셨어요?
7: 남자분들 볼 땐 그럴 수 있는데 여자가 네. 볼 땐 너무 작아요.
8: 콘도 부엌이라 네. 싫대.
7: 제가 그래서 여기 별명을 지어주게 콘도 네. 부엌이라고.
8: 제 무덤을 제가 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엌이 이러니까 일을 안 해.
7: 그래서 부엌 일을 거의 안 해요.
4: 아까 정말 기세등등 하시던 우리 아내분의 표정이.
7: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4: 이 부엌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천장부터 봤어요. 와, 이 석가래가 너무 멋있고, 또 이 참 특이한 게 이 보도 멋있거든요. 이 보호의 제 오른편, 왼편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8: 여기가 아궁이어서 불을 떼니까 끓음이 일로 다 올라붙었는데, 여기는 다락이라 천장에 있어갖고 끓음이 안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대로 노출돼갖고 새큼했어요.
3: 지킬렌 하이드도 아니고 완전 두 얼굴. 근데 이 석가래 호피 문양 같지 않아요? 이야, 멋지다.
8: 이거 까내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까져요, 저게.
4: 그럼요. 근데 그 아내분이 힘든 거 알아주시던가요?
8: 모르...

0: 2층 집을 차.
1: 창문도 달고.
0: 내 집도 2층.
1: 시계도 달고.
0: 창문도 있었어.
2: 영규 씨는 2층 집이 좋고 성경 씨는 앤틱 가구가 좋고. 근데 그중 발굴은 천장에 달아놨답니다.
3: 아니 팬던트 좀 저 상당히 예쁘네요.
1: 예, 예쁘죠. 응.
0: 나는 사실 이거 달기 전에 요새 왜 그 저 한지 공방으로 해서 둥그런 공 같이 된 등
3: 달처럼
0: 그걸 그걸 달라 그랬거든.
1: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우리 집은 한옥이에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고 네. 저는 그냥
0: 한옥이니까 그거 또 어울리잖아요. 대로.
3: 근데 아내분 자꾸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부부로 나와요.
1: 아, 자꾸 가게 되네요. 젊으셔서.
3: 저랑 동상이 몸 찍어야 돼요.
0: 그릇만 엔틱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사람도 엔틱을 좋아해 봐. 젊은 걸 자꾸
2: 바리스타의 1급 자격증을 가진 남자 영규 씨가 아내를 위해서 커피를 내리는 중입니다.
1: 오늘 왜 이렇게 소리가 나?
0: 높이 하니까. 높이 해야 좋거든.
1: 방송을 의식하시나 했어.
0: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1: 사랑내지 마. 그냥 내려. 아유.
0: 저 사람 사랑 싫어해.
1: 사랑내지 말고 그냥 내려. 담백한 커피를 원해.
2: 사랑으로 내린 커피가요.
1: 잘 내렸네.
0: 맛있어?
1: 맛있네.
4: 커피 마실 때는 그래도 사이좋게 드시네요.
0: 아 우리 사이 좋아. 뭐 커피 마실 때만요. 우리 항상 좋아. 왜 그래요?
4: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1: 우리는 소개로 만났어요.
0: 그때는 너무 순진했고
1: 지금도 순진해.
0: 착했고
1: 착해.
0: 정말 내 앞에서 숨도 못 쉬었어.
1: 숨 쉬었어. 아니면 죽었게.
2: 소개팅하고 결혼할 때까지 매일 만났대요. 그럼 뭐 사랑이었네. 물론 사연이 없진 않죠.
1: 우리 시어머니한테 한 말이 있잖아. 어머니, 이 사람이 나한테 솔직히 말한 거는 나이하고 이름밖에 없다고 그랬어.
0: 근데 속았어. 속았어. 엄청 착하네. 착한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1: 서로 속였네.
0: 원래 결혼은 다 속여서 하는 거야. 이렇게.
3: 아, 여기가 그럼 안방인가요?
0: 예, 여기가 안방이에요.
3: 와, 여기도 예쁘네.
2: 아궁이가 있던 부엌이라 단차가 있구나. 근데 여기도 침대가 두 개? 역시 동상이 몽인 건가요?
0: 여긴 내 침대. 여기는 이 사람 침대.
3: 이야, 역시 우리 이제 남편분이 아내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가장 상석에 딱 아내분.
0: 아, 이게 상석이에요?
3: 어, 이거 안
0: 내 착각했네. 내가 절로 가야 되는데. 어쩐지 여기 바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원래 저희가 여기 올 때 우리 어머니가 이 킹사이즈 침대에 쓰시던 게 있어. 그거를 우리 보고 가져가서 쓰라는 거야. 근데 또 거역할 수가 없어서.
1: 거역하고 싶었어.
0: 한 4, 5년 썼어요. 쓰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우리 저기 각방 쓰는 건 안 되고 한 방에서 침대를 따로따로 놓고 쓰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섭섭했어요.
2: 부부는 싸워도 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는 게 영규 씨 지론. 근데 종일 붙어 있고 보니 잠잘 때만이라도 이별이 필요하더래요.
0: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완전히 별천지야. 이 한 침대에서 이렇게 살부딪히고 이렇게 자다가 내 공간이 나 혼자 이렇게 자니까 야, 그거 진짜 좋대.
3: 이거 미닫이 문 열면 거실이겠네요?
1: 네.
3: 오! 와! 야, 다 예쁘네요, 뭐. 선생님 때. 와, 대청마루가 또 이렇게 아담할 수가 있구나. 와.
1: 아담하죠.
3: 에, 근데 너무 예쁜 가구처럼 잘 만들었다.
2: 원래는 안방에 대청, 그리고 건너방까지 이어지는 4칸 한옥이었답니다. 대청에 가구 놓고 입식으로 꾸미니까는 어머 이거 너무 괜찮다.
3: 이 특히나 이 마루의 대청이 이게 전통식은 아니에요. 전통은 저희가 이 판재들이 좀 작으니까 원목이.
0: 아 원래 전통.

0: 있는데 여기가 그 막 밑에가 흙이었어요. 그게 보기 싫고 뭐 벌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공구리를 쳐갖고 엑셀을 깔았어요.
1: 아, 온돌 때문에. 네.
0: 여기다 번호 매겨서 그대로 붙이니까 이렇게 붙더라고.
2: 퇴마루랑 대청마루를 이어놓은 거실에서 가장 눈이 가는 거는 어우, 나는 이 창호더라고요.
1: 창호가 이 목창호의 유리 이게 참 어렵거든요.
0: 아 이거는 제가 그 논산에 가면 뭐 이런 문짝 짜는 그 무형문화재 분이 계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걸 짜왔어요. 근데 이게 홍송이래요.
3: 비싸게 주고 했어요.
1: 이게 비싸요. 비싸고 이거 보면 아주 저 또 색감도 좋잖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아 우리 또 아내분을 위해서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또 창호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0: 저를 위해서 바꿨어요.
1: 아니 그래도 위한다고 해주시지.
4: 이분은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5: 직장생활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역삼동에서 고깃집 했죠. 그것 고깃집만 해도 벌써 한 20년 했으니까
0: 잘 됐어요. 잘 너무 잘 됐는데 잘 됐는데 사람이 그 일을 너무 그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일에 치인 거야. 일에 치여갖고 일하다 죽을 것 같아.
2: 등갈비로 특허될 만큼 유명해져서 원 없이 돈을 번 영규 씨. 그를 멈춰서게 한 거는 아내 성경 씨였답니다.
5: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돈 쓸 일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 어디 여행 가거나 아프거나. 근데 굳이 여행 가려고 돈 번다? 그거보다는 그냥 돈 벌지 말고 여행지 가서 살자. 그래서 내려온 거야, 내가. 그렇게 설득을 했어.
4: 그렇게 안 맞는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그런 마음은 좀 읽으셨나 봐요.
5: 마음을 항상 읽으니까 안 맞는 걸 알지.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면 안 맞을 것도 없지.
1: 근데 이거 뭐예요? TV인가?
5: 이거는 턴테이블.
1: 이게 턴테이블이에요?
0: 예. 옛날 전축.
5: 옛날 전축.
0: 옛날 말로 전축.
1: 이쪽이 라디오고 그다음에
5: 여기 라디오고 LP. 여기가 이제 LP.
1: 아, 여기 이렇게 달려 있구나. 예. 와.
2: 정말 놀래라. 옛날 물건이 요새 말로 신박하네요.

0: 그 LP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1: 많이 좋아하죠.
0: 아, 그래요?
1: 그래갖고 지금은 그 포터블 움직일 수 있는 그걸로 네. 해서 턴테이블을 듣거든요. 근데 이것만 음질이 못해요.
2: 근데요, 원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음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LP를 제가 많이 모았어요. 몇천 장 모았는데.
0: 몇천 장?
2: 그냥 아주 헐값에.
1: 200만 원.
2: 이 비싼 거를 봉고차로 한 차를 200에 다 팔아버렸어. 난 그게 너무너무 지금 속상해요.
1: 그래도 그분은 행복하셨을
2: 거예요. 그 사람 내가 행복해야지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뭔 상관이
1: 있어. 누구든 행복하면 됐어.
2: 수천 장을 갖다가. 전용록이. 전용록이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0: 가수자 배우?
2: 네. 근데 이제 부산에서 음악하다가 우리 이제 부친한테 붙잡혀갖고 부모로 인해가지고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이라는 게. 그래서 젊었을 때는 TV 자체를 안 봤어. 고 여기 내려와서 어느 날 갑자기 기타를 봤는데 치고 싶더라고.
3: 그런 남편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린 선경 씨가 최근에는 아예 별채로 영규 씨 음악방을 내줬답니다. 젊은 날에는 가수 전용록 씨랑 듀엣으로 데뷔까지 했던 영규 씨는 군대도 군악대로 갔다 왔대요. 웬만한 악기는 다 다루는 천상 음악하는 남자지요.
0: 야, 역시 들어오니까 악기들이 꽤 있는데요? 아, 기타랑 피아노 혹시 다 하세요?
2: 네.
0: 아니, 근데 그럼 이 공간은 설마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두 분이 같이?
2: 벽돌 조족한

0: 것만 사람이 와서 했고 나머지는 이제
1: 듣기 창에 공을 들였는데요. 창에는 영규 씨보다 한 수 위인 선경 씨의 남편 조유라는 내공이 담겨 있죠.
0: 여기 이제 집 드셨을 때 나온 창을 모아놨었어요. 모아놨다가 저거 하면서 다 이제 삐빠질하고 칠 새로 해가지고 재활용해서 쓰는 거죠.
2: 내가 여보 우리 창 이걸로 해서 이렇게 달자 그랬더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래갖고 한번 해보기나 하자 그래갖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다 안 돼야 안 돼! 그러면 기다려 그리고 조금씩 설득해.
1: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아내가 새것 좋아하는 남편을 설득해 만든 사방의 창. 고재창 버렸으면 아까워서 어쩔 뻔했어요.
3: 열리긴 하는 거예요?
2: 그럼요, 열리죠.
3: 안 열리게 생겼는데?
0: 열어볼까요? 예, 네, 기다려보세요.
3: 뭐 꽉 네, 열어드릴 것 같은 것인데.
1: 그런데 창이 열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0: 열리죠?
3: 와, 어? 약간 들창 같은 건데요?
2: 네, 야. 이렇게 열어놓으면 또 여름에 벌레도 안 들어오고 시원해요.
3: 오, 그렇네. 아니, 우리 조상들도 저런 들창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아, 이런 아이디어를 또 내니까 또 만들기도 좀 수월하고요.
2: 예. 봄, 가을로는 다 들창. 열어놓으면 시원하죠.
3: 요즘 같은 날씨 아주 정말 네, 너무 맞아요. 좋다.
1: 다시 돌아보면 도움으로 영규 씨 노래 한 곡까지 얹어주면은

0: 꿈은 접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이제 기타 잡고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길거리 버스킹을 좀 하고 싶었어요, 내가. 근데 이제 대중음악은 아니고, 내가 이제 종교가 있으니까.
1: 말할 수 없어. 예배 시간에나 열심히 찬송하라 그랬어.
0: 아, 내가 교회에 가면 찬송을 안 불러요. 왜냐면 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왜목 관리를 해야 되는데?
2: 툇마루가 아주 기가 막힌 데 있긴 하네요. 아, 좋다.
3: 야, 이 집은 마루가 다 예술이다.
2: 야, 이 툇마루 진짜 매력적인데요? 야!
3: 퇴마루까지 달린 이 방은 뭐에 쓰는 방이에요?
2: 아, 여기가 소위 건넌방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방이거든요.
1: 아, 우리는 찜질방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밑에서 구조를 떼니까.
0: 근데 여기가 원래 한지 장판이었는데 불을 처음 떼보니까 무식하게 떼가지고 다 타는 거야. 몇 번을 깔았는지
1: 이불도 태워먹고.
0: 내가 이 황토 대리석을 내가 직접 깔았어요. 근데 이거 깔고 이거 볼 때마다 욕먹어.
2: 왜요? 잘 까셨네.
0: 편하게 못 깔았다고.
1: 아니야, 아니야. 이게 꿀렁꿀렁하고 일단은 기술이 필요한 거는 사람을 사서 해야 돼.
2: 아, 제일 중요한 건요.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혼자는 의미가 없어요.
1: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해. 혼자도 의미
0: 그래도 같이 살아야
1: 있어요.
0: 돼.
1: 혼자도 의미 있고 둘도 의미 있고.
2: 아,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혼자 못 있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여성분들은 진짜 별로 상관없나 봐요.
0: 그런 것 같아요.
2: 아, 여기 대화가 이룰 거면 안 되는데?
3: 안 되기는 뭘. 성경 씨가 한수위라니까는. 찜질방은 영규 씨가 아내를 위해 만들어준 취미방이래요. 서울에서 내려와 10년째 종일 붙어 있을 수 있는 비법은 적당한 거리 두기. 동굴방은 필수죠.
1: 요즘도 그런 촌스러운 질문을 해?
4: 다시 태어나면 엄마랑 결혼하실 거예요?
0: 당연히 하지. 이 사람은 안 한다 그럴 걸 아마? 근데 난 해.
1: 자기가 한 짓이 있나 보네.
0: 아, 뭐라 그래도 그거.

0: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1: 여보, 그 집게 좀 내려놔 주시면 안 돼요?
0: 이거요?
1: 예. 네.
0: 이것도 내 자존심이야. 이런 거를 자꾸.
1: 살아온 세월로 인해서 닮아진 것 같아. 닮아지다 보니까,
2: 응. 그냥, 완전
1: 나를 싫어할 수 없으니까 상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
3: 어느새 나랑 똑 닮아진 그를 미워할 수 없어 사랑하게 됐노라. 뜨겁게 불태워본 부부다운 인생 조언이네요.
4: 근데 부부의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전체 가족 중에서 이 서로 피가 그리고 DNA가 섞이지 않은 유일한 두 사람이긴 해요. 근데 오늘 본 집 한옥은 참 재밌는 게 이게 전체는
3: 밀당의 기술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5: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 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사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6: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5: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6: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7: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8: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7: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9: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가을철 건강지킴이 윤혜신 요리연구가의 웰빙 한 끼. 닭고기 조림에 카레 가루를 솔솔. 스페셜한 닭고기 요리. 가을 사과를 넣어 부드러운 단맛의 풍미가 좋은 닭 카레 조림부터 밥만 먹어도 맛있다. 표고버섯과 새우와 함께 먹는 매력적인 솥밥 레시피. 밥 한 공기로 부족한 영양까지 채울 수 있는 표고 새우 솥밥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윤혜신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카레 요리에 닭고기가 들어간 경우는 흔하지만 네. 오늘처럼 닭고기 조림에 카레 가루가 들어간 건 흔치 않잖아요.

0: 자,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1: 네. 닭에 풍미가 살아있고요. 네. 카레가루로 이제 향을 한껏 올리는 네. 그런 재료를 준비했고요. 이제 부재료로 생강과 생강즙과 소금과 후추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같이 들어갈 부재료로 사과와 통마늘.
0: 네.
1: 그다음에 양념으로 들어갈 카레가루, 간장, 맛술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0: 네. 매번 배달해서 먹는 치킨이 부담스러울 때 좀 더 특별한 닭 요리가 필요할 때 딱 좋은 요리일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닭 카레 조림 시작해 볼 텐데요.
1: 그럴까요?
0: 자, 선생님, 그럼 네. 닭고기부터 손질해 봐야겠죠?
1: 네네.
0: 사실은,
1: 네.
0: 아니, 닭고기는 언제쯤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때마침.
1: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구나.
0: 예, 예.
1: 닭은 저는 닭다리살.
0: 예.
1: 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닭다리살이죠.
0: 맞아요. 항상 닭다리가 두 개밖에 안 들어서
1: 네.
0: 늘 아쉬웠는데.
1: 요즘은 이제 정육이 발달해서 부위별로 판매를 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저는 부드럽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닭다리잖아요.
0: 예.
1: 닭을 이렇게 뼈를 발라낸 살이에요.
0: 네.
1: 장각이라고도 하고. 따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요 살이 가장 부드럽고 기름도 적당하면서 맛있죠.
0: 네, 씹는 식감도 좋고요.
1: 네네.
0: 자,
1: 네.
0: 자 이렇게 닭다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봤고요.
1: 네.
0: 요거 이제
1: 네.
0: 살짝 이 누린내도 날리면서
1: 네.
0: 밑간을 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1: 네. 제가 이제 저번 지난 시간에 생강하고 무하고도 찰떡궁합이라고 했는데
0: 네.
1: 사실은 이 생강즙하고 생강하고 닭하고도 찰떡궁합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늘보다는 생강.
0: 예.
1: 그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에는 생강을 넣는 게 맞고요.
0: 네.
1: 향도 올리고 누린내도 잡아주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밑간을 해야 되잖아요. 카레에 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보통 맛있는 튀김할 때 염지한다 그러잖아요.
0: 예.
1: 소금물에 담가서 간을 쑥 집어넣는 것처럼 다른 재료 준비할 때 너무 여기서 간을 다 맞추지 마시고요.
0: 네.
1: 밑간이 될 정도로 소금하고 후춧가루로 약간씩만
0: 밑간이 될 정도로만
1: 네, 살짝 밑간만 한다 싶을 정도로
0: 예.
1: 그래서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면 돼요.
0: 자.
1: 네, 아주 간단하죠. 생강, 네. 소금, 후추.
0: 네.
1: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
0: 네.
1: 10분, 20분만 재워도 훨씬 나지거든요.
0: 네.
1: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0: 살짝 밑간을 해두겠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닭고기 손질까지 해봤고요. 근데
1: 네.
0: 선생님.
1: 네.
0: 이 사과하고.
1: 네.
0: 마늘은 뭐, 항상 조림 네. 많이 들어가니까.
1: 네네.
0: 마늘 알겠는데 사과는 어떻게 된 거죠?
1: 네네. 제가 이번 추석에,
0: 네.
1: 지난달 추석에 사과만 다섯 상자를 선물 받았어요.
0: 추석 명절에 이제 네네. 사과 선물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1: 네네. 근데 이제 냉장고 넣어놨더니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요리로 좀 승화시킬까
0: 네.
1: 하다가 닭고기 요리에 넣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오. 자, 그럼 사과를 이제 갈아서 넣는 건가요?
1: 아니요. 갈아서 안 넣고요. 통째로 네. 넣을 건데 이거를 제가 8등분을 할 거예요.
0: 네.
1: 근데 원래 그 서양 요리에는 그 사과 요리가 있어요.
0: 저도 본 것 같아요.
1: 사과를 구워서도 먹고,
0: 예, 예.
1: 그죠? 통째로 구워서도 먹고,
0: 예.
1: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과 요리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걸 졸일 거라서 껍질째 쓰면 껍질 나중에 질겨지거든요.
0: 네.
1: 껍질을 벗기고 8등분을 하려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집에서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는 네, 시들시들 삐들삐들한 그 사과가 있으면
0: 네.
1: 사과를 쓰시고요. 만약에 나는 배를 다섯 상자 선물 받았다.
0: 네.
1: 배도 괜찮습니다. 배도 달큰하니 조리면 맛있거든요.
0: 자.
1: 또 가을에 요쯤에 나오는 사과가
0: 네.
1: 맛있죠.
0: 맞아요.
1: 네.
0: 가을은
1: 네.
0: 정말 채소와 과일과 모든 곡식이
1: 네.
0: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1: 네. 참 그 인생이라는 게 네. 재밌는 게 사람도 너무 편히 산 사람보다는
0: 예.
1: 예, 삶에 그 시련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0: 예.
1: 네, 그 아픈 것도 알고
0: 예.
1: 네, 힘든 것도 아는데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을에 첫순에 나오는 사과는 맹맹해요.
0: 예.
1: 사과는 사과인데 신맛도 없고 단맛도 없고 맹숭맹숭한데 요즘 나오는 이게 서리빨 맞은 사과 있죠?
0: 예.
1: 부사 같은 거.
0: 그러니까
1: 서리가 내려야 영하 4도, 3도가 돼야
0: 예.
1: 추워야 이 꿀이라는 거 있잖아요.
0: 안에?
1: 네, 안에 이게 뭉친대요. 당이 딱 뭉친대요.
0: 예.
1: 그래서 맛있는 것처럼 사과도 그렇더라고요.
0: 자, 이렇게
1: 네.
0: 과일과 채소까지 좀 준비를 해봤고요.
1: 네.
0: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 네.
0: 한번 조림을 만들어 볼까요?
1: 네네.
0: 되게 간단하네요, 선생님.
1: 네. 간단한데 맛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네. 자 이제 기름이 달궈지면
0: 네. 아까 저희가
1: 네. 기본 네, 생

0: 간장즙, 그다음에 소금 후추를 약간 밑간만 한 거를 넣고.
1: 저희는 다리살 하지만, 물론 뭐 집에 갖고 있는 뭐 닭가슴살이 있다거나, 다른
0: 네네.
1: 살이 있으면,
0: 다 가능하세요.
1: 예.
0: 네, 가능한데, 점점 이게 제일 맛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또한 마리,
1: 네.
0: 네, 한 마리 이제 툭툭 토마쳐서 많이 팔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런

0: 단맛이 나면서 단맛이, 자연스러운 단맛이 네네. 나면서
1: 다른 또 뭐 재료들을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0: 예. 네. 새우비를 하면 네. 그 점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 고정관념처럼 네.

0: 색깔이 많이 예쁘게 났죠?
1: 예쁘게 나요.
0: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간장. 간장을 살살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1: 둘러서 넣어주시고.
0: 네, 그 다음에 이거 맛술이에요. 네. 기준으로 잡아주고 단맛도 살짝 올려주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카레가루를.
1: 카레가루를.
0: 이건 인스턴트 카레예요. 우리가 네. 카레, 해먹는 카레. 네. 요즘은 이제 잘 풀리기 때문에 물에 따로 안 풀어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1: 어, 카레 향 정말 좋아요.
0: 아, 너무 맛있죠? 네. 네. 그래서 한 세 큰술 정도, 한 600g 정도 할 때 하면 이제 간이 딱 맞거든요.
1: 네. 어, 선생님 향이 너무 좋고. 네. 아, 이렇게 주방에서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으면 네. 이 냄새를 맡고 이 향을 맡고 네. 가족분들, 네. 친구분들이 다 올 것 같아요.
0: 다 오죠. 몰려들죠.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두 배, 세 배를 해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엄마 오늘 부녀회 하세요.
1: 어, 오늘 뭐 모임 있으시냐고.
0: 모임 있으시냐고. 니네들 먹을 거야. 그러면 다들 놀라는지 놀라고. 네.
1: 근데 선생님 아직까지는 네. 우리가 네. 물을 넣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물이 없어도 지금 뭔가 타지 않고 잘 이렇게.
0: 네네. 요 상태로 먹어도 맛있고요. 네. 물을 넣어도 조금만 넣어주시면 이제 카레가 조금
1: 촉촉하게
0: 네. 풀어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1: 이때 불 세기는 지금까지

0: 네.
1: 마늘도 굉장히 포근포근하게 잘 익은 것 같아요.
0: 마늘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네.
1: 뭔가 잘 익은 그 마늘은 밤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0: 맛있어요.
1: 그게 치즈 맛도 나고.
0: 네. 자, 이러면은 원재료하고 부재료들이 다 잘 익은 것 같아요.
1: 예.
0: 네. 한번
1: 옮겨 담아볼까요?
0: 담아볼까요?
1: 아니, 우리가 늘 익숙했던 재료들인데
0: 네.
1: 이렇게 다르게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건가요?
0: 네. 한번 볼게요. 푸짐하게
1: 예.
0: 네. 해가지고요. 네. 튀긴 거 많이 드셨으니까
1: 네네.
0: 튀긴 닭 많이 드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조림으로 네.
1: 아니, 뭔가 튀긴 닭도 맛있지만 많이 네. 먹다 보면 느끼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0: 안 느끼해요.
1: 담백할 것 같아요.
0: 담백하면서 또 맛은 맛대로 있고
1: 사과의 맛도 나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사과의 달큰한 맛도 나고
0: 네. 어린이들 위주로 드릴 거면 주실 거면은 순한 맛 칼에 쓰시면 되고요.
1: 예.
0: 나는 좀 매콤한 게 좋아하면은 매운맛 있잖아요.
1: 예.
0: 매운맛 칼에
1: 카레가루를.
0: 쓰시면 네, 카레가루 쓰시면 되고요.
1: 정말 군침이 도네요, 선생님.
0: 네, 취향대로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1: 자, 카레가루가 들어가 더욱더 네.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0: 네.
1: 닭 카레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닭 카레 조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닭다리살을 한입 크기로 썬 뒤 생강즙, 소금, 후춧가루를 섞어 밑간해주세요. 사과는 씨를 제거한 뒤 껍질을 벗기고 8등분 해줍니다. 기름 두른 팬에 닭다리살을 넣어 굽다가 통마늘과 사과를 넣어 구워주세요. 닭고기를 거의 익힌 후 다른 재료를 넣어야 고기의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진간장, 맛술, 카레 가루를 넣어 졸이다가 물을 넣어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닭 카레 조림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버섯이 살사철 나지만
0: 네.
1: 이 가을에 먹는 버섯은 유난히 맛있는데요.
0: 네.
1: 향으로 먹는 표고새우 덮밥. 자,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버섯은 가을이 되면은 맛과 향이 더 진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표고버섯 준비했고요.
1: 네.
0: 같이 곁들일 연근.
1: 네.
0: 블리스한 준비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대하철이잖아요. 가을이면
1: 네.
0: 대하 먹어줘야죠.
1: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0: 네. 대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국물 내 다시마하고 네. 가다랑이 뭐 준비했습니다.
1: 확실히 오늘 밥은
0: 네.
1: 감칠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이 버섯 특유의 향과 쫄깃한 식감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영양밥.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네.
1: 선생님,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네, 먼저 이제 그 다시마 물을 우려야 되니까
1: 네.
0: 한번 이제 불로 갈까요?
1: 갈까요?
0: 네. 자, 물을 넣어주시고요.
1: 네.
0: 네. 우리가 이제 그 솥밥 지을 때 맛있게 감칠맛 나게 하려면 다시 국물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제 닭가랑이포도 한번 줘보시겠어요?
1: 네.
0: 이제 끓기 시작하면 가차없이 바로 다시마를 빼야 돼요.
1: 그런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번 해보실래요?
0: 이걸 다시마를 오래 끓였다고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물이 탁해지고
1: 예.
0: 비린 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끓자마자 다시마 건져내고 가다랑이 포 집어넣어서 한 1분만 우려서 이것도 오래 우리면 맛있을 것 같잖아요.
1: 예.
0: 안 그래요. 그러면 쓴맛이 나요. 텁텁하고
1: 예.
0: 바로 건져서 그 국물을 밥에다 넣어서 맛있는 솥밥을 만들 거예요.
1: 자, 한 소끔 끓여볼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아주 그냥 한 소끔
0: 네.
1: 물이 끓었어요.
0: 막 끓어오르죠?
1: 네.
0: 더 팔팔 끓이지 말고 막 끓어오를 때 가차없이 다시마를 건져내시고요.
1: 막 끓어오를 때.
0: 네네. 그다음에
1: 네.
0: 불을 끄고요.
1: 네,
0: 팔팔 끓이면 맛이
1: 상태에서.
0: 없거든요. 네, 한 줌 정도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너무 많이 넣고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1: 이거 들어가면 확실히 감칠맛 다르거든요. 가다랑이 포.
0: 여기서 한 1, 2분 정도 네, 네. 불 껐어요.
1: 예.
0: 우려지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다른 재료를 준비해볼게요.
1: 자, 이것도 1, 2분 정도만 하고
0: 네.
1: 새로 골라야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자, 향이 달라요, 선생님, 벌써부터.
0: 맛있는 훈제 맛과
1: 예.
0: 네, 구수한 맛이 나네요.
1: 자,
0: 재료.
1: 손질 해봐야겠죠?
0: 네. 표고 새우밥이니까
1: 네.

0: 네, 이제 표고를 먼저 써올게요.
1: 표고.
0: 밥에다 넣을 거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면보, 행주 네. 꼭 짜서 겉 닦아주시고요. 기둥 빼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기둥을 다 버리지 마시고요.
2: 국물 낼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0: 네, 국물 낼 때 준비하셨다가 네, 국물 낼 때도 쓰시고 또 어떤 분은 그 기둥만 모아서 맨 끝다리 아주 딱딱한 부분만 베버리고요. 또 그 조림에도 맛있어요.
1: 오.
0: 네.
1: 와, 저도 봤던 것 같아요.
0: 네, 표고조림에서 쪽쪽 찢으면.
2: 예, 쫄깃쫄깃하다고.
0: 고기도
2: 예.
0: 고기 같아요.
1: 예, 예. 네,
0: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표고밥이니까 표고를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1: 이제 가을철에는 정말.
0: 네.
1: 표고버섯이 그냥. 네.
0: 효자예요.
1: 너무 맛이 좋은 것 같아요.
0: 효자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만 넣으면 예. 조금.
1: 씻는 식감이.
0: 씻는 식감이 없을까봐 요즘 또 연근이 제철이거든요.
1: 예.
0: 연근 깨끗이 씻고요. 최대한 얇게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1: 얇게.
0: 네.
1: 사실은 연근 뭐 따로 드실 수 있지만
0: 네.
1: 연근 따로 잘 안 먹게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밥 먹을 때 네. 같이 밥 지을 때 같이 넣어서 먹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연근을 굉장히 좋아해서
1: 예.
0: 네, 연근으로 볶아도 먹고 네네 연근 장아찌도 담가 먹고
1: 전도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0: 네, 전도 맛있습니다.
1: 예.
0: 네 그렇게 해서 밑재로 준비해서
1: 네.
0: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쯔유 간장인데 이따 네. 미국물에다 같이 또 넣어볼게요. 그러면
1: 자.
0: 다 됐으니까 가볼까요?
1: 네 저희가 네. 또 써는 동안 맛있는 물이 우러나서 바로
0: 네.
1: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가차 없이 1, 2분 지나면 이것도
0: 네 자 됐어요.
1: 예. 어우 와 감칠맛 나는 향이
0: 네.
1: 자 이렇게
0: 네 맛있죠 벌써
1: 예,
0: 맛있는
1: 국물이.
0: 네, 국물이 됐고요.
1: 예.
0: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안치 네, 바로 안치면 돼요.
1: 자.
0: 네 솥밥을 하실 때는
1: 예.
0: 쌀을 깨끗이 씻고요.
1: 예.
0: 그다음에 충분히 씻어서 한 5분 정도
1: 예.
0: 너무 오래 불리셔도 안 돼요. 5분에 10분간 불렸다가
1: 예.
0: 마른 불림이라서 다시 체에 받치세요.
1: 마른 불림 들어봤어요.
0: 네네네. 그래서 마른 불림 한 쌀 두 컵.
1: 물기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0: 네네.
1: 불리는 거죠. 불리는, 마른 불림.
0: 네, 마른 불림 한다고 그러죠. 그래야지 밥이 또록또록 살아있죠.
1: 네.
0: 계속 물에 넣으면은 나중에 죽탱이가 돼요. 맛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밥이 한 이만큼 있었잖아요.
1: 네.
0: 동량을 넣으시는 거예요.
1: 1:1 비율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0: 네네. 1:1 비율이 가장 맛있는 거고요.
1: 예.
0: 요즘은 이제 햅쌀이 나오잖아요.
1: 네.
0: 햅쌀은 1:1. 그 다음에 이제 여름같이 묵은 쌀 먹을 때는 1:1 정도. 물량을 왠지 말랐으니까.
1: 예, 예.
0: 조금 더. 그다음에 쯔유간장으로 요즘 가츠오부시 그 간장도 많이 나와요.
1: 예, 예.
0: 만약에 없으면 그냥 간장 쓰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벌써 가츠오부시 들어갔으니까.
1: 지금. 밑간을 하는 거예요.
0: 네, 밑간을 아예 하는 거예요.
1: 이런 적은 또 많이 보지 못했는데.
0: 그러면 이것만 이 밥만 먹어도 그냥 맛있는 거예요. 간이 살짝 돼 있어서.
1: 살짝 그러고 항상 네. 그러고 싶었거든요. 따로
0: 네, 네.
1: 양념장 안 만들고 싶었는데.
0: 약간 일본이 좀 그렇죠. 일본식이
1: 네. 네,
0: 벌써 밥에 간이 돼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연근도 넣고.
1: 중간중간 이렇게 켜켜이.
0: 네, 버섯도 넣고.
1: 예.
0: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1: 위에 얹기도 하지만 살짝씩 안에 넣네요.
0: 네, 살짝 좀 넣는 너무 밑에 넣지 마시고요.
1: 네.
0: 이렇게
1: 살짝 그냥 섞일 네. 정도로만.
0: 근데 이제 이거는 금방 숨이 죽는
1: 채소들이기 때문에
0: 채소들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1: 참 매력적일 것 같은데.
0: 네.
1: 자, 이제 솥밥은 사실은 이제 물 양도 중요하지만
0: 네.
1: 이제 어떻게 또
0: 네, 맞아요.
1: 불 세기를 조절하느냐가
0: 네.
1: 중요한데
0: 불을 조금 세게 놓으시고요.
1: 처음에는
0: 너무 세지 말고
1: 예.
0: 예, 중강으로 좀 넣으시고요.
1: 중강으로?
0: 네, 그러면 5분 있다가 발발 끓거든요.
1: 예.
0: 그러면 불을 약불로 놓고 한 5분 정도 뜸을 들이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손질한 새우를 넣고 또 한 5분 정도.
1: 네.
0: 그러니까 뜸을 한 10분 최종적으로 10분 정도 하면은 이게 무거운 돌솥이어서
1: 예.
0: 약간 압력에 그런 효과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그냥 가벼운 냄비밥보다는 훨씬 맛이 맛있게 돼요.
1: 네.
0: 네.
1: 자, 그러면
0: 네.
1: 5분 정도
0: 네.
1: 끓여 보겠습니다.
0: 네. 네, 이제 5분 정도 지났죠.
1: 예, 예.
0: 네. 그래서 뜸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열어 볼까요?
1: 네.
0: 그래서
1: 이야.
0: 이렇게 됐잖아요.
1: 예.
0: 요 위에다가 새우를.
1: 네. 네. 선생님.
0: 네.
1: 지금은 이제 거의 밥이 몇 퍼센트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0: 밥이 거의 이제 한 거의 80, 90% 다 된 거예요.
1: 80, 90%?
0: 네, 네. 밥은 됐습니다. 됐는데, 이렇게 넣고 다시 한 3분에서,
1: 네.
0: 밥의 양에 따라서 3분에서 5분 정도.
1: 예.
0: 예쁘게 놓을게요.
1: 새우 넣고.
0: 네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고 마저 뜸을 이제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1: 약불로.
0: 네. 또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1: 네.
0: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새우가 빨갛게 익죠.
1: 예.
0: 네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1: 선생님 근데 확실히
0: 네.
1: 전기 밥솥에서 밥을 할 때보다
0: 네.
1: 뚝배기나 돌솥에서 할 때
0: 네.
1: 좀 더 밥이 윤기가 나고 차진 것 같아요.
0: 맞아요. 왜냐하면은

0: 우리나라 그 무쇠솥 밥이라든지 곱돌밥이라든지 이렇게 도자기밥 이렇게 하면은 일단 무게가 있고 이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꽉 눌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1: 압력이,
0: 네네. 그래서 약간 압력도 있고 그래서 훨씬 밥이 고슬고슬하면서도 차지고
1: 인기도
0: 윤기가
1: 있고.
0: 나게 맛있게 되는 거죠.
1: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솥밥을 찾으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버섯과, 그다음에 연근과 또 새우를 넣어서 저희가 이제 밥을 짓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제 밥을 다 먹고, 이 누룽지는 어떻게 해서 먹으면 맛있죠?
0: 따끈한 물을 끓여서 넣어가지고 누룽지 하면 정말 맛있죠.
1: 그리고 어제 만들었던 그 장아찌랑 함께 먹으면,
0: 정말 최고죠. 네.
1: 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맛있게 새우가 익고 있어요.
0: 단내와 고소한 냄새와,
1: 감칠맛 나는 향이 올라오는데요?
0: 자, 짜잔.
1: 이야.
0: 아하, 맛있네요.
1: 이렇게 푸짐하게 아주 간까지 잘 배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이 완성이 됐어요.
0: 그러네요.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표고새우솥밥이 완성됐습니다.
2: 표고새우솥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를 건지고 가다랑어포를 넣어 불 끄고 1분에서 2분 정도 우려줍니다. 표고버섯과 연근은 얇게 썰어주세요. 밑국물을 체에 거르고 뚝배기에 쌀, 밑국물, 쯔유, 연근, 표고버섯을 넣어 5분 정도 끓인 뒤 5분 정도 뜸들여줍니다. 묵은 쌀을 사용할 땐 물을 정량보다 더 많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뜸들인 밥 위에 새우를 올린 뒤 3분에서 5분 정도 더 뜸을 들여주면 표고새우 솥밥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가자미찜부터 향긋한 미나리와 통통한 새우를 함께 먹는 상큼새콤 미나리 무침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앱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관심을 돋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끼리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우리는 마법 장난감. 해답 헤어리다 핑!
1: 내벌레 칼로 다 막아주겠다.
2: 우리 애기 엄마가 예쁘게 해줬죠. 예쁘지? 마음에 들지?
3: 그게
2: 엄마 싫어? 그럼 까까 가져다 줄게.
0: 역시 경기자가 제일 빠르지.
4: 덤피는 느려서 안 되죠.
2: 내 덤피가 덤피 파워.
4: 그런 게 어딨어?
2: 내 덤피는 날 수 있어.
0: 네가 난 거잖아.
2: 진짜 나는 건 이런 거지.
5: 놀이 시간은 그만. 이제부턴 4대4 피구 시간.
3: 싫다 싫어.
6: 폭풍 같은 한 시간이었어.
7: 여기 애벌레 데려왔어.
3: 나 눈에. 누가 그런 거야? 쿤타야?
8: 응.
3: 이번엔 또 뭐야?
8: 코 딱지야.
3: 도저히 못 참겠어.
9: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던지고 부수고 더럽히고 소중함을 모르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시와 천시와 야시

0: 좋은 방법이 있는 마법 장난감은 말했죠?
1: 같이 안 놀아주면 어떨까?
2: 맞아! 시키는 일도 하지 않는 거야!
3: 혼내주자. 따끔하게!
0: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등장하자. 장난감들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고! 자, 다들 모여봐!
4: 시작! 받아라!
5: 알파슈리 아웃!
6: 로플리츠 상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5: 네, 다음 공격에 늦지 않게.

0: 빨리 다녀오세요.
1: 아, 무서웠어. 잠깐 여기 있다가. 어? 고실에 누가 있나?
2: 지뢰 대포까지 위아래로 쾅!
3: 그 전에 끈끈이 괴물부터 맛봐야 해.
4: 우리 폭탄도 있어.
1: 설마 우리를
5: 제대로 혼쭐을 내주는.
6: 바보 장난감이 우리에게 화가 난다고?
1: 잘은 못 들었지만 우리가 마법 장난감들을 얕잡아 본데.
5: 내 이 녀석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7: 잠깐, 훈타, 우리가 잘못해서잖아.
5: 그럼 어떻게 하려고?

0: 움직여. 봉이와 알파는 상장을 만들어주고 베리는 나랑 꽃다발을 만들자.
1: 나처럼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야지.
0: 슈리는 마이크를 준비해줘.
2: 쿤타랑 핀핀은 나랑 같이 시상대를 만들자.
0: 그래 너희들.
3: 물폭탄 설치를 완료했지.
4: 아이들은
5: 피구는 아까 끝났을 텐데 왜 아무도 안 보이지?
3: 교실에 들어가서 밖을 한번 볼까?
5: 조심해.
4: 아야.
5: 교실 안에는 무시무시한 대포와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고.
3: 나 깜빡했어.
5: 조심조심 들어와야 해. 트롯맨?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잖아.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어쩌지? 아이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4: 우리가 꿰어내자.
5: 혼내주기에 꿰어내기까지? 그래, 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은 모두 다 해버리겠어. 나를 따르라.
0: 얘들아, 마법 장난감들이야.
5: 어? 우리 기다렸어?
3: 설마 우리 들킨 거야?

0: 마법 장난감 시상식?
1: 우리에게 고맙다고?
2: 마법 장난감 첫 번째 상은 언제든 태워줘서 경주차!
3: 축하 축하해!
2: 경주차는 우리와 놀아줄 뿐만 아니라 멀리 가야 할 땐 언제든 태워다 준 고마운 장난감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소중해 상의 양가족들, 둘이서 한 소리 상의 나라와 카스, 마구 때려 미안해 상의 드럼맨, 참아줘서 고마워 상의 애벌레, 무거워도 가져왔죠 상의 덤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만 남아있는데요.
4: 세상에, 이런 상이 있었네요.
2: 아틀라타의 단 하나뿐인 상일 것 같아요. 너의 모든 걸 축하해 상 케이크맨입니다. 케이크맨은 언제 어느 때나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사소한 일에도 축하해주면서 마법 유치원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1: 우린 그런 줄

0: 역시 아이들이야.
1: 교실?
0: 교실로 간다고?

0: 얘들아, 간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1: 우리가 과자 가지고 올게.
2: 1등으로 손 씻고 1등으로 먹어야지.
3: 화장실에 물폭탄이 있어.
2: 뭐지? 뿔이 새나?
3: 문에 꿀을 발라놨어. 아우, 달다 달아.
0: 과자 파티는 내가 1등.
1: 내가 1등이거든.
3: 야, 교실 안에는 대포와 지뢰가 있는데. 덤피, 아이들을 구해야 해.
1: 준비한 거야?
4: 우리 감동했어.
0: 다 같이 파티하자, 파티.

근데 곰아, 이게 바로 순간이동이란 거지? 그렇지?

뭘까요?

다시 들려드릴 건데 연습해보자. 고마, 네가 산타 해줄 수 있지? 자, 앉아봐. 근데 산타 느낌이 안 나는데? 어, 제법 그럴싸한데?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길 잘 봐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끝이야. 이제 선물 줘. 아, 잠깐. 보여줄까 또 있다. 새하얀 눈이 펄펄펄. 산타 선물이 펑펑펑. 그러니까 내가 공연할 때마다 선물 하나씩 받는 거란 말이지. 얼른 준비해야지.

0: 산타 왔어요. 안녕.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요.
1: 산타 할아버지 오셨네요.
0: 메리 크리스마스. 너희 모두한테 주려고 선물을 가져왔지. 이렇게 한가득 있단다.
1: 와, 정말 많네요. 저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0: 그래, 뭘 준비했니? 얼른 보고 싶구나.
1: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0: 근데 난 벌써 와 있는걸.
1: 그럼 이건요. 반짝 장식 냠냠 음식. 모두 함께 신나게 즐겨요.
0: 참 착한 아이구나. 자, 선물 받으렴. 그런데 말이야, 너희도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니? 다들 참 멋지구나. 자, 그럼 이제 선물을 줘야겠지.

0: 알려드릴 게 또 있다고요.
1: 그럼 이건 누구한테 줄까나?
0: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0: 이런 게 진짜 크리스마스지. 이게 뭐야? 다들 표정이 시무룩하잖아.
1: 그럼 혹시 또 다른 거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없을까? 마법을 써도 좋고.
0: 맞다! 그런 방법이 있었지? 잘 봐요, 수리수리 마수리! 친구들 안녕! 여기 모인 친구들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럼 산타한테 보여줄 거 있는 친구 있나요?

0: 그런 선물을 안 줄 수가 없지. 근데 산타는요? 할아버지도 보여줄 거 있으세요?
1: 그럼 있지.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0: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팬케이크 만들기.
1: 간식 시간. 팔팔 가족이 부엌에 모였습니다.
2: 오늘은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기로 해요.
3: 팬케이크? 그거 좋지.
0: 팬케이크 저도 좋아요.
1: 팬케이크는 모두 좋아하죠.
3: 팬케이크 뒤집는 건 나한테 맡겨요. 내가 도사니까.
2: 언제 도사가 됐어요? 지난번에 바닥에 떨어뜨리고 짜증내고 그랬었잖아요.
3: 내가 언제 짜증냈다고 그래. 프라이팬이 이상해서 떨어진 건데.

0: 그래, 그럼 반죽하는 걸 같이 하자. 맨 처음 그릇에 밀가루를 넣고,
1: 오!
0: 달걀도 깨서 넣고, 우유도 넣고, 그리고 저으면 되는 거야.
1: 엄마, 제가 저을게요.
0: 그래, 페파가 해볼래?
2: 페파가 잘 저었습니다. 조지도 저어보고 싶었죠.
1: 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0: 이제 그만 저어도 되겠다. 팬케이크 만드는 동안 식탁에 앉아서 기다려요.
2: 페파 엄마가 팬케이크를 뒤집습니다.
1: 성공!
3: 좀 더 높이 던져도 되는데.
0: 당신 팬케이크 만들 때나 높이 던져서 뒤집어 봐요.
2: 처음 만든 건 조지 거였어요. 엄마는 팬케이크에 시럽을 뿌려줍니다. 맛있나 보군요. 이건 페파가 먹을 거죠.
3: 좀 더 높이 던져도 된다니까.
0: 당신 거 만들 때나 그렇게 높이 던져서 뒤집으라니까요.
1: 시럽 뿌려주세요. 맛있다.
2: 이 팬케이크는 엄마 거죠.
1: 성공!
3: 좀 더 높이 던져서 뒤집으라니까 그러네.
0: 이제 당신 팬케이크 만들 차례예요. 마음껏 높이 던져서 뒤집어봐요. 오, 맛있어.
3: 모두 잘 보고 있지? 팬케이크를 맛있게 만드는 비결은 높이 던져서 뒤집는 데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던진다.
1: 아빠도 참.
3: 이런, 너무 높이 던진 모양이군.
0: 어쩌면 좋아. 마지막 팬케이크였는데.
3: 어쩌긴, 떼어내서 먹으면 되지.
2: 저런, 페파 아빠 손이 팬케이크에 닿지 않네요?
0: 걱정할 거 없어요. 떨어지게 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얘들아, 위층에 올라가자. 이쪽이야.
2: 페파 엄마가 뭐 하려는 걸까요?
0: 엄마가 새까지 센 다음에 우리 모두 폴짝폴짝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뛰어.
3: 위에서 뭘 하는 거지?
2: 성공입니다. 페파 아빠 팬케이크가 떨어졌네요.
1: 팬케이크가 아빠 얼굴에 떨어졌어요.
0: 위에 시럽을 뿌려줄까요?
3: 그래, 부탁해요. 하나, 둘, 셋, 간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1: 아빠도 참! 엄마, 아빠의 외출.
2: 엄마, 아빠가 저녁에 외출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죠.
1: 할머니! 할아버지!
4: 할머니! 아버지!
5: 잘 있었니, 우리 아기들?
6: 잘들 있었니?
0: 페파, 조지, 얼른 침대로 들어가.
3: 잘 자라, 우리 귀염둥이들.
0: 잘 자라, 좋은 꿈 꾸고.
1: 엄마, 안녕. 아빠, 안녕.
5: 어쩜 착하기들도 하지.
0: 얘들아, 이제 얼른 자야지.
1: 네, 엄마.
5: 어쩜 저렇게들 착할까?
2: 엄마, 아빠가 차를 타고 갑니다.

0: 우리 페파랑 조지 참 착하지요? 엄마가 자라고 하니까 금방 자는 거 봐요.
1: 그러게, 우리 애들이 정말 착해.
2: 조지, 자는 거 아니지?

0: 아닐까요?
1: 우리가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겠군.
2: 페파, 조지, 아직 안 자니? 잘못 들었나? 곤하게 자고 있네요.
1: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들은 소리는 페파랑 조지가 낸 소리가 아니었나 봐.
2: 이제 아무 소리 안 들리네요.
1: 그러게. 이번엔 정말 잠이 든 모양이야. 그럼 텔레비전이나 좀 볼까?
3: 오늘은 장미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오호! 내가 좋아하는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이군.
3: 이 장미는 특히 가시가 많은 장미인데요. 가지치기를 하실 때는 위쪽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곁에 나오는 싹을 잘라내고.
4: 할머니!
2: 페파? 조지? 아니 왜들 안 자고 내려왔니?
4: 우리 지금 하나도 안 졸려요. 텔레비전 보면 안 돼요?
2: 그래, 와서 보렴. 텔레비전 보다 보면 잠이 금방 올 테니까.
3: 아이슬란드 장미는 원예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장미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곳에서는 고개를 숙이기가 쉽죠.
4: 이 프로그램은 너무 재미없다. 아우. 할아버지, 우리 높이 던졌다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주세요.
1: 알았다. 하지만 둘 다 한 번씩만이야. 우이! 아이고, 전보다 훨씬 무거워진걸. 이번엔 조지 차례다 이거지. 우이!
4: 다시 저요. 우이! 할아버지 더 높이요.
2: 이제 그만하렴. 할아버지 힘드셔.
4: 알았어요. 할머니, 우리 잡기놀이 해요. 할머니가 쏠래. 저 잡아보세요.
2: 해파 잡으러 가자.
5: 엄마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6: 페파랑 조지가 잘 자는지 모르겠네.
7: 다녀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애들하고 같이 어머님 아버님도 잠드셨군.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 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안을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

0: 이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3: 전쟁, 외계인, 그리고 악당의 침입에 대비해 요정들이 평소에 꼭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나?
2: 그게 뭔가요, 박사님?
3: 바로 자기 방 정리.
4: 아하!
5: 에? 아니, 방 정리랑 우주 평화 지키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3: 악당과 싸울 때 딩딩은 딩딩봉이 꼭 필요하지. 그런데 평소에 방 정리를 하지 않아 방이 지저분하다면 어떨까?
4: 아! 딩딩봉이 방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없어 악당에게 당하고 말겠군요.
3: 바로 그거지.
4: 저희 요정들 방 정리 잘해서 우주 평화 꼭 지키겠습니다.
3: 그런데 자기가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하지 않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정재우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아, 졸려. 좀 자야겠다.
2: 재우야, 다 놀았으면 장난감 치워야지.
3: 아, 좀 자고 이따가요.
2: 매번 이따가요 하고는 안 치워서 엄마가 치우게 만들잖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서 일어나서 치우고 자. 일어나, 일어나. 뭐야? 진짜 자는 거야? 자는 척하는 거야? 진짜 자면 이 팔을 안 내려놓는다고 하던데. 한번 보자, 보자. 어머, 진짜 자네 우리 재우. 와, 진짜 잔다. 이거 이따가 분명히 안 치울 것 같은데. 와, 우리 재우 진짜 잘 잔다. 와.

0: 다들 뭐 하시나?
1: 아이, 깜짝이야!
2: 낮잠 자고 장난감 치운다며!
3: 놀이터 갔다 와서 장난감 치울게요. 다녀오겠습니다!
2: 재훈이야!
4: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내가 치우고 말지.

0: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1: 재우 어머니, 참을성이 너무 없으시다. 그렇게 지저분한 걸 못 참으시니까 자꾸 재우 장난감을 대신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참을성 마법 시원하게 한번 쏴드릴게. 참참참 참!

그래, 내가 이걸 왜 정리해? 재우가 놀이터 갔다 와서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꾹 참고 기다려야지.

0: 이상하다. 엄마가 웬일로 내 장난감을 안 치우셨지?
1: 엄마! 엄마!
2: 그래, 재우 왔니?
1: 응? 엄마 집에 있었네요? 근데 왜?
2: 왜? 뭐?
1: 아니, 내가 장난감 밟아서 발 다칠 뻔했거든요.
2: 아이고, 조심해야지. 조심해.
1: 엄마가 좀 이상해.
3: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 엄마는 설거지도 빨래도 쓰레기통도 비우지 않았어.
4: 그렇지.
3: 엄마는 집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아주 잘 참을 수 있게 되었던 거야.
1: 엄마! 아, 엄마! 아, 나 유치원 갈 때 뭐 입어요? 입을 게 없어요.
2: 옷이 없긴 이렇게나 많은데.
1: 아, 이거 다 안 빤 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입으라고요?
5: 왜? 참을만 안 돼!
1: 아니, 뭐가 참을만 해요? 내 유치원 가방. 가방은 또 어딨어요?
2: 찾아봐. 어디 있겠지.
1: 엄마, 그러지 말고 집 정리 좀 해주세요.
2: 나중에 할게, 나중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건데 왜 그래?
1: 아, 엄마가 왜 저래, 진짜. 안녕.
6: 어? 재우야, 안녕.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아, 재우야, 너 옷에서 이상한 냄새 나. 근데 너 유치원 가방은 왜 안 가져왔어?
1: 어?
3: 그 순간 재우는 결심했지.
1: 안 되겠어. 이 장난감 내가 치워야겠어.
3: 그제야 재우는 자신의 장난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1: 다 했다. 한꺼번에 치우니까 더 힘드네. 이제 장난감 갖고 놀면 바로바로 정리해야겠어.
3: 그렇게 장난감을 정리를 다 하고 나니 다른 지저분한 것들도 눈에 들어왔지.
1: 더러운 집 더 이상 못 참아. 엄마가 안 치우면 내가 치울 거야.
3: 그리하여 재우는 엄마 대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
1: 그동안 이 많은 일들 엄마 혼자 다 했다는 거잖아. 근데 난...
2: 재우야, 장난감 안 치워?
4: 이따가요.
2: 아휴, 내가... 내가 치우고 말지.
0: 아휴. 내 장난감 정리까지 다 엄마한테 시켰어.
1: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변했나 봐. 엄마 미안해요.
4: 그러게 재우야, 네 할 일은 너 스스로 했어야지.

0: 빵빵 크크! 크크, 내가 늘 말했지? 어린이 괴롭히기 전에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1: 크크, 너! 아직도 네가 할 일 엄마한테 시킨다며?
2: 내가? 아우, 냄새. 엄마, 이 부추 좀 빨아주시고요.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오늘 점심은 칼국수가 땡기니까 청양고추 송송송 썰어서 매콤하게. 오케이? 우리 엄마, 파이팅! 아, 여기 둘게요. 예? 아, 편하다. 그거는 내가 바쁘니까 그러지!
3: 핑계 대지 마, 이 녀석아. 다 그 녀석이 엄마한테 효도는 못할 망정. 네 아이를 엄마한테 다 시켜!
0: 저런 녀석한텐 딩동댕 김이 약이야! 받아라! 딩딩!

0: 바지락만 좀 사둬요. 둘, 셋, 뿅.
1: 크크가 사라지자.
2: 어머, 재우야, 뭐하니? 엄마? 우리 아들 청소하는 거야? 엄마 대신?
3: 엄마.
2: 세상에, 웬일이야, 우리 아들.
3: 엄마, 나 그동안 엄마가 집 깨끗하게 치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았어. 나 이제 내가 어지른 건 내가 꼭 정리할 거예요.
2: 우리 아들, 에휴, 다 컸네, 다 컸어. 엄마랑 같이 청소할까?
3: 네.
4: 기동의 상속사.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토닥토닥 그림 동화 시골 지와 도시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시골지가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라곤 채소와 과일뿐이었지만 시골지는 만족하며 살았죠. 어느 날 도시지가 시골지의 집에 놀러 왔어요. 시골지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대접했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도시지는 도시에 맛있는 음식이 더 많다며 시골지에게 도시로 떠나자고 말했어요. 높은 건물들의 반짝이는 불빛들. 도시 풍경에 시골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시지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시골지를 구멍으로 데려갔어요. 빛을 따라 나와보니 그곳은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시골지가 음식을 먹으려던 순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시골지와 도시지는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도망쳤어요. 도시지는 시골지를 안심시키며 다시 들어가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거대한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도망쳐 나온 시골지는 도시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시골지는 근사한 곳이 아니더라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2: 아, 불이 났어요.
3: 그랬대.
4: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5: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4: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엄마, 이제 찍는다. 하나, 둘, 셋, 보라뜨.
1: 바퀴벌레가 된 엄마.

0: 뭐지? 엄마가 마중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여깄나? 없네. 안방에서 주무시나? 옷을 허물벗듯 벗어놓을 엄마가 아닌데 핸드폰도 두고 가고 무슨 급한 일 생겼나? 아니지, 내가 뭐 잘못 본 거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감히 엄마 옷에 죽어라! 저기 망고 케이크 건들기만 해봐! 파리채로 빵쳐가지고 변기에 넣고 내려버린다! 거기 우리 엄마 자리야, 비켜! 잠깐... 설마...
1: 학교 끝나고 오면 보람이 좋아하는 망고 케이크 사놓을게.

0: 아버지 어떡하지? 바퀴벌레로 변한 엄마도 사랑할 수 있을까?
1: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은 저거는
2: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 안 되긴 한데 이거 만화적 허용이라니까요.
3: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 바퀴벌레로 변했다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바퀴벌레로 변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
4: 나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엄마가 바퀴벌레로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체니까 바퀴벌레를 나는 소중히 됐을 것 같아.
5: 응. 나도 그거에 동의해. 왜냐하면 엄마가 바퀴벌레가 됐어도 나의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여러 보살핌들을 엄마한테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처럼 잘 보살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3: 근데 난 솔직히 바퀴벌레로 변했다고 치면 완전히 사람처럼 대해주긴 어렵긴 한데 사육장은 사가지고 돌봐줄 수는 있을 것 같아.
2: 아니 근데 그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원래대로 뿅 돌아오면 사육장 다 망가지고 콰르릉 하는 거 아니야?
3: 사육장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니까 사육장은 딱히 부서져도 되잖아. 엄마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지.
1: 나는 몸은 바퀴벌레지만 내면은 엄마인 게 더 좋을 것 같아.
4: 나도 동의해.
1: 왜냐면은 겉모습은 달라져도 안에 있는 뭐 추억 같은 거는 그대로 되는 거잖아.
4: 내면이 바퀴벌레고 겉은 엄마면은 바퀴벌레는 지능이 사람보다 아래잖아.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 같은 걸 못하니까 아예 바퀴벌레 상태이고 똑똑한 엄마가 더
5: 이제 엄마의 역할을 못해도 나를 정서적으로 낳아준 우리 엄마니까 그래도 난 바퀴벌레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3: 그러니까 난 역할 말고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거야. 사랑이랑 나를 돌봐준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거. 솔직히 엄마는 역할이잖아 그냥.
6: 사람이랑 무슨 껍데기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보는 거니까.
1: 근데 가족과의 사랑은 엄마나 아빠나 나를 힘들게 키워주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고 가족은 조건 없이도 무조건 나는 사랑을 할 수도 있다고 가족, 생각해.
2: 사실 가족 간의 사랑은 그냥 엄마 아빠가 못되게 구는 것만 알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6: 당연한 거 아닐 수가 있지. 사랑을 받기에 사랑을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사랑을 안 받고 그냥 사랑을 하는 거. 그냥 언니 그냥 사랑을 하는 거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
3: 그럼 짝사랑은? 짝사랑은?
6: 네가 진짜 사랑을 경험해봤어?
3: 그래 엄마가 나한테 사랑 안 준다고 치자 그냥. 근데 내가 엄마를 사랑할 수는 있지 않을까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기만 해도 그건 사랑 그것도 사랑이잖아.
4: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6: 내가 생각하는
3: 굳이 사랑을 꼭 받아야 돼.
6: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어. 사랑이란 것은 애초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하면서 그게 맞물리면 생겨나는 게 사랑이고 그냥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
3: 너 말은 그냥 짝사랑 같은 거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라는 거야?
6: 그치. 부모가 나한테 사랑을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맞물리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2: 사랑을 주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6: 젓가락이 딱 한 쌍이 있어야지 젓가락이 되는 거지. 한 개만 있으면 그냥 막대기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지. 이해됐지?
4: 근데 우리 집에 진짜 실제로 정갈이 키우고

0: 네?
1: 예를 들어, 예를 들어.
0: 유튜브잖아.
1: 어, 진짜요?
0: 진짠데. 하여튼, 진짜 정갈을 키우고 있어. 나는 그 정갈을 좋아해. 아니, 사랑해. 하지만 그 정갈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이 맞물릴 수가 없는.
2: 깊이가 다르다는 거지.
0: 응,
2: 깊이.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위로 가고 그 동물은 아래로 가. 그럼 이건 맞물릴 수가 없는 거잖아.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3: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낳았을 때 모성애가 있잖아. 어머니의 경우로 치면은 그게 좀 더 훨씬 넓을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반이나 반 밑이라고 나는 생각.
4: 은비 여기 얘랑 똑같거든. 근데 이유가 좀 달라. 부모님이 나를 되게 사랑한데 난 되게 어려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2: 근데 이게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거지.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옷도 엄마 거고 우리 집도 엄마 거고 다 엄마 아빠 거잖아. 엄마 아빠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4: 그치.
2: 우리가 우리 명의로 산 건 아예 없어. 그냥 현금으로 결제한 뭐 젤리 같은 거밖에 없거든.
0: 나는 왠지 엄마도 말했지만 나랑 우리 엄마의 사랑은 같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나는 엄마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도 나한테 엄마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 내 생각에는 사람의 최대치는 아예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해.
1: 근데 너희 엄마가 그렇게 직접 말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0: 말했는데?
1: 너희 엄마가 난 너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셨다고?
0: 응.
2: 사람 가족마다 다르지.
4: 그치.
2: 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4: 나도.
2: 상청소에 이런 거밖에 못 들었어, 나는. 그 대신, 엄마는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도 그냥 내면으로 그렇게 하는 게 느껴져. 근데 엄마는 내면으로.
4: 아, 순대.
2: 뭐하게 느껴져. 이게 약간 그 행동으로서 그냥 그 눈빛으로서 딱 교감이 되는 거지. 왜냐면은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나 뭐 아기 키우는 뭐 신생 뭐 엄마 아빠들이나 눈빛으로 알아듣고 막 울음소리로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엄마의 고함 소리로 알아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
4: 고함 소리.
2: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5: 고함 소리를 알아듣는 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2: 왜냐면 잔소리는 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잔소리를 사랑으로 느끼는 거는 100년을 수련한 스님도 못할 거라고.
4: 서로 연결고리 같은 느낌 아닐까? 그냥 나는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사실 고마움은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유교적 책임감이랑 그다음에 되게 좀 기쁜 거랑 그리고 조금 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0: 복잡 미묘비. 이제 복잡 미묘비.
1: 안녕하세요.
2: 와, 나도 수교
0: 미쳐 우리만 해.
1: 그러니까 다리야 다리.
2: 박해벌레입니다. 엄마다 엄마.
6: 너는 바퀴벌레 안 될 것 같지?
1: 네. 네.
2: 아, 너 엄마가 변성기가 왔네.
1: 와, 저것은 직장인의 하루를 표현한 엄청난 현대 예술입니다.
7: 안할 것 같은데.
1: 이건 만약에야, 만약에.
0: 나는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바퀴벌레가 됐으니까.
1: 아니, 나는 아빠 키워줄 수 있는데, 엄마가 두 개의 예시. 만약에 계속 사랑을 한다. 더 못하고 이용한다.

땡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뒤죽 한 번만 봐주세요.
1: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2: 저 정말 몰랐어요. 잡아가지 마세요. 저 촉법소년이에요.
0: 카메라 쪽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2: 저 촉법소년인데요.
3: EBS 뉴스.
4: 안녕하십니까. EBS 뉴스입니다. 긴급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갑자기 날아온 장난감에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 범인은 11세 촉법소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6: 네, 저는 지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이곳을 지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날아온 장난감 블록에 머리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네, 최 기자. 곧바로 피해자가 잡혔다고요?
6: 문제의 장난감을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아파트에 사는 11살 남호군으로 확인됐습니다.
4: 남호군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나요?
6: 남호군은 사람을 맞추려던 것은 아니었다. 이럴 줄은 절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7: 애가 뭘 알고 있겠어요? 장난이었을 텐데.
8: 그래도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6: 현행법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말씀드리는 순간 남호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호군, 이 사건에 대해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동생이랑 블록 던지기를 했을 뿐인데.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엄마! 아빠!
2: 어리면 처벌받지 않아도 될까?
3: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4: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7살짜리 애가 막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막 과일 가게에서 막 귤한 개를 훔쳤어. 자, 얘는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될까? 애초에 법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어린애야.
3: 그래도 훔치면 안 된다는 건 알겠지.
5: 훔치면 안 된다는 걸 교육하지 못한 부모님에게 더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
1: 저 정말 몰랐어요.
6: 그 밑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던지면 안 된다는 걸 쟤는 머리에 인식을 못한 것 같아.
7: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되게 빠르잖아. 나도 4학년이니까 우리 반 애들이 뭐 건물 밖으로 블럭을 던진 게 잘못했다 안 잘못했다 뭐 투표를 하잖아. 100% 다 잘못했다로 쏠릴 거야. 근데도 저런 잘못을 하고 그럴 줄 몰랐다는 건 거짓말일 거야.
8: 할아버지가 중상을 입을 정도로 다칠 만한 건 예측하지 못할 위험 아닐까?
9: 던지면은 더 빨라지고 다친다는 거는 알았겠지. 4학년이니까.
4: 중력 가속도의 법칙을 아니?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 얼마 없을 거야.
9: 물체가 땅으로 떨어질 때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더 속력이 빨라지는 현상을 중력 가속도.
5: 근데 그거 이미 설명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
6: 머릿속에 든 지식이 적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5층이란 높이에서 이걸 던졌을 때 그냥 다치고 말겠지 이 정도는 알았어도 중력 가속도의 법칙으로 인해 큰 중상을 입어서 입원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야 될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
10: 당연하지.
11: 그런 친구들이
10: 만들어야 되면
11: 모른다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랑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를 모른다.
4: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11: 정확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
4: 오.
11: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4: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저 나몰라고는 일단 확실히 두 번째 상황이야.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는 거지.
5: 나도 똑같이 생각을 해. 내가 만약에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로 다칠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
6: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모를 수도 있지.
4: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9: 중력 가속도를 모르는 나몰라분이 그런
4: 것까지 얘기 그만! 생각.
5: 아이고. 사람이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던졌어도 잘못이 있는 게 사람이 다쳤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다친 치료비, 뭐 입원비. 간호비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걸 물어내야 되는 책임은 있어.
4: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충분히 내가 생각했을 때 인지할 나이가 있었어. 그런데도 몰랐다는 건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부모의 잘못이라 생각하거든.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어.
5: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 만약에 정말 아무도 안 알려준 것이라면 학교랑 그 부모님의 책임이 있는 거고, 만약에 말을 했는데도 흘려들은 거라면 그 친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
4: 만약에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진짜로 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면죄부가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야, 내가 이런 짓 해도 뭐 막 난리만 폈을 뿐 아무런 죄도 받지 않네? 너무 좋은데? 하면서 계속 그런 짓을 반복할겠지.
5: 더 공감이 가는 이유가 잘못을 했는데 애라고 눈을 감아주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리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못을 했으면 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9: 마치 약간 예방주사 같은 거지, 약간.
6: 끝. 예방주사 할 때 아프잖아.
4: 아픈가?
6: 아파. 아파. 이 주사의 보통을 형벌이라고 치자면은 그렇게 형벌을 미리 줘서 그렇게 싹을 잘라야 그렇게 나쁜 짓을 다시는 안 하겠지.
11: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6: 네.
12: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민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해요.
5: 그 어린이는 몰리고 했을 수도 있고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비교적 아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촉법소년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
6: 실제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4살짜리가 막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 그런데 그 4살짜리를 과연 바로 사형으로 죽여버릴 수 있을까?

0: 난 아니라고 생각해. 네 살이면 아직 두뇌가 다 발달하지 않고 성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인데 교육을 더 많이 해줘야 애가 다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1: 촉법 소년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 징역형이라 생각해볼게. 어른들이랑 똑같은 교도소를 갈 거야.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차별할 수도 있고 그 아이한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 교도소 안에서.
2: 하긴 교도소에는 이상한 파리봉 같은 사람도 있고 파리봉 같은 사람도 있고.
0: 김시우 이병 사회 법을 잘 지킨 것을 맹세합니다.
3: 안녕하세요.
4: 조심하십시오.
1: 네,
4: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네, 네. 지켜보고 계신 것 같네요.
0: 잘한다.
1: 감사합니다. 이거
0: 사회의 규칙을 잘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1: 4학년 하겠습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무언가를 배우는 시기고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5: 11살. 이유는 10살은 그 과목이 늘어나잖아. 학교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활기치고 다닐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야.
6: 그런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지능이 매우 낮은 성인들도 있을 거고 지능이 매우 높은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히 나이를 가지고 나눌 순 없는 것 같아.
5: 일단은 그 발달의 능력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사춘기가 지나면 전두엽이 발달하잖아. 근데 사춘기가 지나지 않은 어린이들은 그 편도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2: 나는 체급으로 정했으면 좋겠어.
0: 체급?
2: 몸무게가 뭐 이만큼 이만큼 이상 나가면은 앞으로 촉법소년이나 뭐 이렇게. 왜냐면은 자동차하고 사람이 서로 부딪혔어. 보행자의 과실이어도 네 자동차가 잘못했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왠지 알아?
5: 자동차가 더 세고.
2: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냈어. 근데 조사하기가 며칠 걸려. 그동안 차를 빼가지고 그렇게 촉법소년 아래로 내려가면은.
1: 내가 사실 평균을 보는 거라 생각하거든. 평균적으로 이 나이대가 되면은 막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성인은 가서 막 재범률이 낮다. 막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야.
6: 요즘 초딩들이 참 빨라.
1: 그러니까 똑똑해.
2: 요즘 애들이 참 과격해.
1: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즐기는 거야. 얘네는
2: 무서운 놈들이.
7: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 한다.
2: 낮춰야 한다.
6: 저는 찬성.
2: 저도 찬성.
0: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살 정도는 하향을 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하향할 경우에는 법의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촉법소년 친구들아, 너희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범법소년에서 촉법소년으로 한 단계 업되었기 때문에 책임,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
2: 너희들의 그런 폭주 기록 때문에 그런 대학 취직, 직업 취직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진짜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6: 네가 아무리 남에게 피해를 줘도 그 피해는 1.5배가 되어서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지. 그렇지만 내 알 바 아니란다, 얘들아.
5: 나는 굳이 영상 편지를 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0: 길다리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와일드카드 무슨 또 뭐래?
1: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 내가 말했잖아. 녀석들하고 공존 따위 무리라고.
3: 자동차의 주민 여러분 위험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 레이온?
4: 경남님, 제가 가볼게요.
3: 솔레이온, 뭘 하려고?
2: 너인 어느 쪽이야? 메탈카드 봇이야? 와일드카드 봇이야?
5: 와일드카드 봇이다.
1: 그럼 너희도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이랑 같은 편이야?
0: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1: 제가 가겠다고 했잖아.
4: 펜타몬의 날 옥상으로.
6: 좋았어!
4: 블레인 셋업.
2: 붉은 메탈 카드봇! 아니, 와일드 카드봇일까요?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 블레인!
7: 이 녀석이군.
8: 뭐하러 온 거지? 이 행성의 인간들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왔다!
7: 웃기고 있네! 우린 소인들의 족장을 인질로! 어디 갔어?
4: 어서 도망가세요.
3: 저는
4: 얘기는 나중에요. 얼른.
7: 넌 와일드 카드봇의 수치다.
4: 시장님을 피난시켰어.
7: 응. 저기 봤자 넌 용암에 한다 새끼 사자에 불과하다.
2: 여러분, 시청 옥상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0: 내가 메탈 발사에 꼭 그러시게 되지 않을 거다. 솔레이유, 꽉 잡아!
1: 빌레이온, 너를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내게는 없었어. 메탈 브레스로 구속할 권리도 말이야. 만들어준 기계 주제.
2: 그딴 거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
0: 라운드.
1: 미안해.

0: 블루컵 대도! 솔레이요! 괜찮아?
1: 지은?
0: 다행이다.
2: 너희들!
3: 괜찮으셔들?
4: 아주 차례차례
5: 왁관.
1: 어째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0: 사람을 구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해?
1: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인형이라고.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구할 가치는 없어.
0: 솔레이유, 사람이든 안드로이드든 마키나 행성에서 왔든 다 상관없어. 우린 친구야, 안 그래?
5: 이 느낌은 뭐지?
6: 저 빛은 오랜만이군.
1: 솔레이온!
5: 솔레이온!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7: 모르겠어. 지금은 이 힘에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0: 해보자, 솔레이온.
1: 뭘?
0: 외치는 거야.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을.
1: 알겠어.
0: 블루컵 블레이온.
8: 슈페리얼 유나이트!

0: 어떻게 가능하지?
1: 저건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의 힘이다.
2: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마치 태양 같아.
3: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됐어.
0: 합병하지 마. 새끼 사자가 하나로 합쳐왔지. 뭐가 달라지야. 솔레이유와 준의 마음 우리 하나로 만들어준 건가?
4: 선택받은 이 둘을 통해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함께하는 날이 온다는 데우스 마키나의 뜻일지도 몰라.
2: 준, 뛰어.
5: 뭐? 저런데 같이 있으면 마음껏 못 나올 거 아냐.
2: 솔레이유, 준, 가자. 그냥 블루룬.
6: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7: 시민들부터 대피시키게 교통통제 즉시 시행하고 저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0: 융화관!
1: 조건 그때! 이번엔 괜찮을 거야. 당연하지! 얘들아!
0: 그래! 헤비 드래곤!
1: 알파 오메가!

0: 자, 남은 건 이제 너뿐이다, 코뿔아.
1: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건 어떠신지?
2: 이 녀석들, 부끄러워져라! 아이야, 웨이크업! 나의 프라크루션!
3: 네가 화나는 건 이해해, 솔리드온! 고향을 잃고 동료를 잃은 그 기분,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
4: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가 도와줄게.
2: 그딴 염려 필요 없다. 모두 사라졌어. 여기도 똑같이 모두를 구성하겠다. 속이 풀릴 때까지.
5: 분노 이성을 잃었고
6: 우리가 잠재울 수밖에.

0: 역시 나도 따라가겠다.
1: 지금 괜찮아. 그보다 저 녀석을 빨리. 와일드 카드도 체인지.

0: 해냈다.
1: 대단하신 구경 좀 했군.
2: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시민들은 안전합니까? 안나!
3: 정말 다행이에요.
4: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아쉬워라. 더 빨리 달릴 순 없었니?
5: 어머니...
6: 너희 덕에 나의 한계를 더 알고 싶어졌다.
7: 솔레이오 덕분에 무법자들을 막아냈어. 넌 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8: 저는 딱히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
7: 게다가 그 솔리도 오늘 봉인했잖니? 역시 우리 딸.
8: 어머니, 저...
7: 나중에 꼭 메탈 브레스 보여줘. 솔리도온이 어째서 3등분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
8: 안 돼요! 오! 죄송해요!
7: 예! 솔레이요.
9: 시청을 공격한 자들은 또 다른 기계 생명체, 와일드 카드 보십니다. 그들은 이 모우타운을 폭력으로 지배하려 했죠. 인간의 힘만으론 도저히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든든한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메탈 카드 보십니다. 그들은 모우타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한 이 도시의 평안 유지될 것입니다.
10: 시장님도 참. 메탈 카드 봇은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 같은 게 아니라고. 고향을 잃고 살 곳을 찾는 것 뿐인데.
11: 와일드 카드 봇을 죄다 악당 취급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1: 그 점은 나도 동의해.
11: 웬일로 마음이 맞았대?
1: 우리처럼 메탈 브레스의 주인과 맹세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힘 앞에 눈이 먼 자도 있으시지. 같은 취급이라니 정말 유감이셔.
8: 미안해.
10: 왜 사과를 하고 그래?
8: 우리 아빠 요즘 좀 이상해.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봐. 머릿속에 지지울 생각뿐이신 것 같아. 원래는 훨씬 다정하시다고.
2: 안나, 어? 어제 기자회견 때 이런 일이 있었어.
12: 곧 촬영 재개하겠습니다.
2: 시장님, 괜찮으세요?
13: 블루카, 와일드 카드봇이 덮쳐온 순간 이제 다신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겠구나. 눈앞이 캄캄해져서.
12: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2: 가지, 블루카.
6: 네.
2: 하지만 시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회견을 이어가셨어. 너희 아버진 이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야, 안나.
10: 나 다음으로 훌륭하신 거지. 마을을 지킨 1등 공신은 나니까.
2: 이상하네. 내 음성 입력 장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10: 이 녀석이 귀에 오일 찌꺼기가 꼈나? 이리 와, 블루카. 귀 파줄게.
2: 사용할게, 준.
8: 고마워, 얘들아.
7: 솔레이유, 밥 먹어야지.
8: 필요 없어요.
7: 이곳이 사춘기.
5: 미움받으신 것 같네요. 어머니는 엄마니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7: 다들 나한테 왜 그래?
14: 무슨 일 있어?
8: 어머니 때문에 조금.
14: 난 네가 마음을 열어준 덕분에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8: 난 어머니가 만든 인형이야. 마음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14: 넌 나한테 사과했어. 안드로이드인 자신이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슴의 아픔이야말로 너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8: 고마워, 블레이온.
14: 뭐라고? 안 들려?
8: 고마워.
14: 별 말씀을.
8: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응? 왜 그래?
15: 어? 아무것도 아니야.
16: 그 안드로이드는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나 싶어서.
8: 바이오 퓨전 시스템 덕에 먹은 건 100% 에탄올로 변환돼서 배출도 안 해.
10: 그렇단 건 화장실에 안 가.
8: 아,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놀랐어.
7: 메탈 솔레이유는 실은 안드로이드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8: 미안해. 아예 사과할 일은 아니지.
10: 솔레이유도 자기가 인간이 아닌 걸 몰랐잖아.
8: 애초에 메탈 카드 보시니 와일드 카드 보시니 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이 동네에서 안드로이드 정도야 뉴스거리도 아니지. 왜? 고마워. 너를 친구라고 불러도 돼? 아니 뭐 부르고 싶으면 마음대로 부르던가.
16: 나도 친구지.
17: 한스 뻔뻔하긴.
16: 뭐라냐?
1: 이 땅의 인간은 관용을 베풀 줄 아신달까? 포용력이 있으시달까?
11: 무슨 말이 하고 싶은겨?
18: 알기 쉽게 좀 말해.
1: 우리나 솔레이유 같은 자신들과는 다른 종족도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으시단 거지.
11: 너 같은 날라리를 받아준 게 끝인 거지.
18: 맞지 맞지.
1: 이건 피차 일반이셔.
2: 네 말이 맞아, 나이트 그리폰. 처음에 친구라고 불러준 건 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와 잘 지내게 됐으니까.
14: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 녀석도 있지.
8: 솔리돈, 나와. 안 나와?
2: 사춘기냐?
10: 모노온족의 족장이라며 정신 차려야지!
8: 나왔다!
2: 솔리돈, 넌 잘 싸웠지만 우리의 고향 마키나 행성은 이미 사라졌어.
14: 더 이상의 싸움은 의미 없어. 이곳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웃기지 마! 나는 대우
0: 장수 마피아의 고문을 지닌 자의 명령 따위 절대 따르지 않아! 절대!
7: 메탈브레스에는 봉인한 상대를 복종시키는 기능이 있어.
10: 야, 너!
7: 네가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내준다면 나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메탈브레스로부터 해방시켜도 좋다고 생각해.
0: 그 말에 거짓은 없겠지.
7: 난 거짓말 못해. 안드로이드니까.
0: 그럼 말 내보내.
7: 좋아.
0: 물론 야생이 힘들 말이야.
10: 하지만 그건...
0: 어서!
7: 준.
10: 어.
7: 솔리드온 셋업.

0: 네트네크러쉬의 처참한 모습을. 이 녀석을 고쳐봐. 그럼 너희와 동료가 되어주지.
1: 그게 조건이야?
2: 어, 웹폰카드는 봉이 나면 저절로 복원되는 줄 알았는데.
3: 에드 아저씨, 음? 예전에 몇 번 고쳐줬잖아요.
4: 그건 네 메탈브레스 덕에 어느 정도 복원된 걸 보기 좋게 만져준 수준이라.
1: 우리 어머니에게도 아. 보여주자.
5: 마키나시움과 크롬 올리브된 합금강이네.
6: 고칠 수 있어요? 못해. 지구의 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하거든.
0: 가능하니가 없지. 이 녀석은 모아의 돼지의 가호를 받은 웹폰 카드니까.
3: 모아의 돼지?
0: 돼지!
7: 모아의 돼지. 마키나 행성을 말하시는 거야.
8: 우리는 고향을 그렇게 불렀지.
0: 안타깝게도 너희 똥자루들과 동료가 되긴 어렵겠군.
9: 잠깐 기다려봐.
10: 왜 그래, 블레이언?
9: 예전에 들은 전설이 생각났거든. 녹슨 날은 태양에 던져넣어라. 불길 속에서 날붙이는 그 가치를 되찾는다.
2: 태양? 말도 안 되지. 태양의 중력은 지구의 28배라고.
1: 던져넣었다간 두 번 다시 꺼낼 수 없어.
9: 전설이니까 아마도 비유일 거야.
7: 태양과 같이 장렬하는 부스터 엔진이시라던가.
8: 태양과 같은 나이트 크롤러의 눈동자.
2: 뭐래?
3: 아니, 난 알겠어.
11: 너 엉뚱한 생각하지?
3: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솔레이유, 나랑 같이 가자.
1: 어디를?
3: 짐은 다 쌌어? 어? 온다!
1: 야, 왜 그래?
0: 아, 야, 잘못 봤군.
12: 아하, 포르카카임 특급 열차, 포르카카임 특급 열차.
13: 승객분들께서 탑승하시길

0: 있어.
1: 고마워, 블레스트레인. 포르카카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0: 이 정도쯤은 산책이죠. 오, 이쪽은 새로운 고객이신 솔레유님. 목적지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2: 잘 부탁해.
3: 쭉, 나 직접 바다를 건너보고 싶어.
1: 그럴래?
4: 페루루한테 안부 전해줘.
5: 우린 아무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6: 어휴, 학생이 학교를 자꾸 빠지면.
1: 모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일인걸요.
0: 자, 시간도 있습니다. 출발하실까요?
2: 포르카카, 4000년 전 메타카드보시 지구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 나도 궁금했었어.
1: 다시 깨어난 곳은 우리 동네였지만 지금은 고향에 사는 셈이지.
7: 일찌감치 무아의 대지를 버린 녀석들을 만나서 뭘 어쩔 셈이지?
1: 두고 보자고. 그리고 포르카카는 석유가 풍부하다던데.
7: 그리없다. 그럼 나도.
8: 준과 새로운 손님들,
1: 시에로
8: 포르카카의 온걸 환영해.
9: 어, 저기 보이는구만.
10: 옆에 저 따라기 같은 녀석은 뭐지?
11: 깜깜, 무섭게 생겼어?
9: 아우, 이 덜렁이들아, 얘기했잖아.
12: 준의 새로운 친구래.
13: 포르카카, 포르카카.
10: 어, 아주 탑재인 것이군.
1: 얘들아!
9: 안녕?
10: 야, 준, 블루카!
9: 오늘 무슨 많았어?
1: 준! 베루루!
12: 니가 그 애구나?
1: 이쪽은 솔레이유, 크레스트의 여동생이야.
2: 안녕하세요.
12: 아, 나는 페루루. 잘 부탁해.
1: 근데 너희 여기가 더 좋나 봐.
9: 아, 모험의 냄새에 이끌려서 그만.
5: 나도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1: 벡터와 비트는?
12: 수련인가 뭔가 한다고 멀리 갔어. 백신 접종하러 온 메가엠블러도 쫓아갔는데 아직 못 찾았나 봐.
14: 오랜만이군, 친구들.
1: 기간트렉스! 잘 있었어?
14: 덕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너는 아닌 것 같지만.
1: 뭐, 곧 해결될 건데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14: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지.
1: 우와.
14: 여기가 바로 그...
12: 응? 무카라가 만든 신전이야.
1: 저거 너희야?
14: 멋진데?
15: 무카라가 후세 우리를 강력하게 기억시키고 싶어해서.
10: 아무리 봐도 내 머리가 너무 커.
9: 설계가 거창해서 말렸는데 무카라가 말을 안 듣더라고.
16: 고대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메탈 카드부터 기억하려고.
2: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정. 내 고민이 하찮게 느껴져.
17: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네.
14: 대양의 불꽃이라.
2: 솔리드온의 웹폼 카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필요해.
10: 그건 와일드 카드 무슨 전설이잖아. 아무튼 알 턱이 있냐?
15: 하지만 대장은 그 녀석들과 싸운 적이 있을 텐데.
10: 그래? 근데 왜 난 와일드 카드 봇을 별로 본 적이 없지?
15: 우리는 우리 쪽 구역에서만 지냈으니까. 머스라이드는 전선 한복판에 있었던 적 있지?
10: 그것도 처음 듣는데?
9: 말 안 했을라. 내가 아직 신참 종군 기자로 일했던 때였어. 와일드 카드 봇과 왜 싸우게 됐는지 관심이 많았거든. 어떤 녀석은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나도 그렇게 될 뻔했지. 다행히 나는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었는데 이 뿔은 그때 생긴 거야.
18: 너도 감염됐었구나, 머스라이드.
15: 그것 때문인가 가끔 오락가락하게 된 거지.
10: 그럼 시로가 저 모양인 것도 감염이 나야.
2: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싸우는 이유를?
9: 아니, 빈손이었어. 그러고 보니 스타 가디언이었던 블루캅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18: 적의 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의무밖에는 몰라.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상관없었어.
14: 어쨌든 둘 사이의 싸움은 수천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10: 그렇게 옛날부터?
14: 싸우는 이유 같은 건 잊었을지도 모르지. 너는 알고 있나?
16: 수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
19: 우린 그저 생존 본능을 따를 뿐이야. 뭐 이 녀석들 만나고 나서는 옛날과 달라졌지만.
14: 우리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16: 기간트렉스, 당신은 우리 부족들 사이에서 가장 용맹한 메탈 카드봇으로 유명했어. 불을 내뿜는 그 용의 왼팔, 당신 혹시...
14: 베르루?
12: 응? 기간트렉스, 레전!
14: 이건 너희 동족들과의 전투로 얻게 된 거다. 본래 모습을 잃은 건 웹폰 카드로 그쳤지만 또 모르지. 내 안에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16: 와일드 카드봇을 원망하나?
14: 그럴 리가. 다 옛날 얘기일 뿐. 오히려 이 녀석 덕을 많이 봤지.
19: 힘이 합쳐졌네. 싸우는 이유니 변하니.
15: 나왔다.
19: 말이 많다. 그래서 내 테아크루시를 어떻게 할 건데?
1: 급하기는. 실은 우린 기간트렉스의 힘을 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렉스 인페르노로 테라크러셔를 다시 단련해 주었으면 해.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의 힘이 합쳐져 있잖아.
19: 보자 그거야. 마 만약 실패하면 널 땅에 비류가 될 만큼 팔받을 테니 각오해라.
1: 괜찮다니까 그러네. 함 해보자고.
19: 어떻게 되나 보자고.
14: 베테랑을 너무 얕보는 건 젊은 친구.
1: 좋아. 그럼 부탁할게.
12: 응. 기다리트렉스 렉스 인페르노.
19: 렉스 인페르노.
2: 표면 온도 750도 돌파.
12: 그걸 어떻게 알아?
2: 난 안드로이드거든.
12: 그렇구나.
1: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12: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깜빡할 수가 있지?
2: 내부의 마키나 시움이 녹기 시작했어.
1: 아직 멀었어. 화력을 더 높여. 바람을 날릴 차례야. 부탁해.
10: 오케이.
19: 맡겨줘.
10: 슛은 아무튼 슛은 한 개야.
19: 아니, 아직 괜찮다. 힘내, 기관 트렉스.
16: 솔레이, 나도.
2: 블레이온, 세라.
16: 기관 트렉스, 우리 손으로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19: 좋은 태동을.
18: 보이지?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힘을 합치는 필사적인 모습이. 한땐 서로 총과 발톱을 겨눴지만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야.
2: 표면 온도 최고 지점에 도달.
1: 마무리하자.
12: 응.
1: 기관 테스트. 응.
12: 머슬 하이드.
1: 다이건 세로.
19: 로토 스트라이크. 그라울 에스토스.
14: 산산조각난 파편들 하나가 됐어. 불가능한 게 아니지.
16: 하나가 된다는 건 말이야.
14: 그런 것 같고.
1: 예! 자, 약속 지켜줄 거지?
14: 족장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
2: 우리 친구잖아.
14: 아직 그 정도는.
1: 쭈! 어? 어? 저기 봐봐, 솔리드 온!
14: 출근! 팝!
12: 너 공인되고 나서 굶었다면서?
15: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치?
14: 자, 어젯밤의 성공을 축하해야지.
15: 새로운 동료를 위하여!
19: 잘 먹겠습니다!
14: 작은 적장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내가 트리온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 마키아 행성에서 거대한 용이 날아오르는 걸 봤어.
15: 용이라고?
14: 너는 지금 대우주의 행성들을 다뤄준 이 지구에 접근해오고 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나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0: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약초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3: 이 정도면 충분하지.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2: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여인이 어찌 왕이 된단 말이오?
1: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으니 어찌하겠소?
2: 비록 진골이라도 명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리하면 용춘공을 빌어보면 어떻소?
1: 용춘공은 진골이지 않습니까?
0: 하나, 진지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진골? 성골? 이게 다 무슨 말이야?
3: 신분제도를 말하는 거잖아.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거든.
0: 골품제? 이름부터 벌써 어려운데.
3: 뼈골 등급품. 그러니까 골품제는 뼈의 등급을 정한 제도라는 뜻이지.
0: 뼈에도 등급이 있어? 뼈가 뭐 어떻게 다르길래?
3: 어이구, 지금 진짜 뼈 얘기가 아니잖아. 자, 봐봐. 이게 바로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야. 신라 사람들은 태어난 혈통에 따라 신분이 정해졌는데 왕족은 성골과 진골로 나뉘었어. 그중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지.
0: 덕망공주는 진평왕의 딸이니까 성골인 거지?
3: 하지만 귀족들은 덕망공주가 여자라서 반대한 거야.
0: 그럼 용춘공은?
3: 용춘공의 아버지는 신라 제25대왕 진지왕인데 귀족들에 의해 쫓겨났어. 그래서 용춘공은 성골이 아닌 진골인 거지.
0: 그러니까 성골 여자냐 진골 남자냐의 싸움인 거구나.
3: 맞아, 바로 그거야.
1: 자,
4: 왜 또 여기에 와 계십니까?
5: 가장 조용하지 않습니까? 온갖 말들도 없고.
4: 왕위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그 때문이십니까?
5: 아버지의 속을 모르겠소.
4: 춘추공은 무엇이 더 좋으십니까?
5: 아버지가 휘둘리지 않고 뜻대로 하시길 바랄 뿐이요. 허나 나라면 말이요, 나라면 더 먼 것을 보겠소. 귀족들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나중에 그들의 말에 휘둘릴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괴념치 마시오. 자, 어디 좋은 구경거리 없나? 화랑들이나 보러 가렵니다.

0: 공께서는 어찌 그리 말씀을 잘하십니까?
1: 그대들이 그리 들어준 덕이지. 무슨 말을 한데 듣는 이가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법이거든.
2: 뭘 하는 것이냐? 요즘 자리를 비울 때가 많더구나. 무슨 일인겠냐?
1: 사람을 모으는 연습 중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폐위된 왕족의 혈육이지 않습니까? 나중을 위해 쌓아두는 것입니다.
2: 지금은 왕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지. 유신과도 혹시 그리하여 가까워졌느냐?
1: 저는 폐위된 왕의 자손이고 유신은 신라의 핏줄이 아닌 가야 출신입니다. 가장 절실할 때 그 손을 잡으면 함께 뜻을 이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3: 용춘공, 공주님께서 찾으십니다.
4: 화백회의가 며칠째 진전이 없다지요?
2: 그렇다 하옵니다.
4: 내가 왕이 된다면 어떨 것 같소?
2: 그야, 진평왕께서 원하신 바와 같이 공주님께서...
4: 용춘공의 생각이 알고 싶소.
2: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림만 보고도 향기가 없는 꽃임을 알아채신 분이십니다.
4: 들리셨습니다.
2: 예?
4: 사람은 결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그대를 제대로 알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소?
5: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소.
6: 맞습니다. 이미 뜻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7: 더 반대하느니 있습니까?
8: 나는 덕만 공주를 지지합니다.
5: 아니, 을제대감께서 어찌...
8: 진평왕께서는 마지막까지 덕만 공주만을 보셨소. 공주의 눈이 어디를 향할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백성을 바라보는 눈 말이요.
5: 그래도 여인이 왕이라니! 진지왕의 아들 용춘공이 있지 않소?
9: 그렇소! 용춘공을 왕으로!
2: 나 역시 덕만공주를 지지하겠소.
5: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2: 나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4: 내 그대를 제대로 알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소?
2: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4: 아버지께서는 내게 사람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대이길 바라오. 기회를 주십시오. 신라를 이끌 기회 말입니다.
3: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왕이 되시면 이렇게 불러볼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실컷 불러보려고요, 공주님.
4: 내가 정말 신라의 왕이 되는구나.

0: 저분께서 왕이 되셨어.
1: 신라의 새 임금이시다. 모두 예를 갖추어라.
2: 혼자가 아닐 것이다. 네 주변에 좋은 이들이 있을 것이니 사람을 두루 살피거라. 그리고 찾아내거라. 너의 사람을 알겠느냐?
3: 그리하겠습니다.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4: 와! 덕망공주님이 드디어 왕이 되셨어!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고!
5: 왕이 되면 다 끝난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게!
4: 또 뭐? 뭔데? 뭐가 또 일어나는데?
5: 자, 진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따라가 보자고.
4: 좋아, 얼른 보러 가자.
6: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PSC 대처법.
7: 너 대박 치킨!
6: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당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7: 너 뭐냐?
6: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7: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6: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7: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내미야 그리!
6: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8: 바뀌는 게 있을까?
7: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6: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7: 영원 점심 치킨이! 가자!
9: 응?

0: 신라는 어쩌다 이런 나를 만든단 말인가?
1: 내가 왕이 된 것이 아직도 못마땅한 이가 있는 듯하오. 그래서 묻겠소. 나를 의심할지언정 을제대감을 믿지 못하는 자 있소? 을제대감, 그대가 내 곁에서 국정을 총괄해 주시오. 선왕을 도왔던 것처럼 나를 도와주시오.
2: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폐하.
1: 부디 신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오.
3: 여왕의 기세가 뜻밖입니다.
4: 무슨 뜻이오?
3: 즉위하자마자 을제대감을 앞세웠잖소. 자신이 홀로 나서면 반발이 클

0: 소아를 따르겠습니다.
1: 소아야.
0: 예.
1: 나는 좋은 임금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참 보고 싶구나.
2: 나라의 명이다! 전장에 나갈 건장한 사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라!
3: 아버지! 아버지 가지 마셔요!
4: 금방 다녀오마.
3: 지난번에도 죽을 뻔하셨잖아요.
2: 어서 나오시게! 갈 길이 멀지 않소!
4: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3: 아버지!
4: 우리 다리 씩씩하지? 그렇지?
3: 꼭 살아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셨죠?
4: 꼭, 꼭 그러하마.
5: 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0: 지금 백제와 한창 전쟁 중이잖아.
5: 전쟁? 왜 자꾸 전쟁을 하는 거야?
0: 신라가 한강을 지켜내고 있지만 백제도 예전부터 한강을 노리고 있었어. 전쟁을 하면서 백제왕이 죽었으니 백제는 더 포기할 수 없는 거지.
6: 인근 세 고을에서 거둔 세금이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었으며 변경 수비에 필요한 군량미 확보도 순조롭사옵니다.
7: 알겠소. 전쟁을 위한 준비는 순조로운 듯합니다.
1: 백성들은 어떻소? 어찌 산단 말이오?
8: 그게...
1: 세금이 두 배가 넘었다 하지 않았소?
8: 배하, 그것이 아니오라.
1: 어찌 숫자만 보고 그 속에 백성은 보지 못하는가? 내가 직접 보고 와야겠소.
0: 이게 맞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냐고요.
9: 어허! 왕명이니라!
0: 꼭 할 말 없으시면 왕명이라시더라. 이 소아가 태아, 아니 아가씨를 잘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3: 어르신, 이 그릇 한 번만 보고 가세요. 아!
9: 전한 것이 어디 감히 길을 막고 있어?
3: 오늘 다 팔아야 어머니 약을 살 수 있는데.
1: 네가 만든 것이냐?
3: 예. 열흘 동안 만든 것이온데.
1: 어미는 어디 있느냐?
3: 아프세요. 아버진 전쟁에 나가셨고요. 이걸 팔아야 어머니 약값을 합니다.
1: 이렇게 작은 아이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이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0: 저 아이가 무슨 죄랍니까? 왜 아이가 돈을 벌어야 합니까?
1: 궁 안에만 있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일들이다.
10: 아이고, 고맙소.
1: 가족은 안 계십니까?
10: 아들은 전쟁 나가 죽고 며느리는 병들어 죽고 내가 일을 해야 손주들을 먹일 수 있다오. 손주들 봐서라도 살아야지 안 그렇소?

0: 어떡하십니까? 눈물 한 방울도 없이.
1: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눈물을 닦아야 할 자리야. 울고 있는 백성들을 세울 것이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겠어. 호라비, 부모 없는 아이, 홀로 된 노인들까지 모두 직접 찾아가 위문하고 도울 방법을 찾아오시오.
2: 폐하, 나라 국간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1: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3: 전쟁 위기입니다. 국경 최전방이 무너지면 백성도 없사옵니다.
4: 최전방을 지키는 것도 결국 백성입니다. 굶고 병든 백성에게서 무슨 힘을 기대할 수 있겠소?
2: 지금껏 어떤 선왕도 결단하지 못한 일이 없고 신라의 법도에도 없는 일이옵니다.
1: 그대들은

0: 계시오. 나라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왔소이다. 자, 이거 바꿔라.
1: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0: 선덕여왕님의 뜻이니라.
2: 여왕님께서 세금을 면제해 주신다 하오.
3: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4: 여왕님 만세. 여왕님 만세.
5: 어? 이상하다.
6: 뭐가?
5: 왜 덕만에서 선덕으로 이름이 바뀐 거야?
6: 왕이 되면 부르는 왕호가 따로 생겼는데 덕만 공주님은 왕이 된 뒤 선덕왕이라는 왕호를 사용한 거야. 착하고 훌륭한 덕이라는 의미지.
5: 오, 그렇구나. 여왕님이 그 이름에 맞게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갔을지 얼른 또 보러 가자. 얼른.
7: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9: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0: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고민 상담해달래.
1: 고민 상담?
0: 어.
1: 내가 그동안 90 먹다라고 살았는데 상담 한마디 못해서 되겠어? 내가 상담을 다 해줘.
0: 오.
1: 나만 말 맥히는 건 없어. 고민을 말해봐. 그럼 내가 상담해줄게. 목도리 이거 갈아입을까?
0: 딴 거 입고 싶어?
1: 보기 싫어서. 널 여러 사람이 볼 거니까 좀 깨끗하게 입어야 돼.
0: 할머니, 진짜로 어린 학생들도 고민을 보냈어.
1: 지금?
0: 어.
1: 아이고, 어린 것들이 뭐 한다고
0: 할머니, 제가 동생들한테 잘해주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저를 깔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그런 걸 여기다 쳤어?
0: 어.
1: 해결 못하고 여기다 내놨어?
0: 아니, 할머니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했잖아.
1: 동생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봤어. 그래야 해결할 수 있지.

0: 내려가고 애견 못해.
1: 뒤돌아봤을 때 이거 꼭 욕심을 부려서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게 있으셨을까요?
0: 인생에 좀 놓치지 말을 거? 자기 마음.
1: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경 쓰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0: 너나 잘하고 너나 잘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러면 되는 건 죽으면 돼야 내가 내 자신을 죽는다고.
2: 할머니 일어나.

0: 고생을 참고 살아야지 어떡해. 힘내요. 끝까지 잘할 수 있어. 힘내면 잘해. 부모니까 내가 눈물 날라고 그래. 뭐라겠지? 금방 잊어버렸네.
1: 동생들이 자꾸 깔던데 학생이 보낸 고민.

0: 그렇게 좋아하고
1: 처음에는 엄마도 저도 많이 지쳐 있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제 자신에게 엄청 충격을 받았죠.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한테 좀 많이 죄송합니다.

0: 말을 찍고 조금 더
1: 이만큼?
0: 조금 더 됐어.
1: 얘는?
0: 이거 뭐야?
2: 아, 할머니.
3: 엄마, 여기 좀 봐봐.
2: 참, 잠깐만. 아, 여기 너무 예쁘다.
1: 할머니, 내가 아까 찍은 게 하얗게 뽀글뽀글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 그게 다 벚꽃이야.
2: 왜?
1: 벚꽃.
4: 꽃보가 너무 진한 거 아니요?
0: 이쁘니까 바로 해야 될 거.

여럿이 먹어야 좋은 돼지 요리의 대명사 숯불 돼지갈비. 양념의 기본인 특제 간장을 위해 20가지 이상의 재료를 쓰는데요.

0: 야채가 우러나라고 눈날 때까지 이렇게 끓여서 한 거예요.
1: 모든 과정은 100% 수작업. 맛을 지키기 위해 고된 방법을 택한 이들.
0: 작업은 불편한 거지 어떻게 더 작업.
2: 이게 뭔 소리.
1: 몽고집 하나로 만들어내는 갈비부터 반찬과 쌈장까지 모두 직접 조리. 시간에 쫓기기 일쑤입니다.
0: 이게 요거 도장이 났잖아요. 감재료 왔잖아요.
1: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더욱 사랑받는 뜨끈한 돼지국밥. 육수를 뽑기 위해 하루에 쓰는 뼈의 양만 240kg.
0: 뜨거운 물 튈까 봐 아주 겁나죠. 무서워.
1: 대형솥 두 개에서 24시간을 끓여야 완성되는 육수를 위해 정성을 드립니다. 국밥의 단짝인 배추김치와 무말랭이도 매일 무치고 국밥 한 그릇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3: 나중에 엉덩이 땅에 묻힐 시간 없습니다.
1: 야식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돼지족발. 쫀득하고 담백한 족발 맛을 위해 꼼꼼한 손질은 필수.
4: 육수를 또 다 생을 해야 되거든요.
1: 비법이 담긴 양념육수와 만나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5: 왕족 한 100개, 미니가 한 80개.
6: 이래가 이제 들어갑니다.
1: 매콤하게 양념해 연탄불에 구워내는 불족발. 마늘과 청양고추로 맛을 낸 무침 족발까지. 밀려드는 주문에 종일 손에서 족발을 놓을 새가 없는데요. 돼지고기의 맛을 위해 인생을 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찬바람이 불면 더욱 생각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짜장면과 찰떡궁합인 등심 탕수육과 구이까지. 우리네 밥상에서 빠지면 서운한 돼지고기 요리. 그 중에서 옹기종기 둘러앉아 먹어야 제맛인 요리가 있는데요.
7: 돼지갈비 없어서 못 먹죠.
8: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
1: 달콤하고 짭조름한 양념에 숯불향을 입힌 단짠 음식의 대명사. 숯불구이 돼지갈비입니다. 이 돼지갈비에 인생을 건 이들을 찾아 경기도 이천에 왔습니다.
9: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돼지갈비 하는 할머니 윤명순입니다. 돼지갈비 한 지는 50년 됐고요. 우리 딸하고 같이 식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힘들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10: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9: 우리 손주가 군인부대에 있다가 지가 식당한다고 쫓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불만이 많아. 안쓰럽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11: 파이팅!
1: 갈비집의 하루는 아침 일찍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갈비 손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이 일부터 합니다.
12: 갈비 이제 포뜰라고요.
13: 아, 그 고기 같은 걸로 포뜨자.
11: 네.
13: 빨리 작업을 해. 이것도 감사하겠군.
1: 두툼한 갈비살 손질은 딸과 손자의 담당. 하나하나 손으로 해야 하는데요. 칼을 다루는 기술과 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14: 좀 못 먹는 떡기름 좀 제거해주고 이런 거 못 먹는 거 있죠? 간 잘 배라고 칼집도 좀 넣어주고 손님들 뼈 뜯어먹기 편하시라고 칼집 좀 넣어주고 익을 때 이렇게 싹 벌어져요.
1: 고기의 결에 따라 칼질의 방향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포를 뜨는 것이 핵심. 오랜 시간에 걸려 체득한 기술입니다.
14: 이게 최고 중요한 거죠. 그걸 한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죠.
1: 칼질 한번 잘못했다가는 손님상에 올리는 건 불가. 칼을 대는 순간부터 포를 뜨는 과정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14: 목이 너무 아파요. 벗겨.
1: 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하는 작업. 손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칼질을 하다 보면 온몸이 뻣뻣해지기 일쑤입니다.
14: 손주가 도망도 갔어.
7: 아드님이요?
14: 네. 도망가 봐요. 어디 갈 거예요?
11: 아, 처음 할 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아무래도 메인 메뉴니까 엄청 예민하게 보시거든요.
1: 갈비집의 신참인 손자는 직업 군인이었는데요. 할머니와 엄마를 돕기 위해 2년 전 가게로 합류했습니다.
14: 옛날에는 엄마하고 둘이 할 때는 이거 혼자 한데 3시간 뜨고 그랬어요. 그냥 아들이 와서 이제 아들 가르치니까 수월해졌죠.
1: 갈비 손질이 끝나갈 때쯤이면 사장님인 할머니 출동. 맛을 좌우하는 양념을 직접 만드는데요. 간장 베이스 양념이라 무와 생강, 간장이 기본. 갈비의 부드러운 단맛을 위해 사과와 양파도 빠지지 않습니다.
2: 예뻐 갖고 와라.
1: 손대중으로 톡톡 넣는 것 같아도 반백년 갈비만 만들면서 연구에 얻은 황금 비율이라는데요.
2: 이거는 많이 들어가면 향이지 또. 향기는. 감추.
1: 월계수 잎과 감초를 비롯해 갈비의 잡내를 잡아줄 세 가지 약재까지 넣으면 준비 완료. 이걸 뭉근히 끓입니다.
2: 저는 끓여서 해요. 그 약재가 우러나라고 이날 때까지 이렇게 끓여서 한 거예요.
6: 이 갈비 양념 만드는 건 절대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하세요?
14: 제가 손에 익히려고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끝까지 엄마가.
1: 비법 양념을 만드는 기술은 30년을 함께한 딸도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11: 신기하게 육수 끓일 때는 사과 넣어서 끓이시고 또 이 배랑 양파는 따로 갈아서 나중에 넣으시더라고요.
2: 연육제를 그냥 날고로 넣는 거예요.
1: 비법 간장을 만드는 사이 배와 양파, 마늘을 준비해 두는데요.
6: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2: 네, 네.
1: 센 불에서 끓이다 약한 불로 뭉근하게 2시간. 양념용 간장이 완성됩니다. 이제 넣었던 재료들을 걸러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작업 역시 할머니가 직접 진행. 꼼꼼하게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작은 채망을 사용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14: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큰 것들 데려다 다 건지자고 해도 속이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꺼갖고 나도 변해주려는데 그 엄마 방식을 또 닮아가고 있잖아.
2: 아 닮아가면 좋은 거지 뭐.
14: 뭘 좋아 좋기를 일할 때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 좋은 거.
15: 아니 왜 뜰채만 좀 크게 만들면 되잖아.
2: 아유 뜰 때 큰 것도 안 되는 거야 무슨.
6: 할머니 일하는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11: 아 가끔 있어요.
14: 많이 있지 뭐 가끔 있죠.
11: 좀 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에 뭐 익으셨다고 하시니까.
2: 선풍기 켜놔라. 에어컨도 다 켜놔.
6: 선풍기랑 에어컨은 왜요?
2: 식히려고. 겨울 같으면은 금방 식잖아요. 지금은 날이 더워서 빨리 안 식어.
1: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오후 4시 30분. 시간 맞춰 준비를 끝내려면 양념용 간장을 빨리 식히는 게 관건입니다.
14: 완전 식혀야 돼요, 차갑게. 고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엄마 이거 여러 배도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면 안 돼. 안 된대 고지 바로 끓여도 바로 돼.
2: 작업을 이렇게 편하게 작업은 이렇게 편한 거지 어떻게 더 이상.
14: 이게 뭘 편해지지.
1: 모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면 중재자 출동.
14: 이것도 전날 갈아놓고 하면 안 된대 이것도.
1: 덕분에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은 모녀가 만났다 하면 일하는 방식으로 식욕태격이라는데요. 일을 조금 쉽게 해보자는 딸과 50년 동안 해온 방식을 고집하는 엄마. 서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11: 육수 끓이는 것만 좀 전날 뭐 해도 되지 않나.
6: 그런, 아, 전날 그런 시간 있을 때 네. 그렇게 바꿔서 해보자고 얘기는 해보셨어요?
11: 어, 많이 해봤죠. 맨날 얘기, 할 때마다 얘기해요. 지금도 얘기해요.
6: 할머니 반응은요?
11: 2년 동안 얘기했어. 2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6: 절대 안 들으세요?
11: 네, 절대 안 돼요.
14: 엄마! 네? 다 식었어?
2: 저 고기 재야지.
1: 완전히 식은 양념 간장에 참기름과 갈아둔 배와 양파, 마늘까지 잘 섞어줍니다. 이 양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만 20가지 이상. 미리 만들어둘 법도 한데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6: 지금 오늘 재울 게 지금 몇 킬로예요?
14: 90킬로.
6: 90킬로요?
14: 네.
1: 갈비를 양념에 재울 때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5킬로그램씩 나눠서 합니다.
2: 이게 다 어울려 핏물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1: 힘들고 번거롭지만 여전히 옛 방식대로 수작업을 고수하는 할머니. 산전수전 겪어가며 얻어낸 그 맛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6: 양념이 그렇게 색깔이 진하진 않네요.
2: 손님들한테는 우리 집 갈비는 왜 이렇게 허연하고 생갈비 같다.
14: 드셔보지 마. 간이 잘 뱉네요. 색깔하고 다르게. 맛있게 잡아.

0: 비법 양념에 재운 갈비는 곧바로 냉장고로 식혀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1: 이거 이제 3일 지나면 더 맛있죠?
0: 2, 3일 동안 숙성하고 나면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양념 돼지갈비 탄생. 이걸 은은한 참숯에서 이리저리 뒤적이며 구워내면 추억과 온기가 담긴 그 맛이 완성됩니다. 가게 문을 열기까지는 딱 4시간 남은 상황. 지금부터는 반찬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1: 게장 부치려고요.
0: 돼지갈비와 함께 제공하는 칼칼한 양념 게장도 직접 무치는데요.
2: 입에 좀 상처날 만한 것들, 이런 뾰족한 것들 먹기 좋게. 손님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본전이에요.
0: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라 매일 4kg 정도씩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모자름 또 무치고.
1: 또 무치고, 저 다듬어 놓잖아요.
0: 양념 게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는데요.
1: 얼마나 이거만 갖다 잡수는지 내가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세 접시 이상은 못 드립니다. 저 써붙인 거요.
0: 정말 많이들 드셨는 모양이네요. 달달 짭조름한 돼지갈비와 찰떡궁합이라는 양념 게장.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도는군요.
1: 형진아, 껍데기 준비했을게.
0: 갈비와 함께 나오는 또 다른 메뉴는 쫀득한 식감의 돼지 껍질입니다.
1: 냄새 날까봐 이렇게 삶아서 쓸어갖고 양념을 하는.
0: 이것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뉴라는데요.
1: 기름쌈 비껴, 털도 잘 비끼고.
0: 예. 이 역시 모자가 손질을 하는데 갈비만큼이나 손이 많이 가는 작업. 그러다 보니 잠시도 쉴 새가 없습니다.
3: 그걸 일일이 다 벗겨낸 거예요?
1: 네, 다 벗기는 거예요. 이 기름이 벗겨져야 껍데기도 꼬득꼬득한 거예요.
2: 아, 할머니 기름도 맛있던데?
1: 네, 아니요, 뱃달라.
0: 털 한 올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손질하는데요.
3: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1: 힘든 생각밖에 안 되니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일할 때는 이제 아들이 배좀 파트 잘라주고.
0: 칼 다루는데 익숙한 엄마가 돼지 껍질을 손질하면 아들이 받아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가게 문을 열기까지 이제 겨우 3시간 남은 상황. 서둘러야 하는데요. 손질한 돼지 껍질은 다시 한번 끓인 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매콤한 양념에 묻히는데요. 가게에서 하는 모든 음식의 마무리는 할머니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 30년을 함께 일한 딸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1: 엄마 아플 때 제가 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나. 손님들이 맛이 안 나는데.
3: 아, 손님들이 알아차리세요?
1: 네, 알죠. 양념을 하나 넣어도 손들이 다 틀리잖아.
2: 진짜 신기해요.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솔직히. 아, 그게 좀 손맛이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저랑 이제 제 여동생이랑 매주가 계량 해놨어요. 나중을 대비해서.
0: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돼지 껍질도 완성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였는데도 여전히 할 일이 남았는데요. 이 양파는 또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2: 이제 쌈장 볶을 때 그 넣으려고 양파를 갈고 있어요.
0: 된장과 고춧가루를 비롯해 간 양파까지. 들어가는 재료만 10가지나 되는 쌈장. 이 역시 할머니가 직접 만듭니다.
1: 이거 한 30분 볶아야죠.
0: 쌈장이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하려면 쉴 새 없이 저어야 하는데요. 많은 양을 만들다 보니 젓는 일도 고됩니다.
1: 이게 요거 고장이 났잖아요.
3: 어디가요?
1: 요거 관절이 왔잖아요.
3: 손가락이에요?
1: 네.
3: 저런 힘든 거는 그냥 손주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 제가 막 하고 싶은데 절대 안 시키세요, 절대.
1: 잘못하면 밑에서 다 눌어서 쌈장을 버려야 돼, 물면은.
3: 그냥 계속 돕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1: 저도 요령이 없으면 안 돼.
0: 할머니의 정성이 들어가 더욱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쌈장도 완성인데요. 가게 문을 열기까지 이제 1시간이 남은 상황. 이쯤 되면 하는 것이

0: 밥입니다. 그런데 20인분 정도 되는 작은 솥에 밥을 짓는데요.
1: 또 밥 많이 하라고 한 번에 큰 걸 샀는데 흙가니가 옛날 게 좋다고 여기다 해.
2: 이거는 밥이 누룽지가 안 돼.
1: 누룽지가 안 나오고
2: 이거 얄미늄이 돼.
1: 밥만 하면 되는데 그걸 누룽지까지 하려고. 푹 터지죠. 바쁜데 여기 가스 막 튀겨 올리고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바쁘고 엄청 힘들죠.
2: 힘들어도 힘든 데를 손님들이 알아주는 거.
0: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밥뿐 아니라 구수한 누룽지를 얻기 위해 이 솥을 고집하는데요.
1: 한국 손님도 누룽지 하나씩 드리면 엄청 좋아해 또. 이런 누룽지 못 먹어본다고.
3: 네, 들어가십시오.
0: 가게 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손님들. 금세 가게가 꽉 찼습니다.
2: 그러니까는 육지 감지 못하지 음식이 적이니까 또 오늘 갈비도 부정해 주는 거예요.
0: 할머니의 손맛으로 완성된 갈비 한 상. 이른 아침부터 3대가 쉼 없이 움직인 노력의 결과물인데요. 비법 간장으로 맛을 낸 돼지 갈비부터 매콤하게 양념한 돼지 껍질과 양념 게장까지 푸짐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대기하는 손님들까지 생기는데요. 손님들 맞으랴 불 피우랴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지원군.
4: 우리 딸!
5: 남편이랑 같이 퇴근하면 바로 와요. 아, 뛰어옵니다 저는. 맨날 달리기예요.
4: 네, 두 분 다 다섯 분 들어오실 거예요. 네.
0: 가게에서 일하는 이는 오로지 가족뿐. 손녀는 서빙을, 손녀 사위는 테이블 정리와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6: 네, 갈비 3개 추가했어요. 네.
0: 주방은 모녀가 맡고 있는데요. 이것도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7: 맛도 하는 거예요?
1: 네. 바쁘 죽겠는데.
7: 바쁜데 저렇게 소주 밥은 꼭 고집하실 거예요?
2: 해야죠. 그냥 좋은 밥도 안 지면 뜻만 들면 되는데 내 고집에 들어서 안 되나 봐.
0: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8: 우리 할머니 고생했어.
2: 할머니가 고생했어? 니들도 고생했지?
8: 네, 만나자.
0: 가게 문을 여는 건 고작 5시간뿐. 이를 위해 온종일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이들이 만들어낸 음식 속엔 세월의 정성과 가족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2: 내가 한 우물을 파가지고 만큼 했다는 게 손님들한테도 찾아줘서 고맙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고맙고 우리 손주, 손녀딸 다 모여갖고 일하는 게 꽤 보람이지 뭐. 딴 거 있대요.
0: 돼지고기의 인생을 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이번에는 대구광역시로 갔습니다.
9: 돼지국밥이 최고죠.
10: 안 먹으면 후회할겠네. 너무 맛있어가.
0: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욱 생각나는 뜨끈한 돼지국밥.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음식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20년째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질입니다. 여기는 우리 육수실이고요. 봅시다. 얼굴 한번 봅시다. 둘째 아들이고요. 육수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11: 여기는 우리 주방이고요. 잘생긴 아줌마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여기는 아주 미녀죠. 내 마누라입니다.
13: 안녕하세요.
11: 육수도 한번 볼까요? 24시간 푹 고운 육수입니다.
0: 국밥집의 핵심인 육수를 뽑기 위해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데요. 주문 제작한 대형솥 두 개로 매일 육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11: 사골 잡뼈가 120kg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22시간 우려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 앞에 주방으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해야 할 작업이 있기 때문인데요.
1: 가브리살, 씨.
0: 목심과 등심 사이에 있는 부위로 돼지 한 마리에서 200에서 4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특수 부위인데요.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2: 30kg. 한번 삶을 때 30kg 삶아. 돼지 한 마리 여기 두 개 나와요. 특수 부위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수급하기도 어려워요.
3: 여기 지금 돼지 수십 마리 분량이네요.
2: 맞아요. 수십 마리 분량 맞아요.
0: 먼저 핏물과 함께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오염까지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번 씻어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평일에는 돼지 20에서 30마리 분량인 60kg,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90kg씩 수육으로 만드는데요.
2: 약간 우리는 밑간을 합니다.
0: 여기에 오직 소금과 양파만 넣습니다.
2: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담백한 맛있어요. 뭐 많이 얹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0: 한 시간 정도 푹 삶아주면 수육이 완성되는데요. 그 사이에도 넉넉히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2: 이게 이제 배추를 이렇게 항상 하루 썰껌 이렇게 준비해요.
0: 냉장고 가득 절인 배추가 들어있는데요.
2: 김치.
3: 양. 매일매일 절여놔야 돼요?
2: 매일 18단 정도 절여놔요.
0: 국밥의 맛을 완성하는 짝꿍, 매콤하고 개운한 배추김치. 신선함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직접 김치를 담습니다.
2: 이게 물이 나오면 맛이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묻혀가지고 한 통 해갖고 떨어져 가면 또 묻히고 또 묻히고 그렇게.
0: 한꺼번에 해두면 편하지만 맛을 위해서 번거로운 방식을 택한 건데요. 무말랭이를 묻히기 위해 주방 구석 냉장고 앞으로 갑니다.
3: 맨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2: 더 이상에 뭐 그 공간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거 오픈했을 때는 주방이 엄청 크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방이 다 뭐하노 이랬는데 손님이 하다 보니 손님이 자꾸 넣으니까 이게 주방이 너무 좁은 거라 안 그래도 어쩌고 싶어요.
0: 이런저런 장사를 하다 마지막으로 도전한 국밥집. 손맛이 좋은 덕분에 20년째 가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양념 먼저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이 김치 담는 사람이 양념을 사가면 어떻게 해야지.
0: 배추김치와 무말랭이에 사용하는 양념은 이틀에 한 번 만드는데요. 맛을 위해 하루 숙성해 쓰고 있습니다.
2: 나중에 엉덩이 땅에 붙일 시간 없습니다.
3: 지금 엉덩이 땅에 붙이고 계시잖아요.
0: 김치를 담는 사이 수육도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데요.
2: 돼지 크기가 다 다르니까 수육이 이게 익는 시간도 다 달라요.
0: 두께나 크기가 제각각이라 모두 똑같은 시간을 적용하는 건 불가. 젓가락으로 일일이 찔러서 익은 정도를 확인하고 잘 익은 것부터 차례로 건져냅니다. 이대로 잘 썰어내면 완성인데요. 특유의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을 위해서는 수육도 너무 두껍게 썰지 않는 것이 포인트.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는 수육 완성입니다. 여기에 매콤달콤한 무말랭이를 곁들이면 별미라고 하는군요. 육수실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육수에서 푹 익힌 돼지고기 뒷다리를 건져내는데요. 자칫 뜨거운 육수가 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작업합니다.
3: 다 꺼낸 거예요?
1: 네, 다 꺼냈어요.
3: 가끔 보면 나중에 하나 둘씩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1: 그럴 때도 있어요.
4: 그럴 때도 있긴 해요.
0: 삶은 고기는 꺼내자마자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조치부터 하는데요.
1: 이게 고기가 바람을 바로 맞으면 고기가 딱딱해져. 저 나무처럼 딱딱해져. 그러니까 공기가 바로 안 통하게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0: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사수하기 위해 공기 차단은 필수. 국밥용 고기까지 건져.

0: 내년 이제 본격적인 육수 뽑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1: 우리 집이 보물입니다. 보물.
0: 마지막 건더기 하나까지 촘촘한 채망으로 세심하게 건져내야 비로소 완성되는 육수. 깊고 뽀얀 빛깔의 육수는 꼬박 하루 동안 정성을 들인 결과입니다.
2: 하나, 둘. 날아오겠나? 오케이.
1: 자, 여보 허리 조심해.
2: 에이, 말하다가 허리 다칠라, 진짜. 나보다 허리 다칠라.
3: 다라이 왜 놓으신 거야?
1: 물을 달아갖고 빨리 식혀야 돼. 안 그러면은 여기서 쥐가 안 식거든. 그러면은 이게 국이 상해. 이거 한여름에는 상해.
0: 최대한 빠르게 육수를 식히기 위해 특수 장비까지 동원되는데요. 바로 4줄기 호스. 하나의 호스에서 물줄기를 4갈래로 나눠주는 장비입니다.
3: 이거 파는 거예요, 이건?
1: 아니요, 렌즈 같은 거 만들었어. 기술이 좋아가지고.
3: 아, 사장님이 만드셨어요?
1: 네, 다 만들었어요.
0: 국밥집만 20년을 하면서 얻어낸 노하우로 장비까지 직접 만든 건데요.
3: 이거 한 통이 몇 인분 나와요?
2: 4인분 나와요.
3: 거의 400인분이 되는 거예요?
2: 네, 400인분.
3: 400인분이 그러면 며칠치예요?
1: 하루?
3: 하루요?
0: 육수를 다 빼냈으니 잠시 숨 돌릴 법도 한데 서둘러서 고아낸 뼈를 꺼내는 작업자. 이후 솥 세척까지 쉼없이 바로바로 진행합니다.
2: 바로 내야 돼. 그래야 이 사시가 있지.
1: 바로 안 하면 국이 모자라서 장사 못 한다고.
0: 하루에 필요한 육수는 400에서 500인분 가량. 주말에는 600인분은 필요해 쉴 잠이 없습니다.
2: 잡뼈는 등뼈, 엉치뼈 이런 걸 잡뼈라 하고, 이거는 사고 관절뼈들 120kg 들어갑니다.
3: 60kg씩 해서 120kg.
2: 60kg씩 1대1로.
0: 내일 아침도 정해진 시간 내에 육수를 완성하려면 지체할 겨를이 없는데요. 하지만 끓는 물이 가득한 대형 솥 앞에서는 순간의 방심도 금물. 화상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뼈는 여러 번 나누어 조심스럽게 솥에 넣습니다.
3: 뼈 집어넣는 것도 되게 큰 일이네요.
4: 힘이 많이 들어가요.
2: 뜨거운 물 튀값 아주 끝나죠. 무서워. 좀 젖어 봐. 좀 젖어 봐. 딱 잘한 맛나 봐.
0: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초벌로 삶는데요. 핏물과 불순물을 빼는 작업입니다.
2: 아, 아들아,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 이게 쑥 깔아앉아.
0: 아들이 가게로 온 지도 벌써 8년 차. 이제 웬만한 일들은 혼자서도 하고 있는데요.
3: 아드님 돕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2: 90%만 마음에 들어. 10%가 아직까지 부족해요. 아직까지 뭐 배우는 단계니까 그럴 수 있지. 내 아들이 너무 까불었나? 어이, 아들 승질하는 것 같은데?
3: 아들 너무 놀리는 거 아니에요?
2: 아, 아니, 그래야 또 재미도 있지.
4: 벌써 이제 한 36년째 들어가지고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슝 빠져나가죠.
0: 아들의 지원군인 어머니 등장. 아버지랑 있을 때와는 표정부터 다릅니다.
1: 클 때는 라면 다 안 끓인 문화가 뭐 있는데 고기도 다 하고 콜 다 보고 뭐 양념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잘하는 거지. 아빠는 맨날 기만 죽이고.
2: 한국적이네. 하자.
0: 찬물 찜질로 식힌 육수는 작은 통에 소분해 담는데요.
2: 이래가 이제 냉장고 이어갖고 기름 좀 걷어내면은 끝. 완제품 됩니다.
0: 기름까지 걷어낸 육수는 그대로 저온 창고로 직행. 영하 10도의 저온 창고에 보관합니다. 완전히 식은 후에야 뚜껑을 닫아놓는데요.
2: 이게 이제 오늘 팔 거거든요. 지금 팔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거든. 이게 이렇게 이 상태까지 이게 완제품.
0: 차가운 저온 창고에서 묵처럼 굳어야 제대로 된 겁니다.

0: 그 시각 주방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제 삶아서 식혀둔 국밥용 고기를 썰어야 하는데요.
1: 이게 고기 쓰는 기계, 고기 얇게 쓰는 기계, 국밥용 기계로 나온 거예요.
0: 국밥에 들어갈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야 해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반자동, 직접 손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요.
1: 이렇게 얇게, 얇게 썰어야만이 우리 입에 넣었을 때 식감이 부드러워요.
0: 고기까지 썰어두면 비로소 돼지국밥 한 그릇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그야말로 정성이 필요한 고된 과정인데요. 그 덕분에 주문과 동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면을 넣으면 국물 진한 고기국수. 또 밥 한 그릇 말아놓으면 언제 먹어도 좋은 든든한 국밥이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 안은 사람들로 꽉 들어차는데요.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직원이 6명이나 있지만 국밥 끓이랴 수육 썰어내랴 늘 일손이 부족하다는데요.
2: 수육 넣었어요.
3: 예. 주방도 전쟁이고 홀도 전쟁입니다. 아, 매일 그렇습니다.
2: 감사합니다. 돼지요?
4: 예.
2: 돼지국밥이요?
3: 수육 나왔습니다.
0: 입천장이 될 정도로 뜨거운 국물을 불어가며 먹는 국밥. 보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군요.
5: 돼지 고장.
6: 고장 손님도 많아요?
5: 네, 고장 주문에 되게 많아요.
0: 고장 주문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점심과 저녁까지 합치면 400인분의 육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1: 우리가 국 끓인 게 거의 하루 다 터지나는 거라.
0: 아침 7시면 문을 열어서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 장사를 하는데요. 가게에 불이 꺼져도 육수실은 계속 돌아갑니다.
7: 아이고, 뜸 잘 들었네.
6: 육수도 뜸을 들여요?
7: 뜸을 저온에서 3시간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가지고 팔팔 끓여. 그러면은 얘가 훨씬 잘 우르나. 좀 젖어 봐라. 누르는가 안 누르는가 확인해라.
0: 저온에서 뜸을 들이다가 불을 세게 올릴 때면 솥바닥에 고기가 눌어붙지 않게 저어줘야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약불로 해 내일 아침까지 저온으로 끓입니다.
1: 아이고, 잘합니다. 고생 많아요. 열심히 하세요.
0: 밤새 솥앞을 지킬 수 없으니 퇴근하지만 늘 마음은 이 육수실에 있다는데요. 이 마음이 20년의 맛을 지켜온 겁니다.
7: 아들이 한락할 때 반가웠고, 이 손님들이 잘 먹고 한락할 때 좋고, 금전이 조금 될 때 좋고, 이게 답니다. 그게 제일 큰 보람이죠.
0: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구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8: 네,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0: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8: 정말 은은 갈 거고 싶은. 저는 김천에서 와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0: 사람들을 사로잡은 매력이 뭔지 궁금해지는군요.
9: 물족발이 맛있어 있잖아요.
0: 매콤한 양념에 묻혀서 연탄불에 구워내는 불족발.
8: 불족발이요?
0: 대파와 마늘, 참기름을 넣어 느끼한 맛을 잡은 무침 족발입니다. 다양한 족발 때문에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찾아온다는데요.
10: 안녕하세요.
4: 북구미 새마을 중앙시당입니다. 저는 중앙시당에서 20년 넘어 족발 장사를 했는 지의하라고 합니다. 이 빨간 티 아가씨는 우리 딸 같은 며느리입니다. 이름은 네. 김정은.
9: 네, 안녕하세요.
4: 판불이 다 됐나? 네. 여기는 우리 아들 같은 최고의 우리 사이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전정탁입니다.
4: 족발이 이어 보이시지요? 오늘 새벽에 족발을 다듬어서 삶은 족발입니다. 우리 사이하고 며느리하고 저하고 한 번 다툼 없이 열심히 족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들지 않은 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힌 이곳. 시장에서 이 시간에 문을 여는 가게는 이곳뿐입니다.
11: 제가 재근증이요.
0: 25년째 매일 새벽 출근을 하는 작업자. 오자마자 족발을 삶기 위한 양념 육수부터 준비하는데요. 중요한 작업이라 직접 합니다.
11: 간장으로 치면 시간장으로 꼽아야 됩니다. 이게 연수로 20년 된다고 보면.
0: 양념 육수의 예열이 끝나면 전날 손질해둔 족발 투하. 보통 한 번에 족발 60개 정도만 삶는데요.
11: 토치 한 개가 있거든. 3회 정도 삶는데 왕족 한 100개, 미니가 한 80개.
0: 이 상태로 2시간 넘게 푹 삶아야 합니다.
11: 파, 마늘, 참기름, 깨소금, 청양 다진 것, 다진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무침. 이 무침 족발은 경북 구미밖에 없습니다.
0: 족발의 느끼함을 잡아줄 재료들이 들어간 무침 족발. 특히 나들이 철이면 찾는 이들이 더욱 많다는데요.
11: 그 산악계 가는 사람, 그 시청 주차장에서 출발하고 온 사람들이.
0: 봄이나 가을에는 단체 주문이 많아서 이른 새벽부터 더 바쁩니다. 급한 주문을 끝내고 족발을 챙기는 작업자. 이번에는 크기가 좀 작은 건데요.
6: 아, 이건 처음에 같이 넣어서 끓이는 건 아니에요?
11: 이거는 덩치가 적잖아. 그리고 약 30분 후에 들어가요.
0: 족발이 삶아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중간중간 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족발이 눌어붙지 않기 때문인데요.
12: 어머니 저 왔어요.
13: 뭐야, 수아.
0: 아침 7시가 되면 며느리와 사위까지 출근 완료. 이렇게 셋이 일을 한 지도 8년째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0: 출근과 동시에 급히 밖으로 나서는 사위. 족발 손질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14: 그러니까 이게 왕조, 이건 이제 미니고.
10: 요 미니 쪽은 이제 콜라겐 쪽.
0: 장모님과 함께 일하기 전 요식업을 했던 사위. 그 경력을 살려 족발 손질을 맡고 있습니다.
10: 요 발톱 사이에 잔털이 되게 많아요. 요쪽 요런 데 털 있죠.
6: 아, 노란 게 이 털이에요?
10: 네. 잔털이 이렇게 있는데 가지는 잘라주고. 어떻습니까?
0: 족발 손질은 사위보다 한수위라는 장인어른.
6: 아버님이 족발 손질만 몇 년 하신 거예요?
14: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0: 토치를 이용 남은 잔털을 불로 그슬려 줍니다. 이후 필요한 도구가 하나 더 있다는데요.
14: 옛날에 면도기입니다. 이 틀을 또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에 다시 씻어서 삶으러 가는 거죠.
0: 손질 과정이 번거롭지만 마음에 드는 족발을 얻기 위해 수작업을 고집합니다. 그 시각 가게에서는 족발을 건져내기 시작하는데요. 비법 양념 육수에 2시간을 푹 삶은 야들야들한 족발 완성입니다.
6: 집집마다 그러면 족발 색깔도 조금씩 달라요?
11: 네, 다 틀려요. 자기가 색깔 내는 그게 있어. 간장, 약초, 그러고 시간, 적절하게 모든 게 다 배합이 잘 돼야만 이게 나올 수 있거든, 색깔이.
0: 삶아낸 족발은 크기별로 나눠서 가판대로 올리는데요. 이대로 식히면서 손님들이 보기 좋게 진열하는 겁니다.
11: 꼬들꼬들하게 식혀야지 칼질이 잘 나오고 이제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0: 식히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지체 없이 삶는 과정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 마음이 급한데요. 족발은 하루에 세 번을 삶아냅니다.
11: 불조리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끓일 때 1시간 20분 강으로.

0: 나 혼자 시간 약속을. 경아나 불족발 빨리 준비 안 해? 빨리 해.
1: 족발 손질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연탄 불을 챙기는데요. 이 또한 사위의 역할입니다.
2: 저 부족발 만들죠.
1: 장모님과 함께 족발을 만든 지 20년. 기술이 필요한 족발 손질부터 세척은 기본. 연탄 관리에 불향 입히는 일까지 사위가 맡은 일들이 많은데요.
2: 불족발 양념하고 있습니다. 고추장도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1: 칼칼하고 시원한 고추장 양념은 일주일 정도 숙성해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재료를 넣고 장모님께 배운 그대로 불족발용 양념을 만듭니다.
2: 특별하게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뭐 말씀드리고 그렇고 비율이 중요하죠, 이거는.
1: 비법 양념을 만드는 사이 연탄불이 잘 붙었네요.
2: 연탄이 굽는다고 불족발도 되고 매워서 매콤한 맛도 나고 해가지고 불족발로. 불족발 이제 들어갑니다.
1: 도톰하게 썬 족발에 양념이 잘 배도록 묻혀주고 이걸 석쇠에 올립니다. 이대로 연탄불로 직행. 양념이 타지 않도록 자주 뒤집어주면서 빠르게 불향을 입히는데요. 이때 족발이 겹치지 않게 잘 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 막 싸면 안 되고 이게 족발이 싸면 그러니까 그냥 살짝 익히는 정도.
1: 매콤한데 불향까지 입혀져 더욱 좋은 불족발 완성.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게 안은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일찍부터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오늘 장날이라서 진짜 많이 바빠요.
1: 특히 5일장이 가장 붐비는데요.
4: 족발 안 하시고 지금 주방에서 뭐 하세요?
0: 지금 뭐 배 타러 내놓는다가 해야지.
5: 7번에 무침 하나, 불족발 하나 있어요.
6: 네.
5: 왕족발 하나 있어. 준비해.
6: 네.
5: 왕족발, 불족발 준비해 주세요.
6: 네.
5: 알려주세요.
1: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이면 족발 주문은 며느리가 총괄. 사위도 연탄불 앞에서 족발을 구워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2: 오우,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7: 너무 맛있다.
4: 맵진 않아요?
7: 안 매워요. 딱 맞아요.
8: 맛있게 매워요.
1: 족발 무침은 며느리 담당.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재료의 비율을 맞춰 넣고 잘 무쳐주는데요.
5: 이모 출발입니다.
0: 파하고 마늘이 들어가서 느끼한 맛도 없고 더 맛있어요.
1: 금세 날이 저물었습니다.
0: 정원아, 마감 준비하자.
5: 아, 진짜?
1: 평소보다 이른 퇴근 준비가 반가운 거 봅니다.
0: 마감 준비하면 제일 좋답니다.
4: 사위랑 며느리랑 늦게까지 붙잡아놓고 일 시키는 거예요?
0: 제가 좀 심하게 일을 시킵니다.
4: 아니, 마감...
0: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마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족발을 삶는 귀한 양념 육수 정리인데요.
9: 어머니, 마감 준비합시다.
1: 이 양념 육수만큼은 20년을 함께 일한 사위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는데요.
9: 저게 진짜 족발 맛에 정말 중요한 시간장 같은 그런, 네, 어머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0: 경아나, 정은아, 빨리 이리 와. 자, 이거 들고 냉장고 보관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
9: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1: 족발 맛의 핵심이 담긴 들통은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0: 원래는 아들하고 딸하고 함께 족발 순대 팔면서 생활했었는데 어느 날 딸이 판소리 한다고 나가버리고 또 아들은 또 뭐 농기구 대리점 한다고 또 나가버리고 얼마나 섭섭하고 허전했는지 한동안 돌아서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하고 사이가 또 함께해서는 그런 게 요새 현실은 제일 재미있어요. 보라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상당히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I도 따라가기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기술, 그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사 중에서 명확하게 양자 컴퓨터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구글이 본인들의 첫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풀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1년 뒤에 중국에서는 또 25억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로 또한 3분 만에 풀었다 그랬고요. 또 2024년 말에는 구글이 두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14년, 여러분 자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이 자라는 단위는 조 곱하기 조입니다. 0이 24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14년이란 얘기는 10의 25승, 그러니까 0이 25개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또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5분 만에 풀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 5, 6년 동안에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상당히 재밌는 성질인 중첩 그리고 얽힘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양자 중첩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는 비트죠. 그리고 비트는 0 또는 1 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비트 줄여서 Q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가능한데요. 이걸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재밌는 상태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얽힘은 여러 개의 큐비트가 있을 때 이 큐비트들의 값이 모두 얽혀 있는 예를 들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 이렇게 같이 값이 얽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양자 중첩 같은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기존의 컴퓨터가 예를 들어 비트가 3개 있다라고 하면 이 3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 001, 010 해서 쭉 111까지 8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컴퓨터는 이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합니다. 000 대입해서 계산하고 001 대입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8번 계산을 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중첩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세 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큐비트 하나하나를 다 중첩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0이면서 1, 두 번째도 0이면서 1, 세 번째도 0이면서 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에 아까 말했던 8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즉,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얽힘을 사용하면 기존의 컴퓨터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산해야 됐던 문제를 한 번에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5개의 비트가 있는데 제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비트를 다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겠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 1 5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5개의 큐비트를 다 얽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양자 얽힘 상태로 만들어주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이라면 제가 한 번 신호를 줘서 하나를 0에서 1로 바꾸면 그 순간 5개 큐비트가 동시에 0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즉, 원래 컴퓨터로 5번의 신호가 필요했던 어떤 태스크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계산을 한 번에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생각을 할 때 CPU 칩 하나 딱 들고 와서 이게 컴퓨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요즘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하면 어떤 네모난 상자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보드가 있죠. 마더보드라고 불리는 보드가 있고 그 안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요즘은 GPU도 있고 이런 모든 칩들이 다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더불어서 OS 깔려 있고 각종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장착된 그 상자를 보통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컴퓨터에서는 CPU가 개발됐던 시기부터 지금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면 양자 컴퓨터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양자 컴퓨터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양자 컴퓨터가 주류가 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모든 시스템들의 작동 원리는 결국 중첩, 얽힘,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만 잘 가지고 가면 바로 응용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개발 초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모든 계산을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계산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 양자 컴퓨터의 응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자 컴퓨터도 아주 잘 푸는 문제로 최적화 문제, 그리고 뭐 신소재 시뮬레이션 혹은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을 어떻게 조합하면 최상의 결과를 주는가 라는 문제죠.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가장 편할까요? 당연히 누워있는 거겠죠.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누워있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변환해서 상당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활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보안 분야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몇몇 암호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소인수 분해에 기반의 암호 체계는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든다거나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문제로 암호를 만드는 등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크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첩, 얽힘 이 두 가지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해져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지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양자 역학을 활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에 양자 역학이 녹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레이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레이저 정말 자주 보시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 또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산업용 레이저 혹은 요즘 병원에서 의료용 레이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 생각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빛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에서 주로 보는 형광등이나 전구는 빛의 여러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빨주노, 초파남보 섞여 있죠. 그리고 빛이 퍼지죠. 기본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보통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습니다. 빨강이면 빨강, 초록이면 초록. 그리고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직진을 하죠. 이런 재미있는 빛을 어떻게 만들까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레이저를 만드는 원리는 저희가 빛이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빛의 입자,

0: 광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광자 하나는 고유의 색깔과 그리고 이 광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겠죠. 레이저는 이 광자를 소위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광자를 복제를 해서 많이 만들면 그게 레이저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광자를 복사했으니까 다 같은 색깔이겠죠? 그리고 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뭐 바코드 읽을 때도 요즘 레이저를 쓰는데 이 레이저에도 양자역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한다 할 때 지도책 가지고 여행 잘 안 하시죠?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세계 어디든 여행을 하면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제 핸드폰이 제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는 하늘에 수많은 GPS 위성이 있습니다. 그 위성이 빛을 쏘고 있어요.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GPS 썼는데요. 즉, 이미 정말 파급력 있는 여러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지금 양자 컴퓨터는 1940년대 컴퓨터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초기의 컴퓨터, 뭐 예를 들어 애니악 같은 컴퓨터를 혹시 사진을 보신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컴퓨터가 방 하나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할 때는 2 더하기 3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저렇게 저 전기만 많이 먹는 저 기계에 심지어 많이 틀린다는데 저거 왜 만드나? 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컴퓨터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분야의 혁신이죠. 반도체라는 분야랑 만나면서 컴퓨터의 모양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저희 요즘 한 사람이 컴퓨터 두세 대씩은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도 지금 상당히 초기에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핵심, 중첩, 얽힘 같은 핵심만 잘 가지고 있고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혹은 어떤 핵심 가치를 잘 붙들고 그 외에는 오픈된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입학하기 한 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 5천만 명이 동시에 이 국회나 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 국가 운영을 논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상에서 이 직접 모든 결정을 하며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직자를 뽑아 국가 운영을 맡기고 그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 바로 광장입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그저 넓은 빈터일 뿐이지만 이 누구나 쉽게 찾아가고 누구나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죠. 광주에는 5.18 민주광장이 있고요. 이 부산에는 송상현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광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광화문 광장이나 이 서울시청 앞 광장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이 한세기가 저물어가던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백목전 앞에는요, 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무명과 은을 팔던 가게 앞이었지만, 이 그날만큼은요, 이 사람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한양 인구가 20만 명 남짓이었으니까요, 지금 서울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곳에 약 50만 명이 모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많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만민, 이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었던 걸까요? 이 거대한 집회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서재필이 시작한 독립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서구의 계몽사상과 민주주의를 접했고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1894년 이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시행되고 이 갑신정변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귀국을 결심합니다. 1895년 12월, 11년 만에 조국 땅을 밟은 서재필은요,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관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조선을 바꾸려면 먼저 백성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치보다 백성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은 신문 창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제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근대화의 출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96년 4월 7일 이 독립신문 첫 호가 나옵니다. 서재필은 창간사에서 이런 뜻을 담아 말합니다. 네,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이 신문은요, 신분과 지위 상관없이 조선 백성 모두를 대신해 말하겠다, 그리고 정부 관리도 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비판하겠다, 외국 소식도 백성들이 알아야 하니까 꾸준히 소개하겠다, 한글로 쓰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읽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독립신문은요,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이 백성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도구였습니다.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방 퍼져나갔죠.
당시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신문을 크게 읽으면 주변 사람들이 돌려보며 함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 2,000부로 시작된 신문은 곧 3,000부로 늘릴 만큼 반응이 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SNS처럼 금방 퍼져나간 셈이죠. 신문이 자리를 잡자 서재필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바로 독립문 건립입니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훈문 자리, 그러니까 조선이 오랫동안 사대를 했던 그 사대를 상징하던 장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96년 이 독립문 건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결성된 독립협회가 그의 활동을 이어갈 무대가 됩니다. 이 초기의 협회는요, 높은 관료들이 모여서 이 담소를 나누는 사교 모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1897년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치호가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윤치호는요, 협회를 토론하고 배우는 자리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그때부터 독립협회는 본격적으로 정기 토론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장소는 모화관을 개수한 독립관이었고요. 매주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토론회는 정말 낯선 문화였습니다. 이 서재필은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이 연설하는 법, 토론하는 법, 이 회의 규칙까지 직접 지도했습니다. 제청, 개의, 박수! 이런 회의 용어도 그때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그 신흥호의 기록에 따르면요, 민주주의라는 말도 이 서재필이 처음 소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새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토론의 주제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국한문 혼용, 양복 착용, 여성교육, 조혼 반대 같은 이런 생활개혁부터 자유민권론, 자주독립론, 의회원 규칙 같은 정치적 주제까지 폭넓게 이어졌습니다. 이 찬반을 나누어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익혀갔죠. 독립협회 토론회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첫 회에는 76명이 참석을 했고요. 두 번째에는 방청객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곧 500명 규모로 커지면서 이 독립협회는요, 조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최초의 현대식 공론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시민 참여의 형태가 이때 싹튼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신분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신분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 독립협회 안에서는요, 누구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시간 동안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비판할 수 있었고, 뭐 한국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토론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정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말도 조심해야 했던 뭐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놓고 반박하고 또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걸 직접 겪으면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게 새로운 정치구나 하고 몸으로 익히게 된 거죠. 독립협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 조선이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연습해 보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협회는 점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 사회 단체로 자라났고요. 이 근대적 공론장이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고종의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는 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광산 채굴권과 삼림 벌채권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 훈련을 위한 군사교관의 파견, 재정 고문과 기기창 고문의 파견, 한러은행의 설립과 이 대한제국 재정자금의 관리 등의 권리를 침탈했고요. 이 석탄고 기지를 만든다면서 지금의 영도인 부산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했습니다. 1898년 1월, 이 러시아 군함 시우치오가 부산항에 입항한 뒤에 수병들이 절영도를 무단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탄고 예정기지라는 경계를 세웠죠. 이 명백한 영토 침략 행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부 대신 임시서리로 취임한 친러파 민족무군, 이 항의는커녕 이 러시아가 절영도를 조차할 수 있도록 석탄고 기지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이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며 대응에 나선 것은 독립협회였습니다.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백목전 앞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 혹은 정치집회로 평가되는 제1차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가운데 배제학당과 경성학당의 학생들이 러시아의 절용도 조차 요구를 격렬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고종은요, 이 만민공동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러시아 공사에게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임명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요. 이 러시아 공사 측도 한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하고 절용도 조차를 철회했습니다. 한러은행도 폐쇄했습니다. 이 정부가 외세에 끌려다니며 이권을 빼앗기고 있던 상황에서 민중이 나서서 이 나라의 이권과 주권을 지킨 쾌거였습니다. 1차 이 만민공동회에서 민중의 힘은 확인되었습니다. 1898년 4월 이후 거의 날마다 열린 만민공동회는요, 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개최됐습니다. 윤치호 등 독립협회 회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집회가 이루어졌고요. 이 다루는 안건마다 그를 담당하는 총대위원이나 대표위원을 뽑아 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는 직접 대표제와 같은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만민공동회는요, 점차 이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배제하며 독자적인 시민단체로 변화해 갔습니다. 1898년 4월 30일, 이 숭례문 앞 만민공동회에서는요, 이 서재필 추방 공작을 규탄했고요. 6월 20일 종로에서는 무관학교 학생 선발 부정을 비판했습니다. 7월 1일과 2일 종로에서는요, 이 독일 등 외국의 이권 침탈을 반대했고, 7월 16일 종로에서는요,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의 배상금 요구를 반대하고 경부철도 부설권 침탈을 반대하고 성토했습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만민공동회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광장민주주의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중의 정치 참여의 위기를 느낀 고종과 수구파는요, 의정부 관제를 개정하고 이 황제의 군대 통솔권을 명문화하는 등 황제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립협회는 7월 초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 인재의 공평한 등용, 민의의 광범위한 수렴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대신들의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고종과 수구파는요, 이 독립협회를 탄압, 해산시키는 강경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독립협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98년 10월, 고종은 독립협회가 신임하는 박정향을 정부 수반으로 삼고 군부 대신에는 민영환을 임명해서 이 개혁파 정부를 출범시켰고요. 이 새 정부는 독립협회와 함께 내정개혁과 의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1898년 10월 말, 종로 일대는 며칠 동안 그야말로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이어온 개혁운동이 정점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관민공동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날인 10월 28일 독립협회는 중추원 관제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이 종로를 가득 채웠고요. 회장 윤치호는 황제권은 인정하되 정부와 힘을 합쳐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9일 이 정부 관료, 각종 단체 대표, 학생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의외였습니다. 높은 관직을 가진 대신도 아니었고요, 이 유명한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연단에 오른 사람은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박성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분도 낮고 배운 것도 없지만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관리와 백성이 마음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막을 하나의 장대로는 지탱할 수 없지만 이 여러 장대가 함께 받치면 든든해지듯이 우리도 마음을 모아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백정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잠깐만 한번 떠올려 보죠. 이 조선시대 백정은요, 7천역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조차 효나충처럼 이 고상한 글자는 쓸수 없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상투를 들 수도 없었고요. 이 두루마기나 갓을 쓰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 주거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고, 학교에 다니는 건 꿈도 못 꿨죠. 이 결혼도 백정끼리만 해야 했고, 공공장소 출입도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정이,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연단에 올라 나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한 겁니다. 이건 박성춘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조선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박성춘은 연설 중에 이 대황제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자고도 말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충군의식이 남아 있었던 뭐 그런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은 그의 말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신분이나 출신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를 기준으로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그날 종로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연설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바랐고 그 변화의 첫 장면을 관민공동회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했을까요? 그날 시민들은 황제에게 바치는 헌의 6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정부 대신들도 찬성을 했고요. 한규설은 관과 민이 함께 의논하는 것은 나라를 세운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째, 외국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은 우리라는 걸 분명히 하자. 둘째, 나라의 중요한 경제 외교 이권을 아무와도 제멋대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자. 셋째, 나라 살림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재정은 한 곳에서 제대로 관리하자. 넷째, 재판은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다섯째, 고위 관리는 황제 혼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을 거쳐 결정하자. 여섯째, 이미 세워둔 개혁 방향. 예, 이 개혁 방향은 갑오 개혁 때 제시가 됐던 거죠. 이 개혁 방향을 그대로 밀고 가자. 자, 이 헌의 6조는요,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황제권을 제한하고 외세 의존을 끊고 나라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은 이 외세의 이권 침탈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종은요,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제2조에서 이 중추원 의장이 조약에 대한 비준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황제권의 전제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더 직접적입니다. 이 왕실 재정을 다루던 내장원과 국가 재정을 다루던 탁지부가 따로 움직이며 혼란을 빚던 구조를 없애고 이 모든 재정을 탁지부로 일원화하자는 요구였습니다. 이 국가 살림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 사적인 재정 운영을 막으려는 의도였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조항은요, 이 사법권, 인사권 같은 핵심 권력을 이 황제의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절차와 합의를 통해 운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죠. 여섯 번째는요, 이 갑오개혁 당시 제정됐던 개혁정책을 실행하라는 거죠. 결국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요, 이 외세의 개입을 막고 황제권을 견제하며 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들어봐도 꽤 명확한 개혁안이었죠. 고종은 이 헌의 6조를 받았을 때
이 속으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변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로를 가득 메운 민심을 무시하기 어려웠죠. 결국 고종은 헌의육조를 제거하고 독립협회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조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는 12월 2일 해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오늘 만민공동회를 말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 몇 주 동안 조선은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의회를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진행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박정양, 민영환, 그리고 독립협회의 윤치호, 이상재 등이 보수 세력과 급진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1898년 11월 5일, 이 독립관에는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편된 중추원에서 의원을 선출하고 조선 역사에서 처음으로 의회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죠. 이 시민들과 독립협회 회원들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수구파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개혁정부와 독립협회가 힘을 합치면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이를 막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 밤 조병식, 유기환 등 수구파 관료들은요, 이 독립협회가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세우고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으로 바꾸려 한다고 고종에게 모함했습니다. 고종은 크게 분노했고요. 즉시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상재, 정교, 남궁옥 등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다음 날 고종은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열어 민중을 동원하고 조종을 협박했다며 이 독립협회와 각종 협회를 모두 해산한다는 조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종은요, 박정양과 서정순을 파면하고 조병식을 중심으로 하는 친러 성향의 내각을 꾸렸습니다. 새 정부는 곧바로 독립협회의 해산을 재확인했고 의회 설립을 위한 중추원 개편과 헌의육조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다시 경무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만민공동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체포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순경들의 해산 명령에도 굴하지 않았고요. 장작불을 피워가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늘어났고 이 종로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고 참여했습니다. 조병식 내각은 이 강제 해산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종은요, 이 한규서를 법부 대신으로 임명해 구속자들을 풀어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말을 여러 번 믿었다 배신당한 시민들은 해산하지 않았고요. 이 집회 장소를 옮겨가면서 만민공동회를 더 크게 키워갔습니다. 결국 고종은요, 어용단체인 한국협회 소속 보부상들을 동원해서 이 만민공동회를 힘으로 깨뜨리려 했습니다. 11월 21일 새벽,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17일째 시위를 이어가던 시민들에게 보부상들이 갑작스레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이 무기도 없는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요.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고요. 이 성난 군중은 골목에 돌멩이를 모아서 이 작은 성처럼 쌓아 보부상들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2일, 종로에는 더 많은 시민이 모였고요. 수만 명 규모의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마포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부상들은 마구 몽둥이를 휘둘렀고요. 시민들은 맨주먹으로 맞서 싸웠죠. 이 격렬한 난투 끝에 구두수원공 김덕구가 큰 부상을 입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회 인원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났고 서울 전역이 이 성냥불만 그어도 폭발할 것 같은 혁명 전야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고종과 수구파들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고요. 고종은 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조병식 등 수구파 대신들을 경질하고 민영환, 박정양 등을 등용하며 독립협회의 활동을

허가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11월 26일 다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자 고종은 독립협회 재설립, 헌의6조 실시, 조병식 등 파력 처벌 등 다섯 개 조항에 만민공동회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민공동회는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고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혁정책을 미루거나 뒤집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고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12월 6일 다시 만민공동회를 열어 개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헌의 6조 실시, 고부상 혁파, 이 구체적인 요구를 담은 상소를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12월 23일 고종은 군대와 보부상을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체포됐고 25일에는 만민공동회를 불법화한다는 조칙이 내려졌습니다. 독립협회도 해체됐고 개혁파 관료들 역시 차례로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된 근대 개혁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890년대 말은 이 조선이 스스로 자주독립을 지키고 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개항 이후 조선은 열강의 압박, 이 내부 권력층의 무능과 부패로 여러 차례 나라가 기울어질 위기를 겪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은 일찍 무너졌고 1894년부터 이어진 갑오개혁 역시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시민은 이 국왕과 귀족이 독점하던 권력을 나누라고 요구하며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군주와 의회가 공존하는 입헌군주제나 이 군주가 사라지고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공화정 같은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근대적 시민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이 계몽의 대상이던 조선인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끈 이들이 바로 독립협회였습니다. 독립신문과 토론회, 연설회를 통해 사람들은 처음으로 공론의 장을 경험했고 이 나라의 미래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령도 조차를 요구한 러시아를 규탄했고요. 무능한 정부를 비판했고 나라의 앞날을 두고 시민들은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 서울 곳곳에서 열린 만민공동회는 깨어난 민중이 시민이 되어 모인 광장이자 이 광장 민주주의의 공론장이었습니다. 이 신분이나 성별, 나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열린 광장이었고요. 시민들이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한 공간이었습니다. 백정 박성춘의 사례는요,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만민공동회에 모인 시민들은 전제 군주제를 넘어서 입헌 군주제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이 광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만민공동회를 해산했고 1899년에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 황제가 입법, 행정, 사법, 군 통수권을 모두 쥐는 더 강한 전제 군주제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 이 자주 독립을 외치고 부패를 비판하고 나라의 개혁을 요구했던 그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그날 시민들의 외침은 이후 한국 근대사에서 이 광장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됐고요. 이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군남중학교.
2: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3: 강숙현 과학선생님.
2: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3: 음악 70점.
2: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단어는 없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2: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2: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은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3: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3: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3: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2: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3: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3: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2: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3: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2: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이 세상은 큰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각자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생존법은 리더의 사고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성주입니다. 저는 리더와 조직을 관찰하고 함께 고민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주제는 이분법 사고입니다. 이분법 사고는 뭐 아니면 도 또는 이것 아니면 저것처럼 하나를 선택하면서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양자택일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이분법 사고는 오로지 양극단에 존재하는 사례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 사이에 있는 다양한 양태를 배제해버립니다. 다양성이 넘치는 세상을 양극단적 사례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지적인 왜곡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는 인생에 또는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하죠. 우리는 왜 이분법 사고에 빠질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정말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줄까요? 오늘 함께 이분법 사고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이분법 사고에 빠질까입니다. 이분법 사고에 빠져 파산에 이르게 됐던 한 기업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죠. 미국 서점 체인점 보더스 그룹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반스앤노블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서점 체인점이었습니다. 한때는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 들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보더스 그룹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때가 옵니다. 200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성장하고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보더스 그룹은 두 가지 안 중에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A안은요, 책 향기가 짙게 나는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한다. B안은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디지털 서적을 판매하는 새로운 유통 방식에 투자한다. 보더스 그룹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랜 결정 끝에 그들은 A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덧붙이죠. 디지털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온라인 책 판매는 다른 기업에 외주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외주를 맡게 된 기업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사실상 보더스 그룹은 아마존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보더스 그룹의 온라인 판매는 점점 아마존에 의존하게 되었고요. 2001년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보더스 그룹은 2011년에는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 왜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뭐 아니면 도식으로 접근하려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잠식, 즉 카니발라이제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보더스 그룹은 온라인 유통에 집중하게 되면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을 우려한 것이 인터넷으로 디지털 서적을 판매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는 이분법

불법적 질문에 천착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기술이 만들어갈 세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더스 그룹은 오프라인 매장이 가진 경쟁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온라인 서점이 창출하게 될 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고 컴퓨터로 읽으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보더스 그룹은 A안, B안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에만 매몰되고 결국 파산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분법 사고는 그 양자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몰고 갑니다. 그 현상 또는 대상을 잘게 쪼개보면 양자를 동시에 취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보더스 그룹이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이분법 사고에 갇힌 걸까요? 아니죠. 대다수의 기업과 리더들이 흔히 겪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분법 사고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 프레임을 해체하고 환원하는 일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저가 제품으로 공략하는 업체들과 경쟁이 심해지면서 점차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까? 아니면 생산 단가와 가격을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할까라는 질문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경영자의 질문을 뜯어보면 이런 과정과 목표를 알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은 브랜드 이미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시장 점유율을 높여 저가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CEO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만으로 사고의 지평을 넓혀볼 수 있을 겁니다. 고품질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저가 경쟁 업체의 도전에 대응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으로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질문이 무슨 가정을 가졌는지를 뜯어보고 이에 맞춰 질문을 전환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바꿔보는 것만으로 이분법 사고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보다 다양한 전략을 떠올리게 할수 있죠. 두 번째는요, 문제를 잘게 쪼개보는 겁니다. 이번에도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자원봉사자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케팅 캠페인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기존 봉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봉사 경험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할지.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 수준으로 나뉘어서 구분해 보면 기존의 두 가지 방법보다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개인 수준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탈하는 이유를 인터뷰로 확인해 보는 일이죠. 더불어 그들이 자원봉사하면서 겪는 경험이 어떤지,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수준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현 조직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점검해 보는 일이죠.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경험과 일치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경험을 제공하려면 현재의 프로젝트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 수준을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조직에 대해 생각하는 바와 조직의 현 상태가 어떤지를 비교해 보는 일이죠. 간혹 조직이 외부로 내거는 슬로건, 메시지와 조직의 내부 관행이나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요소가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지 파악해 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잘게 쪼개 보면요, 보다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분법 사고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분법 사고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분법 사고라고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단점이 있는 만큼 장점도 극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1985년 애플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애플 이사회가 회사의 영웅과도 같은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축출한 일이었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를 축출한 애플은 10년이 지났어도 고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애플 CEO 아멜리오는 다시 스티브 잡스를 고문 역할로 합류시켰습니다. 10년 만에 애플에 돌아왔을 때 스티브 잡스는 충격에 빠집니다. 당시 애플은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회고하죠. 회사에 다시 돌아왔을 때 15개 작품과 수백 가지 변형품이 있었다. 3주가 지나도 나 자신조차 각 제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주변 친구들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해야 할지 나도 모르는데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스티브 잡스는 고객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2x2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제품을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2x2 매트릭스는 전형적으로 이분법이 근간이 되는 분류 방법입니다. 한 가지 충은 범용적인 소비자를 위한 제품인가, 전문가를 위한 제품인가. 다른 한 축은 집에 두고 사용할 데스크톱인가, 이동하면서 사용할 제품인가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각 4분면을 대표하는 제품 4가지만 개발하고 판매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반용과 전문가용 사이에서도 매우 많은 변주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티브 잡스는 양극단을 대표하는 제품만 정하여 판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두 가지 효익을 가져왔죠. 먼저, 희소한 내부 자원을 분산시키지 않고 4개 제품에만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제품 콘셉트를 정하고 나니까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제품을 고르는데 훨씬 더 수월해졌죠. 이렇게 이분법 사고는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 두드러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향해야 할 것은 이분법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이분법 이외의 선택지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었음에도 그틀 안에 갇히는 일입니다. 이분법 사고의 함정에 빠졌다면 현명하게 빠져나오고 이분법 사고가 필요할 때는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뭐 아니면 돈은 없다로 하겠습니다.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라는 이 카르포 동사의 원뜻은 뭐냐면 무엇을 수확하다, 올리브나 포도를 수확하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다 거둬들일 때 오는 그 기쁨. 바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내가 일상 안에서 얼마만큼 나를 속이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좀 로마 숫자도 좀 했는데 오늘은 간만에 한번 라틴어 문법을 조금 설명할까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책들을 지치는 않았지만 약간의 책들을 썼습니다. 이번 역시 책의 표지는 안 보여주고 그 두께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라틴어 문법 책은 이 정도의 두께입니다. 라틴어 품사론에서부터 라틴어 문장론까지 아주 두껍습니다. 다시 말해서 웬만큼 생각하지만 라틴어 공부하지 마라 라는 뜻에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용도는 뭐냐? 이게 목침으로 쓰면 참 좋습니다. 비구작이 참 벽에가 혹시 없을 때 벽에 비구작이 참 좋은 용도인데 이 책 안에 첫 장에 무엇이 있냐면 라틴어 이것만 알면 반은 안다 라는 과가 있습니다. Lingua Latina sicutur ipsis linguae ferre dimidia pars conoscitur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라틴어 이것만 알면 반은 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처음부터 라틴어 어려운 라틴어를 쫙 하다 보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밀쳐내버리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합니다. 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쉬운 선택을 하고 싶은 그 유혹에서 나는 또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틴어에는 성이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격이 있습니다. 성?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수?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격? 격은 뭐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모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라틴어에 여러분 라틴어에는 성, 수, 격이 있습니다. 성은 남성, 여성을 말하는 거고 또 때로는 중성이 있습니다. 수는 여러분 혹시 영어나 다른 외국에서 배운 대로 복수, 단수 알고 계시죠? 예, 그 격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방을 싸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성수격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화가 확 올라오면서 내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모른단 말이야? 딱 그렇게 속에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게 또참 신비합니다. 신기합니다. 그 사람이 만일 내 조카였으면 벌써 한대딱 맞았을 텐데 이게 피가 안 섞이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딱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상당히 잔인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평양에서 왔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평양, 노스코리아, 평양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탈북 학생이었습니다. 상당히 미안했습니다. 아, 이 학생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왔지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수학 능력 가운데, 외국어 능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여타의 다른 학생들처럼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아니면 좋은 고등학교 아니면 어떤 외국어 공부를 많이 일반적으로 좀 했던 학생들을 생각하고 성수격은 이런 것이야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학생은 제게 깨우침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부법에 대한 책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공부법은 저의 공부법이 아니라 에라스무스 선생님이 쓴 공부법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분량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단한 이 에라스무스 선생님이 이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의 이유에 대해서 쓰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썼을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쓴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통상적으로 라틴어 문법의 단어의 명사의 성수격을 설명했는데 그 성수격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를 할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언어학습이라는 면에서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 간의 관계라는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실마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더 많은 순간 사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도 나만큼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나만큼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오해했다, 몰이해했다 그런 말들을 쓰곤 합니다. 정말 오해했을까요? 정말 몰이했을까요? 자, 라틴어를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냥 그 언어 좀더 공부해서 영어 좀더 잘할 수 있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좀더 잘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의 좋은 명문대를 갈수 있고 물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 학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가는가라는 내용일 겁니다. 자, 라틴어에는 성과 수, 그다음에 격이 있는데 소년, 뿌에르. 이거 확실히 소년이니까 남성이야. 맞아. 그다음에 뿌엘라, 소녀입니다. 아, 소녀니까 확실히 여성이야. 라틴어로 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로스. 꽃. 꽃은, 아, 여성일 것 같아. 근데 중성입니다. 소년, 소녀. 이렇게 자연적으로 성이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은 문법적으로 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왜? 성에 따라서 형용사의 모양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형용사 편에서 이걸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성이 뭐가 중요해? 수가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외국 문헌을 번역할 때, 뭐 법문을 번역할 때, 이렇게 복수면 무엇뭐들, 뭐 그렇게 번역을 하면 한국에서 그 책을 이제 출판사에 넘기면 편집자들이
선생님, 우리말은 글을 안 써.

그 복수점에서 따다다다 다 뛰어버립니다. 아, 환장합니다. 왜 그러냐? 마티노에서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d alienda bona quorum valor summam minimam definitiam excedit requiritur insper. 이 말은 뭐냐면 규정된 최고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재산을 양도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요구된다는 다음 문장이 따릅니다. Estimatio lei aliende apertis scripto facta. 여기서 pertis라는 말은 감정인들, 감정인이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감정인들. 그 감정인들이 서면으로 작성한 그 평가서가 필요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뭐 감정인이 한 사람만 써서는 안 되고 누구? 두 사람 이상 쓴 그것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뜻이 바뀌나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뜻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도 똑같이 라틴어에는 중요합니다. 언제? 법문을 해석할 때, 조약을 해석할 때. 그리고 오늘날은 별로 그런 개념이 없지만 중세시대 때는 사람에게 무엇을 줘? 특혜, 특권을 줍니다. 프리빌레지움.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데 그 사람에 대한 특혜가 여성에게 줬느냐, 남성에게 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가령 여성에게 준 특혜는 남성에게 해석될 수 없고, 남성에게 준 특혜는 여성에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라틴어의 성과 수,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선생님, 우리말에는 복수점사 덜안 써야 하고 탁탁 없애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 우리가 아직도 서구를 알아가는 것 같은데 서구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것도 많구나라는 것을 한번 또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모른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자, 격을 넘어가기 앞서서 소년, 소녀가 나옵니다. 소년, 소녀. 저는 이 소년, 소녀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약간의 재미를 띱니다. 로마법에서 소녀는 몇 살까지일까요? 네, 14세까지입니다. 로마법의 소녀는 12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소년 14세, 소녀 12세가 되면 무엇을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느냐? 혼인을 할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12살짜리 여자애가 벌써 결혼을 해? 상당히 의아하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하죠? 자, 역사를 볼때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 관념으로 역사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왜 14살, 12살 때 결혼을 했냐면 너무나 많은 사망률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인류였던 재앙, 그 재앙들 앞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 때도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너무 사망률이 높으니까 인구를 계속해서 늘려가려면 어떻게 되냐? 조기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 맥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법을 교회법이 다시 받아들이면서 로마법에 두 살씩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법에서는 16살이 되고 소녀는 14살이 되면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법이 오늘날 많은 민사소송법, 민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래서 18세, 한때는 여성은 16세로, 16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통합되면서 모두 18살로 통합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뿌에르뿌엘라라는 단어를 보면서 또 저는 또 다른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마트리모니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트리모니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입니다. 근데 이 마트리모니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에 합성하냐면 여기에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마트리라는 단어와 모니움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마트리 하니까 생각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를 하면서 아버지는 빠떼르, 어머니는 마떼르. 아, 훌륭합니다. 마떼르. 어머니. 이 마떼르라는 단어의 속격이 뭐냐면 마뜰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모니움이라는 단어는 무누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무누스는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에 기회가 되면 격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왜? 아직도 여러분은 라틴어를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라틴어를 딱 하면 그만하고 방송 돌려야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격은 또 다른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저는 어려운 문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나 다알수 있는 하나의 라틴어 문장을 갖고 옵니다. 아시나요? 카르페 디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카르페 디엠. 여태껏 따라한 것 중에 제일 큰 소리를 따라했습니다.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카르페 디엠이란 뜻입니다. 물론 여기 뒤에 또 따라가는 문장이 땡땡땡땡이 있습니다. 이 카르페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까르포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이 까르포라는 이 동사는 잡다, 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뒤에는 뭐냐면, 뒤에, 항상 모든 공부는 무엇이 필요하다? 네, 상상이 필요합니다. DM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상상이 될까요? DM. 뭐, 대의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라! 하루를 잡아라!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까르페라는 이 까르포 동사의 원뜻은 뭐냐면, 원래 잡다, 쥐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무엇이 나왔냐면 무엇을 수확하다, 올리브나 포도를 수확하다.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 중에 하나가 올리브, 오렌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건데 요즘은 기계가 좀 있어 놨지만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올리브를 수확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노동입니다. 포도를 따고 아니면 올리브를 수확하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진 것을, 물론 힘듦은 있지만 그것을 땄을 때참 뿌듯함이 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을 넘어서 내가 그것을 수확할 때, 그것을 다 거둬들일 때 오는 그 기쁨. 그래서 이 단어에서 어떤 의미가 파생되느냐? 즐겨라. 즐기다라는 의미가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의미가 그냥 하루를 즐겨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캐세라, 캐세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떤 것? 인내와 고통을 안에 담아가면서 나오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제게 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거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나는 공부를 잘해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공부로 뭘, 뭐, 혁혁하게 뭘,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닌데, 왜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공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쉬운 선택을 하지 마라. 만일 당신이 쉬운 선택을 해서 당신의 인생이 얼마만큼이나 좋아질 수 있다면 계속 쉬운 선택을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쉬운 선택을 해서 당신의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쉬운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쉬운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만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은 늘 어려웠기 때문에 내 머리에서 알지만 본능적으로 머리에서 아는 것을 계속 튕겨내 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를 속이지 않는 연습을 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내가 일상 안에서 얼마만큼 나를 속이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수확하고 내가 어떤 과실을 추수하고 그때 나의 기쁨은 내가 얼마나 일상에서 나를 속이지 않았을 때그 열매가 나왔는가에 대한 기쁨일 겁니다. 이것은 그냥 매일매일 쉬운 선택을 해서 얻어졌던 그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누구나 할수 있는 그 쉬운 선택을 거부하고 어렵지만 나를 외면하지 않고 그 받아들였던 그 어려운 선택 가운데서 얻어진 결과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까르페 디엠은 그냥 막 쾌락적으로 막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쉬운 선택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직장 하나

아니면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프리랜서,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비정규직,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어떤 직업군이지만 거기까지 오는데도 나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를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한 줄의 그것을 위해서 나는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걸 제대로 안 읽어줄 때 나는 섭섭하고 또 좌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까르페디엠을 다시 외칠 수 있을까요?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 그냥 외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티는 거라고. 근데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산 사람만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직업이 뭐요? 당신 직업이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고 sum, 오페라리우스, 스튜덴스, 스튜덴스. 라고 썼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나를 어떤 한 직업군으로 불러주지 말고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로 불릴 때 가장 좋다. 그것이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지난한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맞춰지면서 저는 제가 다른 길을 걷겠다,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가 준비했던, 제가 생각했던 몇 권의 사전들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 분량도 엄청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정말 사람들 만나는 일 거의 없이 그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떤 결과물을 내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에고 sum, 오페라리우스, 스투덴스, 공부하는 노동자이고 싶습니다. 단지 그 공부하는 방식과 공부하는 내용을 바꿔가고 싶습니다. 자, 까르페디엠. 하루를 잡고 하루를 즐긴다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시간 속에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첫날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주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데메아비타라는 것을 써오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써갖고 오라고 하면 A4지 길게 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A4지 한 장. 앞면만 쓰면 좋고 또더쓸 이야기가 있다면 뒷면까지 써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숙제를 주면 학생들이 앞면을 빽빽히 써갖고 오고 그리고 뒷면까지 빽빽히 써서 냈습니다. 저는 그 숙제를 그렇게 학생들이 심도 있게 생각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숙제에 대해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숙제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숙제를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한 학생이 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데메아비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현재에 대해서 써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써야 돼요? 과거에 대해서 써야 돼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근데 제가 한번 써보니까 대부분의 시제는 과거 시제였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어느 순간도 오늘을 살지 않고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 저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과거에 너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었지. 과거에 너가 나에게 이런 힘듦을 줬었지. 나는 그 과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 지금을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과거에 너가 어떻게 한 그것, 과거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한 그것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있는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래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카르페 디엠.

하루를 내가 온전하게 향유하고 즐긴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너일까? 나일까? 그러면서 다시 카르페디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카르페디엠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각자의 카르페디엠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어의 적은 몇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가 있고 그 여섯 가지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단수와 복수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로사, 로세, 로세, 로삼, 로사, 로사, 로세, 로사름, 로시스, 로사스, 로시스, 로세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딱 치면 딱 나와야 됩니다. 1도 재미없던 언어가 조금은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하면서 나의 머리를 막 자극하고 나를 막 흥분시키는 그런 느낌을 안 받습니까?

0: 아니 여러분들은 혹시 웬월사입니까? 5월사입니까?
1: 웬월사?
0: 웬월사, 5월사 이 단어조차도 몰라요?
1: 아 왼쪽 얼굴은 알겠는데 사는 뭐지? 사망 아니야? 사망.
2: 아, 왼쪽 얼굴 사망.
0: 왼쪽 얼굴 사수 웬월사. 아~ 오른쪽 얼굴 사수 5월사. 아~, 아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턴제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지금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사실 교수님을 위한 지금 이 발언이기도 해요. 아~ 이게 자리를 바꿀 기회가 지금 아, 온 저는... 겁니다. 어디 쪽이 더 잘 봤냐 이거예요.
3: 전 웬월사입니다.
0: 웬월사요?
3: 아~ 네. 왜요? 제가 이름이 우충환이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좌충환이라고.
0: 좌충환이다. 네.
3: 아. 이게 한참 코로나 시절에 네.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는데 아. 이제 카메라를 여러 각도에서 해봤더니 이쪽이 제일 잘
0: 왼쪽이 낫다. 네.
3: 그래서 아. 좌충환이라고 날 불러라.
0: 아, 다른 분들은요?
1: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앉았으면 좋겠다.
0: 아, 어. 오른쪽에요? 네. 오른쪽에 자신 있다?
1: 아, 그나마 낫다. 자신 있다라는 아. 얘기와는 좀 다르게 그나마 낫다.
0: 오른쪽이 최고다. 아, 왼쪽은 좀 그렇고.
1: 그렇죠.
0: 저도 방송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왼쪽이 잘 나오는지 오른쪽이 잘 나오는지 아. 신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왼쪽이 잘생겨서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냐, 오른쪽이 잘생겨서 좋아하겠냐. 나를 좋아하는 건 그게 아니다. 넌 그냥 웃기기나 해라. 재밌어라. 네, 네. 진행이나 잘해라. 이게 이제 제 몫이니까.
1: 그렇죠.
0: 저는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는데, 야 참 대단들 하시네.
3: 그 자리 배치가 아주 아이디어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아,
0: 그럼 지금 네. 서로 만족하세요, 자리는요?
3: 네,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1: 네, 저도 좋아요.
0: 좋습니다. 우리 취미는 과학에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얼굴 대칭이 잘 맞아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한번 합성을 해봤어요.
1: 합성을 했죠?
0: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성을 해봤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예. 자, 황우석 씨인데요. 황 박사님은 저 오른쪽 왼쪽 원본인데
4: 왼쪽이 난 것 같아요.
0: 왼쪽이 난데? 오른쪽은 너무 저기 뭐야 사람이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2: 아니
0: 오른쪽은요 진짜 다이어트 심하게 한 사람 같아요.
1: 어? 자리를 잘못 앉았는데
0: 왼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웬월사예요. 네. 어?
1: 원본보다 왼쪽이 낫네요.
0: 선생님 왼쪽은 뭐 저거 합성이야 뭐야. 저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왼쪽은 누구세요? 완벽하게 지금 왼쪽 오른쪽이 딱 정확히 일치했는데
2: 아니 이제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비대칭으로 네. 생겼네요.
0: 아, 오른쪽은 진짜로 머리 길은 저기 매트릭스 나오는 싱글 드론이에요.
2: 어, 그러니까요. 어,
0: 원본이 아, 제일 낫네.
2: 그러니까요.
0: 야, 우리 우 교수님. 아, 우 교수님 원본.
3: 어, 전 오른쪽인데요?
0: 오른쪽이네. 우 교수님 오른쪽이
4: 괜찮은데?
0: 오른쪽이 오히려 사람이 나아 보이네, 더. 어. 왼쪽은 어, 좀 무섭네요, 사람이.
4: 아니, 약간, 이거... 약간 남자답지 않아요, 왼쪽이?
0: 성격 파탄자. 오른쪽이 난데요, 우리 교수님도?
3: 네, 아, 네. 신기하네요.
4: 아까 저 정성 원하더니 저렇게 낫네.
0: 저는 원본이 낫네요. 저는 왼쪽으로 가면 와, 저 누구야? 약간 그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네, 원피스에 나오는 누군지 모르는 해군 대장 같은 느낌이 나는데
4: 대칭은 안 좋은 것 같은데.
1: 어, 진짜 이제 보니까 대칭은 네. 아닌 것 같아요.
0: 대칭은 거절합니다.
3: 이게 뇌과학에서 대칭에 대한 또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가면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네. 이 대칭에 엄청나게 더 반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 뇌가 대칭을 되게 특별하게 다루는데 그게 또 아름다운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원래 좀 새로움이나 좀 적당한 복잡감.
0: 그렇죠. 적당한 네, 복잡감.
3: 그다음에 뭐 맥락이나 해석 이런 게 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0: 그렇죠.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주제는 바로 대칭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대칭을 연구하는 대칭 전문가가 있을까? 이런 건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죠?
4: 대칭은 사실 뭐 물리든 천문학이든 화학이든 다 활용하기는 해요.
0: 그렇죠.
4: 근데 저희는 언제나처럼 이걸 일종의 도구로 쓸 뿐이지 그냥 뭐 양쪽이 비슷한 대칭이지 이 정도지 정말 대칭이 뭐고 어떤 원리고 의미가 있나를 보려면 역시 수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0: 아, 수학으로 가는구나. 아, 참 미치겠다. 아니 대칭인데 왜 이게 수학으로 가요? 아,
1: 마음에서 우러나왔는데요 지금.
0: 아, 어쨌건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대칭은 수학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아, 자 수학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완벽한 대칭이십니다. 예.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영진입니다.
0: 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교수님, 대칭이라는 게, 데칼코마니가 아닙니까? 데칼코마니? 예. 이게 뭐 배울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예.
1: 예, 이게 데칼코마니를 이제 좌와 우가 똑같은 경우, 이런 걸 이제, 대표적인 게 데칼코마니입니다만은, 뭔가 변환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0: 아,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대칭이라고 부른다.
1: 네.
0: 아.
1: 그래서 또 이제 수학에서만 대칭이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네. 자연과학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뭐 어떤 특별한 규칙 같은 거를 찾아내는데 대칭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0: 중요한 건 대칭으로 변하지 않는 규칙을 찾는다.
1: 그렇죠.
0: 근데 교수님도 그러면 수학 중에서도 대칭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입니까?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0: 콩으로 우주를 저기 지금 설명하는 분도 그분도 계시고.
1: 예, 저는 위상수학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오신 김상현 교수님도 위상수학을 하셨고요.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주제고 네. 수학자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0: 아, 수학하는 사람이면
2: 네. 사실 교수님께서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야, 분이에요.
0: 거기 그냥 그 이 수학으로 따지면 콜로세움 같은 데 아닙니까?
1: 이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기준으로 말씀을 천재들. 드리면 예,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예. 이제 실력을 겨루는 대회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117개국에서 이제 6위를 했는데.
0: 야, 117개국에서 6위면은 탑10 안에 들었네.
1: 그,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아, 미국,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서 이제 4강 중에 한 나라이고, 아~ 지난 20년 동안 사실은 이제 1등, 2등, 3등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그렇군요.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대한민국 같이 작은 나라가 이제 최상위권에 있다는 거죠.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예.
2: 듣기로는 6명 출전해서 6명 다
0: 6명 다요?
2: 수상을 했다고
0: 그러더라고요. 그거죠.
1: 저희 올해 대표 중에는 42점 만점을 받은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0: 몇 살입니까 그 학생?
1: 17살입니다.
0: 고1이요?
1: 야, 이제 나이는 학년은 고3인데
0: 고3.
1: 예. 09년생입니다.
0: 근데 뭐 교육 시스템도 중요하고 학생들이 또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게 아무래도 나 같은 스승을 만난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나 이 송영진 아. 나 이런 생각을 가끔은 좀 하시지 않습니까?
1: 안 합니다.
0: 주무시기 전에 가끔 하이 기특한 녀석들 아. 역시 나라 이러면서 뭐 얘기해.
1: 아,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 장점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학생들하고 굉장히 그 금방 친해지고 학생들을 굉장히 잘 심리적으로 잘 케어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어쨌건 좋은 선생님이 또 계시고 또 멘토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또 멋진 또 실력을 예, 발휘하는 게 아닌가 국제대회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영재 학습반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수준을 좀 많이 낮춰서 최대한 좀 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칭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데칼코마니는 그러면 대칭은 아닌가요?
1: 대칭이죠.
0: 대칭이죠.
1: 예, 선대칭입니다.
0: 선대칭. 예.
1: 근데 선대칭 말고도 이제 회전대칭이라는 것도 있고 뭐 점대칭. 점대칭도 사실 회전대칭의 일종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삼각형의 예를 들자면요.
0: 네. 아, 가져오셨구나. 규제를. 아, 이거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정삼각형이죠. 이게. 네. 예,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사실은 120도 회전하고 또 240도 회전해도 네. 사실 모양이 똑같거든요.
0: 똑같죠.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회전대

0: 대칭이라고 합니다.
1: 회전해도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애들은 회전 대칭.
0: 180도 회전 이런 건 점대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다각형은 다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 정삼각형은 선대칭도 되지 않나요?
0: 이건 이제 선대칭도 되죠.
1: 아 그렇습니까? 반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접어서 겹쳐지는 것만 우리가 어렸을 때 데카르트만이 그렇죠.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더 넓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예. 이 대칭이라는 것은 뭔가 변환을 했을 때 변치 않는 그런 상황을 이제 대칭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변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변환이라는
0: 것은 이제 돌리든 뒤집어서 겹치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변환을 통해서도 똑같은 물건이 나오면 대칭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준비해놓은 네. 사진이 있는데요.
1: 네.
0: 자, 여기 이제 새가 두 마리 있죠.
1: 네.
0: 그럼 저게 두 마리가 대칭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제 간단한 질문입니다.
1: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방향도 틀리고 분명히 미세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3: 접어서 딱 맞는 것도 아니고.
1: 접어서?
2: 접어서 회전한다고 또 딱 될 것도 같지도
0: 네.
2: 않고.
0: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의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네. 네, 대칭이라고 합니다.
1: 얘도
3: 아, 이것도 네. 대칭이라고. 네.
0: 근데 그래요? 이거는 잘 보시면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그다음 회전 그 이동을 하면 되죠.
3: 네네. 네.
0: 그러니까 딱 겹치죠.
3: 새를...
0: 그래서 이제
3: 움직여서, 예. 움직여서 돌리면
1: 이렇게 맞습니다. 바꾸면
3: 예. 맞기는 하죠.
0: 네, 그렇죠.
1: 그러면 그냥 신기한 게 이동 같은 것도 이것도 그럼 대칭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3: 그럼 어떤 식으로든 변환을 해서 겹치게 되거나 원래 모양으로 맞아 떨어지면은 그거를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우리가 A라는 물체가 있고 네. 또 A 프라임이라는 물체가 있을 때 네. A라는 물체를 어떻게 하든 변환을 해가지고 A 프라임과 겹치게 할 수 있으면 그때 A와 A 프라임은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어떻게든 겹치게만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대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오.
0: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변화하는 중요한 특징이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합성.
0: 합성. 네, 합성.
3: 네, 합성.
0: 그러니까 A라는 변환, B라는 변환, C라는 변환을 합성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잘 모르던 것들도 어쨌거나 그걸 여러 번의 합성을 통해서 같은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 두 가지는 대칭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평면상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동을 하거나 회전하면 겹칠 수 있죠. 그렇지만 의외로 사실 선대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대칭이긴 합니다.
1: 선대칭에
0: 우리가 흔히 선대칭을 떠올리긴 하지만 선대칭은 사실은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서로 겹칠 수가 없죠.
1: 포기해야죠, 걔는.
0: 예,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면상에서 이동으로는 포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또 예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요거는 D고요. 이건 B입니다.
1: D죠? D와 B.
0: D와 B죠.
1: 예.
0: D와 B인데, 이거를 이제 평면상에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이동을 해도.
1: D는 안 되죠.
0: 네, B는 겹칠 수가 없죠.
1: 그럼, 예.
0: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선대칭이라고 하죠. 예. 데카코만이랑 똑같죠. 예. 그래서 이제 선대칭에서는 겹치게 하는 이동은 반드시 이렇게 뒤집어야 되죠.
1: 그러면 되지. 예.
0: 근데 이렇게 뒤집은 행동은 뭐냐면 이건 3차원을 이용한 거죠.
1: 평면에서는
0: 예, 그러니까 평면 이 공간을 없죠. 떠난 겁니다.
1: 네.
0: 이 공간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대칭은 그래서 이제 거울대칭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거울대칭을 한 차원 낮춘 것이죠. 그래서 평면상에서의 거울대칭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3차원 거울대칭도 있고 당연히 4차원 거울대칭도 있고 5차원 거울대칭도 있는데 2차원 거울대칭을 선대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근데 선대칭 혹은 거울대칭의 특징은 뭐냐면 그 공간 내에서는 어떻게 변환을 해도 겹치게 할 수 없다. 겹치게 하려면
1: 무조건 띄워야 된다.
0: 한 차원을 올라가야 된다.
1: 차원을 올라가야 된다.
0: 그런,
1: 그래.
0: 그런 중요한 차이입니다.
1: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이제 저도 아까 좀 헷갈렸던 게 손바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손바닥도 봤을 때 똑같은 모양인데 이게 어쨌건 방향이 다르잖아요, 서로.
0: 그렇죠.
1: 성격이 다른데 이걸 갖다가 3차원으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0: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손바닥도 예. 좌우가 있지만 이렇게 평면상에 놓여져 있다고 간정을 한다면 어떻게도 겹치지 않죠.
1: 겹치지가 않죠.
0: 근데 이걸 이제 한 차원 높여서 우리가 3차원에서 이제 이걸 들여다보면
1: 박수.
0: 가운데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1: 거울,
0: 하고
1: 예.
0: 얘와 얘는 거울 대칭이죠.
1: 아, 네네네.
0: 네, 근데 이 3차원에 있는 서로 거울 대칭인 것은 아무리 움직여도 서로 겹치게 할 수가 없죠. 겹치게 하려면 4차원에서 돌리면.
2: 4차원이 여기서. 4차원이
3: 근데 우리가 말하는 4차원은 공간적인 4차원이 아니라 약간
2: 시간과 공간이
0: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2차원이라는 건 평면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3차원이라는 건 평면과 수직인 입체. 어떤 또 다른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 예. 겁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4차원도 마찬가지인가? 3차원이라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수직인 또 다른 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 또 다른 축이 있다.
2: 야, 상상이 안 돼요.
1: 4차원은 진짜 상상이 안 돼요.
3: 그게 시간이 아닌 거구나, 그냥. 수학에서의 4차원과 물리에서의 4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럼.
0: 좀. 그렇죠. 우리가 4차원을 상상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누구에게나, 그건 수학자들에게나 4차원의 세계를 어떤 공간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2차원의 세계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0: 평면상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평면상에 사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이 평면, 얘는 평면상에서 움직이니까 위라는 개념이 없죠. 좌우로 돌아다니기만 하지. 그러니까 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뒤집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울타리 좀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만 원이 있는데 이 조그만 원을 원 밖으로 끄집어내려도 못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지만 이걸 3차원으로 딱 드러낼 수는 있죠.
4: 그렇죠. 위에서 보면 옮길 수 있어요.
0: 이거 똑같은 예로 이제 농구공 안에 이제 야구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공간에서 볼 때는 닫혀져 있는 공간에 닫혀져 있는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꺼낼 방법이 없지만 네. 4차원 축에서 보면 이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 꺼내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칭 문제도 아까 왼손 오른손 얘기했지만 거울에 있는 사람들을 있을 때 나는 심장이 왼쪽에 있지만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은 심장이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4차원에서 몸을 탁 돌리면 내가 내 심장이 오른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3차원과 4차원 혹은 3차원 위에 있는 또 다른 축 이런 걸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야.
4: 지금 이렇게 2차원에서 이런 글자 같은 거는 3차원으로 올려야 되고
1: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
4: 이게 손같이 3차원으로 돼 있는
1: 여기는 이미 3차원이니까 네,
4: 하나 더 올라가야 된다.
1: 하나 더 올려야 된다. 오케이.
3: 그냥 좋습니다. 옮기거나 회전만으로는 못 겹치니까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뒤집어진다. 약간 그 예전에 김상환 교수님이 공의 양쪽 끝 손가락에 다 닿는 것만 했었잖아요.
1: 맞아요.
3: 상상이 안 가는데 이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다. 위상수학에서 이런 개념을 되게 하시는 분은 쉽게 하는데 저희가
1: 그러니까요
3: 굉장히 힘겹게 이해하는
1: 그래요. 평면에서 겹치게 만들려면 3차원으로 하고 우리 같은 입체들이 겹치게 만들려면 그건 또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4차원이 돼야 된다.
3: 맞습니다.
1: 그 2차원에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3차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
0: 네네.
1: 그럼 이거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2차원 애들한테는 답답한 일인데 3차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차원을 다 이해해버릴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0: 그렇죠.
1: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짓들이 다 4차원에서는 귀엽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들이 또 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데에서는 예. 우리를 다 파악하는데 자기네들 사는 데 도움이 된다.
0: 네네네.
1: 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칭이라는 게 이제 데칼코마니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고급 정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2: 네.
1: 예. 근데 이게 수학을 배우다 보면요. 이게 다 우리가 늘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 어려운 걸 배워가지고
3: 어따서
1: 예 쓸모가 과연 있냐 예예 예. 이렇게 어려운 거를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3: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도형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흥미롭다 뭐 이해할 수 있다 정도지만 화학 분야에서는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실용성도 엄청
1: 실용성 높아요, 예.
3: 제일 극단적인 게 왼손 오른손 얘기를 했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이게 안 겹쳐지는 이런 형태 모양을 우리가 카이랄성이라고 화학에서는
1: 카이랄성.
3: 이 카이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1: 손처럼 모양이 똑같은데 이제 방향까지는 완벽하게 안 겹쳐진다.
3: 그렇죠. 재료도 같고 네. 이 연결돼 있는 구조도 같은데 네. 서로 입체적으로는 그냥 안 겹쳐지는 다른
1: 안
3: 거다.
1: 겹쳐진다.
3: 이게 왜 쓸모가 있느냐? 우리가 쓰는 많은 종류의 의약품들이 카이랄성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1: 의약품들이요? 네.
3: 예를 들어서 뭐 그 해열제로 먹는 이부프로펜이라는
1: 네. 네.
3: 이것도 우리가 이 겹쳐지는 것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몸에 훨씬 더 효과가 좋고 하나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1: 그래요?
3: 그게 덱스라는 구조를 갖는 게 높아서 그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약이 따로 있어요.
1: 있어요.
3: 이게 그 하나의 종류만 만든 거예요. 이걸 하나만 만드는 게 우리들의 화학자들의 노력인 게 예를 들어서 왼손 오른손 장갑이라 치면 장갑 만드는 공장에다가 자 장갑 만 개를 만들어봐라 시키면 당연히 어떤 걸 만들지에 대한 선택성이 없어요. 반반 나오겠죠.
1: 왼쪽이냐 오른쪽.
3: 근데 우리 하나만 필요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비대칭 촉매라 부르는 분야라 노벨 화학상을 항상 받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1: 필요한 대로 와. 네. 필요한 대로. 이게 표적이네.
3: 네, 그걸 표적만 만드는 기술이 이 대칭을 이해를 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여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1: 만약에 이제 그 대칭을 이해를 못하고 하면은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3: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1957년 독일에서 콘테르간이라는 약이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
1: 콘테르간.
3: 이게 화학 물질 이름으로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의약품이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가 왼손 오른손 좀 달라요. 근데

0: 하나는 입덧 완화 효과가 있고 하나는 팔다리 기형을 신생아한테 유발하는
1: 효과가 있어요. 와, 너무 다른 극단인데?
0: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와. 그래서 이걸 썼을 때 야, 입덧 안 나고 좋다라고 복용했던 많은 사람들의 네. 자녀들이 이제 기형이 많이 나서 이거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나 없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1: 기성류도가 똑같은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버리네요. 네.
0: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게도 똑같고 다 그런.
1: 내가 당장 필요한 입덧은 멈출 수 있지만 나중에 출산하는 아이들이 기형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기형아 출산이 돼버리니까. 아, 이 대칭이 중요하네요. 대칭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2: 그러니까요.
1: 대칭 공부가 여러, 지금 화학 쪽도 그렇지만 뭐 수학자분도 계시지만 다 써먹잖아요, 그죠?
3: 예, 천체 물리학에서도 이제 복잡한 우주 공간을 설명할 때 네. 그런 대칭 개념이 중요하게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1: 아, 천체? 네. 천체 물리학에서도 대칭이 중요해요?
4: 왜냐면은 별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할 때도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이 대칭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별 자체를 대칭이라고 가정을 하면 구저구,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한 점에 그 정보만 알면은 예를 들어 별의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밀도를 알게 되면 대칭이기 때문에 중심부로부터 같은 점에 떨어져 있는 모든 영역은 다 밀도, 압력, 온도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칭을 이용을 하면은.
1: 별이 구 대칭이라고 가정하면 계산할 게 좀 줄어드나요?
4: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3차원 문제를 2차원으로 단순하게 풀 수도 있는 거고 계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 몰랐던 사실?
4: 예를 들면 모든 천체가 은하 중심을 돌고 있잖아요. 근데 별들이 도는 속도만 알게 되면은 이 안쪽에 물질이 질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케플러 법칙을 통해서. 그런데 속도를 측정을 하고 안에 들어있는 먼지라든지 별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측정했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이 속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안에 더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알아낸 게 예전에 다뤘던 암흑물질이죠.
1: 대칭이 그러면 암흑물질 연구까지 쓰이는 건가?
4: 그렇죠.
1: 대칭을 이용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다.
4: 그래서 대칭 같은 성격을 우리 물리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칭을 수학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등장을 하게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그걸 우리가 군이라고 불러요. 군. 네. 근데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1: 군체의 군?
4: 군체의 군.
1: 군체의 군?
4: 네, 그 군이에요. 그루.
1: 그루.
0: 화학에서도 많이 쓰고 이제 보통 학생들이 한 전공 3학년쯤 되면은 이 굴론이라 부르거든요. 그룹 시오리라고.
1: 굴론.
0: 이걸 배울 때 처음 애들이 절망에 빠져요, 한번. 내가 이렇게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졌나부터 해가지고 되게 고생하면서 배우는 분야인데.
1: 이 수학하려면 그게 필수예요?
5: 이게 대학 수학에서도 아마 굉장히 나중에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못 배웠어요. 네. 저는 생물학을 했으니까 뭐 미적분학까지는 배웠는데 그 뒤에 굴론은 못 배웠어요.
1: 군은. 그 17살 그 천재의 소년 있죠? 그 친구도 군을 알아요?
3: 아, 알죠.
1: 17살이라는데 나는 몰라.
4: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3: 고등학교 일부 이제 영재학교에서는 그걸 미리 좀 배웁니다.
1: 아, 그게 겁나는 학문입니까?
3: 군이라는 개념이 조금 고급진 개념이긴 합니다. 예. 단순히 이제 수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어려워 이렇게 되는 것인데
1: 고급지다.
3: 알고 보면 쉬운데요. 예. 사실은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고.
1: 아, 그게 기초적이야.
3: 하지만 이제 수학 외에 있는 자연과학을 하는 학원 공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요.
1: 군을 이해하면 이 사람은 수학자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거나 보면 되겠네요.
3: 그죠. 아주 기초 중에 기초죠.
4: 이거 어떻게 이걸 기초 중에 기초라고.
1: 기초를 오늘 좀 못 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간 거야.
5: 군을 배우고 싶습니다.
3: 그래서 이제 군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이제 군이 왜 이해하기 어려운 거냐면 네. 연산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넣는 게 쉽지 않아서 연산. 그런데요. 이제 군을 이제 수학적인 정의로 말씀드리면은 군이란 연산을 가진 집합을 말합니다.
4: 연산을 가진 집합.
1: 연산을 가진 집합이 군이다.
3: 네네. 근데 이제 집합이라는 건 쉽죠.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근데 이거 연산을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A라는 원소가 있고 B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제 덧셈하고 뺏셈 같은 걸 연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와 더하기처럼 A와 B를 뭔가 연산을 했어요. 그걸 스타라고 할까요?
4: 네.
3: A 스타 B를 했을 때 또 다른 원소가 나오면 이걸 그냥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를. 그래서 그 어떤 집합에 연산이 있으면 그걸 그냥 군이라고 합니다.
4: 그러면은 그 A하고 연산 B를 했을 때 나오는 답도 그 집합 안에 있어야 되겠네.
1: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칭에서 왜 필요한 건지. 대칭은 그냥 겹쳐지는 모양을 대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3: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칭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변환이라는 개념이에요. 변환. 변환이라는 개념. 근데 변환이 바로 군 구조를 갖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1: 야, 이게 대칭에서 왜 필요한
3: 이게
1: 건지.
3: 이게 이제 12각형인데요. 예. 12각형.
1: 정이죠?
3: 정12각형. 예, 정12각형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30도를 회전해도 그대로고
1: 그대로,
3: 60도를 계속, 회전해도 그대로고
1: 계속 그대로.
3: 뭐 120도 회전해도 그대로죠. 네. 그랬을 때 요게 이제 한 번 한 행위가 요게 이제 변환입니다. 그죠? 회전 변환.
1: 네네.
3: 그리고 또 한 번 해도 또 회전 변환이고. 네. 근데 그것들을 서로 합성할 수가 있다 그랬죠. 네. 변환이라는 걸 합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30도 돌린 거랑 60도 돌린 거를 합성하면 90도 돌린 게 되고 그건 회전이라는 변환의 합성이 또 다른 결 합성을 낳은 것이죠.
1: 네네.
3: 이게 가장 간단한 구조의 군 구조입니다.
1: 계산이 되죠,
3: 그건. 가장 간단한 구조의 군 구조고요.
1: 네.
3: 변환 하나하나를 어떤 그 안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을 하고 변환을 합성할 수 있으니까 합성 자체를 연산이라고 합니다.
1: 아, 합성을 연산이라고 한다? 예. 합친 거를요?
3: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하면 얘네 군이 되는 거죠.
1: 정12각형 돌리고 30도, 60도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3: 예,
1: 이게
3: 어렵지
1: 군이라면.
3: 예, 예, 맞습니다.
1: 아주 그냥 뭐 그냥 귀엽네요, 군인. 예.
4: 아직 맛을 귀엽, 못 봤어요.
1: 귀엽군. 아, 귀엽군. 예, 요 정도 귀여워요.
3: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가 대칭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대칭을 수학에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대칭은 사실 반드시 도형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대칭적이다 이런 개념을 많이 쓰고요. 예, 방정식의 근들 사이에도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데 어떻게 대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지 왜 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1: 아, 방정식에서 이미 아, 이 방정식은 수학인데 이게 그 막 x 값 구하는 막 그런 막 그 저기 수식 막 그런 거 그잖아 맞잖아요. 예, 근데 방정식에 대칭이 있다. 이 방정식이 저는 사실 이제 뭐 이 친구를 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는데 이 우리 방정식 저처럼 아예 오래 전에 이미 수학을 놓쳤던 분들한테는 일단 이 방정식이 어떤 앤가. 얘를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3: 그 방정식이란 사실 다항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1: 2차 방정식.
3: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이런 것들에 이제 근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 그 해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이제 배우고요. 그리고 그걸 인수분해에서도 근을 구하기진 하지만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하기도 합니다.
1: 네.
3: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x3승 혹은 x4승, x5승이 들어가는 그러한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제 이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데 대칭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1: 네.
3: 여기서 대칭이란 근들이 갖고 있는 대칭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네. 이 방정식의 근이 뭐죠?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3: 예, 그렇죠.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이제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하는데.
1: 예.
3: 근데 루트 2와 마이너스 2는 사실 대칭 구조를 갖고 있죠.
1: 아, 벌써 딱
3: 얼핏
1: 보이네요.
3: 보기에도 딱 대칭이지만
1: 딱
3: 실은
1: 보여요.
3: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게 왜 대칭인가 하면 사실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근을 이제 얘네들을 서로 바꿔도 걔네들의 덧셈이 차이가 없고 곱셈이 차이가 없고 변한 게 없죠.
1: 루트 2 마이너스 2.
3: 그러니까
1: 루트,
3: 얘네들을 루트, 서로 루트, 바꿔도 루트, 변한 게 없죠.
5: 변화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3: 그러니까 이제 그 플러스 파트의 근을 알파라고 하고 마이너스가 붙은 걸 베타라고 한다면
1: 네.
3: 알파 더하기 베타 혹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변치 않습니다. 이걸 바꿔도.
1: 일단 얘네들 뭐 합치면 0이에요. 0이에요. 변화 없죠. 그거 맞죠?
3: 네.
1: 그리고 또요.
4: 곱하면 마이너스 2가
3: 되죠.
4: 항상.
0: 이 변화가 없다는 게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를 해도 0이고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1을 해도 0이니까 이걸 바꿔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이것들의 순서를.
1: 대표적인. 네.
3: 어떤 변한 게 없냐면은 사실은 그 방정식을 이루는 계수들의 관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마스터로 바꿔도 이 시계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죠. 그래서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이나 5차 방정식으로 가면 이 대칭 관계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1: 아,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군에는 연산의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두 개를 연산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네요.
0: 그렇죠.
2: 바뀌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특별히 막 앞뒤가 이렇게 옆으로 바뀌어도 예. 어떻게 보면 크게 엇나가지 않는.
0: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러니까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의 그 2와 2가.
0: 아. 예? 맞아요, 맞습니다.
2: 그렇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 이름은 이효리, 그 앞에 있는 2와 뒤에 있는 2. 아무리 바꿔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맞아요. 이효리잖아요.
0: 그래서
2: 그런 애들을.
0: 예. 근들을 막 바꾸는데도 방정식의 어떤 근본 형태가 안 바뀌면 그러면 그 바꾸는 그런 변환들을 모아놓은 걸 갈로아 군이라고 합니다.
2: 갈로아.
0: 갈로아 군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그게 왜 중요하냐. 예. 이렇게 그 갈로아 군의 어떤 군 구조를 보면 예. 그 군 구조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예. 통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2: 아. 근데 이제 저는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갈로아 씨는 알거든요.
1: 갈로아.
2: 네. 자, 앞에는 이제 갈로아. 예. 갈루아가 뭐예요? 갈루아 방정식, 갈루아. 사람 이름 같은데요?
0: 예, 갈루아는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제 활동했던 그 수학자의 이름인데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고전대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고전대수학이란 이제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 분야를 고전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이렇게 이제 일반 해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근해 공식을 구하는 건데.
2: 근해 공식을 구하는
0: 근데 그것이 이제 갈루아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2: 아.
0: 예, 그래서 갈루아 이후의 대수학을 벌써 200년 됐죠. 그 이후의 대수학을 현대대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로아는 현대대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3: 현대대수학의 문을 연 사람.
0: 네, 맞습니다.
2: 근해 공식은?
0: 네, 근데 어떠한 형태의 2차 식이든 이 공식에다 넣으면 된다 하는 게 근해 공식입니다.
2: 근해 공식을 그러면
1: 2차는 존재, 2차는 우리 딱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2: 어, 뭐였죠?
1: 2A분의 마이너스 B.
2: 왜요?
1: 그렇게 배웠어요.
2: 왠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네, 그래, 우리가 이해하죠.
1: 아,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2: 자, 일단 천문학자는 탈락. 자, 뇌과학자, 예.
3: 아, 근해 공식 구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제였어요.
2: 그러니까, 예.
3: 그래서 A, 그거를 이렇게. 그 X를 중심으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은 하여튼 나옵니다.
2: 하여튼이 뭐예요? 또.
3: 하여튼 나옵니다.
2: 하여튼이 아니라 이게 근해 공식
3: 어떻게 설명해야
2: 되지? 근해 공식이 왜 생겼는지 근해 공식이 무엇인지 이 메커니즘을
4: 2차 방정식을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기본형을 놓는다면 아무래도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절대로 0이 나와서는 안 된다를 기본 조건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0이 아닌 수로 나눠서 우리가 깔끔하게 만들려면 모든 항을 A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는 형태로 한번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X라는 걸 구하고 싶으니까 X가 아닌 것들을 반대로 넘겨버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형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 하나로 배우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 좌변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려면 이곳의 절반값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건 2A분의 B의 제곱이 더해진 형태로 만들어주면 될 것이고요. 그거를 반대쪽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다라는 보편적인 규칙이 있으면 됩니다. 자, 이 형태면은 왼쪽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 형태가 되고 오른쪽은 식만 풀어서 정리해준다면은 당연히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결국 X가 필요하니까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준다 생각하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루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분모는 자연스럽게 2A가 되고 위에는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불필요한 2A분의 B만 반대쪽으로 넘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스퀘어 마이너스 4AC라는 형태로서 근해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5: 우리가 아무거나 숫자를 넣어서 답을 때려 맞출 수도 있고 네. 뭐 인수분해랑 여러 방식을 통해 방정식 구할 수 있는데 그 답을 근해 공식은 어쨌든 여기 넣으면 답은 무조건 나오는 완벽한 풀이다. 모르면 그냥 이거 써라. 거의 이 수준의 모범 답안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근해 공식은 사실은 이제 뭐 아마 대부분

0: 그 중에 이제 뭐 가우스, 뭐 오일러, 또 라그랑주에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5차 방정식의 일반회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수학자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 실패한 거를 17살짜리 갈로아가 성공했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1: 아마 야, 17살이면 우리 국제올림피아드
2: 그거 올림피아드
1: 그 천재 친구
0: 나이네요. 네네네.
1: 환생한 거 아니야?
2: 환생.
1: 아니 근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간 좀 번뜩번뜩 떠지는 게 예전에 이제 방정식을 무조건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풀었는데 갈루아는 근의 공식이 없이 대칭,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대칭만으로 방정식을 풀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닌가요?
0: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게 방정식을 풀게 된게 아니라 풀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1: 그러니까 이 대칭으로 방정식을 풀수 없다.
0: 300년 동안 이제 못 찾았던 것을 이제 그 사실은 찾을 필요가 없었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때 이제 갈로아 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근들을 막 변환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구조를 갈로아 군이라고 하는데 갈로아가 찾은 건 뭐냐면 이 갈로아 군의 구조만 봐도 그 안에 내부 구조만 봐도 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고 지금 근데 질문하신 주제로 어떤 구조에서는 반드시 존재하고 어떤 구조에서는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가 하나 간단한 질문 퀴즈랄까요? 그럼 하나 드리면
1: 좀 빼야죠. 예.
0: 그 갈로아 사실은 이제 갈로아의 그 정리, 갈로아 이론을 사실 우리 공식 명칭으로는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회가 없다. 이건데 이거를 사실 갈로아 정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벨 루피니 정리라고 부릅니다.
1: 아벨.
0: 예, 아벨 루피니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탈리아 수학자 루피니가 처음에 19세기, 18세기 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주장을 해요. 자기가 증명했다고 주장하고 그걸 이제 1824년에 젊은 수학자 아벨이 그것을 완벽하게 다시 증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갈로아는 그들의 증명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간단한 방법으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입니다.
1: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0: 예. 근데 여기서 제가 간단한 퀴즈는 무엇이냐? 자, 갈로아나 아벨이 증명한 것은 5차 방정식의 일반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5차. 근데 그 정리의 내용은 5차 이상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왜
1: 이상과.
0: 5차만 보였는데 그보다 더큰 고차는 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그걸 증명한 것으로 칠까요?
1: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 위로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는 걸 그냥
0: 예,
1: 가정한
0: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보였는데.
3: 네. 오차 이상이 다 같은 군에 속해서 그런가요?
4: 그럼 군의 어떤 특징이 같아서? 네.
0: 제가 이제 간단한 질문이라고 드린 이유는 이게 굉장히 쉽기
1: 네,
0: 때문인데요.
1: 쉬워요?
0: 네. 그 이유는 6차의 경우에는 1차식 곱하기 5차식으로
4: 아, 그러네요.
0: 있다면 5차식의 해법을 모르면 어차피 6차식은 해법을
1: 알
0: 모릅니다.
1: 수가 없다.
0: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오차식이 뭐냐면 x5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게 유명한 오차식이에요.
1: 네.
0: 이 경우는 근의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x 마이너스 1이라는 항을 곱해요. 그럼 금방 6차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건 어차피 모릅니다.
1: 네. 네. 아, 그런 식이구나.
0: 근데 사실은 이보다 조금 더 요거는 이제 사실 갈로아 이론의 아직 표상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쉽게. 사실 갈로아 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일반화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수학 여러 분야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이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갈로아가 현대 대수학을 문을
1: 네,
0: 열었다라는
1: 열었으면
0: 표현보다는
4: 표현보다는
0: 갈로아가 고전 대수학의 문을 닫았다.
1: 옛 것을 닫은 거예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판을 연 겁니까?
0: 네네.
1: 대수학이 붙네요, 앞에. 대수학?
0: 예, 대수학.
1: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업적을 세운 사람한테는 대수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대수학계의 아버지, 갈로아!
4: 현대자가 아니지 않나요?
1: 왜, 대가 왜 들어가요?
0: 대수라는 건 수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1: 대수구나.
0: 네, 대수란 수를 대신한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문자 계산을 하잖아요.
5: 방정식에 보면 A, B, C 쓰듯이.
0: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현대 대수학은 뭘 하냐?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2: 네, 어, 그래요? 예,
0: 왜냐면 문을 닫았으니까. 어. 예. 아까 연산을 가지고 있는 연산. 집합을 군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예, 예. 군 말고도 여러 가지 타입의 이제 연산을 갖고 있는 애들.

0: 있어요. 네. 군, 뭐 환, 뭐 채 이런 애들이 있는데.
1: 환채? 네.
2: 어, 약간 군채인데요.
1: 환채? 와, 군 환채? 네. 예.
0: 그런 개념 혹은 네. 그런 애들을 다룬 걸 통해서 어떤 다른 수학적인 개념을 해결한다든가 네. 문제를 푼다든가 하는 분야를 현대대수학이라고 합니다.
3: 현대대수학. 그 중에 군이 제일 쉽나요?
0: 그렇죠. 아.
1: 갈로아는 그래서 5차 망경식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라는 거는 이제 갈로아가 밝혀낸 거 아닙니까?
0: 네. 그 갈로아는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수학사 쪽으로 볼 때 네. 라마누잔이라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2: 엄청 유명한,
0: 라마누잔 또 20세기 중반에 활동한 이제 폰 노이만 네. 이들과 함께 세계 역대 최고의 천재로 꼽힙니다.
1: 아, 17살인데요.
0: 예. 네, 근데 이제 갈로아는 사실은 20살에 죽었습니다. 예, 20살에 이제 권총
1: 20살에 죽어요?
0: 예,
1: 17살인데 17살에 최고 그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도 못 푼 거를 17살 고3이 풀었는데 완전 미친 천재인데 20살에 예. 죽어요? 왜요? 예,
0: 갈로아는 그 엄청난 천재성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지만 예. 그의 짧은 생이 굉장히 영화와 같은 그런
1: 와, 이거 뭐야?
3: 있어요. 아, 재밌다.
1: 이런 천재가 계속 오래 살아 장수해야지 왜요? 예,
0: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의 최고 명문 대학교가 이제 에콜 폴리테크닉이라고 지금도 그랬는데 거기에 두 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2: 어, 왜 그래요?
0: 면접 볼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 고등사범학교라고 하는 에콜 로말에 입학을 하는데 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아주 굉장히 그 활발하게 그 뭐라 하더나
2: 연구
0: 그
2: 놀았어요?
0: 아니요, 그 운동권 학생으로 활동을 합니다.
3: 아그 당시에도
0: 그런...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당시에 프랑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제 그렇죠. 시기인데요. 이제 왕당파와 공화파가 치열하게 이제 다툼을 하던 시기인데 갈로아의 아버지가 어떤 지방 소도시의 시장이었는데 공화파였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에콜 폴리테크닉에 두 번째 응시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그 아버지 사망 직후여가지고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콜 로말에서도 이제 퇴학을 당합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에콜 로말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네. 그 갈로아 이론을 논문화해가지고 두 번이나 투고를 하는데 네. 두 번 다 이제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알리지는 않아요. 특히나 공교롭게도 이제 두 번째 투고했을 때는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가장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하나는 프리에라고 있죠. 우리 네. 프랜스 프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프리에. 네. 그 프리에가 이제 그걸 접수를 했는데 네. 접수한 지 한 얼마 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사망을 합니다.
2: 프리에가?
0: 예. 그래서 뭐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세상에서 잊혀지는데
1: 그거 못 봐, 그거 우리가 못 봐요? 아,
0: 예,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1: 거기에 뭔가 또 다른 그 학문적인 그러게요. 어떤 그런 자기가 밝혀낸 게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요. 못 봐요.
0: 그래도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권총 결투를 하기 전날
2: 상대방 예? 결투를 하죠.
0: 갑자기 권총 결투로 사망합니다.
1: 권총 결투로 죽었다고요?
0: 예예. 예.
2: 아니 서부의 영화처럼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1: 아니 이거 그거는 하... 저기 왜 미국에서 나는 거고 무슨 권총 결투입니까? 갑자기요? 수학자가?
0: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뭐 명예를 위해서
3: 아, 장갑 맞으면 싸우고 이런
0: 예, 예.
1: 빨래뽑기 이거요?
0: 네네네 중요한 이제 운동권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음모를 해서 애를 죽이기 위해서 그게 권총 결투에 빠뜨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1: 권총 결투를 왜 하지?
0: 근데 이제 그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예. 전날 밤에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 시발리에에게 자기의 이론을 편지로 써서 남깁니다.
1: 자기가 죽을 걸 알고요.
0: 네.

0: 발루아를 이렇게 나타내겠다. 자기 죽기 전날 밤에 쓴 그 것들을 토대로 이제 많은 그 또 수학자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게 갈루아 이론이다.
1: 맞습니다.
0: 야, 근데 고작 17살인데 현대 대수학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오래 살았으면 현대 대수학의 간달프, 현대 대수학의 아인슈타인. 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 권총 대결로 죽었다.
2: 권총 대결로 죽는
0: 거지. 너무 안타깝네요.
1: 한편으로는 이제 그 어떤 말도 있냐면 이제 갈루아가 그 일찍 죽었기 때문에 수학자들에게는 되게 다행이다.
2: 아, 왜요?
1: 만약에 한 20년 더 살았으면 수학이 엄청나게 어려워져가지고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었을 거다.
3: 대수만 했을 거는 보장도 없어.
0: 자, 오늘 외널사 5월 4일

0: 학자로 시작해가지고 갈루아 이론까지 진짜 좀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예, 과학자분들 대칭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떠셨어요?
1: 아, 저는 아직도 첫 번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 대칭이 무조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2: 저는 그냥 아까 제일 신기했던 거는 점대칭이나 선대칭을 할 때 차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 계속 인상 깊어서 앞으로는 약간의 뭐 장갑을 뒤집든 양말을 뒤집을 때 내가 차원을 넘었다라는 전능감을 좀 느낄 수 있을까?
0: 지금 우리 송 교수님이 한국의 수학 영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활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이 학생들을 또 이제 책임지시면서 좀 얻게 되는 보람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3: 아, 보람이 100이고 스트레스는 0입니다.
0: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3: 아, 진짜 그렇습니다.
0: 진짜요? 아, 이거 세상에 보람이 100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 아, 수학 올림피아드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와, 노력한 만큼 이제 보람이 있고요.
0: 학생들 가르치는데 보람이
2: 100%입니다. 100%죠.
0: 폼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수학계가 앞으로도 계속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알아요? 한국에서 제2의, 제3의 갈루아가 나올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학 과학과 대표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마라. 어쩌라는 거예요?
1: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0: 하시죠. 지방 전문가래요.
4: 지방... 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요.
0: 아, 예. 아. 지방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4: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를.
0: 아, 이미. 그럼 살 빼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4: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란 뜻이죠.
0: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4: 저는 결국 부르시죠. 다른 조직, 다른 장기하고 네. 교신할 수 있느냐.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네.
0: 지방은 쓸모없지 않다.
4: 네, 저는 그렇게 무구짓고 싶습니다.
0: 각자 댁에 계실 때 본인의 뱃살을 잡고 가라. 미안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널 미워했네. 같이 가자.
5: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6: 이 정도면 충분하지.
7: 다 했다.
8: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5: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0: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들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뭐를 좀 골라봤냐면요. 이 다친 경험에 대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게 좀 허리를 다친다든가, 뭐 발목을 다쳤다든가, 뭐 손목을 다쳤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자, 이 다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흔한 아주 관용구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은 뭐 어디가 다치다, 뭐 발목을 삐다라든가, 뭐 뼈가 부러지다, 약간 이쪽으로 일단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상이라든가 다친 경험들이 또 다양하게 있겠지만, 자, 여기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다치다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 다쳤어 이럴 때 영어로 hurt라는 형용사를 쓰는데 그 앞에 뭐가 도와줘야겠죠? Get hurt, get hurt, he got hurt. 너 어디 다쳤니? Did you get hurt? Did you get hurt? Did you get hurt?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조차 안 나오면 다치다라는 말 자체가 거의 영어로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Get hurt. Get hurt. 들어볼게요.
1: Get hurt. Get hurt.
0: 가장 흔하게 다치는 이유, 뭡니까? 넘어져서죠. 그냥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에? 물건이나 본인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자, 넘어지다 가장 흔한 건 fall over, fall down. 선생님 왜두 개입니까? 두 개를 씁니다. 원어민들이. 그래서 I fell over, 발라당 넘어진 거고, I fell down, 퍽 넘어진 거고. 둘다 써요. fall over or fall down. 과거 시제가 뭐예요? fell이죠. fell. 과거 시제 fell, 현재 시제 fall, fall. 자, 현재 시제로 fall down, fall over, fall over, fall down. 들어볼게요.
1: Fall over, fall down. Fall over, fall down.
0: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할때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trip이란 말을 써요. 여행이란 단어 있죠? trip. 그게 걸려 넘어졌다의 뜻입니다. So, trip over something. trip over something. 그러면, 뭐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 내딛는 발이 안 나가서 넘어진 거예요. trip over something. trip over something. 뭐에 걸려 넘어졌다가 바로 여기 나오겠죠. trip이 뭐예요? 동사로 걸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걸려 넘어지다? trip over something. 들어볼게요.
1: Trip over something. Trip over something.
0: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묶어서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인가, 뭐, 무엇인가?

0: 무엇인가에 좀 걸려서 내가 넘어졌어. 뭐에 넘어졌어? 뭐 걸려서 넘어졌어. 그럴 때. I tripped over something and fell down. 다시요. I tripped over something and fell down. Tripped over something and fell down. 과거 시제죠? 내가 뭐에 걸려서 퍽 넘어졌지 뭐니? 들어볼게요.
1: I tripped over something and fell down. I tripped over something and fell down.
0: 자, 그러면 뭐 그냥 잘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어디가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다. 멍이 들기도 하죠? 시퍼렇게 멍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발목을 삔다든가 뭐 손목을 삔다든가 주로 이렇게 딱 짚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처는 이제 피가 났을 때, 그죠? 뭔가 그 다음에 멍이 들었을 때. 이 상처를 영어에서 뭐라 하냐면요. 컷이라고 합니다. 컷. 베인 상처를 컷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넘어져서 피가 났으면 컷. 컷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명사입니다. Get a cut. Get a cut. 뭐 get a haircut처럼 뭔가 그럴 때, 머리 자를 때도 쓰는데 I got a cut. I got a cut. 그러면 상처 났다는 얘기입니다. Get a bruise. 요거는 멍들었다 얘기죠. Bruise. 다시요. Bruise. 요두 가지 다 해볼게요. Get a cut. Get a bruise. I got a cut. 그렇죠? 넘어져서 들어볼게요.
1: Get a cut. Get a bruise. Get a cut. Get a bruise.
0: 무릎에 상처 났다 이럴 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삐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뭐 삐다, 우리는 삐다를 쓰는 것 같은데 영어에는 하나가 sprain이라는 동사가 있고요. twis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둘다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발목을 삐었다. 그러면 sprain one's ankle. sprain 먼저 기억할게요. 다시요. sprain. sprain. 삐다. sprain one's ankle 하면 발목을 삐다. 들어볼게요.
1: Sprain one's ankle. Sprain one's ankle.
0: 요 친구가 어떻게 바뀌냐면 twist로 바뀝니다. twist one's wrist. 발목. wrist. 그죠? 내가 넘어졌는데 팔목을 이렇게 짚어서 이게 트위스트가 됐다는 얘기가 삐었다는 얘기예요. Twist one's wrist. Twist one's wrist. 그래서 얘를 여기다 줘도 돼요. Sprain one's wrist, twist one's ankle. 그렇죠? 이 조합은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가능합니다. 들어볼게요.
1: Twist one's wrist. Twist one's wrist.
0: 네.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 하시면서 두 가지 동사를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Sprain, twist. 이렇게. 문장 만들어볼게요. 무릎에 멍이 엄청 크게 들었어. 그죠? 넘어졌는데 와 무릎에 피멍이 들었어 이럴 때 멍의 크기를 키워주는 형용사만 넣으면 돼요. Huge. I got a huge bruise on my knee. 무릎에 이만한 멍이 들었어. I got a huge bruise on my knee. Bruise 앞에 huge. I got a huge bruise on my knee. 강세를 huge 해줄게요. 들어볼게요.
1: I got a huge bruise on my knee. I got a huge bruise on my knee.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좀 많은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입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어요. 골절상을 입었어요. 깁스를 하다. 요 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뼈가 부러진 건 그냥 break one's bone입니다. I broke my bone. I broke my bone. 이런 식으로. 이 뼈가 이제 몸에 어디든 간에 뭐 특정 부위를 얘기해야 돼요. I broke my arm.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뼈가 부러진 건데 팔에 있는 뼈가 부러진 거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뼈 부러졌다 하면 I broke my bone. Broke one's bone. 자, 과거 시제고 현재 시제는 break죠. Break one's bone. 들어보세요.
1: Break one's bone. Break one's bone.
0: 골절상은 fracture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Fracture. 이게 골절상입니다. 금간거. Get a bone fracture. Get a bone fracture. 그러면 뼈이고요. 이건 fracture가 골절상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get a fracture라고 써도 되고 get a bone fracture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골절상을 입다. 이렇게 포멀하게 갈 때, 들어볼게요.
1: Get a bone fracture. Get a bone fracture.
0: 오케이. 그 다음, 깁스는 영어로 깁스라고 하진 않고요. cast라고 그래요. 이거 알아두면 돼요. cast. Get a cast. 내가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라고 할 때, I had to get a cast. I had to get a cast. 다시 한 번, I had to get a cast 하면 됩니다. Get a cast. 들어볼게요.
1: Get a cast. Get a cast.
0: 빙고. 자, 문장에 넣어보면 나 팔이 부러져서 한 달 동안 깁스를 했어. 혹시 팔 부러진 경험 있으신 분들 이 문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I broke my arm. 그죠? 아까 뼈는 broke my bone 해도 되는데 나 팔이 부러졌으면 그 부위를 얘기하면 돼요. I broke my ankle. I broke my arm. I broke my arm. 과거 broke my arm and had to get a cast for a month. 한 달 동안 기간 주고. I broke my arm and had to get a cast for a month.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깁스했다. 이 문장은 그냥 상황까지 다 주면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I broke my arm and had to get a cast for a month. I broke my arm and had to get a cast for a month.
0: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오늘 다친 경험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넘어지다란 말, 멍들다란 말, 마지막 뼈가 부러지다. 자, 넘어지다 두 가지가 있었죠? Fall down도 있었고, fall over도 있었고요. 둘 다 기억하시는데 마지막 복습은 이거 하나만. Fall down, fall down, I fell down, I fell down. 힘을 뒤에 줘야 되죠. 강세를 구동사니까. 들어볼게요.
1: Fall down, fall down.
0: 멍이 영어로 뭡니까? Bruise죠. Bruise. 멍이 들었어. Get a bruise. Get a bruise. 멍의 크기가 크면 get a huge bruise 하면 되겠고요. Big 써도 되고. 들어볼게요.
1: Get a bruise. Get a bruise.
0: 뼈가 부러지다. Break one's bone. I broke my bone. 뼈가 부러졌다. 팔이 부러졌으면 I broke my arm. 여기다 부위를 넣어도 되긴 됩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1: Break one's bone. Break one's bone.
0: 자,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이렇게 봤죠? 이번 주에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각각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잘 정리를 해드렸는데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EBS English 앱 가셔가지고 여러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Like versus similar. Like versus simila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like 그리고 similar입니다. 뭐와 비슷하다, 뭐와 같다라고 할 때 이 두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like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like라고 외래어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영어식으로 발음하실 거면 like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like 해볼게요. Like. 좋아요. 네, like는 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서로 닮은 경우에 like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물의 종류나 뭔가 특성이 같은 경우 이럴 때도 like를 정말 많이 써요. 일단은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s like her mother. Friendship is like wine. Like father, like son. Like, 뭐뭐와 같은. Like.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네, 그녀는 엄마를 좋아한다 아니죠. 여기서는 엄마와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she is like 혹은 she's like. 네, 누구 닮은 거예요? 그녀의 엄마와 닮았어요.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네, 아빠 닮았으면 she's like her father. 아니면 남자면 he's like his fathe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이요. 네, friendship is like wine. 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와인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지 맛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정은 와인과도 같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사물과 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은 와인과도 같다. Friendship is like wine. Friendship is like wine. Do you agree? Do you think friendship is like wine? Okay.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Like father, like son. 아니면 like mother, like daught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래서 아빠와 아들은 똑같다. 정말 비슷하다. 닮았다. 이런 말입니다. Like father, like son. Like father, like son. 주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 그거 봐. 당연하잖아. 아들은 아빠 닮았잖아. Like father, like son. 좋아요. 이거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Like father, like son. Like father, like son. 다음은 similar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se, me, 그 다음에 l 발음. Lur. 네, 끝까지 R 발음을 힘을 주시면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Similar. 오케이? 강세는 앞부분이에요. Similar. Similar. Very good. 오케이. Similar. Similar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similar 단어를 사용하고요. 형태나 성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similar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similar가 단어가 조금 길어서 그러는지 살짝 더 포멀한 느낌은 나긴 해요. 하지만 회화에서 둘다 사용해요. 오케이. 문장들 좀 볼게요. She's similar to her mother. My thoughts are similar to yours. They are very similar. Similar, 비슷한, simila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similar to her mother. 그녀는 엄마와 비슷해. 네, 그리고 like와 좀 다르게 similar 다음에 누구를 비교를 할 때는 to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는 similar to B.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he's similar to her mother. On the other hand, if you use the word like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she's like, 그 다음에 바로 her mother 나오면 됩니다.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thoughts, 내 생각들은 are similar to yours. 내 생각도 너와 비슷해. 그래서 너와 그리고 너의 생각들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my thoughts are similar to yours. My thoughts are similar to your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re very similar. 그것들은 아주 유사해. 그래서 뭔가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품 두 가지 있는데, 오, 그것들은 아주 유사해. 그러면 They're very similar.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y're very similar. They're very similar. 정리해드릴게요. 네, like는 뭐와 같은이라는 의미고요. Like, 그 다음에 similar, 뭐가 비슷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like가 좀 더 정말 더 많이 비슷한 느낌이 사실 좀더 나요. 오케이? 근데 similar도 이거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많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very similar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similar는 A와 B를 이제 비교할 때는 similar to B 이런 식으로. 오케이? 혼동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similar to her mother.
She's similar to her mother. She's similar to her mother. She's similar to her mother. She's similar to her mother. Great job!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check out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의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의 주제는 우리가
1: Talking to strangers에
0: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alking to strangers라고 하면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 That's right.
0: 인사를 하는 것도 Talking to strangers라고 할 수 있겠고 mm-hmm. 아니면 그 인사를 넘어서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1: Perfect.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want to be friendly but cautious around strangers.
0: Mm-hmm. I want to be friendly. 저는 친근감 있게 대하고 싶지만 mm-hmm. but cautious. 조심하고 싶어요. Mm-hmm. Around strangers. Around라는 것은 이렇게 around 뒤에 사람을 쓰게 되면 mm-hmm. 그 사람 주위에서라는 뜻도 가능한데 mm-hmm. 그 사람과의 어떤 교류를
1: yeah.
0: 가리킵니다. 그래서
1: when you're with them, when 네. you're around them.
0: 그렇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게 대하면서도 조심하고 싶어요라는 내용을 준비했고요.
1: That's right.
0: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영국에서 살고 있는 마거리타 씨입니다.
0: 네, 그럼 마거리타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보고 공부 이어갈까요?
1: Sounds great, 마거리타 씨. 나와주세요.
2: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0: 네, 일종의 균형, balanc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 다시 볼까요?
1: So, Margarita said,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0: 네, when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mm-hmm. when you are talking to strangers라는 mm-hmm. 그 전체 문장에서 mm-hmm. you are가 생략되었습니다.
1: Mm-hmm.
0: It's hard, 어렵습니다. To strike a balance. Strike a balance라는 것은 to mm-hmm. have a balance.
1: To have a balance,
0: 같은
1: right?
0: 거예요. 균형을 yeah. 유지하는 거,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1: Right.
0: Between 이것과 이거 사이에 balance between A and B 형태죠. A는 wanting to be friendly, mm-hmm. 친근감 있게 대하고 싶은 마음
1: right.
0: and having to stay cautious,
1: right.
0: 조심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도 또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hard, 어렵다라고 mm-hmm. 이야기하네요.
1: That's true. Mm-hmm. All righ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Carriag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Margarita'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1: I hav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alking to strangers. On one hand, I want to encourage people to spark up a conversation with a person sitting next to them on the train, for example, just to be friendly and spread good vibes. I do that myself quite often, especially during rush hour. In London, rush hour gets very bad and the trains get super packed. People tend to get annoyed at each other a lot, and there's always this tension in the carriages. And that's when I try to have small conversations to relieve that tension. Even saying sorry for stepping on someone's foot can be a great conversation starter. On another hand, I am sometimes cautious of talking to strangers because, let's be real, I don't know who they are, what they might do, and I don't know if I'll be getting myself in trouble by talking to them.
0: This is true, and actually I have started a conversation or two by stepping on someone's foot before.
2: 아, 그래요? 누군가의 발을 밟았을 때 I'm sorry 아니면 죄송합니다라는 거
0: yeah.
2: 말고 conversation까지 했었다고요?
0: Yeah, it's like, oh, by the way, those shoes are actually really nice.
2: Okay, okay. Yeah. I've never had anyone talk to me like that after yeah. they stepped on my foot. 자, 그러면
0: I'll do it for you.
2: Okay.
0: When you get new shoes.
2: 새로운 신발을 사면 메간 선생님이 밟은 후에
0: Hello.
2: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해 볼까요?
0: Let's start.
1: I hav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alking to strangers. On one hand, I want to encourage people to spark up a conversation with a person sitting next to them on the train, for example, just to be friendly and spread good vibes.
0: I hav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alking to strangers.
2: 네, 앞에서 모순되는, 상반되는이라는 이 단어 설명드렸죠?
0: Yes, that's conflicting. Conflicting.
2: Conflicting. Conflicting mm-hmm. 자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conflict라고 mm-hmm. C-O-N 이 부분, con 부분에 강세를 두시면 conflict, 갈등이나 충돌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conflict라고 하면 동사로 이렇게 모순되다, 상반되다, 갈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mm-hmm. conflicting으로 바꾸면 모순되는 건데 Sorry. 뒤에 이런 의견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Conflicting mm-hmm. ideas, conflicting opinions.
0: Those are the main two.
2: Yeah, well, conflicting,
0: like, conflicting ideas, values. Opinions, values.
2: 네, 가치. 이것이 옳다 생각하는 것, 저것이 옳다 생각하는 것이 서로
0: yeah.
2: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거죠.
0: Mm-hmm. Some people even say conflicting thoughts.
2: 네, conflicting thoughts.
0: Yeah.
2: 서로 상반되는 생각들. 아무튼 mm-hmm. 지금 여러 사람이 의견을 다른 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mm-hmm. conflicting opinions about talking to strangers. Mm-hmm. 저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드는 mm-hmm. 거죠. 다음 문장 볼까요?
0: Mm-hmm. She says, on the one hand, I want to encourage people to spark up a conversation.
2: 한편으로는 저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작하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시작하다.
0: Spark up. Spark up.
2: 보통 spark 하면 불꽃을 말해요. 그래서 spark up, 불꽃을 뭔가 일으키면서 시작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0: mm-hmm.
2: 그냥 start a conversation,
0: yeah.
2: strike up a conversation mm-hmm. 비슷한 표현들이 있고요.
0: Mm-hmm.
2: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텐데 한편으로라고 할 때 이 표현이 on one hand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0: mm-hmm.
2: on the one hand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0: Uh-huh. And she says next, she wants to spark up a conversation with the person sitting next to them on the train. For example, just to be friendly and spread good vibes.
2: 네, spread good vibes로 끝나는 이 문장인데요.
0: Mm-hmm.
2: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uh-huh. 처음으로 돌아가면 spark up a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하는데 누구랑? With the person sitting next to them.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라고 mm-hmm. 격려하고 싶대요. 그런데 어디에서 on the train.
0: train
2: 열차라고 번역은 했지만 실제로 영어에서 train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 생각하는 기차뿐만이 아니라
0: no.
2: 네 지하철도 포함입니다.
0: Yeah, for us trains are subways and also trains, you know, above ground on tracks as well.
2: 네.
0: They're all trains.
2: train의 종류 중에 뭐
0: yeah.
2: 고속 열차도 있겠고. 지하철도 있는 거죠.
0: 그래서 They're all trains.
2: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자면 열차에 옆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은 just to be friendly, 그냥 mm-hmm. 다른 목적 없이 친근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and spread good vibes. Good vibe 자체가 분위기를 뜻하는데
0: yeah.
2: 네.
0: And you can kind of think of it as giving positive energy.
2: 맞아요.
0: Right? It's

0: the energy you put off, the 분위기,
1: 그
0: the
1: 열차,
0: 기분.
1: 맞아. 그 기분이나 분위기, 열차 전체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먼저 헤이 인사하고 그러면 vibe 자체가 좋아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0: That's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I do that myself quite often, especially during rush hour. In London, rush hour gets very bad and the trains get super packed.
0: I do that myself quite often, especially during rush hour.
1: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저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할 때 I do that too 해도 되는데 too 대신에 I do that myself.
0: Myself?
1: myself가 원래는 내 스스로,
0: Oh,
1: 내가
0: yeah.
1: 직접이란 뜻을 갖고
0: I'm
1: 있어요.
0: going to do it myself.
1: myself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0: Yeah,
1: 도움받지 않고 내가
0: I'll do
1: 직접 할
0: it
1: 거야. Yeah.
0: myself.
1: 그래서 DIY, do it yourself.
0: Yeah.
1: 스스로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저 도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0: I also do it,
1: 네.
0: right?
1: 저도 quite often 꽤 자주 합니다. Especially during rush hour.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그렇게 많이 한대요.
0: That's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says. In London, rush hour gets very bad and the trains get super packed.
1: super
0: Packed.
1: 네.
0: Packed.
1: packed 자체가 짐을 싸는 거, 어떤 물건을 어떤 다른 장소에 넣는 것을 말하는데 packed니까 꽉 들어찬. In London, 런던에서는 rush hour gets very bad. 출퇴근 시간대가 아주 bad, 나빠진다라는 거는 bad가 나쁘다는 뜻도 있지만 상태가 안 좋다라는 뜻도 있어요.
0: Yeah, for
1: 아니면
0: sure.
1: 정도가 심하다.
0: Yeah, it just means that something is severe. So in this case, we know, oh, it must be a lot of people,
1: 네.
0: right?
1: 그러니까 rush hour gets very bad는 두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차가 진짜 많이 막힌다,
0: Yeah, there's a lot of cars.
1: 아니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에 정말 많다.
0: There's a lot of peop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1: Exactly. And the trains get super packed. 그래서 이제 열차가 정말 꽉 차는 거죠.
0: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People tend to get annoyed at each other a lot, and there's always this tension in the carriages. And that's when I try to have small conversations to relieve that tension. Even saying sorry for stepping on someone's foot can be a great conversation starter.
0: People tend to get annoyed at each other a lot, and there's always this tension in the carriages.
1: 네, 열차의 객차를 가리키는 말은
0: Carriage. Carriage.
1: 원래 carriage 하면은 마차란 뜻이었어요.
0: All right.
1: 예전에.
0: Horse and carriage.
1: 네, 물론 지금도 마차를 가리킬 때 carriage라고 하지만요. 그래서 people tend to get annoyed at each other a lot. 사람들이 서로에게 짜증도 많이 내는 편이고요. 그런 경향이 있고 and there's always this 어떤 긴장감, 텐션이 있다고 합니다.
0: Tension.
1: in the carriages. 열차 안에 항상 긴장감이
0: There's tension,
1: 감돌아요. 네.
0: right?
1: This라고 한 이유는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0: That's right.
1: 이 긴장감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무언가.
0: Yeah, the one she's thinking of right now.
1: 다음 문장.
0: And that's when I try to have small conversations to relieve that tension.
1: And that's when, 그리고 그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I try to have small conversations. 간단한 대화를 나누려고 그때 바로 제가 노력을 합니다. To relieve that tension.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relieve라는 것은 긴장이나 아니면 고통이나 통증 아니면 스트레스 같은 거를 풀어줄 때 완화해 줄때
0: Yes.
1: relieve라고 하거든요.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0: She says, she gives us an example. Even saying sorry for stepping on someone's foot can be a great conversation starter.
1: Don't do that on purpose, though.
0: Oh, I wouldn't.
1: 일부러 하시면 안 돼요.
0: Oh, of
1: 저한테.
0: course.
1: Even
0: I'll make it
1: saying,
0: look like an accident.
1: okay. Even saying, 뭐 이것조차도 란 뜻인데요. Even, 그래서 even saying sorry,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for stepping on someone's foot. Step on something 하면 그 위에 발을 올리는 거니까 밟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발을 밟았을 때 미안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can be a great conversation starter.
0: Starter.
1: Conversation starter, 대화를 시작하게 해주는 어떤 소재,
0: Yeah, it's like
1: 사건.
0: something you use to strike up a conversation.
1: Conversation starter는 아니면 a great conversation starter 아니면 a good conversation
0: Conversation
1: starter,
0: starter.
1: 이거는 물건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걸이가 정말 예쁜 게 있다.
0: Yeah.
1: 그러면 this necklace is always a great conversation
0: Conversation
1: starter.
0: starter.
1: 이걸
0: Because everyone asks about it,
1: 그렇죠. 이걸
0: right? It's
1: 차고
0: so
1: 가면
0: special.
1: 항상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그런 거를 이제 a great conversation
0: Conversation
1: starter라고
0: starter.
1: 부를 수 있어요. 다음 부분 볼까요?

0: 네, 다 알아두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I am sometimes cautious. 가끔씩 주의를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됩니다. Of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왜냐하면
1: Because, let's be real. I don't know who they are, what they might do.
0: 문장 중간에 이렇게 let's be real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let's be real 하고 마침표를 찍고 한 문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1: Yes.
0: Let's be real이라는 것은 직역하면은 진짜가 됩시다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솔직히
1: Yeah, 네. just like, you know, honestly.
0: Honestly.
1: Or, 네. you know, in reality.
0: Let's face the reality.
1: Yeah, 네. face the reality or honestly.
0: 네, 그냥 솔직히 현실을 직시하면 I don't know who they are.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what they might do.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거죠.
1: Mm-hmm.
0: 그리고
1: She finishes off by saying, and I don't know if I'll be getting myself in trouble by talking to them.
0: By talking to them. Mm-hmm. 그들 또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mm-hmm. I don't know if 뭐뭐일지 아닐지를 모르는 거죠. Mm-hmm. I'll be getting myself in trouble.
1: trouble.
0: 나 자신을 문제 속에, 곤경에 처하게 할지 어떨지, 난처한 상황이 생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게도 된다고 합니다.
1: That's true.
0: All right.
1: Grea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 hav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alking to strangers. On one hand, I want to encourage people to spark up a conversation with a person sitting next to them on the train, for example, just to be friendly and spread good vibes. I do that myself quite often, especially during rush hour. In London, rush hour gets very bad, and the trains get super packed. People tend to get annoyed at each other a lot, and there's always this tension in the carriages. And that's when I try to have small conversations to relieve that tension. Even saying sorry for stepping on someone's foot can be a great conversation starter. On another hand, I am sometimes cautious of talking to strangers because, let's be real, I don't know who they are, what they might do, and I don't know if I'll be getting myself in trouble by talking to them.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볼까요? 먼저, tend to get 뭐뭐뭐 하면 뭐뭐하게 되는 편이다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tend to가 뭐뭐하는 편이다 하니까 여기에 get을 넣어서 같이 연습해볼게요. 그리고 even 동사 ing can be 뭐뭐하는 것조차도 이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 패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인 tend to get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편이에요. 주의가 산만해지다, get distracted죠. 그래서 I tend to get distracted easily. I tend to get distracted easily.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tend to get distracted easily. I tend to get distracted easily. Great, let's look at another example.
0: 그 다음으로는 그들은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는 편이에요. They tend to get nervous before an exam. They tend to get nervous before an exam.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ey tend to get nervous before an exam. They tend to get nervous before an exam.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even 동사 ing can be 이건데요. 첫 번째 문장, 공부하는 것조차도 취미가 될 수 있어요. Even studying can be a hobby.

0: 네, 이번에는 낯선 사람에게 친근감 있게 대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Don't teach your child to avoid strangers. Teach them to be friendly and open-minded, but still skeptical and cautious. I choose to offer a friendly hello to everyone I meet, being cautious of lending my real self out to strangers, but also being open to the possibility of friendship and comforting the lonely.
0: 다시 한번 볼까요?
1: Stephen says,
0: Don't teach your child to avoid strangers. Mm-hmm. 아이에게, 자녀에게 낯선 사람을 피하도록 가르치지 마세요. Teach them to be friendly and open-minded. Mm-hmm. 친근감 있게 대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둔 상태를 가르치세요. But still skeptical and cautious. 그러니까 친근감을 가지고 마음을 연 상태가 돼 skeptical, 회의적이고 조심하는 법을 가르치세요라는 말이었고요.
1: And Sarah says,
0: I choose to offer. Choose라는 것은 이러기를 선택한다라는
1: yes.
0: 말이죠. 그래서 I choose to offer a friendly hello to everyone I meet. 저는 만나는 모두에게 친근감 느껴지는 hello를
1: hello.
0: 네, hello라고 말을 하는데 being cautious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조심한다고 해요. Being cautious of lending my real self out to strangers. 이 부분 lend는 원래 빌려주는 거지만
1: yeah.
0: lending myself 아니면 lending my real self out to strangers는 진짜 내 모습을
1: mm-hmm.
0: 보여주는 거, 마음을 터놓고 보여주는
1: yes.
0: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하는 건 조심하면서 but also being open to the possibility of friendship.
1: Mm.
0: 친구, 우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도 열려
1: yeah.
0: 있고 and comforting the lonely.
1: Mm-hmm.
0: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도
1: mm-hmm.
0: 하려고 동시에 노력한다고 해요. 조심하면서도 이렇게도 하려고. Very
1: That's
0: good
1: true.
0: approach, right?
1: Very, yeah, amazing. Perfect.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Don't be a stranger.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everyone,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It's time to finish our wonderful story, Little Bear. 네, 지난번에 너무 슬펐죠. 네, 이제 할머니가 이 아기같이 자기 자식같이 키운 곰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it's not safe, it's dangerous,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쵸, 친구들? 근데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사라졌을까요? I don't know. We'll have to see. All right. So,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Our first word is to belong. To belong. 속하다. Okay? Our second word is very important. Wild. 야생의. Okay? And the third word is to thaw. To thaw, 녹다. So freeze, 얼고, and then it thaws, 녹다.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Let's begin. So, how will this story end? 자, 어떻게 이 이야기가 끝날까요? 참 궁금한데, let's begin reading. The old woman stood looking out into the whiteness. The children of the village came and stood by her. They would miss their friend too, but they understood that it was too dangerous for him to stay. They understood that a bear belongs in the wild. Without a word, they slipped their hands into hers, and together they watched the falling snow cover his tracks for the last time. 네, 아직도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들도, 마을 아이들도 더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거죠. They understood that it was too dangerous for him to stay.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 곰이 여기에 계속 있으면은 위험하다. 이거를 알았고, 그리고 또, they understood that a bear belongs in the wild. 자, 여기 우리 핵심 그 two words, 네, 단어가 있는데요. First one, to belong, 속하다. 그리고 second word, wild, 야생의. 곰은 당연히 야생에 있어야 하죠.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끝날까요? Let's continue reading. When darkness fell, the old woman's neighbors came and led her home. Once more, she was alone. Okay, 친구들. 네, 참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다시 갔어요. 집으로 같이.

봤는데 이제 이렇게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죠. 너무 슬프고. 자, 이제 여기서 끝날까요? Let's continue reading. A long time passed. The sea thawed and froze again. One midwinter's day, the old woman walked far out onto the ice. She stood there for a long time. The wind whistled and blew snow around her face. It carried her scent across the wild like a silent shout. 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자, the sea thawed and froze again. 자, thaw, this is our third word for today. 자, thaw는 녹다. 그리고 freeze again, 또 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봄이 가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네. So it froze and then it thawed. It froze and thawed. 네. 그래서 자, 한번 이제 겨울에 이 할머니가 아마도 너무 외로워서 나갔을 것 같아요. The wind whistled and blew snow around her face. 자, whistle는 휘파람이죠. 그래서 친구들, 이 바람이 부를 때 휘,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and 이제 눈이 왔어요. 눈이 막 오고 있어요. Around her face. 자, 이 마지막 문장 너무 멋있어요. It carried her scent across the wild like a silent shout. 네, 너무 문학적인 이런 문장인데요. It carried her scent. Scent는 향기예요. 그래서 it carried 이 바람이 이 할머니의 향기를 확 갖고 갔어요. 이 silent는 원래 조용한, 고요한 네, 이런 뜻인데 shout는 외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개 굉장히 문학적인 거예요. 네, 헷갈리지 말고요. 이게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그만큼 조용하게 아무 말도 없었지만 외치는 거예요. 네, 이 향기가 외치는 거예요. 뭐를 외칠까요? 이 할머니가 이곰 이름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죠? 네, 그런 어떤 문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걸 외치는 거예요. 어딨어? 네. Alright,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 읽어볼까요? And from out of the whiteness, a sleek, strong bear came to meet her. By setting him free, she saved his life, and he in turn saved hers. Now, once a year in midwinter, the old woman walks out onto the ice. She stands, she waits. And always he comes to her, her little bear. Oh, wow. 자, 우리 little bear이 등장을 했네요. 자, 이제 그렇게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곰이 이 할머니의 향을, 네. 맡았겠죠. 그래서 왔습니다. 자, 여기 문장을 보면은 by setting him free, she saved his life, and he in turn saved hers. 네, 친구들 예전에 할머니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이 곰을 자연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이 곰을 생명을 구해줬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He in turn saved hers. 자, 반대로 이 곰이 이 할머니를 구해준 거예요. 친구들, 어떻게 구해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할머니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펐어요. 그쵸? 근데 이 곰이 돌아옴으로써 네, 이 할머니를 구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자, once a year in midwinter, 자, 한 겨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할머니가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은 이 곰이 항상 와요. She stands. 자, 서 있고 she waits 기다리고 그러면은 he always comes to her, her little bear. 자, 1년에 한 번씩 이 곰이 할머니를 보러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친구들. 네, I hope you like the story too about the little bear, a folk tale from Greenland.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with a new book. Take care. Bye.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여호.
0: 아 오늘 영어 제대로 하면은 진짜 주말 편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1: 어 그래요?
0: 네. 어차피 편하게 보내시려고 어차피 했군요. 편해요.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보겠습니다.
1: 네.
0: 제목은 걷는 여행은 너무 고문이야라고 해서 아들과 여행을 간 situation 되겠는데요.
1: 맞아요. 원래 여행을 가면 사실 어느 정도 걷는 건
0: 그건 맞아요.
1: 감수해야죠.
0: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한국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 가면은 이게 고생이거든요. 사실.
1: 저는 진짜로 여행 가서 2만 보 이상씩 꼭 걷거든요.
0: 아.
1: 그래서 양말 맨날 구멍 나요. 진짜 너무 열심히 걸어가지고.
0: 그래도 적어도 에이. 해외에 가서 먹은 거 다 칼로리는
1: 소화하니까,
0: 되겠네요.
1: 에이, 아, 그건 장점. 살은 많이 안 쪄요.
0: 아, that's good, 에이. that's good.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인정을
1: 아하.
0: 좀 하는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야, 이 정도는 걸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못 하셨으면.
0: 아, 그러면은 다 같이 못 가요, 이제.
1: 맞아요. 이게
0: 예.
1: 여행 메이트의 그런 컨디션을 알아주는 것도 또
0: 그럼요.
1: 중요하죠.
0: 이거는 가족끼리도
1: 네.
0: 용납이 안
1: 예외
0: 됩니다.
1: 없습니다.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모든 나라에서 통하는 건또 아니잖아요.
1: 지하철 없는 곳도 얼마나
0: 없는 것도
1: 많은데,
0: 있어요. 그래도
1: 그죠?
0: 일단은 오늘 이거 영어로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한번 또 영어로 착착착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Okay.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3: 아이고, 아이고.
2: Dark
3: 다크서클?
2: circles under my eyes, Mom.
3: 오래 걸어서 그런 건가?
2: 아.
3: 맞아, 맞아.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2: 어?
3: 예. 다크서클 유 아이 레그 씩.
2: You're like sick.
3: Yeah,
2: Oh, hurting.
3: hurting.
2: Oh.
3: Yeah, we walk so long time.
2: Yeah.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3: Take a
2: we please
3: taxi?
2: take a taxi tomorrow?
3: Tomorrow?
2: Please.
3: 그럼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2: Huh?
3: 지하철.
2: What? Yeah.
3: Taxi. We have no money.
2: Oh.
3: So let's take the subway
2: The
3: tomorrow.
2: subway.
3: Subway.
2: Look.
3: Subway so fast. It's okay.
2: All right.
3: 그래, 오늘 일단 걸어서 들어가자. 다리야.

0: 아이고,
1: 아이고.
0: 돈은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1: 그죠.
0: 제가 돌아다니는
1: 발바닥이
0: 기분이었는데.
1: 불나요,
0: 아,
1: 진짜.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실제로 우리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여행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표현들을 오늘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같이
1: 네.
0: 한번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3: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3: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중간이 뻥 뚫려 있어요.
1: 그러게요.
0: 엄마, 저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요. 매우
1: 네.
0: 피곤한 느낌.
1: Mom, I have under my eyes. 내눈 아래에 다크서클을 갖고 있어.
0: 다크서클이 진짜
1: 네.
0: 영어로
1: 다크서클은
0: 다크서클이지.
1: 너무 콩글리시 느낌 나지
0: 아,
1: 않아요?
0: 그래, 냄새가 나나요?
1: 너무 콩글리시예요.
0: 오케이.
1: 그래서 어쨌든 눈 밑에 그늘이잖아요. 그늘. 그늘이니까 저는 shadow.
0: 오, 섀도우
1: 네.
0: 맞네요. 오케이.
1: shadow. 그림자. 예, 네, 그림자. 나는 그림자가 있어요, 눈 밑에. 아우, 이거 너무, 아우, 확 와닿죠?
0: 본인이
1: 오.
0: 콩글리시라고 정해놓고, 또 그리고
1: 에.
0: 본인이 정통 잉글리시를 써보는 그런
1: 그렇죠.
0: 느낌.
1: 이거는 진짜 너무 다크서클. 눈 밑에 그림자면 뭐겠어요? 당연히 다크서클이죠.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답은 뭘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반전이
1: 왜
0: 없었어요.
1: 그러신 거예요, 진짜?
0: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근데 이거 콩글리시라고 한건 본인이기 때문에.
1: 아니, 콩글리시 아니에요?
0: 아닙니다. 진짜
1: 아니에요?
0: 실제로 dark
1: 너무
0: circles 하고요. 근데
1: 신기하네요.
0: shadow라고 해도 이해는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1: 그죠?
0: Yeah.
1: 괜찮죠?
0: Okay. 자, dark circles. However,
1: 네.
0: 발음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dark circle이라고 하는 거 양쪽에 있으니까 보통 어떠세요? 왼쪽에만 생기세요?
1: 아, 그럴
0: 오른쪽에만?
1: 수가 없더라고요.
0: 무조건 양쪽이죠.
1: 똑같이 균형감 있게 그늘이지던데요?
0: 밸런스가 맞죠. 예,
1: 예.
0: 그래서 복수로 보통 쓰게 되고요. 발음할 때 dark도 그렇지만 이
1: 네.
0: circle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r도 있고 l도 섞여 있죠.
1: 예.
0: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으로 금방 뻗어야 됩니다.
1: 아하.
0: 굳이 이제 만들어 본다면
1: Yes.
0: r 발음할 때 sir 혀의 코어가 뒤쪽으로 당겨져요. sir 했다가 go 할
1: Go.
0: 때는 혀가 윗니와 입천장 사이를 눌러야 돼요. sir go
1: 아.
0: 추천드리는 건 약간 껄에 가깝게 발음이 된다라는
1: Go.
0: 걸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1: 오.
0: 된소리가 많이 날 겁니다. 한번
1: 예?
0: try 같이 한번 해볼게요. Circle, circle.
1: Circle. Circle.
0: 네. 저는 이제 들으면 알잖아요. 혀의
1: 예.
0: 움직임도 저 진짜 느껴지는데,
1: 네.
0: 슬기 씨 굉장히 잘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1: 오.
0: 이게 R하고 L이 되더라도 R에서 L로 이렇게 딱 변화시키는 거가 쉽지가
1: 진짜
0: 않거든요.
1: RL이 한 단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0: 쉽지
1: 정말
0: 않아요. 근데 이것도
1: 어려워요.
0: 결국에는 프랙티스로 극복이 됩니다. 당연한
1: Yes.
0: 거예요. So, circle
1: Circle.
0: 연습하시고요.
1: Yeah.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말고 그냥 대놓고 아, 나 완전 지쳤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So, 지친이라는 형용사 혹시 아는 거 있을까요? 뭐 스펠링 쓰기 전에 아무거나.
1: Bored.
0: Bored?
1: I'm so bored.
0: 그거는 좀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1: 그래요?
0: 네, 그거는 지친 게
1: 지루한데 너무 I'm so
0: 아니에요.
1: bored.
0: 그거는
1: 지친 느낌 안 나요?
0: 아주 지루한 걸뿐입니다.
1: 아주 지루한
0: 자,
1: 거예요?
0: 지친 거
1: 예.
0: 2로 시작하는
1: 아우, 그만.
0: 오케이.
1: 알아요.
0: 아, 오케이. 그만.
1: exhausted.
0: 오.
1: t까지.
0: 오케이. 자, EXHASTED.
1: yes.
0: 여러분 한번 답이 있다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알게 됐네요.
0: Exhausted, right?
1: 예.
0: 오케이. 자, 정답.
1: 틀렸나요?
0: 알게 되진 않았고요.
1: 아, 육아.
0: 98%.
1: 아,
0: 예. 유가
1: exhaust.
0: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1: 네.
0: AU나 AW 스펠링은 대부분 어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1: 네.
0: 아우가 아니라.
1: 예.
0: So exhausted, exhausted.
1: exhaust.
0: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0: 자, 근데 보통 다크서클이 한 여기 정도에 생기나요? 여기 정도에
1: 아,
0: 생기나요?
1: no.
0: 어디
1: 바로
0: 생겨요?
1: 눈 아래죠.
0: 눈 아래에 생겨요.
1: 네.
0: 아래라고 할때 지금 뭘 썼나요?
1: Under my eyes.
0: Under, right? So under 명사를 쓰게 되면 명사 아래, 명사 밑에가
1: 그쵸.
0: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침대 밑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1: Under the bed.
0: Under the bed.

0: bad, right? How about this? 그 다리 밑에 그러면은
1: 다리
0: 어,
1: 밑에
0: 그 다리 밑에
1: under the bridge.
0: under the bridge.
1: Yeah.
0: 자, how about this? 놓다가 뭐예요? 물건 놓는 거.
1: Put.
0: put. 저요. 그 상자 놔뒀어요. 그 침대 밑에 놔뒀어요.
1: I put
0: The
1: the box under the bed.
0: 그죠?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Yes.
0: How about this? 어?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어?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저게 뭐예요?
1: What's that?
0: What's that?
1: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그렇죠. 어,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Yeah.
0: 이런 식으로 뭐 아래 뭐 특별한 뭐 조형물이 있다든가 I don't know.
1: 오,
0: Something like
1: 분수가
0: that.
1: 나오는 데가
0: Oh,
1: 있어요.
0: maybe.
1: 예.
0: Okay. 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I put the box under the bed.
0: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What's that under the
0: There
1: bridge?
0: you go. 본문 읽어볼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0: 자,
1: eyes.
0: 이랬을 때 엄마 약간 인정.
1: 그쵸.
0: 인정.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한
1: 아,
0: 7시간이면 막 이러면서
1: 그쵸. Yeah, we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이런
0: 아하.
1: 얘기네요. 왠지 여기에서 끊어도 될것
0: 오케이.
1: 같아요. 느낌에. We 그러면은 너무 오래는 빼고 we 걸어 다녔다.
0: Yeah.
1: We 걸어 다녔다. 걸어 다닌 거니까 walk인데요. 근데 과거니까 we walked.
0: 오.
1: 예, 우리는 걸었어.
0: 아하.
1: 걸었어.
0: 이게 시제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요, 진짜 영어 실력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이거를 현재형으로 써버린다? 그거는 좀 아니죠.
1: 진짜 말았다.
0: 우리는 너무 오래 걷는다. 평소에 원래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1: 그죠.
0: 아닙니다. 그죠? So
1: 예.
0: we walked. I like that. So we walked for too long. 근데 이거 맞아요.
1: 네.
0: 맞는데 몰랐어요, 제가.
1: 아, around?
0: around를
1: 예.
0: 추가했어요. 자, 이 walk를 써도 틀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 걸은 거니까요.
1: 네.
0: 근데 around를 쓰면 원래 around가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around.
1: 줄이?
0: 맞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걷다가 아니라 걸어 다니다란 느낌이 되는 거예요. Make sense?
1: walk
0: Yeah,
1: around.
0: walk around.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걸어 다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1: 예.
0: 그런데 이거 around 잘 활용하면요, 동사 위에 뒤에다가 넣으면 다른 걸로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 네.
0: 어디 놀러 왔는데 얌전히 안 입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1: 오,
0: 이러면서
1: 뛰는
0: 어떻게
1: 건 제가
0: 하겠어요?
1: 알죠. run이잖아요.
0: 그렇죠.
1: run
0: Run
1: around.
0: around.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콘서트장이 왔어요.
1: 네.
0: 슬기 씨도 콘서트장인데 굉장히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1: 오,
0: 있는데
1: 스탠딩 해야죠.
0: 그럴 때 서가지고 뭐래?
1: 점프.
0: 어, 그렇죠. 그러면서
1: 점프.
0: 여기도 뛰었다. 저기도 뛰었다가.
1: 예, 그러면은 jump around인가 보네요.
0: 아하.
1: 오.
0: 맞는지 볼게요. 맞습니다.
1: 우후.
0: So, 뭐 아이들 막 카페에서 아, 조용히 해 얘들아 그러면서 stop running around.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뭐 콘서트 베뉴에서 they're jumping around. 이런
1: 예.
0: 식으로 막 깡충 깡충 깡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So, 아, around가 여기저기란 느낌을 주는구나.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We walked around for how long?
1: For too long.
0: 네, for too long.
1: 네.
0: 이게 너무
1: 오래.
0: 오래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duration 이거 어기뭐 뭔가가 이렇게
1: 무동안.
0: 어뭐 동안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알아야 둬야 됩니다. for 얼마 동안이라고 쓰게 돼요.
1: 네.
0: 그런데 이 사실은 for를 생략하고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1: 오.
0: 어떤 경우에는 for를 넣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얼마 동안 뭐뭐간이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너무 오래 잤다. 이것도
1: 아하.
0: 오랫동안 잤다.
1: 그쵸.
0: 과거로.
1: She slept for too
0: Ooh,
1: long.
0: she slept for too long.
1: Yes.
0: 자, 운동하는 거 gym에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1: 짐에서?
0: 아, 무슨 out?
1: Workout.
0: Workout.
1: Yeah.
0: 그러면은 우리 아, 너무 오래 운동했어. 우리 지금 5시간째야. 막 이러면서.
1: Wow. We worked out for too
0: 그렇죠.
1: long.
0: We worked out for too long. Yeah?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1: She slept for too long.
0: We worked out for too long.
1: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0: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1: All 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제발 택시 타면 안 돼요?
2: 오.
1: 지금 애가 너무 힘들어요.
2: 지금 뭐 올 때까지 왔네요.
1: 네, 맞아요. 에이. 양말 다 헐고 뭐
2: 그쵸.
1: 다리 땅땅 붓고 지금.
2: Can we please take a taxi? 어, 여기서 끝나도 뭔가 말은 되는데요? 우리 제발 택시 탈 수 있어요? 내일? 내일이 오면 되니까 tomorrow.
1: 와, 이 스펠링 이제 자신감 붙었네요.
2: Beautiful이죠?
1: 네, beautiful입니다. 왜냐면 전에는 그 M과 R 사이에서 굉장히
2: 고민했어요.
1: 고민을 했거든요.
2: 네, 갈등 많았습니다.
1: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맞습니다. There you go. M은 하나고요. R이 두 개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가끔은 R을 두 개 썼다가 막 M, 그죠? 아, M을 두 개 썼다가 막 R 하나 썼다가
2: 예.
1: 양쪽에 두 개씩 썼다가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2: 맞습니다.
1: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2: 지난 과거들이 떠오르네요.
1: yes.
2: 예.
1: 자, 그리고요. 우리가 택시를 탄다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내일 택시 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슬기 씨도요. 내일 그 택시 기계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2: 어, 이용하는 느낌인데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택시 타면 안 돼요. 우리말에서는 택시를 탄다고 하면
2: 예.
1: 택시를 택시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어, 나 지금 택시 타고 있는데 이러고 몸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되죠.
2: 그죠.
1: 하지만 영어는 달라요. 그 두 개가.
2: 오.
1: 택시를 이용한다는 개념에서는 take, 취하다를 씁니다.
2: 예.
1: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택시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교통수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2: 음흠.
1: 뭐 예를 들어 take a bus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So take a taxi는 택시를 타다인데 여기서 타다는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타는 게 아니라 이용하답니다.
2: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개념이 take a taxi와 get in 이거부터 자세히 나가야 되긴 하는데 오늘 그냥 take로 가버릴게요. 자, take a taxi가 택시를 이용하다라고 했었죠?
2: 네.
1: 그럼 이거 뭐예요? Did you take a taxi?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id you take a taxi?
2: Did you take a taxi?
1: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2: 어, 너 택시 탔니?
1: 아하.
2: 네.
1: 이거는 택시 택시 안에 너 지금 들어갔어? 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 택시 오늘 탔어? 뭐 이용했어? 네요.
2: 택시 지금 타 있니? 아니에요? 너, 어,
1: 이용했니?
2: 이용했니요?
1: 테이크.
2: 아.
1: 저희
2: 어, 아 테이크니까.
1: 아까 방금 여태껏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이크 택시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답니다.
2: 네.
1: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엄마나 아빠 신용카드 뭐가 뜬 거예요. 어? 왜 이렇게 뭔가 돈이 많이 나갔어? 했는데
2: 그치.
1: 너 택시 탔니?
2: 아~
1: 이럴 때는 테이크 쓰는 거예요. 오케이?
2: 와~
1: 택시 안에 기계에 들어간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2: 네네네.
1: 이용했니? 자, Harry took a taxi to get here. 이거 해석하면 뭘까요?
2: 어, 해리는 택시를 탔어. 여기 오기 위해.
1: 그렇죠. 네. 해리는 택시를 이용했다. 여기 오기 위해. 이것도 택시 안에 들어갔다라는 동작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용했다라는
2: 아,
1: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2: 네.
1: Alright. So 이런 식으로 take a taxi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2: 네.
1: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여태껏 했었던 게 이 두 개 구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택시일 필요, 꼭 택시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할 땐 앞으로 이거 쓰시고요.
2: 네.
1: Alright. 어떤 그 실제로 택시에 내가 몸을 숙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작 강조하는 택시를 탄다는 get in 쓰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Do you understand?
2: Yes.
1: Alright,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There you go. 내일은 이거 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2: 네.
1: Okay.
2: Oh.
1: 그냥. 네.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2: 그쵸.
1: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비싸거든요.
2: 주머니 사정 생각해야죠.
1: 아니요. 이게 진짜 미국은 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비싸서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2: 예.
1: 왜 이렇게 싸 이래요.
2: 오.
1: 정말로. 그만큼 막 뉴욕시리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가격 엄청납니다.
2: 그래요.
1: 네.
2: 맞아.
1: 근데 그래서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를 하죠.
2: 그럼요. 합리적입니다. Let's just by subway. Let's just 돌아다니자. 돌아다니자. 그냥 돌아다니자. 지하철로. 그럼 여기 살짝 끊어볼까요? 지하철로 돌아다니, 아까 나왔잖아요. Let's just walk around. Walk around by subway. 되겠네요.
1: 오케이. 아까 돌아다니는 거 대충 나왔기
2: 그쵸, 그쵸,
1: 때문에.
2: 그쵸.
1: 자, 근데 그게 이게 아까 걸어 다니자라는 느낌 아니었나요? 그쵸?
2: 그죠.
1: Walk
2: 걸어
1: around?
2: 다니자. 아, 지하철이니까
1: 네.
2: 다르겠네요.
1: 지하철이 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2: 지하철은
1: 일단은
2: 어떻게 해야
1: walk
2: 돼요?
1: around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2: 타고 다니자인가?
1: 아, 타고 다니자. 야, 돌아다니자.
2: 돌아다니자는 뭐예요?
1: Let me just show you.
2: 예.
1: 무엇이냐?
2: 돌아다니자? 아.
1: Get around. 자,
2: get은 그냥 여기저기 갖다
1: 네.
2: 붙이는군요.
1: get이 뭐를 많이 나타낸다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2: get은요? get은 뭐 어디 도달하는 거? 뭐,
1: 맞아.
2: 도착할 때도 쓰고.
1: 움직임이에요.
2: 아,
1: Hey,
2: 움직이.
1: get out of here.
2: 아,
1: 이거 들어봤어요?
2: 맞네! 아.
1: 그래서 나가.
2: 그쵸.
1: Hey, get in.
2: 네.
1: 아까 전에 또 get in a taxi, right? 움직임을
2: 네.
1: 나타내는 게 get입니다. 그래서 get 하고 다니자. around 해서 이게 돌아다니다. 어떻게 보면 walk around, run around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And
2: 그렇군요.
1: again, 이게 더잘 어울리는 이유는 walk around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by subway이기
2: Subway.
1: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랑 겹치면 안
2: 안
1: 되겠죠?
2: 되네요. 예.
1: Okay. So let's just get around를 썼고요. Okay. 자, 방금 말한 거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 살짝 했는데요.
2: 네.
1: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아마 교재에는 없는 부분이라면 그걸 채워넣어 주세요.
2: 그쵸. Get out이고
1: 나가다.
2: 돌아가는 거는 get back이 되겠네요.
1: 오,
2: 예.
1: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et out. 바깥쪽으로 get에 움직이는 거.
2: 네.
1: Get back. 도로 가는 것.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응용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2: 네.
1: 물론 get의 의미는 정말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지만 이론을 알아두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중에 이제 문장으로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지하철로라고 하는 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2: Mm-hmm. 그쵸.
1: by
2: Subway.
1: subway.
2: 네.
1: Alright? 이 by라고 하는 거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2: 네.
1: 그리고 보통 by 뒤에는 약간 개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더 이런 게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2: 그죠,
1: Okay? So
2: 그죠.
1: 여기서도 by 그냥 subway
2: 서브웨이.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당장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도 예를 들어서 수표로 낸다 뭐뭐 뭐 수표로 뭐 이런 게 나왔다. 뭐 by check 이런
2: 오.
1: 식으로 by credit card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뭐
2: 네.
1: 신용카드로 아무튼 그런 것들도 개념으로 쓸 때는 by 뭐 관사 이런 게 없어요. 저기서도 by subway 하면 그냥 지하철로라는 뜻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일단 읽어주세요.
2: They got around by subway.
1: They got around by subw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get around가 뭐라고요?
2: 돌아다니는 거예요.
1: 그들은
2: 예.
1: 돌아다녔어요. subway.
2: 지하철로.
1: 그렇죠. 지하철로. 한마디로 지하철이라는 수단으로.
2: 네.
1: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2: I commute by subway. Commute?
1: commute이 뭔지 아세요?
2: commute, commit은 알아요. commit.
1: commit.
2: commission 주는 거.
1: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 건 아는데,
2: 예.
1: 이거는 통근하다가
2: 아,
1: 되겠습니다. 예,
2: 그래요?
1: 회사를 가는 거 아니면 통학하다도 commute을 써요.
2: 아, 출퇴근하는
1: 네,
2: 개념?
1: 그래서 뭐 commuter train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 그때 타는 그게
2: 근데
1: 되겠고요. 아무튼
2: 그렇지.
1: 이것도 by subway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 네.
1: They got around by subway.
2: They got around by subway.
1: I commute by subway.
2: I commute by subway.
1: And then 이것도 써놓겠습니다. 버스로, 비행기로. 이게 수단이고 개념일 때
2: 예,
1: by.
2: by bus. 그다음에 by airplane이겠네요.
1: 오케이. Okay. 뭐
2: 에어플레인.
1: 에어까지는 굳이는 안 써도
2: 아,
1: 상관없습니다.
2: 그래요?
1: 그냥 더 편하게 by
2: 아, 플레인.
1: plane. 둘다 관사 없죠, 그렇죠? 네,
2: 네.
1: 이게 그냥 이런 개념이란 수단으로라고 해서 by bus 이런 식으로 by plane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 네.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2: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0: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0: by subway.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2: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1: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2: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3: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0: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3: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0: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Yeah,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Alright, 첫 번째는요. For too long. 너무 오래, 뭐 오랫동안이 되겠죠? 목소리 키워주세요. 걔는, 그녀는 너무 오래 잤어.
2: She slept for too long.
1: Alright, 시제도 너무 좋아요.
2: Yeah.
1: Slept, sleep의 과거죠?
2: 그쵸.
1: 자,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2: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1: Alright, around까지 확실하게 넣어줬고요. 하나 더.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2: We worked out for too long.
1: You got it. 읽어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We worked out for too long. 네, 다음은요. By subway. 아예 고정할게요.
2: 네.
1: Alright. 첫 번째. 나 지하철로 통근해. 자, commute 드릴게요.
2: 네. I commute by subway.
1: Alright. 걔네는, 그들은 지하철로 돌아다녔어.
2: They got around by subway.
1: Alright. 하나 더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Just까지 넣어서.
2: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Oh, very nice.
2: Yes. Alright,
1: 읽어볼게요. I commute by subway. They go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어우, 너무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5: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4: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5: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2: 아이고.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2: Taxi. Ok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Okay, subway.
0: All right.
1: Oh, good job, you guys.
2: Yeah.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할 수가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could you lie to us?
1: 그렇죠. How could you? 이러면서.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For too long.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1: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1: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발음이나 낭독이나
2: 그렇죠.
1: 영어 문법 또 공부하시면서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예. 네,
0: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제목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웅크란.
1: 어디로 갔는데요?
0: 엄마와 둘이 떠난 여행입니다.
1: 아, 요즘 제가 엄마랑 콘텐츠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엄마랑 무언가를 하고 엄마 앞에 카메라를 대니까 엄마 화가 줄었어요. 오, 야 이거 좋더라고요. 여러분 추천드려요.
0: 아니 그런 방법이 있을 줄이야.
1: 네, 카메라를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찍으니까 아 그래서 하면서 예쁜
0: 저도
1: 모습을,
0: 영상 봤는데 네.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하. 아 이게 되게 아하. 순기능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랑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 그, 맞아 엄마랑 둘이서 여행 가본 적이 별로 없구나
1: 맞아요. 생각,
0: 저도 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게 저도 이걸 썼지만 네. 쓰면서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1: 맞아요.
0: 여행을 둘이서 가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가서 오늘 또 사과를 한번 드려야
1: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전화라도 드리는 것도 아주 큰 효입니다, 진짜.
0: 자, 그래서 이런 내용 담아봤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도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엄마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가시자마자 주무세요. 한숨 주무시고 시작합니다.
1: 아, 뭐 그러실 수 있죠.
0: 네, 그것도
1: 피곤하죠.
0: 추억이에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알아, 멋진 기념품 사다 드리자. 이거 뭐죠? 뭘까요?
1: 아마 뭐 아빠 생각이 났거나
0: 맞아요.
1: 아니면 뭐 동생이나 오빠 언니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0: 못간 사람도 있을 수
1: 그죠, 그죠,
0: 있으니까.
1: 그죠.
0: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그럼 아들과 엄마 둘이 여행을 떠나면 또 어떤 풍경일지 한번
0: Alright.
1: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Done.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1: 아유, 아들인데 이렇게 영어만 해 맨날.
0: I'm so
1: 한글을
0: happy.
1: 언제 배워?
0: I'm so happy we came on this
1: happy?
0: trip together.
1: 아우, trip together. You happy?
0: I'm very happy.
1: 나도.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0: Speaking English, Mom.
1: 아우, 그래요. 아들이 배워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그래. Me too. I'm happy too.
0: Aww.
1: Good memorize.
0: Good memorize?
1: Memory.
0: What do we memorize?
1: Memory, good memory.

0: memory trip 하면서. Trip, good memory.
1: Oh,
0: Together,
1: let's make
0: okay?
1: some
0: Oh,
1: memories.
0: 그렇지, 그렇지.
1: Oh,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0: 아, 아빠!
1: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0: 아빠가 그렇게 그리워? 그럼 아빠랑 같이 그랬어.
1: Sorry?
0: 아, 아니야.
1: I
0: 아빠랑
1: miss
0: 같이,
1: Dad.
0: oh,
1: It's too
0: yeah.
1: bad Dad's not here.
0: 알아. 그러면은 멋진 기념품 사다 드리자. I know.
1: Okay.
0: This area, so
1: Yep.
0: good, goods. 굿즈.
1: 굿즈.
0: 그, this area, goods,
1: 굿즈.
0: bring him.
1: Bring him.
0: Yeah. Kidding. Yeah,
1: Oh, like a
0: like,
1: souvenir.
0: 그렇지. Magnetic.
1: Key ring,
0: Yeah.
1: magnet. Oh, good
0: 그렇지.
1: idea. What should we buy him?
0: Oh, 뭐 줄까?
2: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4: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3: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4: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2: Alright,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2: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마, 함께 이 여행 와서 엄청 행복해요. 이런 말 하는
0: 아이고.
2: 것 자체가
0: 효자다,
2: 좋죠. 아,
0: 진짜. 아,
2: 좋아요.
0: 말을 이쁘게 한다. Mom, I'm so happy. 나 너무 행복해요. 왠지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은데요?
2: 오케이, 문장
0: 뒤에
2: 돼요.
0: we가 나오는 걸로 봐서. We came on this trip. 우리 이 여행에 와서 행복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근데.
2: 맞아요.
0: 그죠? 근데 엄청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나?
2: Right.
0: 아, 그래요?
2: 아,
0: 함께.
2: 엄청?
0: 함께다.
2: 오케이.
0: 그러면 together이겠네요. 네. together. 네.
2: Together. 모르면 안 되죠.
0: 예.
2: Right.
0: 아, 엄청은 I'm so happy.
2: So가
0: so.
2: 있네요. So.
0: 아,
2: 아주
0: 그러네요.
2: 그냥. 그쵸? So, I'm
0: 네.
2: so happy예요. We came on this trip. 근데 따로 온거 아니죠? Together.
0: 함께.
2: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0: Yes.
2: go. 자, 우리가 이거 come on this trip이라는 구간이 보이죠?
0: 네.
2: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go on a trip 이라는 덩어리 표현이 있습니다.
0: Mm. 네.
2: on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go on a trip, 여행에 가다. 그러면 와 있는 입장에서는
0: 예.
2: 여행을 가다가 아니라 여행에 왔다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0: 오호.
2: go 대신에 뭘 쓸까요?
0: K. 아, come.
2: come. 이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0: 아하.
2: So go on a trip. 얘가 일단은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0: 네.
2: Go on a trip, 여행을 가다. 근데 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행을 오다. So come on a trip. 이렇게
0: 어허.
2: 쓰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어디에 가다니까 to 아니에요? go to 아니에요? 라고 할수
0: 네.
2: 있는데 그거는 틀려요.
0: 왜요?
2: 왜냐면 trip은 장소가
0: 아,
2: 아니잖아요.
0: 그쵸.
2: 그쵸? 여기 목적지가 아니에요.
0: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도 여행길에 오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2: Oh my goodness.
0: 예.
2: 정확합니다. 여행길에 오르는 거예요. 저 지금 소름이 실제로 닭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0: 이게 계속 뭔가 우리도 쓰는 말과 비슷한 지점이 있을까
2: 맞아요.
0: 생각을 하다 보면 더 흡수가 잘될것 같아요.
2: 꼭 해석을 안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구나라는
0: 그쵸.
2: 것을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So go on a trip, come on a trip. 아, to는 안 된다. 왜냐하면 trip은 목적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참고로 여행을 가는 거, 사실 오는 거다 웬만큼 포함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행 가다라고 할 때, go on 대신에 뭔가를 취한다라고 해도 돼요.
0: 해부어 트립인가 보다.
2: 아,
0: 예.
2: 비슷한데, I had a trip. 그것도 돼요.
0: 아, 그래요? 그럼
2: 동작을 조금,
0: 캐시인가 보다.
2: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테이크 쓸 거예요.
0: take a
2: 네.
0: trip.
2: have a trip, 뭐, 여행을 뭐, 하다, 뭐, take a
0: 예.
2: trip, 이런 동작을 더 강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간다라고 할 때, go on a trip 하고 take a trip. 둘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take a trip.
2: 오케이?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산책한다라고 할 때, take a walk 쓰는 것도
0: 네.
2: take가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를
0: 아하.
2: 취한다는 느낌인데,
0: 네.
2: 같이 가져가 주시고요. 자, 지금 나 엄청 행복하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0: 맞아요.
2: 출발했어요?
0: I'm so happy.
2: 자, 우리가 I'm so happy, I'm all she's happy.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말이 되죠.
0: 그렇죠.
2: 그런데 도대체 어때서 기분이 좋은지, 행복한지를 쓰는
0: 야.
2: 거 복잡할 필요가 없고요.
0: 네.
2: because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0: 그러네요.
2: 그냥 I'm so happy 하고 나서

0: 나 엄청 행복해.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에 있어서. 나 행복해. 내가 여기 있어서.
1: I'm so happy you are here.
0: That's right. I'm so happy
1: 아.
0: you're here, right? 굳이 because 이걸 쓸 필요 없다는 거죠.
1: 네네네.
0: 자, how about this? 나 엄청 행복해.
1: 예?
0: 그녀가 그걸 좋아해서, 한마디로 마음에 들어해서 뭔가 선물 사줬는데
1: 그쵸.
0: 뭐 you know, 친구가 이거 너 내가 딱 갖고 싶었던 건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그말또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주는
0: 그러니까요.
1: 사람도
0: That's
1: 행복하죠.
0: right.
1: I'm so happy she likes it.
0: 그렇죠. She likes it. 얘는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문장인 거예요.
1: 네.
0: So, I'm so happy she likes it. 이런 식으로
1: 네.
0: 요렇게 요렇게 굳이 because 쓸 필요 없다라는 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so happy you are here.
1: I'm so happy you're here.
0: I am so happy she likes it.
1: I'm so happy she likes it.
0: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와서 happy한 것이죠.
1: 네.
0: 자, 해볼게요.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1: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0: Alright. 자, 다음 문장은요. 나도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1: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추억. 오늘, today까지. 예. 자, 만들자. 많은 좋은 추억. 추억이니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Memorize겠네요. 이거 항상 제가 remember랑 헷갈려가지고.
0: 본인이 뭐가 문제였는지도 알고 있군요.
1: 예, 이게 제가 이제 메타인지가 조금 돼요.
0: 되고 있군요. 좋아요.
1: Memorize. Memorize.
0: Okay.
1: Memorize today.
0: Alright. 자, 일단은 뭐 나도라고 했고요.
1: 네.
0: Let's make, 만들자.
1: 만들자.
0: 근데 뭘 만들까요? Lots of good memories를 today,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memorize란 단어를 떠올렸다는 거 너무 좋은 건데요.
1: 예.
0: 정답은 memories.
1: 메모리구나.
0: memories.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예.
0: 그죠? memorize는 암기하다, 외우다라는 동사죠. 얘는
1: 동사구나.
0: 동사예요. 그래서 그것의 명사형이 바로 memory인데, 자, memory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래는 기억력을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런데 얘가 복수로 쓰면
1: 예.
0: 보통은 추억으로 쓰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라는
1: 아.
0: 게 추억이라고 하는 건 많죠?
1: 너무
0: 너무
1: 많죠.
0: 많아요.
1: 하나로 정할 수 없어요.
0: 그래서
1: 예.
0: 보통은 good memory라고 하지 않고요. 그거는 기억력이 좋다라는 뜻이 될수 있기 때문에 have good memories. 복수로 쓰면 좋은 추억이 있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우리가 추억을 만들다라고, 우리도 근데 우리말로 좋은 추억을 만든다고 하지 않아요?
1: 그쵸.
0: 만들다?
1: 그쵸, 그쵸.
0: So, 여기 동사 뭐 썼을까요?
1: make.
0: make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So, make, again, 복수로 쓰면 추억의 느낌이 있으니까, make memories. 근데 뭐 좋은 추억인지 뭔지는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또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1: 네.
0: 식으로. 자, 그런데 그냥 한두 개의 good memories가 아닙니다. 얼만큼의 good memories 만들자고 했을까요?
1: lots of.
0: Lots of, right? 이거는 아마 문법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은 본적 있을 것 같아요. 자,
1: 네.
0: lots of 명사라고 하면 많은 명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디서 그런 거를 저도 본 적은 있는데요. 뭐 a lot of는 정식인데 lots of가 조금 뭐 비격식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1: 오.
0: 큰 차이 없이 쓸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 이거 쓰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1: 네.
0: lots of 둘다 많은 무엇. 이렇게 써주면
1: 그 여기
0: 되겠습니다.
1: lots of 대신에 a lot of 들어가도 괜찮아요?
0: 가능하죠. 그럼요. Right. So, 우리가 a lot of를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는 lots of 한번 해볼 거예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친구들 많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가지고 있어. 많은 친구들을.
1: 그쵸.
0: 이렇게 하겠죠.
1: I have lots of friends.
0: 그렇죠? 이건 결국에는 I have a lot of friends나 마찬가지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돈이 많아. 한마디로 많은 돈이 있다.
1: 부럽네요. 예. She have lots of money.
0: She have인가요?
1: She
0: She
1: has.
0: has
1: 예.
0: lots of money.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여기 지금 lots of 돼 있는데 이걸 여기서 이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Friends 살수 있죠.
1: 살수
0: 셀수
1: 있어요?
0: 있죠.
1: 아, 살수
0: Friends는
1: 있죠.
0: 셀수 있죠.
1: 예.
0: Money 셀수 없어요. 이 단어
1: Money.
0: 자체는 개념이기
1: 네네.
0: 때문에.
1: 그쵸.
0: 자,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도 쓸수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불가산 명사도 쓸수 있습니다. lots of
1: 아,
0: 뒤에는.
1: 오.
0: 그런데 만약에 셀수 있는 거 쓰려면 이렇게 복수로 써야 된다는 거. 요것만 지켜주세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have lots of friends.
1: I have lots of friends.
0: She has lots.

0: lots of money.
1: She has lots of money.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lots of 대신에 아까 a lot of도 된다고 했는데 네. 걔는 좀 뻔하니까
1: 그쵸.
0: lots of 말고 우리가 뭐 트럭 얘기할 때 1톤 트럭, 2톤 트럭, 3톤 트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ton을 쓴 게 있습니다.
1: 오, 그래요?
0: 한번 해보세요.
1: 톤. 톤 오브인가?
0: 오브? 어, 얘도 뭔가 맞춰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1: 아, tons of인가 보다.
0: 예. Tons of. 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lots of or tons of 이런 tons 것도 of. 많은이라는 뜻을 몇 톤, 몇 톤이니까 많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 그러네요.
0: 자, 여기 우리 이거는 뭐 거의 암기 수준이죠? Oh, me too.
1: Right? 이거는 가끔은 이거 한국어인가? 헷갈려요.
0: 아, 그렇죠.
1: 오케이, 미투.
0: 미투. 나도 그래, 나도 그래. Right? 자, 그런데 얘가 조금 지겹다 싶을 때
1: 예.
0: 나도 마찬가지야. 대신에 요거 대신에
1: 아,
0: here.
1: 어제 배웠던
0: 뭐 있죠? 우리 뭐 있죠? 우리
1: 나도 같아. Same here.
0: Mm-hmm.
1: 네.
0: Same here.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1: Yes.
0: You got it. 이것도 같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맞아 우리 그때 the same에서 기억이 나는데
1: 예.
0: same here 나도 마찬가지다 사용 빈도가 거의 뭐 만만해요 거의 네. 비슷비슷해요 알아두세요 읽어볼게요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1: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0: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0: 네, 다음 볼게요. 아, 아빠가 함께 못 와서 아쉬워요. 뭐 아빠가 출장을 가야 됐다던가 뭐 기타 등등.
1: 그렇죠. It's too bad. 너무 안타깝네요.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뭔가 나쁘네요.
1: 네. Dad couldn't us. 아, 자 일단은 너무 이제 속상한 유감을 표현한 느낌이고 아빠가 할 수 없었어요. 우리랑 함께.
0: 함께.
1: 함께 couldn't. 함께 올 수 없었다. 함께
0: 할 수가 없었어요.
1: 컴이겠네요. Couldn't come us.
0: 네. 자, 뭔가 쓰면서도 이상한 거 느낌은 있을 것 같습니다.
1: Couldn't come us. 왜요?
0: Come.
1: Couldn't come. 네.
0: Come. 만약에 come을 쓰면.
1: 네.
0: Come to us. Come with us.
1: 아,
0: 뭔가 있어야 되지
1: 돼요?
0: 않을까요? 그렇죠?
1: 아.
0: Come to us 하면 우리에게 오다. Come with us. 우리와 오다.
1: Couldn't. Couldn't do us인가요? 그러면?
0: 아니요. 그냥 가만두는 게
1: 네.
0: 그래도 come을 쓰면 with를 내가 놓쳤구나라고 생각을 예, 할 텐데
1: 예, 예.
0: 자 이것을 해결해 주는 동사가 하나 있죠 바로
1: 아
0: 그렇죠 join us
1: 아 이거 아는 건데
0: right come 써도 되는데 우리 와가 있어야 되니까 with us 쓰면
1: 아,
0: 완벽히 맞습니다
1: 아.
0: 자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 없는 바로 join이라는 동사 join이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하다,
1: 네.
0: 아 누구와 합류하다가 되는 건데 얘는 이미 join 자체 with가 있는
1: 있어요.
0: 거예요.
1: 포함되어 있죠.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with가 이미 있는데 join with me.
1: 아.
0: 나와 함께해, 나랑 같이 뭐 밥 먹자 예를 들어 할 때는 그냥 join me. 여기에 그렇죠 with를 넣어버리면 마치 나와 와 함께해
1: 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를 두 번 쓴 격이 되는 겁니다.
1: 네네.
0: So be careful. Alright? 자, 많은 분들이 아쉽다, 안타깝다, 이게 영어로 될까요? 하시는데 가능해요. 가장 가까운 게 bad예요. 특히 예. to와 함께 맞물린 거. Too bad는 너무 나빠 이렇게 뭐 직역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it's too bad. 그럼 아쉽다. 상황이 별로네.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그래서 It's too bad를 쓰고 나서 뒤에 문장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아쉬운 건지 말하고 싶잖아요.
1: 네.
0: So it's too bad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평소문. 아빠가 우리와 조인할 수가 없었어요.
1: 그죠.
0: 그 사실 자체가 it's too bad, 너무 안 좋아요, 아쉬워요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워요.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너 못 온다고? 친구가 못 온대요.
1: 네.
0: 어떤 파티 같은데. 그랬을 때 내가 올 수 없어서 아쉽다. 그러면 일단은 출발이에요.
1: It's too bad.
0: It's too bad 하고 나서 너는 올 수가 없어. 그러면 돼요.
1: You couldn't come.

0: here.
1: 현재형이니까 come 그냥
0: You come.
1: you can
0: You
1: come
0: can come.
1: 그죠? 너는 올수 없다. You can't come. 이라서 it's too bad다.
0: 아쉽다.
1: So 이거를 처음에는 끊어서 연습하시지만 나중에는 it's too bad you can't come.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그들이 지금 떠나야 하다니 아쉽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어디 파티에 모였는데 어떤 친구들이 기차를 타고 가야 돼. 그렇죠?
0: 아이고,
1: 그래서
0: 그쵸.
1: 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한참 재밌었는데.
0: 그게 진짜
1: 자,
0: 아쉽죠.
1: 네.
0: It's too bad.
1: It's too bad 하고 나서 그들은 지금 떠나야 한다.
0: They leave now.
1: They leave now. Hold on. 해야만 한다. Have to를 넣어보세요.
0: 아, they have to leave now.
1: 그렇죠. Oh, it's too bad they have to leave now. 이런 느낌. 오케이?
0: 네.
1: 자, 그래서 얘도 뭐다? 결국에는 평서문을 어순대로 얼마나 잘 쓰느냐가 이게 승부의 딱 그거예요.
0: 진짜 영작 많이 해본 사람만이
1: 맞아요.
0: 살아남는.
1: 말씀 다시 드리지만 손으로 못 쓰는 사람은 입으로도 절대 못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So you they have to leave now.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oh you have to leave now. Oh it's too bad you have to leave now. 너 지금 가야 돼? 아, 아쉬워. 이런 느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읽어 보겠습니다. It's too bad you can't come.
0: It's too bad you can't come.
1: Oh, it's too bad they have to leave now.
0: It's too bad they have to leave now.
1: 네, 그러면서 약간 근데 살짝 좋아해.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눌게요.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0: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1: 자, 이랬을 때 엄마가 마무리합니다.
0: 네.
1: 알아. 그럼 멋진 기념품 사다 드리자.
0: 아,
1: 네.
0: 아빠 생각을 정말 끔찍이 하는.
1: 제발 그런 막
0: 네.
1: 열쇠고리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
0: 마그네틱은 어때요?
1: 모든 아니 열쇠고리 한 100개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빠.
0: 많아요,
1: 예.
0: 집에. 예. I know. Let's get him. 그에게 갖다 드리자. A nice 기념품. 아, a nice 기념품.
1: 오늘
0: 근데,
1: 요거 못 맞추는 것에 저는
0: 네.
1: 그 뭔가를
0: 저는 굿즈 할게요. 예, 굿즈가 이제
1: 오.
0: 상품 이런 말이니까, 좋은
1: 오,
0: 상품 하나 가 사다 드리자.
1: 굿즈.
0: 예.
1: 저는 굿즈를 쓸땐 상상도 못했어요.
0: 굿즈로
1: 네,
0: 가요. 예,
1: 기념품이라는
0: 편해요.
1: 단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마 아시더라도
0: 네.
1: 스펠링에서 굉장히 떨렸을 수 있습니다. 그냥 먼저 볼게요. I know. Let's get him a nice
0: 아,
1: souvenir.
0: 이거 너무 들어봤죠?
1: 요즘에 이거는 그 하도 K 문화 이런 게
0: 잘돼
1: 잘돼
0: 있어서,
1: 있으니까 그
0: 네.
1: 여행객들이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0: 예.
1: 그래서 아마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0: Souvenir shop.
1: 맞아요.
0: 이렇게.
1: 간판이 이렇게
0: 네.
1: 있을 겁니다.
0: 본적 있어요.
1: Souvenir이라고 하는 거가 스펠링이
0: Souvenir.
1: 굉장히 까다로운 케이스예요. 그렇죠?
0: 네.
1: SU가 아니라
0: OU.
1: SOU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near이라고 하면 정말 near? 근처에니까 near
0: NEAR.
1: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0: 네.
1: NIR, but
0: 아.
1: near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0: 네.
1: souvenir 이런
0: Souvenir.
1: 느낌. 자, 발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souvenir, souvenir.
0: Souvenir. Souvenir.
1: So, 그런 거를 좀 괜찮은 거 사다 드리자. 자, 누구한테 뭔가를 사다 주거나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할때
0: 네.
1: 우리가 buy만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0: 오.
1: 그거는 뭐 산다는 동작을 강조해 주지만 원어민들은 get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0: 맞아.
1: get이 움직임이라고 했죠?
0: 네.
1: 그에게 움직여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0: 예.
1: 오케이? 그래서 이 어순으로 갈 거예요. get, 그다음에 어떤 사람. 이
0: 네.
1: 사람한테 가져다 줘요. 뭐를? 이 물건을. 이 형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되면 전치사 필요 없어요. 그렇죠?
0: 그러네요.
1: get someone something.
0: Something.
1: 이거는 마치 get something for someone이라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인형이 뭘까요? D로 시작하는 단어.
0: Doll.
1: doll, right?
0: 네.
1: 나는 그녀에게 doll을 하나 사줬어. 과거.
0: I get her.
1: 과거.
0: I got
1: I
0: her
1: got her
0: a doll.
1: a doll. That's it. I got her a doll. 전치사 없죠?
0: 네.
1: 자, 마유에게 자전거가 영어로 buy 뭐죠?
0: Bicycle.
1: bicycle, 자전거 사주자. 그러면 마유에게 사주자, 자전거.
0: Let's get Mayu a bicycle.
1: 그렇죠. 이런 어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0: 아,
1: 거예요.
0: 네네.
1: 전치사 아예 필요 없잖아요. 사람 먼저 나오게 된다면. 오케이? 읽어볼게요. I got her a doll.
0: I got her a doll.
1: Let's get Mayu a bicycle.
0: Let's get Mayu a bicycle.
1: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0: No.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1: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나도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0: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1: 두 번째는요. 아라, 멋진 기념품 사다 드리자.
0: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2: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3: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2: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 지마유 볼까요?
1: Alright, a lot of도 좋지만 오늘은 네. lots of로 많은 것을 표현해 볼게요. Uh-huh. 자, 난 친구가 많아. 나는 가지고 있어. 많은 친구들을.
0: I have lots of friends.
1: Alright. 그녀는 돈이 많아. 그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0: She has lots of money.
1: Lots of money. 자, 세 번째.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자, 많은 추억을 만들자, 오늘.
0: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1: Today. 같이 읽어볼게요.
3: I have lots of friends. She has lots of money.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1: Alright, 자 다음은요. Get someone something. 보고 하셔도 됩니다. 목소리 네. 키워주시고요. 난 걔한테 그녀에게 인형을 사줬어.
0: I get her a doll.
1: 과거형이었죠?
0: I got her a doll.
1: Very nice. 두 번째, 마유한테 자전거 사주자.
0: Let's get Mayu a bicycle.
1: 그렇죠. 하나 더, 멋진 기념품, souvenir, okay, nice souvenir를 그에게 사주자.
0: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1: 그렇죠. 이런 느낌.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3: I got her a doll. Let's get Mayu a bicycle.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1: 네, 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5: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4: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5: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0: Oh, me too,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2: Yeah. Mm-hmm. Oh,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0: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2: Good idea.
0: Good.
2: What should we get?
1: Great job, wow.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0: 주말 아주 편히 쉴 수 있겠는데요.
1: Oh, ye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나 똑같은 문제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the same problem.
1: There you go. The same. 이 되겠죠? 네.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Get 목적어.

0: 명사. 자, 목적어에게 명사를 사주거나 가져다 주는 것을 표현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피터에게 스웨터를 사주자.
1: 오.
0: 피터에게 스웨터를 사주자. 해주시면
1: 예스.
0: 되겠습니다.
1: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이번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형식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몇 형식, 몇 형식, 이런 그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뀌어 있는 그 형식대로 예문을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올 겁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주말 푹 쉬시고 복습도 조금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0: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즐거운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so 반갑습니다. Okay. All right. We are going to have fun. 저랑 같이 출근을 하고 만약에 출근을 안 해도 그래도 같이 해요. Yes, we're going to learn some great English expressions and patterns that will help you not only in the office but just in general. All right, let's get started with our main dialogue for today.
1: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바빠요.
0: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1: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0: When are you free to talk?
1: 저는 다음 주 아무 때나 괜찮아요.
0: I'm free anytime next week.
1: 그러면 15일 오전 10시 어때요?
0: Then how about the 15th at 10 a.m.? All right, so this is the dialogue. Let's find out how we say that in English. So our situation today is that everybody is busy.
1: 정말 친구들 사이도 뭐 너 언제 통화 가능해? 그래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뭐 오후 저녁 7시 이렇게 해서 전화를 통화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business에서는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바빠요. 그럴 때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바빠요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이 나죠? 띵띵띵 busy. 네, 우리 그 단어 알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떨까요?
0: I'm swamped this week.
1: 네,
0: okay. So here is a new word and we use this very often. Swamp라는
1: 거는 swamp는 원래 명사로 늪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써 있는 거예요.
0: So I am to be swamped. Okay? I am swamped
1: 할 때는 이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늪 속에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막 움직이지도 못해요, 제대로. 그래서 정말 정말 바쁘다 그런 뜻입니다.
0: All right. When are you free to talk?
1: 이 free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I'm free, you're free 할 때는 I'm available. So,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Right?
0: And the next person says, I'm free anytime next week. Or you can say, I'm okay anytime next week.
1: 자, 저는 다음 주에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0: So, I'm free anytime. I'm free more on Monday. I'm free next week.
1: 네, this is very useful too.
0: So then,
1: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을 딱 정하는 거죠.
0: Then, how about the 15th at 10 a.m.?
1: 이 패턴도 좋아요. 날짜, at, 시간. Okay? So, 그러면 15일, 오전 10시 어때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은 dialogue 보면 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렇지만 이런 이렇게 심플한 패턴이나 이런 구조를 잘 익숙해주면은 이,
0: it makes it much easier to speak English. Al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thing again. I'm swamped this week. When are you free to talk?
1: I'm free anytime next week.
0: Then, how about the 15th at 10 a.m.?
1: Okay, very real conversation, right? Okay,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sentences, patterns.
0: All right, here's our first key phrase, to be swamped.
1: 재밌는 표현인데, 네, swamp는 늪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형용사일 때는 아주 매우 바쁘다, 뭐 일이 쌓였다.
0: Okay, so you are very, very, very busy. All right, could you help me?
1: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0: And then I'm swamped.
1: 지금 굉장히 바빠서요.
0: Okay. 자, I'm swamped.
1: 이럴 때 그냥 딱 요것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I'm swamped this week. 뭐 I'm swamped this month.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할 일이 많으니까.
0: Alright. Next one. Our department is swamped because of the Busan project.
1: 자, 우리 부서는 부산 프로젝트 때문에 매우 바쁘다. 네. 일할 때 아, 막 갑자기 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냥 busy 갖고는 안 되죠. Right? I'm swamped. So our department is swamped or my department is swamped or our company is swamped. Or actually you could be a student and you could be swamped with, you know, studying or, you know, studying for tests. I'm swamped with housework. 자,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산더미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바쁘다. I'm swamped with housework.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t's key pattern. 아주 기본이죠. How about or what about? Okay, so 뭐뭐는 어때요? Okay, how about dinner at Roma's? Okay, 자, Roma's에서 저녁을 먹는 거 어때요? 이렇게 뭐 추천을 할 때 아니면 제안을 할 때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Would you like to have dinner at Roma's? 네, 그것도 괜찮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던지는 거예요. How about this? Okay, how about that? Now, how about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 어때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회의할 때도 이렇게 던질 때 well, How about this? How about that?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질 때도 How about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건 어때요? 이건 이 아이디어는요? 이건 어때요? How about? How about this design? How about, how about like, let's have a conference call? Okay, how about next Friday? How about next month? It's just such a great pattern. And you're just kind of throwing out an idea, throwing out your opinion, or even a suggestion. So how about? What about? Okay, how about changing the website? How about changing the color? Wow, so many ways you can use this expression. All 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Al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And remember, 이 속도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리듬을 타야 돼요. 이렇게 좀 pausing 하면서 좀 빨리 가고 pausing 하면서 빨리. That's the rhythm. Alright, let's begin. I'm swamped this week. When are you free to talk? I'm free anytime next week. Then how about the 15th at 10 a.m.? Alright. Na-na-na-na-na-na-na-na-na. All right, let's try that again. I'm swamped this week. When are you free to talk? I'm free anytime next week. Then how about the 15th at 10 a.m.? Good. Then, 네, 조금 좀 재밌지만 네, 그렇게라도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Okay, let's see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dialogue.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바빠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다음 주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럼 15일 오전 10시 어때요? Great job, everyone! Alrighty, so we learned a great word to use instead of busy. 자, 우리는 요새 현대인들은 busy 갖고도 안 돼요. 너무 바빠. Alright? I'm swamped. 근데 특히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일 관련된 그런 바쁨이죠. Right. So, 막, 친구들이 막 너무 많이 만나야 돼. I'm swamped. 이럴 때는 안 쓰죠, 거의. 네. 그래서 just busy doing things. But swamped는 정말 특별히 일이 많아서 swamped입니다. Alright. And how about, what about? That's right. It could be like you're giving a suggestion. You could be giving your idea. Or just like throwing something out. 그래서 이런 패턴도 굉장히 아주 실용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Alright, I hope you enjoyed today's dialogue and 출근 영어. Of course, I'll be back next time. So see you soon. Bye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사과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sorry 뒤에 for 사과할 일을 넣어주시면은요, 뭐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sorry for 사과할 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sorry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미안한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am sorry 하고 나서 for 사과할 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일 때문에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과할 일은요, 되게 명사의 형태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은요, 그 일 때문에 사과 좀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I am sorry for 사과할 일이라는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리라고 얘기를 할 때 conveni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불편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바로 convenience 앞에 in을 붙여주시면요, 불편이라고 얘기를 해서 inconvenienc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쵸? 바로 I am sorry 하고 나선 for the inconvenienc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라고 얘기를 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convenience라고 해서 C-E로 끝나면 명사로 얘기를 하고요, convenient, 그쵸? 편리한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T로 끝나니까 이 의미 차이도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0: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음을 낸 점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때이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음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noi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noise를 넣어서 I'm sorry for the noise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I'm sorry for the noise.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sorry for the noise.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for the noise. 라고 얘기를 해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I am sorry for the noise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답신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게 답을 해서 죄송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개 여러분이 답신이라고 얘기를 할땐 reply라는 명사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럼 늦은 답신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늦은 late를 넣으세요. I'm sorry for the late repl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요, 아, 제가 답신 늦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I'm sorry for the late reply.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sorry for the late reply. 한 번만 더. 시작. I am sorry for the late reply. 여기에서 발음을 살짝 주의하실 부분은요, late이라고 얘기를 할때그 늦은은 여러분 치경이라고 얘기를 해서 윗니 뒤쪽을 꾹 눌러주시는 late이고요, reply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입이 모아지는 reply에서 L 소리랑 R 소리를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sorry for the late reply. 이렇게 여러분들 L 소리랑 R 소리 구분해 주시고, 답신 늦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the late reply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요, wa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동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명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기다림, 기대, 오래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long wait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sorry for the long wait.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am sorry for the long wait.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for the long wait. 라고 얘기를 해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뭐 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할때 사과할 일을 넣고 싶을 때는요, I am sorry for 사과할 일을 명사의 형태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I'm sorry for the noise. I'm sorry for the noise. I'm sorry for the late reply. I'm sorry for the late reply. I'm sorry for the long wait. I'm sorry for the long wait.
0: 우리가 이 표현 배웠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라는 거를요, I am sorry for the nois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저희가 시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대상이 이제 둘 이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저희가 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는 We are sorry for 사과할 일.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We are sorry for the noise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e are sorry for the noise 라고 얘기를 해서 I am sorry만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달리도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We are sorry, I am sorry 이런 것들로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볼게요. I'm sorry for the long wait.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을 간간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I'm sorr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뭐가 미안한데요? 라고 얘기를 여러분이 또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 건데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을 넣어주세요. 그 뒤에 for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sorry fo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뭐 때문에 사과하는 거예요? 뭐가 미안한 건데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sorry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sorry for? 해서 뭐가 미안한 건데요? 뭐를 사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미안한 표현을 얘기를 했습니다. I am sorry. 뒤에 미안한 일. 그쵸? For, 사과할 것을 명사의 형태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excited to have you back here today.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여러분과 늘 함께 10분을 차근차근 즐겁게 챙겨드리는 바로 이근철입니다. 딱 한 문장만으로도 정말 즐거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으니까 오늘도 미션부터 시작합니다. 또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 어라 뭐가 나올까? 이게 좀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시면요. 그 하나만으로 오늘 하루가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인생에서 어느 순간 진짜 도전의 그런 순간을 갖다가 맛보게 된다, 직면하게 된다라고 할 때 포인트가 뭐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삶에서 어느 순간, 인생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뭔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거나 회상을 하거나 시점을 얘기할 때 이 표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표현도 알아두시라고 오늘 잡아봤습니다. 자, 영어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At some point 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뒤에 in life를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t some point in your life, your life라 써도 되고 일반적이면 in life도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at some point, 이렇게 한 지점을 얘기할 때는 at이더라. 이걸 연습하러 갑니다. Where? Just right here.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은요. 자, 어느 순간은 똑같고요. 대면하고 성장하고 진실을 보고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럼 머릿속에서 적어도 보다, see, 대면하다. 대면하다는 얼굴을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face 나눠 쓰시면 돼요. 그래서 at some point in life. In life를 생략해 볼까요? At some point, we all face ourselves. 아, 우리 자신과 대면하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face를 동사로 쓰신 거, 동사로 쓰시면 됩니다. 쓴 거니까요. 그래서 we all face. 이때 all을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 모두 다 그렇다라는 일반성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두 번째,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더 성장하게 된다. At some point, we all grow.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더니까 more 하나 쓰시면 되겠고요. 어느 순간 너는 진실을 보게 될 거야.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at some point in the future인데

그 말을 안 써도 상관없다고요. In the future를. At some point, you will see the truth. 그렇죠? You will see the truth. 됐고요. 어느 순간 넌 그걸 이해하게 될 거야. 이것도 역시 앞으로, 미래의 일이네요. At some point, you will understand it. 그렇죠? You will understand it. 자, 이렇게 무엇인가 연동되는 어떤 그림들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요. 예, 뭐 시제란 단어가 부담되시면 늘 그렇다 그러면 그냥 현재형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모두 자신과 대면하게 된다. 남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제일 행복해 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뜻이겠죠. 누구의 기대에 자꾸 부응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At some point, we all face ourselves. 됐죠, 여러분? 아, 귀에 안 들었다고요? 아, 틀리면 되죠, 뭐. Your turn again. 맞습니다. We all face ourselves at some point. 더 성장하게 된다. Your turn. 맞습니다. We all grow more. 앞에 건 반복. 너는 진실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미래 일이잖아요. You will만 힌트 드릴게요. Your turn. 예, at some point you will see the truth. 좋습니다. 너는 어느 순간 그걸 이해하게 될 거야.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Understand 쓰시면 돼요. Your turn. 맞습니다. At some point you will understand it.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살짝 더 누려볼 테니까요. 항상 두 분이 연습, 세 분이 연습, 아니면 뭐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이거 뭐라 그랬지? 우리말로? 예, 그러면 영어로 바꾸시는 거 연결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 인생에서 어느 순간 우리 모두 진짜 도전을 맞게 되지. 자, 그러면 face 한 단어 아까 나왔습니다. At some point in life, 아니면 in our life, 혹은 복수형태 쓰셔도 돼요. In our lives. 아시겠죠? 그래서 at some point in life, we all face, 그렇죠? 모든 걸 그렇게 다 직면하게 되는데 도전은 challenge 아니에요. 네, 그래서 real challenges. 그래서 여러 도전들이 나오면 challenges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시면 되는 거죠. At some point in life, we all face real challenges.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어느 순간 우리 모두 편견을 가지게 되지. 자, 똑같아요. At some point in life, 그렇죠? 예, 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 갖는다. We all have. 간단하죠? We all have. 그 다음에 prejudice가 바로 뭔가요? 편견이죠. 근데 편견들이니까 prejudices. 해서 we all have prejudices.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unfair, 공정하지 않은 prejudices. 당연히 그 자체가 편견이 그런 말이 포함되겠지만 살다 보면 내가 몰라서 관심이 부족해서 남을 더 헤아리지 못한 그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그러한 편견도 있을 수 있지만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편견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짓말을 해대는 자 그런 경우는 경험하시고 스스로 한번 줄이시고 그 다음에 뒷걸음 쳐서 더 큰 그림을 보시면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아마 매번마다 판단이 서시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회사건 혹은 기업이건 혹은 국가이건 뭐 지방정부이건 가네요. 그죠? 좋습니다. 삶에서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보는 걸 너도 보게 될 거야. 너 지금 이해 안 되겠지만 그거 이해하게 될 거라고. 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t some point in life, you will understand, I mean, you will see, 너 보게 될 거야. You will see, 내가 지금 보는 것을 what I see now. 일부러 rhymes 맞춰봤어요. At some point in life, you will see what I see now, yo. 자, 이런 식으로 you will see what I see.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본다. 자, 이렇게 즐겁게 리듬 타보시고요. 얘도 부담되면 버리시고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key sentence, try it again.

어린이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인생에서 어느 순간 우리 모두 그렇죠? 도전을 맞게 되지. 진짜 도전. 그랬더니 나는 항상 그렇게 도전을 반겨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At some point in our life.

아니면 그냥 in life. We all face real challenges. 그랬더니 나는 항상 반긴다. Welcome! 이거죠. I always welcome. 아니면 always도 발음 좋고요. Always welcome challenges. 자,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그렇죠, 긴장감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성취감을 맛보기 위한 깔아놓은 즐거운 게임 속의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It's all up to you. Alright? 자, your mindset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your life. 그런 점에서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고 싶으시면 이겠습니다. co.kr 와서 여러분의 멋진 생각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happiness,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갈게요.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크골프 1타 강사 아느나입니다. 자, 스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4분의 1 스윙, 작은 스윙이에요. 2분의 1 스윙, 오, 두 배가 커졌습니다. 네, 또 4분의 3 스윙, 풀스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윙과 샷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공을 맞추는 작업은 샷. 공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나의 몸의 자세는 스윙이라고 합니다. 스윙을 하실 때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게 있으세요? 자, 공을 바라보시고 제가 오늘은 티 위에다가 공을 올려놨는데요. 내 몸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신 분 계세요. 그렇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자세거든요. 내가 아무리 짧은 거리를 할 때도 내 몸은 정렬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시는데 같이 움직이시면 안 되십니다. 오늘 스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스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리 금지입니다. 4분의 1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 스윙은 그다지 크지 않은 스윙이에요. 20m 정도 보내는 스윙인데 어떤 분들은 저는 똑같이 4분의 1 스윙 했는데 왜 공이 멀리 안 나가나요? 왜 20m를 못 미치고 저는 왜 10m 나가나요? 하는데 임팩트에 문제가 있거나 나의 구질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공을 정타로 맞았을 때 4분의 1 스윙에서 원하는 그 위치만큼 공이 직진성으로 20m를 나가는 거거든요. 자, 4분의 1 스윙 하기 전에 항상 중요한 거는 스탠스입니다. 스탠스. 자, 우리 스탠스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로치 스탠스 기억하시나요? 어프로치는 20m, 30m거든요. 자, 스탠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은 내 발과 발 사이에 한 중앙에 놓게 됩니다. 한번 스탠스 한번 써보실까요? 어프로치 샷 스탠스. 네, 항상 네, 나란하게 잘 쓰셨습니다. 공은 내 발과 발 사이 한 중앙에 놓습니다. 네, 백스윙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가 저희가 20m, 30m 갈 수 있는 백스윙입니다. 공이 어느 쪽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공이 발과 발 사이 한 중앙에 공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네, 놓여 있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4분의 1 스윙 한번, 백스윙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네, 이 정도만 갑니다. 자, 느린 동작으로 다시 한번. 네, 한 중앙에 있었죠? 백스윙.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공 있는 위치로 옵니다. 옵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간 만큼, 각도만큼 다시 오른 왼쪽으로 팔로우스루 갑니다. 여기서 멈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을 백스윙 하시고 임팩만 하고 멈춰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백스윙하고 공만 임팩하고 멈춰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정확한 정답으로 가겠습니다. 4분의 1 스윙, 백스윙하고 임팩트하고 팔로우 스로까지 세 가지 동작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되면 20m 원하는 지점에, 목표 지점에 공이 안착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몸의 정렬입니다. 어드레스, 내 몸이 일직선으로, 흉추각과 척추각이 일직선으로 되어야 되고요. 공은 눈에서 떼지 않습니다. 내가 순간 일어나는 그 동작에서 내 눈은 공에서 떼지 않고 임팩트 순간까지 공을 떼지 않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준비 다 되셨나요? 네, 4분의 1 스윙, 20m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네, 이렇게 되시면 20m 여러분이 원하는 거리 20m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분의 1스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스윙은 말 그대로 딱 여기까지만 클럽이 헤드가 가고요. 공을 임팩트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팔로우스로 여기까지 오릅니다. 네, 각도 다시 한번 딱 저희 중앙으로 90도 위주로 해서 오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 또 스탠스. 항상 스탠스는 기본입니다. 스탠스, 어드레스, 기본입니다. 네, 반드시 잘 쓰셨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60m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공은 한가운데 있고요. 60m, 저희 아까 백스윙 90도까지 갈 건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마지막, 네, 한 중앙까지 그대로 각도가 똑같은 유지로 하셔야 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똑같이 하지 않고 백스윙 한 다음에 순간 임팩트만 하시고 정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공은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안 좋은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스는 잘 쓰셨고 어드레스도 잘 정렬을 했습니다. 네, 공의 위치에서 내 눈이 시선이 떨어지지 않고요. 백스윙하고 임팩트에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스윙. 네, 이렇게 되면 공이 저희가 마지막 팔로우스루가 없었잖아요. 공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지점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항상 내가 백스윙 한 만큼 팔로우스루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셔야 되세요. 백스윙을 하는데 내 몸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몸도 오른쪽으로 같이 움직이신 분 계세요. 자, 우리 그 나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스윙, 백스윙, 내 몸까지 같이 움직이는 스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시면 와, 여러분 봐도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 보이시죠?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지. 또 어떤 분들은 막 몸도 한쪽으로 쏠렸는데 마지막 임팩트를 하시고 팔로우스로 할 때도 같이 몸이 같이 가시는 분 계세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몸이 휘청 휘청. 네, 공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 나쁜 사례. 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몸까지 같이 움직이는 팔로우스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 이렇게 치십니다. 네, 저희는 몸의 정렬을 한 중심에 놓고 척추각과 흉추각을 그대로 놓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발과 팔은 지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4분의 3 스윙입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민이 많아요. 80에서 100m 가는 스윙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항상 저희가 먼 거리를 보낼 때도 멈추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피니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오른쪽 발이, 네, 그래야 회전이 되겠죠? 오른쪽 발을 들지 않고

발로 하고 오른쪽은 살짝 구부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백스윙. 선생님, 저는 근데 손이 안 올라가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 나한테 맞는 스윙이 가장 중요합니다. 4분의 3, 어려운 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순간 임팩, 팔로우스로 피니시까지 느린 동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리게 움직이고 있죠? 내 시선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팔로우 피니시 갈때내 눈이 공에서 떨어지는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임팩트 시 눈에서 떨어져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쁜살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네, 그런 스윙 안 됩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순간 내 몸이 휘청 하는 거 보셨죠? 네, 이렇게 되면 내 공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 왼쪽으로 슬라이스 나고 그렇게 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풀스윙은 360도 회전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내려와서 다운스윙, 임팩트, 마지막 팔로우 피니시까지 360도로 정리가 되는 스윙입니다. 네, 느린 동작으로, 네, 정확히 360도 원형을 그리면서 이게 풀스윙인데, 저희 파크골프에서는 풀스윙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90도까지만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윙의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풀스윙. 풀스윙은 가급적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크골프 경기 방식과 필수 규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찾아낸 정보에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0: 받아든 조언에
2: 에이, 그래. 보내지 말자.
0: 완성된 결과에
3: 다 했다.
0: 돌아온 설명에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런데 그 마침표가 내 생각에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2: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봐.
0: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6: AI에 물어봤거든. 괜찮다고 그랬어.
0: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7: 시체랑 전체적인 배치 거두기 마음에 들어.
0: 네.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8: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용용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히

그러니까 죽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증상으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꺼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라 도라는 글자를 비리려 썼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도를 두고는 더 말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이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도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자체는 대개 모자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 그릇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릇 정도로 봅니다. 물이든 음식이든 담겨야 비로소 제 쓸모를 했다고 여기지요. 비어있음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일 뿐 그 자체로는 쓸모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충 이용지 혹불영 연애 사만물 지정 도는 비어있으나 그 작용은 다 하지 않을 듯하다. 깊으면서도 만물의 근원처럼 보인다. 저는 도는 비어있어도 그 쓰임은 끝없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풀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장간에서 바람을 넣는 그 기구 말입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비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발로 밟을 때마다 바람이 나옵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나오고 아무리 써도 바닥나는 법이 없습니다. 도가 그러합니다. 비어있기에 쓰임이 있고 써도 써도 그 쓰임이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를 두고 깊다고 하면서도 만물의 근원인 듯하다 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도 그렇습니다. 현지지간, 기유탁약호, 허이불굴, 동이유출. 하늘과 땅 사이는 아마도 풀무나 피리 같지 않은가. 비어있으나 다 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나온다. 하늘과 땅 사이도 비어있기에 만물이 나올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절이 오고 가고 해가 뜨고 지며 바람이 일고 비가 내립니다. 그 많은 것을 내놓고도 천지 사이에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어 다음 것이 또 나옵니다.

비어 있음은 텅 빈 채 멎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드나듦이 끊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도가 비어 있고 천지 사이도 비어 있다 하여 사람도 그러하겠습니까? 사람은 비어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곳간이 비면 겨울을 걱정하고 손이 비면 무엇이든 치려듭니다. 하루가 비면 헛되이 보냈다 생각하고 말이 끊기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하여 쌓아두고 채워두는 편이 낫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우고 나면 정말 나아지는 걸까요? 오색 영인 몸맹, 오음 영인 이롱, 오미 영인 구상, 칩인 전렵 영인 신발광, 만득치화 영인 행방. 다섯 가지 빛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다섯 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버리게 한다. 말 달리기와 사냥하기는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화려한 빛깔을 보고 나면 옅은 빛깔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듣고 나면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진한 맛에 길들어버린 입은 담백한 맛을 알지 못합니다. 오색과 오음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오미로 인해 입을 버리게 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사냥과 재물은 또 어떻습니까? 말을 달려 짐승을 쫓는 동안 마음은 온통 거기에 쏠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얻기 어려운 재물도 그러합니다. 글 하나를 얻으려다 다른 일은 모두 제쳐두니 할 일을 그르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안에 들어차면 다른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게 어찌 해로우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자꾸 바뀝니다. 취, 성인, 위복, 불위목, 고, 커피 취차.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으니 저것을 버리고 이것, 즉 배를 취한다. 사람의 배는 산의 진미든 미음이든 가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오든 몸을 기를 뿐입니다. 그리고 차면 그만입니다. 더 넣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릅니다. 좋은 것만 찾고 성에 차지 않는 것은 보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고 나면 그보다 나은 것을 찾으니 눈에는 비움이 없습니다. 배는 차고 비기를 되풀이하지만 눈은 한번 차고 나면 비울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성인이 눈보다 배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앞서 본 풀물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속을 무언가로 채워두면 아무리 밟아도 바람 한 줄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안이 차고 나면 드는 것도 나는 것도 없이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여태 한 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드리기를 그치면 눈과 귀와 입 그리고 마음까지 저절로 헐거워집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생기면 무언가 드나드는 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제야 여태 보지 못하고 지나치던 것이 눈에 들게 됩니다. 치허그, 수정도, 만물병자, 오이관복, 붐을 우는 각복규기근, 비어있음에 크게 이르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켜라. 만물이 모두 일어날 때 나는 그 되돌아감을 본다. 무릇 만물은 무성하나 점화가 제 뿌리로 되돌아간다. 만물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남 속에 깃든 되돌아감은 종처럼 보지 못합니다. 그 되돌아감이 보이려면 비어있음의 극치에 이르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키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 또한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들이지 않고 이미 든 것도 억지로 걷어내려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풀이 돋아나고 온 세상이 다투어 피어납니다. 안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까지만 보입니다. 무성한 것에 눈을 빼앗기면 떨어진 잎은 그저 시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돋는 것과 지는 것을 따로 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어난 꽃에서 시들 때를 보고 앙상한 나무에서 다시 싹틀 때를 보는 것. 되돌아감을 본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앞서 저는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라 하였습니다. 들이기를 멈추고 고요히 둘 때 그제야 그 움직임이 눈에 들어옵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언삭공, 불여수중.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하게 되니 빈속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비어있음을 두고 이만큼 말하였으니 저부터 이 말에 걸립니다. 말하지 않고는 전할 길이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만 이 말들로 도리어 여러분의 안을 채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들으신 말을 새로 드리기보다 그 빈속에 무엇이 드나드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